있다는 것을 이 청장년층의 그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여성의 비중이 좀더 높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김해와 양산입니다. 김해와 양산. 자, 그러면 이제 풀수 있습니다. 다 찾아야지 풀수 있어요. 자, 1번. 가는. 가에서 다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 여러분, 중위연령 정말 여러 번한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고령화 수준을 한눈에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다가 가장 높아야겠죠. 나는 가에서 다중 총인구가 가장 많다. 자, 가나다 권역에서 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네, 뭐니 뭐니 해도 김해 양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고쳐주세요. 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부양비는 뭐하고의 연관성을 보자? 청장년층과의 연관성을 보자. 둘다 도시인데 좀잘 봐야겠네요. 청장년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보시면 상대적으로 65세 인구 비중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유소녀층 0에서 14세죠. 0에서 14세 여기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고요. 노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아요. 그럼 청장년층의 비중은 네, 여기가 높겠죠. 그러면 총부양비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을 겁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총부양비가 가가 아니라 나가 높네요. 네. 그러니까 좀 끊어서 보세요. 0세에서 1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끊어서 한번 보시면 네, 노년층을 가지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네,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나가 더 높아요. 4번.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자,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죠. 여기는 여초를 가지고 지난 무주를 우리가 또 파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이 성산 당진 지역이 성비가 높은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다른 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지금 가하고 다를 비교했어요. 이게 촌락하고 그래도 이제 도시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2차 산업 종사자 네, 김해 양산이 다보다는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가 높다라고 적었어야 되기 때문에 네, 4번만 정답으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입니다. 시기별 인구 특성.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 인구 증가율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9년의 값이에요. 19년 동안의 이제 변화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 나를 보시면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죠.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라는 건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인구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는 인구가 증가한 지역, 다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령화 지수 X축에 있고요. 그 다음 Y축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있네요. 그쵸? 그럼 또뭐 총부양비 물어보겠어요. 그쵸? 근데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세 지역입니다. 자, 이세 지역. 자, 이세 지역 이제 익숙하죠? 이제 익숙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산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당진. 그 다음에 아산. 그 다음에 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되게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라인을 따라서 좀 정리를 자주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 선생님 별표 친 데가 있죠. 여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홍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도 홍성입니다. 근데 여기 맞붙어 있는 예산, 사과가 맛있는 예산, 예산하고 경계에 이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했죠. 원래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충청남도 도청이 그 대전에 있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홍성에 지금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푼것 같은데요.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역사의 도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와 당진과 홍성은요, 뭔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부여는요, 뭔가 일자리가 막 풍부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도시고요. 자,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촌락의 특징이 아주 뚜렷한 그런 곳이 이세 지역 중에서는 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걸 가지고 우리가 부여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가하고 나둘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좀더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지는 네, 당진 공업도시 여기는 이제 도청이 이전 이거 가지고도 알수 있지만 요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요, 가는요, 증가했습니다. 그쵸? 증가했죠? 반면에, 나는요, 인구 자체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증가했어요. 세 지역 중에 가가 제일 적게 증가했고, 나도 좀 증가를 한 편이에요. 이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홍성이 될 거예요. 홍성. 제철소가 있는 당진이 이갓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인구 증가율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선지 해결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곳은 가라고 이미 찾았고요. 자, 바로 저 내포 신도시. 자, 이 내포 신도시가 홍성에 있는 홍성과 예산 그 사이에 있는 신도시거든요. 이 내포 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가 홍성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나라고 고쳐주셔야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충청남도 도청은 홍성이 있는데요. 도의회는 또 예산에 있어요.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연령이 높다. 다하고 가를 비교했죠? 중연령은 무슨 수준? 그쵸.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 어디가 고령화 수준이 높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네, 여기 부여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당진의 총 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는 잘할수 있죠. 지금 총부양비 뭐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 가지고 읽으라는 거고요. 자, 당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당진은 지금 이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2019년이 2000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어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쵸? 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이것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죠. 그쵸? 이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5번. 부여는 2019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2019년, 네, 노령화 지수 4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노령화 지수 식이 뭐예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게 100만 넘어도 노년층의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100은 일찌감치 넘었어요. 이미 2000년부터 네, 10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뭐 계속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작습니다. 노년층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뭐 정답은 3번으로 아까 나왔지만요. 이 지역이 지금 어딘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선지를 먼저 봤던 친구들은 5번에 부여를 묻고 있고요. 4번에 지금 당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내포 신도시, 홍성이고요. 그래서, 아, 이세 지역이 홍성, 부여, 당진 중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아는 거 체크하고, 아, 여기 부여구나라고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도 뭐 가끔은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문제 풀때 한번 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 2022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자,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퍼센테이지 읽으면서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수층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여기에 있는 수치를 읽어야겠죠? 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좌우로 보시면서 읽어야 돼요. 가끔 이런 그 Y1축, Y2축, Y축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계속 한쪽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그 값을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 잘 아는 지역부터 볼까요? 여기 뭐죠? 세종특별자치시죠. 그리고 여기도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입니다. 그럼 이제 충청도의 충청이 충주의 충, 청주의 청이잖아요. 그럼 청주는 여기다 치고. 그럼 충주 어딨죠, 여러분? 자, 청주. 아, 충주. 충주 어딨죠? 예, 여기가 충주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제천 나온 김에, 그쵸, 우리 카스트 지정할 때. 그다음에 여기 단양 나온 김에 몇개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자, 여기 어디죠?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면 군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 진천이에요. 근데 진천하고요, 여기 옆에가 음성이잖아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죠? 혁신도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항상 위성도시에서 늘 확인을 하는데요. 자, 전자지도로 쫙 가가지고 진천하고 음성의 혁신도시를 딱 검색을 해서 봤더니 아파트 단지가 쫙 있더라고요. 100제곱킬로미터에 조성돼 있는 혁신도시. 100제곱킬로미터니까 가로 10km, 세로 10km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여기에 엄청난 곳이 있어요.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즘 진천에 뭐가 많은데 이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진천이 인구가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6.8만 명이었는데 8.6만 명이 됐어.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살짝 언급해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부여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 부여. 부여했어요. 자, 그럼 요 정도만 하고요. 여기도 이제 군은 군이에요.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른 군이에요. 여기는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군이고요. 여기는 약간 전통 촌락의 느낌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죠? 20번 문제가 6월이었고요. 네, 9월에도 또 부여가 반복돼서 우리 19번 문제로 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가나다라 어떤 지역인지 이네 지역 중에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65세 인구, 선생님 늘 하던 거. 65세 인구 제일 많아. 이거 어디예요? 부여, 진천, 세종, 청주. 네, 부여겠죠. 부여라. 그다음 인구 증가율인데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 그리고 유소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 거둘다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바로 세종의 특징일 거예요. 세종의 특징. 자, 그다음에 이제 진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가 있습니다. 진천하고 청주. 자, 인구 증가율 한번 보시면 이거 가지고 사실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똑같아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 가지고 알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약간 조금 배경 설명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청주 큰 도시예요. 충북 도청도 있고요. 인구 규모도 8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거의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진천은요, 10년 동안 인구가 이렇게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거의 20% 이상 성장을 한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다가 진천이고요, 나가 청주입니다. 사실 나다를 찾는 게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찾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면 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 약간 군 지역은 인구가 막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천 음성 혁신도시는, 여러분 혁신도시는 좀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잘 알고 있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알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 선지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네곳 중에 있어. 이네곳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를 물었는데요. 간은 아닌 거죠. 자, 간은 우리가 지금 세종 유소년층 많고, 그쵸? 이거는 혁신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혁신도시, 네, 지금 약간 진천을 생각하면서 낸것 같은데,

가랑 일치하진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혹시 정답을 1번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종을 막 공공기관, 요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2번. 가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또 나왔어. 자, 총부양비는 어디만 확인하자? 허리, 청장년층의 비중만 확인하자. 자, 비중이 어디가 낮죠? 자, 라가 낮죠?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높겠죠? 자, 가가 아니라 라에서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자, 라. 촐락적입니다. 선생님, 촐락은 이 여성의 비중이 더, 특히 노년층의 여성의 비중이 높고 그게 전체 인구에도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촐락은 오히려 여초예요. 촐락적은 여초고요. 청장년만 따로 봤을 때 남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진천이고요. 라가 더 촐락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라는 오히려 여초라고 보셔야 돼서 상대적으로 다가 성비가 높을 거예요. 자, 가에서 라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네, 총인구 제일 많은 곳은 여기서 단연 청주이죠. 정답이 네, 4번이네요. 가에서 라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노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부여겠죠. 자, 그래서 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정답률이 20%였던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2021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자, 3월이니까 조금 심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에서 가나다가 이 각각의 지역,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경기, 전남, 충남입니다. 경기, 전남, 충남. 우리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이미 푼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3번 문제였죠? 그때 인구 밀도 변화 푼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구 밀도 변화가 아니라요. 진짜 그 인구 그 자체예요. 총 인구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오래 전의 문제고요. 자, 100만 명 단위로 양을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좀. 훨씬 더 쉽고요. 그냥 양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보는 건데, 가를 보세요. 1300만 명을 넘었어요. 경기, 충남, 전남 중에 어디? 네, 경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그다음에 나하고 다는요. 원래 인구도 잘 모르고 지금의 인구도 잘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전남하고 전북이 거의 비슷해요. 전남하고 전북이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170만 명대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충남이 210만 명? 요 정도 나올 텐데요. 거의 이제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느낌. 자, 그리고 여기 경기 아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 그렇지. 이세 지역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겠지. 그다음 노년층이 제일 높은 거.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전남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 충남.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전남, 충남을 찾았지만, 이, 나는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전남은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2040년 데이터 있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구가 더 줄어요. 그쵸, 2040년까지. 근데 충남은요, 여기를 잘 보세요. 2000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다 그래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가 이전했다는 게이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 그만큼 수도권 감이라고 좀 심각하긴 하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다가 충남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찾았어요. 1번 갑니다. 가에 혁신도시가 있다. 자, 이거 혁신도시요.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말 그대로 기업이 이전한 건데, 이게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뭐죠? 수도권 감이라 해소해요. 그래서 수도권은 단한 개도 없다.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정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단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경기니까 없죠. 나는 전남, 다는 충남이다. 어머나? 아주 우리가 잘 찾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명확해요. 3번, 2019년 경기는 충남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이거는 청장년층 비중 보는 건데요. 편안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답을 알아요. 경기하고 충남이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청장년층 비중이 높죠? 경기가 높죠. 그쵸? 그러니까 경기는요,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걸 통해서 총 부양비가 충남보다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경기는 전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도 당연히 전남에 비해서는 경기가 네, 좀 젊은 그런 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노령화 지수가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00%에서 지금 노년층 Y축의 값 알죠? 그리고 X축 청장년층 값 알죠? 그럼 뭐가 나와요? 유소년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한 값에 유소년층분의 노년, 유소년층분의 노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전남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자, 5번. 이 기간 동안에 충남은 전남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증가한 것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정답은 2번에서 명확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와 인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살짝 새로운 주제, 우리 다문화 내용인데요. 오늘은 딱한 문제만 맛보기로 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이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인구 문제와 다문화가 섞여 있는 단원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 다음에 미음. 우리 23번 문제는 인구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하나씩 끊어가 볼게요. 기역, 낮은 학계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작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역은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와 총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자, 우리 학계 출산율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학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예요. 그래서 단위가요, 명이에요, 명.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6명, 7명대가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명칭은 율인데 단위가 명이에요. 선생님도 학생 때 이게 좀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0.75명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부터 유지가 되려면 대체 학계 출산율이라 그래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인데 지금 0.75명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2070년이 되면, 2070년, 선생님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70년이 되면 통계청에서 그냥 무난하게 잡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인데 3700만 명, 극단적으로 보면 3100만 명까지 줄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학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얘네들이 영원히 유소년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초래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이거는. 니은, 저출산, 양육 비용. 아, 엄청 듭니다. 대학 갈 때까지 거의 5억까지 든대요, 우리나라 평균이. 고용 불안, 맞습니다. 노년층 인구 비율? 세종이 전남보다? 그럴 리가 없죠. 전남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났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을 하는 노령화 지수가 저출산 고령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맞아요. 5번. 미음의 사례. 공간적 불평등?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네, 더 집중되고 있죠. 기능이나 인구가. 정답은 아까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복습 꼼꼼히 잘 해주시고요. 인구 지표 늘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4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항 또 충분히 연습해 볼 거고요. 또 중간에 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또 세계 시민 관련된 문항, 또 최근에 또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형이어서요. 그 문항도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것들 확인해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79쪽이고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 내용 요약이에요. 조사 자료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한 A. 자, 국제기구를 설립했어요. 두 번째, 알래스카 지역의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천한 환경단체 B.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사 자료 1과 2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무엇이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선택지, 교사평가도 지금 잘 도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택지 1번에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것. 2번에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것. 3번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 4번에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앞에서 읽었을 때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거 혼자만의 특정 국가만의 힘으로 부족하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떤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연합적인, 협력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은 바로 5번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83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시원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각국의 시기별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단, 각국의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1.5배이다. 이 조건에 충족을 해주면서 ABC가 유소년인지 부양인지 노년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어.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대. 이 조건에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 ABC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ABC를

바로 ABC를 A를 노인, B를 부양, C를 유소년으로 세팅해야지 이 조건에 충족합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 이 내용이 있었지.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그러면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피년 같은 경우에 노년 부양비는 지금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40분의 10에서, 그 다음에 50분의 20. 50분의 20이 됐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분자는 자기만큼 증가했는데, 분모는 상대적으로 분자보다 덜 증가했잖아요. 적게 증가했잖아요. 분자보다. 분모가.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라고 하면은요, 티년에는 40분의 50이죠? 40분의 50.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는요, 50분의 30이 되는 거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BC를 A가 노인 인구, B가 부양 인구, C가 유소년 인구 이렇게 잡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이제 옆에다가 또,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총 인구죠, 총 인구.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T년의 전체 인구를 우리가 이제 100명으로 가정한 다음에 가보면은요. 자, 부양 인구는 지금 40%라고 하고 있죠, 그쵸? 따라서 40. 그다음 노인 인구는 10%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10. 유소년 인구는 그다음에 50%라고 하고 있어요. 50, 40, 10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 여기 각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1.5배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 15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150 중에 유소년 인구는 30%. 150에 30%니까는 40. 5가 5고요. 150에서 50%네요. 그러면은 75가 여기에 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150 중에 노인 인구 20%죠? 그러면은 30 이렇게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T년의 노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4배이다. T년의 노년 인구는요. 10이죠, 10. 10입니다. 부양인구는요, 40이죠, 그쵸? 따라서 4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된다. 오답이고요. 이번에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50이죠? 40분의 50.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 T 플러스 50년 총 부양비는 75분의 두 개를 더한 거죠. 75분의 75네요. 75분의 75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75죠? 75. T년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50이죠? 동일하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는 감소했는가? 노령화 지수는 50분의 10에서 45분의 30으로 어때요?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감소하였다가 아니라 증가하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증가했는가? 유소년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노년 인구는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증가한 것이 아니라 유소년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노년 인구만 증가했다라고 해서 5번.

2번 선택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3월학력 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부양인구는 T년에 A지역과 B지역이 같고 T플러스 50년에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갑국은 A, B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갑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한이 조건을 모두 다 충분하게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등장하겠죠? 이러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보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합계. 자, 지금 T년의 A 지역. 지역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B 지역, 요게 이제 T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이고 여기는 T 플러스 50년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인구가 지금 앞에서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체 인구를, 네. 100명으로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0명으로 가정해서 가보자. 그랬을 때, 지금 T년 같은 경우는요, A 지역과 B 지역이 부양인구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요런 정보가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T년의 A 지역은 노년부양비. 좀 지우겠습니다.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가 75,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인구가 75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100분의 75, 4분의 3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노령화 지수는 100이라 그랬어요.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인구 100명. 그래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인구가 똑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똑같이 여기 50, 이렇게 50으로 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두 개가 더해서 100명이나 두 개가 더해서 T년에 이제 100이 나와야 되니까. 왜 T년은 여기 A 지역, B 지역. 여기 합쳐서 100명이고 여기서도 A 지역, B 지역 합쳐서 100명이 되는 거니까. 이 50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요. 여기 부양인구 4분의 3에 충족하면서 노령화 지수 1분의 1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5, 20, 15로 여러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어떻게 해요? 20분의 15. 어떻게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분의 15 곱하기 100 해서 1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에 충족하는 거고. 근데 결정적인 게 T년의 부양인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20으로 놓고 잡아야 됩니다. 20으로. 20으로 놓고, 여기 25라 그랬죠? 그러면은 4분의 1이네요. 부양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 25명.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 20명 해가지고 5분의 1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노년부양비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20 중, 여기 얼마가 와야 될까? 여기 20 중에 5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5가 4분의 1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5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게 5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표를 한번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인구가 이렇게 맞춰진 상태였는데, 같다고 맞춰진 상태였죠. 조건에서. 같다라 그랬으니까. 근데 T 플러스 50년에는 B 지역이 A 지역이 3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개 조에서 40인 거죠. 근데 40을 얘보다 얘가 3배 더 많게끔 부양인 걸 놔야 돼. 그럼 어떻게 놔야 될까? 여기 10, 여기 30으로 놓고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이 부양인구가 3배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요. 뒤에 표에서. T 플러스 50년에 A 지역의 노년부양비가 250이래요. 250.
그러면은 부양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구가 250명 이런 뜻이죠. 2분의 5를 의미하는 거고, 노령화 주수는 유선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 500명 1분의 5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노년 부양비가 2분의 5라 그랬으니까는요. 12고. 여기 얼마가 와야 되는 거야? 25가 와야 되겠지. 10분의 25가 바로 2분의 5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분의 여기 한 값이 1분의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5가 와야 되겠네, 5. 그래서 5분의 25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얼마냐? 다 더해주시면은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도요, 50이래요, 50. 50. 2분의 1이네요.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래서 노인인구 50명. 그 다음에 여기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이니까는 30분의 15가 와야지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니까 1분의 1, 100이 나온 거겠죠? 여기 15가 와서요. 여기는 6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 오케이? 여기 부양인구가 같고요. 여기는 부양인구가 B가 A보다 3배 더 많다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이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선택지.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건 지금 15와 25. 요게 지금 T년의 A 지역, B 지역 두개 더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두개 더하면 40이죠. 40분의 얼마예요? 20인 거죠. 40분의 20. 40분의 20 곱하기 101 값이 되기 때문에 60이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50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1번의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100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노년 부양비 요게 두개 더해서 40분의 얼마예요? 40이죠. 40분의 4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해보시면은요, 40분의 20인 거죠? 40분의 20. T년은요, 40분의 얼마예요? 40이죠. 40분의 40. 그럼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A 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A 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 20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요, A 지역 10이죠. 따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많다. T 플러스 50년의 B 지역에 15고요. 여기는요, 25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도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85번으로 가볼게요. 24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자료가 좀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 전체 인구 대비 15세에서 64세 인구. 요거 부양인구 말하는 거죠. 부양인구. 그다음 노령화 지수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개념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유, 부, 노, 그 다음에 합계. 지금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얘가 지금 갑국, 그냥 갑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이죠? 을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조건에서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이 되겠네.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대. 여기서 10% 감소하면 10만큼 빠지는 거니까 여기 90이 오는 거고요.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대. 20만큼 빠지는 거니까 여기 8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얘가 뭐라 그랬어? 무슨 인구라 그랬어? 부양 인구요. 부양 인구. 이거의 비율이 50%래. 100에 50%니까 여기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긴 60%래요. 90에 60%니까 얼마입니까? 96에 54. 54가 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도 50%래요. 그쵸? 그럼 100에 50%니까 50이 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는 55%래요. 80에 55%니까 얼마가 오냐? 4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죠?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년 인구 25명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50이 빠져나갔으니까 두개 합쳐서 50이지. 근데 4분의 1을 충족해야 돼. 4분의 1. 얼마? 40, 10 요렇게 채울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1분의 1이죠?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100명이니까는요. 그러면은 90에서 54 빠져나갔어. 그럼 36이지? 36을 똑같이 나누기 2에서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마 18, 18 요렇게 해야지 18분의 18 곱하기 100 해서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0이래요.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150명. 2분의 3을 말하는 거죠. 지금 50이 빠져나갔어. 두개더 해서 50이 돼야 되는데 2분의 3이 돼야 돼? 20, 30 요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 200이래요. 1분의 2가 되는 거죠. 1분의 2, 100명일 때 200명. 그러면은 80에서 44, 36 남았네요. 36을 1대 2로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12, 24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채우면은 선택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합계 출산율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합계 출산율 다 어때요? 갑국보다 을국이 T년도 낮고, T 플러스 50년도 이거보다 얘가 낮아요. 이거보다 얘가 낮고, 이거보다 얘가 낮습니다. 그러면 갑국보다 을국이 저출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국은 갑국에 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초고령 사회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지금 갑국은 지금 100분의 10, 100명 중에 10명이야. 그럼 20%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벌써 틀렸네. 갑국의 T년에서 초고령 사회가 해당돼,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100분의 30, 80분의 24, 그쵸? 그 다음에 90, 여기 갑국의 T 플러스 50년 90분의 18. 여기 모두 다이 조건에 충족하는데, 갑국의 T년 같은 경우가 100명 중에 10명이어서 10%잖아. 2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국의 T년에서 정답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야. 그래서 여기는 10%니까 10%는 7% 넘어가고 14% 안 넘어가니까 고령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 다음 14% 넘어가고 20%안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넘어가면은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큰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을국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은요, 노령화 지수가 20분의 30에서 12분의 2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분의 30이라고 하는 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네.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150에서, 결국은 150에서 200으로 가는 거잖아? 150 중에 50만큼 증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25를 기준으로 지금 75만큼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갑국이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더 크겠네.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라는 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20이죠, 20.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18. 이것보다 20이 더 많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이에요.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고, T년의 노년 인구, 지금, 노년 인구, 을국은 30이고요. 갑국은 10이니까 갑국의 3배. 맞죠? 그쵸? 예, 요거 앞에는 맞는 내용이고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같은 경우는요. 을국이 갑국의 1.5배, 을국은 24. 그 다음에요. 갑국은요. 갑국은 18. 그러면은 18에 1.5, 2분의 3을 곱하면요. 93, 27. 27이잖아요. 얘는 24잖아. 그럼 1.5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또한 오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8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입니다. 갑국에서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고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전체. 자, 먼저 비율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율로. 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자, 요게 지금, 네, 갑국 답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 자, 을이라고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비율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얘는 각각 A, B, C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이것을 각각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세 개를 다 더해서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기준은 뭐야? 100%잖아, 기준은. 얘 더해서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럼 100으로 바꿔주면은 3분의 1을 10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60분의 40으로 바꿔주는 거할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할수 있지. 60분의 40이야. 그런데 그 40이, B 더하기 C가 40이잖아? 근데 C분의 B가 3분의 1이래요. 40을 C분의 B로 나눠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30분의 10으로 나눠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기 갑국의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래.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는 50명.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로 성립해 주기 위해서는 부양인구가 얼마가 돼야 돼? 부양인구가 뭐가 돼야 돼? 부양인구가 A가 돼야 돼요. A. A로서 6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지금 유소년 부양비라 그랬죠? 유소년 인구는 얼마가 돼? 얘가 60이니까 2분의 1 되려면은 30이 와줘야 되겠지? 30의 알파벳이 뭐였는데? C였잖아, C. 얘가 뭐가 된다고? 요렇게 C가 돼가지고, 여기에 30이 오고요. 여기 10이고, 100으로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B가 뭐가 되는 건데? B가 노인 인구. 요렇게 해서 A, B, C. 즉, C, A, B가 유소년, 부양, 노인 인구로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 같은 경우는요. 1 같은 경우는 50분의 50으로 해서 100으로 맞춰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50이라고 하는 것을 C분의

2분의 1/3에서 3분의 2니까는 30분의 20으로 나눠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 50, 여기 50 적어 주시면 되고, 30분의 20, C가 30이니까 여기 30, 여기 얼마? 20 해가지고 여기 100%. 지금 일단 퍼센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 해볼게요. 을. 자, 이거 13분의 7을 100으로 맞춰주려면 얼마씩 해줘야 되냐? 곱하기 5씩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5. 그럼 65가 되고, 75, 35 해서 65와 35 더하면은 100인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 35를 C분의 B가 6분의 1로 나눠가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분의 5 하면 되는 거지. 30분의 5. 30분의 5 하면 6분의 1에 충족되는 거죠? 그럼 여기 65%. 그 다음에 여기 30%. 여기 5%에서 100% 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도 여기 50분의 50인 거죠. 1이니까. 여기는요, 이 50을 3대 2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30분의 20으로 생각해 줄수 있겠네. 여기다가 50%, 여기 30%, 20%, 10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가 감소했대. 그러면은 갑국에서 원래 100% 중에 30%, 즉 100명 중에 30명이었는데 10% 감소했대. 그럼 30명 중에 10%는 3명 빠지는 거잖아. 몇 명이 되는 거야, 여기가? 27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명 중에 0.3 곱했더니만 27명이 나오는 거야?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9, 3, 27, 90, 90, 9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90명 중에 50%니까 얼마다? 45고요. 여기 18. 요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네요. 요거 색깔펜으로 인구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 수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을국은요, 유소년 인구가 20% 감소했대요. 그럼 30에 20%는 6명. 6명 빠진 거지. 그러면 여기 24명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0.3 곱한 게 24야. 얼마야? 83, 24. 여기 80이 와야 되는 거지. 80. 80에 50%니까 40. 여기는 16. 요렇게 해서 요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 T년의 노년부양비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요, 60분의 10. 60분의 10이고요. 을국은요, 을국은 65분의 5죠. 65분의 5. 65분의 5가 되는 건데, 이거에 두 배를 하면은 60분의 10이 나오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두 배가 넘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지금 갑국 유소년 인구는요, 30이 아닙니다. 27명. 여기는요, 24명.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오답이에요. 3번에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T 플러스 50년 을국은요, 지금 80명 중에 16명. 80명 중에 16명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갑국 같은 경우는요, 90명 중에 18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80명 중에 16명도 지금 16에다 곱하기 5 하면 80이거든? 여기도 18에다 곱하기 5 하면은요, 90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뭐예요? 둘다 20%란 뜻이에요. 둘다 20%. 달리가 아니라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따라서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려면은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야 되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을국에서는요, 을국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줄었어요. 30에서 24로, 그쵸? 그 다음에요, 노인 인구는요, 5에서 16으로 늘었죠? 그쵸? 그래서, 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국에서는요, 30에서 27로 유소년 인구 줄었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 10명에서 18명으로 늘었죠?
늘었죠.

둘다 유산한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늘었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번 오답이에요. 5번에 티년의 부양 인구는 을국이 각국보다 많고, 티년의 부양 인구 지금 을국은요 65, 각국은 60이니까 을국이 더 많죠? 여기 맞는 내용이고요.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는 각국이 을국보다 많다. 갑국은요 45, 을국은요 40. 갑국이 을국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티년은 을국이 더 많고, 그다음에 여기보다 여기, 즉 T 플러스 50년은 오히려 갑국이 부양 인구가 더 많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8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T 플러스 10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1.5배이다. 각국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각각 40%, T 플러스 100년이 30%이다.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로 T년의 3배이고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다. 이러한 정보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적어봅시다. 얘도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전체 하고요.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요걸 한번 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T년의 전체 인구를 자, 100명으로 가정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자, 지금 갑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2배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T 플러스 10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1.5배래요. T년의 1.5배야. 그러니까 150명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국의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각각 40%라. 얘 40%야. 40이 들어가네. 얘 40이야. 200에 40이니까는 80이 여기 오는 것을 알수 있죠? T 플러스 100년은요, 30%래요. 150에 30%니까 얼마입니까? 4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 다시 말해서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75, 4분의 3인 걸알수 있고, T년의 3배래요. 그러면 T년은 4분의 1이었다. 4분의 1은 2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5인 거잖아. 4분의 1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노년 부양비니까 지금 T년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40이니까 여긴 얼마가 돼? 그럼 10이 돼야 되겠지. 40분의 10, 4분의 1인 거잖아. 여긴 얼마가 오고 50으로 채워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래요. 그러면은 80분의 얼마가 해야지 4분의 3이 되냐? 60이 돼야 됩니다. 80분의 60이 되면은 바로 248, 236, 4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죠? 요거 140이죠? 여기 얼마 더 필요해? 60이 오면은 된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래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250명인 거잖아요. 즉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5. 그러면은 지금 150에서 45가 빠져나갔어. 그 105가 남았지. 105를 2분의 5로 맞춰주면은 얼마가 되냐? 30분의 75인 거죠. 그래서 30에 자기만큼 더한 다음에 그 자기의 절반만큼 더해주면 75가 되는 거잖아. 30에 자기만큼 더하면 60이 되고, 60에서 30의 절반인 15를 더하면 75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5, 2.5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채워봤습니다. 1번 선택지 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 총 부양비는 T년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 지금 80분의 120이죠? 80분의 120이고요. T년은요, 40분의 60이에요. 4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둘다 같습니다. 둘다

80이죠. 근데 티녀는요, 40이죠. 40에서 80으로, 즉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죠. 200%가 아니라 100% 증가하였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이죠. 근데 티년보다 많고 티년보다 적습니다. 그쵸? 따라서 오답이고요. T 플러스 50년보다 적다. 어때요, 지금? T 플러스 100년 유소년 인구는요, T년보다도 적고, T 플러스 50년보다도 적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중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고, T 플러스 100년이 가장 작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T 플러스 50년이, 여기 지금,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유소년 부양비 얘는 40분의 50, 얘는 80분의 60, 얘는 45분의 30인 거잖아요. 뭐 어디가 제일 크니? 40분의 50이 제일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T년이 가장 크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린 선지여서, 틀린 내용이어서, 자, 8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는 뭐 45분의 30. 그쵸? 맞죠? 80분의 60. 얘가 40분의 50이어서 얘는 오히려 분자보다 분모가 작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여서 5번 오답이고요. 87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각국의 인구 관련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 증가율은 200%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유부노계 쓰고요.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진 정보가 총부양비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총부양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는 여기를 가정합시다. 부양인 거를 계산하기 쉽게. 여기를 100으로 놓자라는 거야.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은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지. 왜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전체는 200이 되는 거예요. 200. 그 다음 노령화지수는 25래. 4분의 1을 말하는 거지. 4분의 1. 그럼 남은 100으로 4분의 1. 어떻게 맞춰주는 거야? 80과 20으로. 80분의 20으로 4분의 1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200% 증가했대. 100% 증가하면 400이지. 거기에 또100%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600이 되는 거지. 오케이? 600이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5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50. 그러면은 여기 부양인구 여기 얼마가 오는 걸까? 여기 400이 와야 되겠지. 400분의 요거 두개 하는 게 400분의 20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50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해서. 그래서 여기 400이 와야 되고요. 노령화 지수는 100이래.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대. 남아있는 200으로 같게 만들려면은 100, 100 요렇게 오면은 되겠네요. 되죠? 자, 1번 선지.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4배이다. 자, T년의 4배가 T 플러스 50년이죠? 정답은 1번인 걸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 유소년 인구는 오히려 T 플러스 50년이 더 큽니다. 그쵸? 많아요. 그래서 오답이고요. 3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은가? T년은요, 100분의 80. 100분의 80. 100분의 80이고요. T 플러스 50년은 400분의 100이에요. 400분의 100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죠?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 100분의 400인 거죠? 100분의 400이고. T년은요, 20분의 100이죠? 이쪽이 더 큽니다.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서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T 플러스 50년에는 T년과 달리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보다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600 중에 100명이죠. 600명 중에 100명이야. 계산해 보시면은 약 16.7%가 나오기 때문에 20%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89번 갈게요. 23학년도 3원학력 평가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자, 갑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총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부노, 유부노, 그다음에 합계 적어보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지금 3개 나왔죠? T년, T 플러스 30년, 그다음에 T 플러스 60년 이렇게 한번 적고 채워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T년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래요. 100명 중에 30%니까 30 이렇게 오는 거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래요. 즉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은 60분의 3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얼마가 오냐? 1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총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했대. 증가해서 12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120에 20%가 유소년 인구니까는요, 24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요, 40이래. 즉, 5분의 2가 되겠네요. 100명일 때. 부양인구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 40명이니까. 그러면 5분의 2에 충족해 주려면은 부양인구가 얼마가 와야 되냐. 2, 24니까 12만큼 곱해주면 되지? 분모에 똑같이 12 곱해주면은 60이 온다. 60분의 24.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얼마가 올수 있어요? 36이 와야지 12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했대요. 20% 감소했으니까 여기 80이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래요? 그럼 8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 25니까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것뿐의 이게 4분의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8, 4, 30이니까 32가 와야 되겠네요. 32. 그럼 나머지 얼마다? 4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 어때요? 지금 같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노년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이다. 노년인구는 T 플러스 60년 4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T년은요? 10입니다. 그러면은 5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 노년 부양비 여러분 32분의 40입니다. 32분의 40. 32분의 4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30년은요, 60분의 36이에요. 60분의 36이어서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 플러스 30년 총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자, T 플러스 30년의 총 인구 중120 중에 60에 차지하는 비율. 120 중 60이네. 절반이지? 50%네, 50%. 이 비율은 50%고요. T 플러스 60년 총 인구 80. 이거 중에서 노년 인구의 비율 40%. 80에서 40. 80에서 40.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도 얼마야? 80에 40은 절반인 거잖아. 50%네요. 50%, 50%로 비율이 같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인구보다 작다.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증가한 거, 얼마 증가한 거야? 26만큼 증가한 거, 맞죠? 그쵸? 26. 26만큼 노년 인구가 증가했어. T 플러스 30년에서 T 플러스 60년에는요, 얼마나 감소했니? 24에서 8이니까 16만큼 감소했네요. 16만큼.
그러니까 요 26은 16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에서, 자,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고,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25%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하였다. 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150%만큼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 부양비 공식, 노년 부양비 공식,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피부양 인구죠? 피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즉, 부양 인구는 부양 인구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부양 인구가 아닌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연도 비교가 지금 T년과,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으로 지금 세팅해 놓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T년의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가정해서 요 표를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갑국의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예요. 그럼 100 중에 20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28%인데 이 정보 좀 이따가 쓰고 이 정보로 봐야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25% 증가했다? 그러면은 100에서 25% 25만큼 증가해서 여기는 125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12.5만큼 감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보 가지고 써줘야 되겠네. T 플러스 50년에 125로 찾았으니까 125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래. 그럼 125에 0.28 곱해주면은요, 3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활용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유소년 인구는요, 12.5%만큼 감소했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그럼 12.5가 얼마냐? 자, 이거 8분의 1이죠. 8분의 1. 네, 8분의 1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8분의 1만큼. 그러면은 지금 8분의 1만큼 감소하려면은요, 결국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에서 이렇게 간게 8분의 1만큼 감소해야 된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 40이 돼야 됩니다. 40. 40. 40에서 5만큼. 40에서 5만큼. 40분의 5. 얼마야?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그래서 40이 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이 왔어요. 여기 20이죠? 여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여기 똑같이 40이 와야지 100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50% 증가했대. 일단 노년 부양비가 얼마야? 40분의 20이야. 40분의 20이니까는 4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50이지, 50. 50에서 150% 증가했대. 일단 50에서 100% 증가하면은 100이 되지. 그 다음에 또그 50의 절반인 50의 절반만큼 더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럼 25만큼 더 증가해야 돼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125라고 하는 노년부양비가 나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125라는 노년부양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분의 예. 그럼 얘를 100이라 그랬을 때 12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냐? 4분의 5를 말하는 거잖아. 125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4분의 5. 그러면 4분의 5로 맞춰줘야 돼. 뭐를? 125에서 35를 뺀 값으로, 나머지 값으로 4분의 5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0, 50이야. 40분의 50, 4분의 5.
3개 다 더해서 125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좀 최고등

0: 게 채우는 게 아무래도 수능 문항이어서 그런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1번입니다. T년에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40.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50.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의 증가율 100에서 125. 얼마야? 25% 증가했다. 피부양 인구 증가율. 피부양 인구는요, 부양 인구 뺀 거. 얼마? 여기 60이었지. 60. 그리고요, 여기는요, 두개더 하면 85지, 85. 85. 그러면은 60에서 25만큼 증가한 것을 말하잖아. 곱하기 100한 값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25였는데, 뒤에를 계산해 보시면 60분의 25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4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약 41.7%가 나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 유소년 인구 40에서 35로. 40에서 5만큼 감소했죠? 즉, 8분의 1이네, 8분의 1. 그 다음에 유소년 요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양인구가 지금 똑같아요. 부양인구가 똑같은 상태에서 유소년 인구가 5만큼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부양 인구가 동일한 상태에서 유소년 인구만 5명 빠졌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요, 한 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T년은요, 100분의 40이야. 100분의 40. 년은 100분의 40이고요. T 플러스 50년은요, 125분의 40이야.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따라서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의 비율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부양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양 인구가 여러분 감소했습니까? 아니죠. 부양인구는 지금 40에서 40으로 동일하다. 부양인구 감소가 아니라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여기 부양인구가 동일하다고 그랬을 때 정답 3번처럼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인구 부양비의 감소율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런 내용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90번까지 오늘도 문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거듭해서 충분히 복습하고 반복해서 제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항들 계속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 포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의 질진이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한 문제를 완성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우와 이만큼 실제 문제 우와 문제 막 그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와를 견디지 못하면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다고 선생님 분명히 말했는데요. 안 쉽던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이제 수능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정말 수능형 문제가 아닌 진짜 내신형 문제로 간단한 유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풀어보시면 정말이지 그냥 개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기왕 공부하는 거 수능은 어떤 스타일인가 제대로 알고 싶고 그리고 수능 문제의 스타일이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좀 참신성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맹이를 껍질을 다 벗기고 보면은 알맹이는 그대로 굉장히 간단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의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 그죠? 우울할 때 냅다 뛰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긴 했어. 요즘 있잖아요 이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른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러닝에 약간 붐이 있었어요. 이제 좀 지나 약간 익숙해진 사람들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약간 결연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난 절대 달리지 않겠다. 달리기를 왜 하느냐. 제가 절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달리는 것과 등산이거든요. 대체 왜 산을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와야 되는데 달리기를 왜 하느냐. 그냥 걸으면 되는데 약간 이런 걷는 건 좋아해요. 산책도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왜 뛰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 바탕에는 진짜 달리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를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순발력이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발력으로 하는 모든 운동을 잘 못해서 구기 종목도 잘 못하는 게 공이 날아오면 배구를 우리 고등학교 때 배구를 시합을 했거든. 공이 날아오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순발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나무늘 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이 오면 몸이 안 가. 어? 거기 떨어져 있어요. 너무 싫어해. 주변에 사람들이 내가 안 하는 줄 알고 근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거리도 제가 진짜로 그 고등학교 때 전체 꼴등이었거든요. 나 수영 선수였어.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막 전국 1등하고 그랬어요. 수영으로 진짜예요. 저 서울시 대표 선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도 그냥 달리기는 꼴등이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순발력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그 속도로 계속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오래 달리기를 전교에서 1등을 했었거든. 단거리 꼴등인데 그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셨어. 야 그거를 한꺼번에 사용을 너는 못해? 이러시길래 아 못합니다. 그 속도로 계속 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안 지쳐 사람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그 올림픽 공원을 자주 가야 돼요. 동네에 이제 가깝게 있으니까 올림픽 공원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간 김에 다들 막 러닝을 하시는 거 어른들도 간 김에 이제 뛰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5km 마라톤 대회를 내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5km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그냥 시험 삼아 뛰어볼까? 이러고 뛰었는데 그냥 안 쉬고 한 20, 30분은 쭉쭉쭉 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느꼈던 게 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뭔가의 센터를 간다거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진짜 냅다 뛸 수 있는 거더라고 달리기라는 게.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뭐 대단히 잘 뛰는 사람들은 장비가 필요하겠지. 근데 나처럼 대단히 못 뛰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뛸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내가 볼 때 30분이야. 그 이상 나는 어차피 못 달린단 말이지. 그죠? 한 20분 뛰면 아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 20분 뛰면은 3점 몇 킬로 뛰더라고. 4km 미만으로. 몇 바퀴 뛰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하로 그냥 마라톤 때 5km 뛰면 되겠지 뭐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달리기는 여러분 냅다 뛸 수 있어요. 빨래의 걱정이 있을 뿐인데 그 걱정만 넣어둔다면 그냥 냅다 한번 뛰어봐요. 생각보다 있죠. 이 겨울에 찬 공기를 맞으니까 여기 폐까지가 약간 화해지

지더라고. 그런 기분과 그 송골송골송골송골 온몸에 미치는 땀의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나는 정말 안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뭐 꾸준히 뛰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달리기를 너무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좀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냅다 줄넘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냅다 뛰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인데 냅다가 표준어더라고요. 찾아봤어. 냅다 뛴다 이런 표현. 근데 그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달린다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냥 냅다 뛰었어요. 그날 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운동장을 뛰든 동네 한 바퀴를 뛰든 한번 뛰어봐요. 요즘 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냅다 뛴다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어른들도 엄청, 어르신들도 엄청 뛰세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로 뛰시거든요. 나도 그랬고. 근데 되게 좋았어. 좀 깔깔깔 웃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은 달릴 때 무조건 웃는데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영화 촬영하거나 할때 아이들을 뛰게 하는 게 가장 힘들대요. 울면서 달리게 하는 게. 뛰면 웃음이다. 힘들어서 웃든, 어이가 없어서 웃든, 뭔가 아무튼, 이렇게 뛰게 되더라고요. 한번 뛰어와요. 알았죠? 계속 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조차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가 무엇이고 확률 분포란 어떻게 나타내나 표로 나타낼 겁니다. 이런 이야기, 확률 질량함수 이런 이야기 하면서 평균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자, 오늘도 평균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쉬운, 너무 단순한 개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어놨어. 이거 봐봐. 좀 이상해. 왜? 변수가 두 개야. 맞아요. 자, 네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봐. X는 뭐뭐뭐 될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하시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구해보라고 했잖아. 구할 수 있으면 미리 구하면 좋으니까. 네 개를 던졌거든요. 그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세개 나오거나 네개 나오는 것까지 가능하겠네. 이 정도를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Y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읽어보면 돼요. X가 0이거나 1이면 그대로 X가 Y가 돼. 무슨 이야기야? 자, 구하고자 하는 건 Y의 평균이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곱해 곱해 싹다 더해를 하려면 Y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내가 필요한 건 Y의 확률 분포표예요. 그죠? 이산확률 변수 Y의 확률 분포표가 필요합니다. Y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Y가 small y일 확률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럼 Y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X가 0일 때는 Y도 0이래요. X가 1일 때는 Y도 1이래요. 근데 X가 2 이상이면 Y는 2래요. 그 말은 뭘까? Y는 0일 2라는 거지. 그리고 자, 기왕 구한 김에 X 거를 구해봅시다. 두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는 스몰 x 안 썼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3이 나올, 4가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볼게요. 어차피 동전이 4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이걸 언제 계산하나 싶겠지만 어렵지 않은 게 앞뒤, 앞뒤, 앞뒤, 앞뒤니까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입니다. 그래서 16가지를 깔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통계 쪽으로 넘어오면 있잖아. 요한칸한 칸이 확률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들고 확률로 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죠. 통계에는 확률 구하는 게요칸 칸에 다 숨어 있어. 숨 쉬듯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을 사용을 하는 거지. 자, 하나도 앞면이 안 나오려면 뒤만 네 가지 나오면 됩니다. 네개다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요. 네개 중에 하나는 앞면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게뭔줄 알아요, 여러분?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네개 중에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옵니다잖아. 그럼 여기 뭐겠어? 네개 중에 두 개, 4C2. 여기는 네개 중에 세 개, 여기는 네개 중에 네 개, 한개 끝. 독립시행

최종의 확률 때 하나하나 엄청 중요했던 게 여기에 오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문제풀이 안에 쓰이게 됐었어. 그죠? 자, 그럼 이거 들고 그대로 생각해봐. X가 0일 때는 Y도 여전히 0입니다. 그러면 확률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X가 1일 때는 Y도 1입니다. 그럼 확률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어주겠죠.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전부 다 Y가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들을 어떻게 싹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16분의 11이 되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16분의 11입니다. 끝. 근데 이제 억울한 풀이가 하나는 있어요. 무엇이냐? 자, 어차피 Y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니까 내가 굳이 굳이 X의 모든 확률을 구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여기 안 구해도 됐어.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구해야지. 그죠?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을 각각 구해. 그치?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면 돼? 나머지 확률. 왜 이렇게 썼을까? 확률의 합이 얼마예요? 1이요. 그러면 나의 풀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얘네들이 더하면 16분의 5잖아. 16분의 11로 쓸수 있어요. 아까 구한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는 않은데 이 풀이를 보고 나니까 좀 억울하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Y에 대한 확률 분포의 표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냥 EY 구하면 됩니다. EY라는 게 낯설어? 이름표가 바뀌었을 뿐이야. Y의 평균이면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싹다 더해야 될 거기 때문에 분모를 16으로 맞춰두는 게 좋아서 굳이 4분의 1로 바꾸진 않았어요. 그죠? 0이니까 이건 낯설어 되겠고, 곱하면 4, 곱하면 22. 26이니까 2로 나눌게요. 8분의 13. 정답은 얼마? 8분의 13.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어주겠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변수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오히려 이 문제에 긴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내용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X가 0일 때는 Y도 0이야. X가 1일 때는 Y가 1이란다. 근데 X가 2 이상이면 Y는 2야. 이렇게 해가지고 X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 내 손으로 착착 노트 있죠? 그거 왜 있겠어? 적어봐요. 앞에 있던 개념 박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내용까지 전부 다 하고 이산 확률 변수의 모든 것을 제가 한판 쓰기 할 거지만 여기는 제가 일부러 한판 쓰기를 더 자주 넣어놨거든요.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다 보니까 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 거기 착착 노트에 뭐 적어보셔야 되느냐면 이산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확률 질량 함수란 무엇인가?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요런 거, 그 다음 평균,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진짜 적어봐야 돼. 자주 적어보셔야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살면서 입 밖에 내뱉어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내뱉어 보셔야 되고, 써보셔야 되고, 그래야 친해져요. 알겠죠? 넘어오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내 손으로 착착, 내 손으로 쓰는 착착 노트에 있는 그 쌀떡이가 귀여워요. 귀여우니까 한 번씩 봐줘. 화이팅 하고 있잖아. 귀엽잖아. 그치?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분산과 표준편차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최초로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 분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표준편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뜻부터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산포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 산포도의 일종이거든, 얘네들이. 산포도가 뭐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뭐가? 자료들이. 자료들이 얼만큼씩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을 평균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자료들이, 각각의 별량들이 얼마만큼씩

흩어져 있는지 얼마만큼씩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해. 그래서 그 산포도의 일종으로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을 뭐라고 약속해 놨느냐, 이거. 분산을 뭐라고 약속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그림을 나타내면 되냐면 여기 평균이 있다고 생각해 봐.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이만큼 떨어진 애가 있고, 이만큼 떨어진 애가 있고, 요만큼 떨어진 애도 있고, 조만큼 떨어진 애도 있고, 이만큼 떨어진 애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있는지, 서로서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균으로부터의 일단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편차라는 말이 나와요. 편차가 무엇이냐? 별량으로부터, 즉, 내가 구해놓은, 뭐, 여기가 X, 뭐, X2,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으로부터 평균을 빼. 그게 이 별량에서 평균 뺀걸 편차라고 불러요. 근데, 봐봐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평균보다 작은 데에 있는지 큰데 있는지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구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합니다. 얼마큼씩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는. 제곱이 편하니까. 제곱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간지러웠어요. 제가 지금 제 체기를 참아냈거든요. 인간은 뭐든지 알 수가 있어. 오, 그죠? 제 체기 꿀꺽 삼켰어. 이거 이렇게 넘어가네. 이 코에 힘을 주니까. 와, 근데 눈이 아파. 설명해야 돼가지고 제 체기를 참았어요, 여러분들. 자. 편차에서, 편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별량이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까지는 내가 알고 싶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편차 제곱한 것들을 평균을 내어서 우리가 뭐라고? 분산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설명은 충분히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흩어진 정도를 알기로 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빼고 제곱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작은 쪽이든 큰 쪽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평균을 내서 분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응? 멋진 말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죠. 분산을 구하셔서 거기다 루트 씌워. 그러면 그냥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의 안에서 벌써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뭘 알게 됐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뭘 구해야 할까요? 예스, 분산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울 거거든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근데 또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야 되다 보니까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편차가 뭐예요? 자료들의 평균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면 평균도 구해야 돼요. 재밌는 건 표준 편차만 물어봤는데 분산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평균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저 표준 편차 하나를 물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도 구해야 되고 평균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오, 난 몰랐어. 표준 편차만 물어봤는 걸 하고 문제가 나오기는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평균을 구하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을 좀 찬찬히 열심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러나 저러나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평균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이산확률 변수가 나타나면 뭐부터 필요할까요? 그렇지,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돼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먼저 그릴게.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표를 그리게 되어 있잖아. 표가 있어야지 곱해 싹 다더해 해서 평균 구하고 뭐 이런 거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X 그래서 확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거 먼저 찾아야 돼.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먼저 구합니다. X1, X2, X3, 쪼로록, Xn 이렇게.
그다음에 그들의 확률을 각각 구합니다. P1, P2, P3, P4, P5, P6, P7, PN 뭐 이렇게. 확률 진량함수로 주더라도 일단 나는 확률 분포 표를 먼저 나타낼 겁니다. 되었어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오늘 분산을 찾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분산의 기호 무엇이냐? VX입니다. 분산이어서 V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야. 네모는 괜히 쳤다 싶어갖고 다시 쳐도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해야지. 분산은 VX로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요? 분산은 VX로 약속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 편차 제곱의 다 평균이에요. 요 평균은 EX가 아닙니다. 편차 제곱들을 다 평균 내겠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편차들을 구해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니야. 편차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이제 요 위에 줄을 지울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인 거 알았으니까. 편차는 변량으로부터 평균을 뺀다고 했죠. 그러니까 X1에서 평균 빼. EX인데 여러분, EX로 쓰면 너무 구차하진 우리는. 자, 이것의 평균을 먼저 M이라고 쓸게요.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둘 중에 여러분이 기호로 선택하기 좋은 거 쓰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M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M. 이게 편차야. 또 X2에서도 M 빼면 이게 편차야. X3에서도 M 빼면 그게 편차거든. 근데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하세요. 제곱하세요. 제곱하세요. 다 제곱하면 돼. 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슬쩍 보여드렸는데, X제곱의 평균, 이런 거 어떻게 구했다 그랬지? 어차피 x1이 나왔는데다가 어떠한 m 값 계산해 놓은 상수 빼시고 제곱을 했을 뿐입니다. x1 빼기 m의 제곱이 나올, 요렇게 나올 확률은 어차피 p1 그대로겠죠.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변환 변수에다가 확률 곱하고 확률 곱하고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일반화 시키면 xi에서 m을 빼면 이게 편차죠? 그걸 제곱하죠? 그들의 확률을 각각 곱한 다음에 싹다 더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미리 하나 알려드릴까? 여기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유도는 내가 할 거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아셔야 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재평평제라는 식을 지금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어렴풋이라도 이해하시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편차 제곱 계산했고 평균 내기 위해서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한대. 우리 원래 곱해 곱해해서 평균 구하듯이 변수의 확률 변수의 확률 곱해가지고 평균 계산하잖아요. 더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썼어요. 표준, 그러니까 시그마 이런 거, 막 하베기호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계산은 내가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한번더 정리해봐. 뭐가 되느냐? i는 1부터 n까지. 일단 풀어 쓰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 나에게 맡겨요. xi 제곱, pi 이렇게 분배까지 할게. 빼기 emxi 또 pi까지 분배시킬게요. 더하기 m제곱 또 pi까지 분배시킬게요. 요렇게 되겠지. 자,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시그마 한 번씩 받아보자. i는 1부터 n까지 xi제곱 pi 빼기. 자, 어차피 i가 1부터 n까지니까 우리는 굳이 i와 필요 없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빼놔도 되는 거잖아. 빼기 em은 앞으로 빼놓을게요. 앞에다 빼놓고 요렇게 xipi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m제곱은 시그마 바깥으로 빼놓고 i는 1부터 n까지 pi.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이건 한번 이해해줘. 얘가 뭘까? p1, p3, p4에서 주르륵 pn까지의 합이니까 1이에요. 이건 뭘까? i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봐.
X1

P1 더하고 X2 P2 더하고 곱해곱해 싹다 더해져. 이게 뭐예요? EX로 쓰든 M으로 쓰든 평균입니다. 이거는 뭔줄 알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제곱 곱하기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그렇게 해서 싹다 더한 거. 그래서 이게 뭐냐? X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근데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 얘는 커다랗고 쟤는 작고.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들? 네, EX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아니, 왜 M으로 안 쓰고 EX로 써요? 그냥 예쁘라고. 예쁘라고. 균형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알았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이 그 유명한 식입니다. 분산을 구하는 공식, 재평평제. 왜 재평평제냐? 유난히 순서가 헷갈립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두번 등장을 하면 우리는 유난히 순서가 헷갈리고요. 우리는 유난히 순서가 헷갈리면 어떤 행동을 하죠? 찍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기억하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평제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놨죠? 그 뒷장으로 넘어오시면 더 예쁘게 잘 적어놨어요. 87쪽에 보시면 다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킵해 두도록 할게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편차제곱의 평균도 나 사용해. 알아두세요. 근데 이 모두가 다 이걸로 기억합니다. 재평평제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평평제로도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분산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표준편차 가야죠. 표준편차는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편차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로 쓴다고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꼭지가 좀 이렇게 달려있는? 얘는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그마예요. 여기서 약간 배신. 왜? 얘도 시그마였잖아요. 얘는 대문자 시그마. 하부의 기호 시그마면 얘는 소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로 읽습니다. 시그마 X, 즉 표준편차 X입니다. X 이거는 어떻게? 분산을 구하셔서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표준편차는 별로 할 일이 없어. 표준편차 물어보면 결국은 그냥 분산을 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체크 3에 적어놓은 내용 하나만 슬쩍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분산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분산 표준편차가 크다는 말은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말이에요. 흩어짐이 크다는 이야기고, 흩어짐이 크다는 이야기가 뭐랑 같은 말이 되어주냐면, 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고르지 않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흩어짐이 클수록 분산과 표준편차는 커지고요. 고르지 않을수록 분산과 표준편차는 당연히 커지고요.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지 않을수록 더 퍼져 있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편차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 3 밑에다가 이런 것들을 주르륵 적어 놓으시면 가장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까지 클리어를 해보았어요. 이제 뭐할 거냐면, 변수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갈 건데요.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변수 변환을 시켜볼 거예요. 정말 귀염둥이들이 바라는 소원, 아야, 진짜로 귀여운 건 아니고, 아직 정말 어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거.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들의 그 소원이거든요. 그게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결국 알맹이를 따져보면 뭔가 똑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안 좋은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죠?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치에 의해서 휴대폰을
않아야지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고등학생이나 되는 우리는요,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휴대폰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보단 훨씬 더잘 알고 있을걸요? 지니인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잘 알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래서 오는 악영향도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거는 책임을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책임은 많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휴대폰만 계속해도 되겠지.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휴대폰만 계속할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잖아. 그걸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염둥이지만,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건 정말이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망치는 형태가 될 거라서, 지니의 입장에서는, 선한 지니의 입장에서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하면 왜안 좋냐면요. 여러분 휴대폰을 하면서 뭔가 대단히 유익한 나를 보고 있는 건 휴대폰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인강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보통 휴대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의미한. 근데 그게 어떤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막 짧은 영상 되게 많이 보다가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표정으로 있어. 진짜로.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밌지도 않아요. 그냥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진짜 재밌는 거를 20분 본다?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걸 20분 봤다? 그 20분이 버려지지는 않아요. 웃었잖아. 즐거웠잖아. 아, 이제 공부하자. 이러고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참지 못하고 계속 넘기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도 사라지고 점점 진짜 더안 좋아지더라고. 집중력 흐려지지, 참을성도 없어지지, 그리고 뭔가 되게 사람이 좀 멍해져. 어른들이 왜 여러분들 휴대폰만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미 알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치.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말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방해하지도 않고 소원을 접수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엄마가 혼내지 않게는 할수 있지만, 휴대폰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 그죠?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알았죠? 차라리 완전 웃긴 무언가를 하나 보세요. 그게 나. 알았지? 진짜야. 훨씬 나요. 가봅시다. 앞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갈 겁니다. 네, 오세요. 자, 요게 여기까지 해야 하나의 문제의 내용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기까지 쭉 정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잠깐 봐봐요.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요런 식으로 적어 드릴 때가 있어요. 나름 트렌디하게 줄여 보았어. 이런 느낌인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끼리의 약속으로다가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얘는요, 뭘 의미하느냐면 변수가 변환이 되었어요. 변수가 변환이 되었다니. 이미 X제곱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던 우리의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을 텐데, 자, 어차피 모든 변수들이 A배하고 B를 더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평균과 그들의 분산과 그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유도 과정은 제가 지금부터 할 거지만 오히려 여러분 유도 과정보다 이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 일단 유도는 해드릴게. 그다음 저쪽 가서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 알았죠? 자, 보세요. AX 더하기 B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모든 변수가 어떻게 한 거야? A배하고 B를 더한 거예요. 요 위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써볼까요? AX1 더하기 B일 거고, AX2 더하기 B일 거고, AX3 더하기 B일 거고, AX4 더하기 B일 거고, AXN 더하기 B가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봐봐요. X1이 나올 확률이 P1이면, AX1 더하기 B가 나올 확률 또한 여전히 P1이잖아.

X1이 나오는 데에만 역할이 있지. 그걸 A배하고 비교해봐야 나올 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볼게요. 요건 내가 쓸게. 일반화 시키면. 변수가 다 이렇게 변한 거고요. 거기에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봐봐. 별거 없어. 분배시킨 다음에 i와 관련 없는 건 앞으로 내놓을게요. a는 앞에다 내놓고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고요. 더하기 b도 앞으로 내놓을게요. i는 1부터 n까지의 pi가 됩니다. 맞아요? 그죠? 얘가 얼마예요? 1, 2, 3, 4다 집어넣어봐. p1, p2, p3, p4 줄로 pn까지 집어넣으면 확률의 합일입니다. 오호!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뭐예요? EX잖아. 그래서 놀랍게도요, 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써요. EX에다가 A배하고 B 더한 것과 같다라고 적습니다. 어허. 그럼 다시. 변수를 모두 A배하고 B 더하면 뭐라고요? 그냥 그 변수 자체의 평균에서 A배하고 B를 더하는 것과 같다가 됩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나랑 내 친구랑 점수를 다두배 했어요. 다 10씩 더 했어요.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 두 배하고 10 더해지겠지. 뭐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모든 변수가 A배하고 B가 더해지는 것 같으면 평균 자체도 A배하고 B가 더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해가 가능해요. 유도는 해드렸지만 이해로도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분산을 좀 구해볼까요? 네. 분산을 좀 구해볼 건데, 이거 이제 이쪽 지울게.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재평평제요? 그럼 AX 더하기 B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낼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데?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갈 거예요. 네. 편차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모든 변수들이 다 AXI 더하기 B가 되었잖아. 그 변량으로부터 평균을 빼주세요. 이 변수로부터 평균을 빼. 평균이 얼만데? 이거요. 자, 이거 쓰면 돼. 보세요. A, EX 더하기 B. 써놓으면 돼. 이런 뭐예요? 편차.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곱. 평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다가 확률을 각각 곱해서 싹다 더해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EX 대신에 M으로 쓰면 좀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는 아마 M, 아, M으로 안 썼네. 이것도 안 내가 굳이. M으로 쓰면 좀더 편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라고 나도 여기도 EX로 적어놨네. 자, 정리할 건데, B는 더하고 빼니까 사라져요. 그럼 잘 봐, 여러분. A에다가 xi 빼기 ex 해놓은 것에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이렇게 되죠. 각각 제곱으로 써줄게. 그리고 pi를 쓴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붙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변수에서 평균 뺀걸 제곱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에요. 즉, 뭐냐면 a제곱을 바깥으로 내놓아 볼까? 여기다 시그마를 그대로 줄게요. 이 자체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는? A제곱 VX. 자, 제가 유도는 해드렸으나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 뭐라고? AX 더하기 B로 변수를 변환시킨 다음에 내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때는 A제곱 VX로 씁니다. 자, 이해해볼까요? 분산 뭐라고요? 흩어진 정도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땅을 기준으로 변수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응? 땅을 기준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우린 흩어진 정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분산이니까 여기서 두 칸씩 위로 올려볼까요? 흩어진 정도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더하기 b는 흩어지는 정도한테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변수를 a 배하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이야. 얼만큼의 영향이라고요? 제곱한 만큼의 영향이요. 왜 하필 제곱한 만큼이냐고요? 여기서 유도했잖아요. 유도 과정을 받아들이든지 이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굉장히 간단하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최고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뒤에 변수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넣어놨을까 보세요. 예제 때문에 넣어놨거든? 어떻게 돼? 평균이 9인 이상의 변수 X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뭔 소린 줄 알아? 잘 봐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있어. 편차죠? 거기다 어떻게 하고 있어? 제곱하고 있죠? 편차 제곱을 뭐 하고 있어? 평균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여러분? 분산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분산을 재평평제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이런 용어 뜻 자체에도 되게 친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분산 알려줬고, EX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X제곱이요. 평균이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19요. 여기다가 9해주고 81 집어넣어서 요거 구하는 거예요. 아, 정답 얼마? 100.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하면은 제가 그 밑에 여러분 표에도 적어놨지만 X제곱의 평균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X제곱의 평균이 많이 쓰이는 출처, 재평평제. 재평평제에서 여러분들이 X제곱의 평균에 대한 그 값을 구해내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뭐였어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내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주어져 있고 거기서 X제곱의 평균을 직접 구해야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도도독 PN. 여기 위에다가 X제곱을 툭 적어요. 그래서 X1도 제곱, X2도 제곱, XN도 제곱, 다 제곱을 해서 써. 그 다음에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로 내가 직접 평균을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이란 이 그림으로만 나타내면 돼요. 각각의 변수들을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갖고 다 더해가지고 직접 구하는 문제도 앞에서 제가 풀어보았고요. 요런 식으로 재평평제를 이용하는 것도 풀어보았습니다. 괜찮나요? 요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 문제만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3점짜리예요, 여러분. 대단한 문제 아닌 3점짜리야. 자, 1, 2, 2, 3 이렇게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 상자가 두개 있어요. 두 개. 두개 있는데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으면 적혀 있는 도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요. 결국 분산을 구하려면 우린 뭐가 필요하죠?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승전 확률 분포 표예요.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세요? X로 가능한 게뭐 있는지 살펴봐. 같은 자, 1, 2, 2, 3 중에 상자가 두개 있잖아. 같은 면이 바닥에 닿아 있게 되면. 그럼 어때요? 차가 0이겠지. 자, X가 0일 수 있습니다. X가 0일 수 있고, X가 1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최대 어디까지 가요? 하나는 1, 하나는 3이면 최대 2까지 가겠죠. 그래서 x가 0, 1, 2밖에 없어. 그럼 0, 1, 2를 이용해서 표를 구해볼게요. 확률 직접 계산해야 돼. x라고만 쓸게요. 자,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첫 번째 것도 4가지, 두 번째 것도 4가지라고 할게요. 곱하니까 16분의 하고 가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자, x가 0이라는 건 바닥에 닿은 면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하나가 1이면 얘도 1, 한 가지. 2면 2. 이들 중에 어떤 거, 이들 중에 어떤 거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2, 4. 3, 3 나오는 한 가지. 요렇게 돼요. 그래서 총몇 가지? 6가지. 이게 0이야. 자, 그러면 1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1이 되려면. 잘 따라와야 돼. 1일 때는 2가 나와야 되고요. 2일 때는 3이 나와야 되고요. 3일 때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2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 2일 때는 3만 되나요? 아니요, 1도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1이 나올 때, 얘를 기준으로 갈게요. 1이 나올 때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 이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나올지를 고를까요? 두 가지. 바닥에 나온 면이 하나가

2가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거일지를 고르시고, 그때는 1 또는 3이 나오니까 또두 가지. 마지막으로. 3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겠죠? 두 가지.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8가지. 2가 나오는 건 1, 3이거나 3일이거나 두 가지. 그래서 슬쩍 합해봐. 합이 1인가? 맞아?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이쁘게 해놓을게요. 어차피 다 약분되길래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표만 구하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자, 분산 구하래요.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해야겠습니다. 분모가 다 8이니까요. 곱해 0, 곱해 4, 곱해 2, 4 더하기 2 하시면 평균이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자, 분산 구해야 될것 같아. 뭐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됩니다. 재평평제 할 거예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 위에다가 제곱을 얼른 쓰세요. 그리고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8분의 해놓고 곱할 거야. 0, 1, 4, 4, 1, 끝. 괜찮죠? 그래서 얼마야? 1이야. 제곱의 평균이 이쁘게 나왔죠?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마무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재평평제, 재평평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봐요. 1에서 얘 제곱하면 16분의 9를 뺍니다. 정답은 16분의 7이 되어주겠죠. 답은 이렇게 나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이 오늘 배운 내용인데요. 얘는 계산이야. 표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갈수 있어요. 결국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방법은 어디? 이 표를 구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률 구하는 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1번까지 일단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2, 3, 4 하면서 또 이항분포까지 갈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분산이란, VX란, 어떻게 재평평제로 계산을 하거나, 편차제곱의 평균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루트만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어주고요. 그 다음 변수 변환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키워드들 딱 드렸으니까 복습 요거 기준으로 좀 철저히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10강입니다. 10강 요약문 완성으로 우리 유형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실전편 넘어갈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유형을 다 다뤘고 이제 10강 마지막 유형까지 왔습니다. 요약문 완성이고요. 자, 요약문 완성에서 우리가 다룰 거 한번 포스트잇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약문 완성의 키는 그룹핑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 삽입의 키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GNC 기억나? 뭐였어? Gap and Chain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요약문은 바로 그룹핑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6Logic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해결.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와 해결, The Good News로 문제와 해결 우리 부모님과의 청소년과의 사이에서 잠깐 보긴 했는데 오늘도 완벽하게 문제 해결 로직을 다루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문제 1, 3, 4, 5번 다룰 거고요. 역시나 다양한 소재를 한번 다뤄보면서 소재에 대한 그 결을 우리가 완벽하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또 훈련 한번 해볼게요. 먼저 타입 코드입니다. 요약문 완성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요약문은요. 일단은

요약문이 여러분 이제 한 문장이 있을 것이고 그 문장 안에 A와 B를 넣는 거잖아. 그 문장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문장 자체가 MI입니다. 메인 아이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요약문 자체가. 이 개념이 꼭 중요하고 그럼 뭐 해야 돼? 일단은 메인 아이디어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A와 B에 들어갈 건 글의 키워드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무조건 CGV 하셔야지. CGV 하시면서 코어 딱 잡고 같은 말 그룹핑 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 베리에이션 발생하면 거기서 또 체크해 주시는 게 A와 B를 찾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약문을 먼저 읽으시고요. 요약문 이제 글을 읽기 전에 A와 B가 무엇을 나한테 묻는지를 타겟팅 하시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 빈칸 추론이랑 똑같은데 빈칸 추론보다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의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지? 타겟팅 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풀리고요. 요약문의 정답은 지문의 키워드를 다시 이거 아까 포스트잇에서 그룹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은 다음에 그걸 요약문에 넣을 건데 지문이 있으면 위에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이걸 A와 B에 넣을 건데 같은 단어를 넣으려고 하면 이거는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게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재진술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핵심어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재진술을 될때그 재진술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GV 중에 G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한번 훈련해 볼 거고요. 자, 오늘 리딩 툴은 식스 로직 중에서 문제 해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통념반박 일반구체 인과 비교대조 개념풀이 넘어서 문제 해결까지 왔거든요. 문제 해결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도 이 전에 배웠던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한테 글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펼쳐지는 대로 또 읽어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의 개념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 내놓는 글이거든요.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문제 제기하고요. 해결책 있고 그다음에 해결책의 효과까지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조금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자, 문제를 나타내는 시그널은 많이 있죠. 뭐 problem, challenge, 난제란 뜻이죠. 그다음에 뭐 딜레마라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요. threat, 위협, 그다음 disaster, 큰 문제, issue, obstacle 이거 무슨 뜻이야? 장애물, 그쵸, barrier 마찬가지고요. risk, crisis, 위기라는 단어, drawback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함, 단점 어떤 뜻이냐면 draw 끄는 건데 back 나를 뒤로 끄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결점이고요. 똑같은 뜻이 이제 shortcom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짧게만 그러니까 이제 다 닿지 못하는 거 결점입니다. 자, limitation 마찬가지 struggle 뭔가 어려운 점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drawback과 shortcoming은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강조드립니다. drawback, shortcoming 둘다 결점이라는 뜻이라는 거. 문제점이죠. 해결책은 solution, solve, address, overcome, deal with, help, remedy. The good news는 저번 시간에 봤고요. answer, key, tackle, 다루다. 그 다음에 cope with, 마찬가지. fix, 고치다. breakthrough, 혁신적인 발전이라는 거 선생님이랑 봤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해결책의 시그널이고요. alternative, 뭐야 이거? 별표, 대안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로는 안될것 같아 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이거 해결책 가능하고요. instead, 대신 이런 해결책이 있어.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타겟 잡기로 했잖아. 타겟 한번 잡아볼게. 선생님은 요약문 문제 풀때 40번은 진짜 이거 먼저 읽고 풀거든요. 먼저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글의 소재를 예측해 볼수 있어. 왜냐면 여기 있는 A와 B 주변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한번 가볼게. 자, understanding of cognitive science. 아,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 글은 인지과학에 대한 글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인지과학의 이해는요, is crucial, 중요합니다. 인 대신 꼭 알아두세요. 뭐뭐라는 점에서. 됐어? 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냐면, it reveals, 이시 가리킨 건 이, 지금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겠죠. 이것을 어떤 걸 드러내 주냐면 이걸 이해하잖아. 그러면 A, 메모리가 A하다는 걸 드러낸다. 메모리는 기억이잖아. 그럼 A에 타겟 딱 잡아줄게. A는 기억이 어떠한가? 이거 잡으시면 되겠죠. 기억이 나왔을 때그 주변을 살피시면 A의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And shows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reveal과 shows가 V1, V2로 어떻게 돼 있어? And를 사료 병렬입니다. 뭘 보여주냐면 많은 decisions, 어떤 많은 결정들이 stem from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be responses, 어떤 반응인지. 그럼 봐봐. B는 우리한테 뭘 찾으라고 했냐면 결정들. 결정을 할때 from 어떤 반응으로부터 오는지. 선생님, 이렇게 진짜 간결하게 정리하고 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억과 뭐 반응이나 결정이 나왔을 때이 주변을

보면은 분명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야? 그룹핑 하는 거야. 재진술. 자, 갑니다. One of the important implications. Implication이라는 단어가 어렵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시사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영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plication 자체가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시사점 또는 어떤 나중에 밝혀진 영향력 이런 뜻이 있어. 영향 결과 이런 뜻. 시사점을 해석해 볼게. 중요한 시사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시사점이냐면, of the study of cognitive science에서 역시나 인지과학 얘기 나오죠. 인지과학의 연구의 시사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이 주어, is 대절입니다. Many of common beliefs. Common belief이라는 거는 뭐야? 이게 통념 아니겠어? 많은 이 일반적인 믿음들 또는 가정들이요. About 뭐에 대한 가정이야? How on 어떻게 이 인간이란 존재가 생각하는가? 어떤 개인이. 그리고 결정을 하는가? Incorrect. 바로 뭘 줘버렸어? 반박을 줘버렸지. 그래서 통념을 지금 말하고 바로 반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거. 봐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게 통념 아니겠어? 어떤 거에 대한 통념이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 이게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반박하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반박하는지 보세요. Thinking of the future. 자,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거, prospection. 여러분, 스펙트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고, 프로는 이제 앞을, 미래를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앞을 내다보는 거지. 예상이란 뜻입니다. 예상. 그쵸?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나 아니면 past, 과거를 보는 거, retrospection. 그러면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이고, 레트로는 뒤로 보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회상 아니야? 그래서 미래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는 거.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생각은요. 자, uses가 지금 동사가 되겠죠. 씁니다. 어떤 걸? 똑같은 멘탈의 과정을 사용합니다. 어떤 정신적 과정이냐면, as thinking about the present. 현재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네가 어떤 현재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인지 과정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기억 등장했죠? 여기서 엄청나게 집중했어야죠. 기억 나왔습니다. 여기 있잖아, 우리 주인공. 이 기억이라는 것은 mentally, 정신적으로 recreated, 재창조된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지는데, 자, when, 언제? when a past event, 과거 이벤트가 is recalled, 해서 회상되었을 때, 기억은 다시 만들어지고, and not, 뭐가 아니냐면, 있는 그대로 encoded, 기록되는 record, 어떤 기록이 아닙니다. 마치 뭐처럼? 사진처럼. 뭐에 대한 사진이냐면, 일어난 것에 대한 사진처럼. 그럼 무슨 말하고 있냐면, 이거 만들어지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 말은 기억은 뭐 된다? 왜곡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기억은요, 어떻게 된다? 다시 만들어진다. 이거 발견했네? 그 다음에 똑같지 않다, 똑같다, 똑같지 않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 친구랑 서로 기억하는 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잖아. 얘기하다 보면. 야, 너가 그랬잖아. 근데 아니, 너가 그랬잖아. 막 이러고 서로 대화 다르고. 기억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이제 근거 나왔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is it possible? 뭐가 가능하냐면, to have false memory. 여기 이제 핵심적인 힌트 훅 줘버리네. False memory. 메모리는 뭐하다? 지금 소재와 특성 나왔네. 우리의 기억은 잘못된 기억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쵸? 우리는 잘못된 기억을 가지는 게 가능하고. 자, 여기까지 가면 메모리 얘기가 끝난 게 뭐냐면, implication에서 another implication을 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로 나가려고 해? B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A의 근거는 여기까지 다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시사점이 뭐냐면, is that it challenges. 이것은요, 이제 도전합니다. 어떤 걸 도전하는 거냐면, 자, the enlightenment view. 자, enlightenment는 지금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시각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앞에서 뭘 다루고 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study of cognitive science. 이 인지과학 이론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과학 이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냐며? 됐어? 자, 뭘 도전하는 거냐며? 계몽주의 시각을 도전하는 겁니다. 동격에 받아주면서. 계몽주의 시각의 내용은요. 인간이란 rational and logical. 뭐하다? 뭐하는 거야?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라는 이걸 다 깨버린대. 됐어? 그러면서 there is a belief that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합리적인 생각은요 has led to 뭘 발전을 지금 야기했다고 하는 거야? 자, led to 발전 advances 발전을 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기술과 과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 그 다음에 수학에서 발전을 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뒤에 보세요. 계속 통념 반박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의 로직에 따르면 이거는 통념반박이 주를 이루는 로직이네, 그치? 자, 그러나 being emotional, 이 감정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지 않냐면 being irrational.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감정이라는 거는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로 반박하죠. 감정이 비이성적이라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감정이라는 것은 뭐하다? unconscious. 이게 무의식적이고 그러나 rational하다. 그러면 감정 얘기 나오기 시작했네요. 감정은 결국에는 뭐하다? 이거는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뭐에 기반이냐면,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반이 뭐다? 감정이다. 왜 그러냐? by ing 나왔죠. 뭐뭐함으로써. 자,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이 discouraging 하지 말라고 억제시킴으로써 어떤 걸 행동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행동을 촉발시키는 거는 기쁨의 감정이고,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니까 이걸 통해서 뭐한 거야? 생존을 해온 거야.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감정이 들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수렵채집인이었어. 그 상황에서 이 곰이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면은 내가 얘한테 달려드는 걸 포기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있으니까 살아남았다 이거야. 됐어. 감정은 우리를 살게 했다. 아직은 뭐가 안 나왔어. 결정 안 나왔거든요. 자,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왜 했냐? 많은 결정들이 여기 보이시죠? 결정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based on emotional reaction 여기 있죠? 정답에 근거 있네. 결정은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감정. 이 말을 하려고 감정을 계속 끌고 왔구나. 감정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야. 왜? 인간이 이걸 통해 생존해 왔고 인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든. 감정적인 반응에서 오고 이거에 기반해서 그다음에 subsequent feeling에서 뒤이은 그 이후에 오는 감정들로부터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rationalize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합리화되는 거야. 뭐로써 합리화되는 거냐면 나중에 logical 이게 논리적으로 after the fact는 사후에란 뜻이야. 사후에 합리화되는 거야. 그럼 뭘 말하고 있어? 일단 감정반응으로부터 결정을 한 다음에 사후에 합리화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느껴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이유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나 첫 시작점은 감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 결론 내고 있죠? 인지과학의 지식은요, essential 뭐하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것에 필수적이냐면 to understand people and their action.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에 필수적이다. 왜? 이 인지과학이 우리한테 이런 A와 B를 알려주고 있거든. 그쵸? 좋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A에는 뭐 들어가야 돼? 기억은 왜곡된다. false랑 같이 말 들어야겠죠. 자, 기억에 이거 loss 이거 뭐야? 상실이지. 상실은 지금 관련이 있는 거야. 기억이 상실된다는 게 아니고 inaccuracy 뭐야? 부정확성이라는 거 아니야? 거짓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loss 아니고요. 기억의 상실이 아니고요. 기억은 부정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naccuracy 가고 duration 뭐야? 이거 지속 시간 아니야? 웬 지속 시간 갑자기? 띠용? 그렇죠? 이거는 전혀 아니죠. 이게 뭐야? 소재 오류잖아. 그치? 언급 안된 거. 자, 그러면은 2번과 3번 가야 되는데, 감정이랑 같은 말 찾아야 됩니다. informative부터 볼까요? 이거는 감정과 관련된 겁니까? 정보를 주는, 이런 건 전혀 정보랑 관련이 없죠? affective가 어려울 거야. 이게 정서적이냐는 뜻입니다. 정서, 감정적인.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거 맞네? 우리가 찾는 그겁니다. 정답 2번. 자, subjective는, 뭔가 이제 주관적인 건데 굳이 말하자면 감정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 주관적인 조금 동떨어져 있고요. 컬렉티브는 집단적인 완전 아니고요. 리플렉티브는 뭐냐면 사색적인이거든요. 우리 리플렉트 온이 뭐 한다는 거야? 뭔가 깊게 고려하고 사색한다는 뜻이잖아. 사색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감정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동사로는 영향을 미치다지만 명사로는 발음도 affect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감정, 정서란 뜻입니다. 자, 어떻게? affect는 명사로 감정, 정서란 뜻이고 affective는 정서적인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입니다. 이두 개를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동사로는 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도 여러분 아실 거고 자, 동사로는 영향 미치다.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이펙트는 아시죠? 이펙트는 효과라는 단어라는 거. 얘는 뭐 효과라는 단어로 또 같이 구분해 두시는 것까지 단어도 잡아갑니다.
자, 정답 2번 찾았고요. 자, 소재는요, 인지과학의 시사점이었죠. 이거 특성은 사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데 통념 반박 구조였죠. 명확하게. Common beliefs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통념 먼저 말했죠. 기억은 이러한 일을 사진처럼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든지.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반박하면서, incorrect라고 반박하면서, 기억은 재창조되는, 뭔가 이상해. 내 이름이 있어가지고. 다시 창조되는 것. 그쵸? 잘못된 기억이 가능하다. false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감정적 반응으로 내려지고, 사후에 논리적으로 합리화된다. 라고 총명과 반박 구조였습니다. 자, 인지과학은 이렇게 기억의 부정확성을 드러내고, 많은 결정이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므로 결국에는 사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MI까지 확실하게 도출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이 77쪽 갑니다. 3번 문제. 자, whether를 나왔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can이 동사 부분이니까 can, will, be 앞부분이 다 whether가 이끄는 주어가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문법 어법 시간에 whether라는 것은 잡고 갈게. 명사절, 부사절 다 가능하거든요. 부사절의 뜻은 이든 말든. 명사절은 인지 아닌지. 명사절에는 명사절 뭐가 가능해? 주어, 목적어, 보호가 가능하잖아.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사람들이 A 한지 아닌지. 어떤 겁니까? Certain information in conversation에서 특정한 정보를 A 한지 아닌지가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뭘 드러내냐면 how be they are with each other. 그래서 그들이 서로서로 be 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럼 뭔가 일단은 대화가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타겟을 딱 잡았을 때 힌트를 얻고 가기로 했죠. 그러면 A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는 뭐냐면 특정 정보인데 대화 안에서 이 특정 정보가 뭐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찾으라고 했고, B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된다? 비하게 된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일단은 많은 걸못 얻었더라도 일단 대화 안에서 뭔가 정보가 있겠거니,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진행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자, research shows에서 연구가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냐면 how we can tell. 여기서 tell은 말하다 말고 구별하다라는 너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고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봐봐,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는지. Just from their talk, 그들의 말만 보고도 뭘 알아내냐면 whether 인지 아닌지를. 자, 그럼 여기서 인지 아닌지니까 tell의 목적어 명사절이겠네. 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서로를 one another 서로를 아는지 아닌지.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way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이야? They treat 그들이 대하는데. Conversational hypertext에서 대화 속에 hypertext는 주어져 있습니다. 뭐야 이게? 대화자들이 서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배경 지식 이런 걸 뜻하거든요. 또는 맥락, 암시적인 정보들, 우리 implicit knowledge 이런 거 봤잖아, 그치? 암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데 뭐로 취급하는 거야? As needing no further explanation에서 필요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겠지, 노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걸 취급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을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이제 이 우리가 뭔가 추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사이를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을 갖고 이 사람들의 사이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뒤에 가볼게요. 이런 연구자분들이 뭐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냐면, 많은 스터디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터디를 설명해주고 있죠. Where 그들이 이제 play tapes of talk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을 테이프로 이제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To an audience에서 어떤 관객에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 듣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Ask A to B.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Say, 말해봐라. Whether the people on the table were friends에서 지금 whether가 또 나왔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됐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밝혀봐라. 라는 실험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뭐한 거냐면, 자, 실험했어. 그래서 재생을 한 겁니다. 테이블 재생했는데, 지금 친구인지 아닌지, 친구냐, 아니면 아니냐를 대화를 보고 지금 알아내라는 거야. 이거를 대화를 보고 알아내라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뒤에 가시면 조금씩 문제가 이제 구체화되는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더라도 이 리스너들은요, were very skilled,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뭘 잘했냐면 at making this identification.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식별이지. 뭘 식별하는 겁니까? 친구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걸 나타내겠지. 그치? 이 식별을 잘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뭘 구별하는 거야? whether 또 나왔네. 인지 아닌지. Two conversational partners.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acquainted. 이건 지인이란 뜻이죠. 아, 서로 아는이란 뜻입니다. 지인인지, 아니면 stranger는 낯선이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를 잘 식별을 했대. 그럼 어떻게 식별했냐고. What made the difference?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 여기에는 선생님 별표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실험에서는 차이를 만드는 변인이 그 실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를 만드는 거, 이게 뭐였냐면,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가 차이점이었습니다. The talkers took information for granted. 잘 보세요. Take for granted. 이게 뭐냐면 take A for granted라고 해서 여기 A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A를 당연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or whether they explained the term used에서 사용된 용어를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시 여기인지 안 여겼는지가 차이점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일상 속 예시를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TMI로 막 자기소개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막 구구절절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당연시 여겼어. 그냥 나 지금 뭐뭐 어디서 뭐 하고 왔어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얘기할 때 당연시 여기면 그거는 친구인 것 같고 너무 TMI로 많은 설명을 해주면 그거는 친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바로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야. 됐죠? 좀더 뒤로 가면요. 자, 그러면서 said without explanation. 어떤 설명이 없이 뭐가 말되어지는 거냐면 Jim was worried about his foot again. 야, Jim이 걱정이래. 그의 발에 대해서 다시 걱정하고 있대. 라고 하면 근데 이게 뭐가 없어? 설명이 없다면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이말 자체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아이덴티파이입니다. 뭘 식별해 줄수 있냐면 그두 사람이 친구라는 걸 식별해 줄수 있대. 그럼 이거네. 봐봐. 친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안 해줘도 된다고. 이해했어? 이게 지금 핵심 아니야? 한번 가볼게. 이 실험에서 친구라면 설명이 필요 없어. 됐어?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On the other hand 보이십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안에서 VS 구조가 발생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예시를 보여줬으니까 사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건 일반 구체 진술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A와 B 여기가 지금 일반화 시키는 거고 여기 부분 지금 말하는 실험 부분 자체가 지금 구체화된 거거든. 이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대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반면에 The following show them, 이 지금 뒤 이어지는 것은 그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to be unacquainted 해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라는 걸 보여준다. 잘 보세요. Jim인데 지금 설명하고 있지.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잖아. 되시라는 거. 이거 보충 설명이잖아. 지금 TMI가 많지 않아?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Jim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려면은 그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는 걸 함의하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 사람은요, 걱정을 합니다. 그의 발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통풍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거 about setting off, setting it off, set off라는 것은 다시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발한다는 뜻이겠죠. 이걸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입니다. 계속 그한테 반복되는 문제이고, 그는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재발했을 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설명이 너무너무 많지. 그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뭐 하는 거야? Unacquainted. 그들이 낯선이라고. 그치? 지금 설명이 이렇게 많으면, 아, 이렇게 가야겠네. 지금 낯선이 같은 경우는 설명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친구가 아니고 낯선 사람.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친구는 설명이 필요 없고, 낯선이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이 사이에 지금 대조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돼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정답 찾아야 되거든요. 자, 정답 갈게요.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를 뭐 하는 게 변수였어, 지금? 설명을 하냐 마냐가 변수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자, 특정한 정보를 감추는 거야, 일부러? 아니지. 설명하는 거지, 설명. 설명하는 거. Distort는 왜곡하는 거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달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잘 보세요. 전달하고 전달하는 거. 근데 봐봐.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프레젠트 드러내는 거 자체는 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친구, 낯선이 둘다 정보를 주고는 있거든. 근데 TMI 더 정보가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 설명이 더 덧붙냐 안 덧붙냐가 여기선 중요한 변인이지 정보는 전달해주고 있긴 합니다.
됐어? 이거는 설명의 문제지. 정보는

해줬지. 왜냐면 취미 지금 뭐 다리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걱정이다. 이건 정보를 준거 아니야? 친구일 때도 줬고 낯선 일일 때도 줬다.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변인이 되지 못해요. 변인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정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 엄밀하게 따지면. 자,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드러내줍니다. 어떤 걸 드러내줘? 그들이 서로서로 어떤 걸 나눠? 친구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지금 변인 아니었어?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 페이션트는 참을성 있는 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포밀리어 어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들이 친숙한지 아닌지, 친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컴포터블 편한지 아닌지, 편안함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실망 있는지 아니면 정직한지 또 거리가 멀죠. 여기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변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 친구여도 짐이 아무튼 걱정한다라는 인포메이션 주긴 줬잖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트나 프렌즈는 둘다 정보를 그냥 준다라는 의미잖아. 이거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더 설명을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거야. 그쵸? 여기도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이고요. 자, 소재는요. 대화의 하이퍼텍스트가 소재였죠.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봐봐. 하이퍼가 뭐냐면 하이퍼의 의미는 비욘드의 의미예요. 텍스트, 말 자체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말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뒤에 배경 맥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건말안 해도 그냥 너도나도 아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추가 설명 없이 취급하는 방식 때문에 대화만으로도 서로의 아는 사이를 알수 있다. 일반 구체 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기만 해도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알수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 실험 안에서 VS 구조가 또 여기서 이제 엮여 있는 거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 논리는 레이어다. 층층이 쌓여간다. 그쵸? 그 안에서 설명이 없으면 친구고요. 줄줄이 설명하면 낯선 사이다라는 대조가 형성된 것까지 봤습니다. 자, MI. 사람들이 대화에서 정보를 당연시하는지 설명하는지가 서로 친숙한 정도를 보여준다라는 거 명확하게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78조. 자, 프리모템이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사전 부검 또는 사전. 사전이라는 것은 이제 프리, 미리라는 뜻이잖아. 앞선. 그치? 미리 검토해보는 거. 라는 소재가 지금 등장했고요. 이건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 Thus working on project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적어고요. To 부정사가 help에 지금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준다는 뜻이야. 프리모템이. 뭘 하는 걸 도와주냐면, make their ideas. 여기서 또 오형식이 있죠. make라는 것은 또 뒤에 목적어 보호가 붙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여기가 또 이제 make의 목적어, 그다음에 more a가 목적격 보호였던 거야. 이둘 사이에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해석해 보면 프리모템이 도와주는 거야. 프로젝트라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들이 뭘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냐면 그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자, 그럼 여기까지 A를 타겟팅 한번 해볼게요. A는 프리모템, 사전 검토죠. 사전 검토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는 거야. 됐어? 이거 지금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 and to have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에서 그들을 뭐 하게 또 도와주는 거냐면 right level은 뭔가 적정선이잖아. 적정 수준의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뭐 함으로써 그들한테 동기부여 하는 겁니다. To consider potential B. 그들한테 뭘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 potential 아직 안 일어났지만 잠재적으로 B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얘네한테 잠재적인 이것을 고려하게 한다. 이것도 이제 프리모템에서 온 거죠. 그래서 프리모템이 하는 게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이것을 고려하게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프리모템이 해주는 걸 찾으라는 거야.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자, if you're starting a new project, 봐봐. 네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으면 너는 my set aside 떼어놓을 겁니다. set 두는데 aside 옆에다가 그러니까 떼어놓다는 뜻이야. 시간을 떼어놓을 건데 어떤 시간입니까? To conduct pre-mortem에서 conduct는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토를 실행할 시간을 떼어놓을 건데 사전 검토라는 것은 어떤 걸 수반하는 거냐면 imagining, 자, involve ing죠. 그래서 동명사가 지금 목적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involve에 어떤 걸 상상하는가? A future time에서 미래의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그 future time에서 at which는 어떻게 해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 그냥 놓고 쭉 가는 거야. 그 미래의 시간에 하고 쭉 가는 겁니다. You have come to. 넌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면 the end of the project에서 프로젝트는 끝냈을 거고. 그다음 realize에 깨달았을 겁니다. 뭐라고? It was a complete disaster. 완전히 망했다.

라고 깨닫는 것을 상상하는 거래. 됐어? 근데 여기 잠재적인 뭘 고려한다는 거, 이거에 선생님 타겟 잡고 가니까 선생님 바로 보였거든요? 디제스터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지금 imagining. 상상하게 하는 거. 고려하게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여기 있네. 디제스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디제스터라는 선생님이 근거를 좀 얻어갔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이걸 고려하게 한다. 디제스터 괜찮고요. 뒤에 가시면 you then 너는 그러고 나면 try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한다.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지? 그다음에 왜 잘못됐지? 그러니까 사전 검토라는 것은 상상을 해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가정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지라고 체크를 하는 거래. 그쵸?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네요. 자, 사전 검토는요 can be a great way 좋은 way다. 그러면은 칭찬하고 있는 글이네. To make the abstract idea 잘 봐. abstract idea가 우리한테는 타겟 아니었어? 추상적인 아이디어 여기 있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다? 지금 make가 오형식 동사고요. 그다음에 abstract idea of the project가 목적어. 그다음 여기가 목적격 보였어. 이 문장의 구조도 잘 봐야 돼. make는 뒤에 두 덩어리가 온단 말이야. 덩어리를 잘 끊어야 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저 concrete는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줄 사이에 증오관계가 형성되는 게 보어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abstract, 뭔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구체성. 정답 다 찾은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만 봐도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more than this 뿐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장점을 더 해주려나 봅니다. 그것들은요 아주 훌륭한 레메디. 자, 레메디는 이거 이게 바로 문제 해결에서 해결의 시그널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가 된다? 치료가 되는 거니까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야 해결이 나오는 거잖아. 해결책이 됩니다. for the overconfidence 여기 있네. 이게 문제네. 문제와 해결의 로직도 한번 확인하면서 아 이게 과한 자신감의 해결책이 된다고 합니다. 왜? 망하는 걸 먼저 상상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과한 자신감이 조금 억눌러지는 거겠지. 이해됐어? 자, 뒤에 가시면 we often experience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해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 처음에 초반에 경험할 수 있는 과한 자신감. 이건 난 무조건 성공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상상을 망하는 상상을 한번 해 보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워워워가 되겠죠. 자, 뒤에 가시면 assessments of primo-tems 해서 이 프리모템의 뭐야? assessment. 그러니까 이 측정을 해보니까 bear this out. 자, bear out은 무슨 뜻이냐면 지탱하다 또는 뭐 지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이 앞에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측정하니까 정말 사실이네 라는 뜻으로 bear out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게 진짜로 그걸 보여주더라, 지탱해주더라, 지지해주더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런 exercise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그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involving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면 disaster recovery planning 아주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회복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실전 훈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냐면 those who conducted a pre-mortem 이 pre-mortem 사전 검토를 실행한 사람은요 were 뭐 했냐면 much less confident 훨씬 더뭐 했더라? 더 자신감이 없더라. 지금 보시면 in their plan, 그들의 플랜에 대해서 at the end, 나중에는 then those who did not 그걸 안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된 거야? bear this out.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검토한 사람이 훨씬 더 자신감이 이렇게 과한 자신감이고 좀 낮아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를 상상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겸손하게 만드는 거네. 그치? 자,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이 좋은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적정선이면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 하게 도와주냐면, 잘 보세요. help는 뒤에 목적격 보호의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to 생략입니다. 우리를 적응하게 도와줍니다. 해석하면 되겠죠? 어떤 게 적응하냐면 또는 조정하냐면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어떤 일에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뭔가 조정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전 검토가 또 뭐가 있냐면 과한 자신감을 적절하게 만들어주지. 적절하게 적정선으로 적절한 어떤 레벨로 만들어주지. 왜 그러겠어?
디제스터를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적절한 레벨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Revising down, 뭔가 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낮게 이제 조정하는 거냐면, 이 자신감의 estimate, 추정치 또는 신뢰 추정치라고 하는데, 너무나 이제 자기를 믿어버리는 거지. 이걸 낮게 조정하는 것은요, 어떤 걸 반영하는 거냐면 the fact,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대신 동격이 되시겠죠. The participants simply had a better sense of what it would take to succeed. 해서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거냐면, 이 참여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 이제 더 나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낮추는 것이. 어떤 걸 이제 알고 있는 거냐면, what it would take. 여기 잘 보세요. take는 뭐뭐가 들다. 또는 뭐 요구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성공하기에 도대체 무엇이 요구되는지. 됐어? 다시 한번. to succeed에서 이 to가 if과 함께 가는 거니까 가주어와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나은 어떤 감각을 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실패를 가정하는 거니까 아, 뭔가 좀 자신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내가 성공하려면 그래, 현실적으로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이 선다는 거야. 프리모템, 사전 검토로 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프리모템은요, 자,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거랑 비슷한 거는 가장 비슷한 거. 리얼리스가 어때? 뭔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니까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괜찮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이거는 창의성인 거 전혀 관련이 없죠. 리얼리스 괜찮고요. 창의성 관련 있고요. 액세서블, 접근 가능하다? 이건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사전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셉, 포텐셜, 어떻습니까? 이 디제스터를 상상하게 하는 거니까, benefit? 이게 아니고, failure. 이 디제스터랑 같은 말인데 어떻게 됐어? 재진술되는 거, 그루핑의 핵심이었죠? 정답 3번. 그죠? 자, 소진료 사전 부검이 주인공이었고요. 특성은요, 프로젝트 시작 시 흔히 경험하는 지나친 확신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된다. 나 완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워워워 낮춰주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이었죠. 문제는요, 지나친 확신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사전 부검이 지금 해결책으로 지금 나선 거죠. 미래를 미리 상상하니까 뭐 되는 거야? 아이디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쵸? 추상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게 구체화되니까 현실적이 되는 거고요. 확신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플랜이 잘 세워진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사전부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잠재적 실패를 미리 상상하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지나친 확신을 적당한 수준으로 딱 잡아준다라는 게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5번 갈게요. 79페이지. 이번에는 카핑으로 시작합니다. 카핑이라는 건 복제인 거죠. 복제는요, A입니다. To our life, culture and knowledge. 바로 나와버리네. A는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제가 우리의 삶과 문화, 지식의 어떤 존재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쵸? 왜냐면 to는 뭐뭐 a란 뜻이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내재적인 imperfection, perfect한 거는 완벽한 건데 im 붙었으니까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만 봐도 카핑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가면서 이것은 남깁니다. 우리한테 뭘 남기냐면 이건 understanding을 남깁니다. 뭐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originality 이건 뭐야? 이 독창성에 대한 어떤 일을 남기는지 그럼 B 보세요. 이 복제라는 것이 약간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완전함이 있다고 해. 그러면은 어떤 이해를 하게 하는지. 근데 뭐에 대한 이해냐면 정체성. 그다음에 진실. authenticity. authenticity에서 뭐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임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찾아볼게요. 자, 한번 갑니다. 이렇게 말하네. 자, 복제라는 것은 평범하고 복제는 peculiar는 이거 독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이중적이지 않아? 평범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대. 그러면 봐봐. A와 B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었어?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 A의 내용을 얘기하다가 B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독특한 것과 지금 평범한 것과 독특한 것이 양면적인 어떤 기능, 양면적인 특성인 거잖아. 이걸 뒤에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on the one hand 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이게 나오면 뒤에 어떤 게 나오게 될까? On the other hand. 됐어?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얘가 어떻게 서술되는지 보세요. 한편. 자, 뭐라고 하냐면, copying makes us what we are. copying이라는 것은요, 복제는 만듭니다. 우리를 what we are. 우리답게 만든대. 현재 보세요. 복제는 우리의 삶에 뭐 한지 보려고 했더니 정답이 근거가 나오는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든다. 라고 일단 근거 A의 근거다. 그러고는 봐봐. 우리답게 만드는 것. 왜? 내 삶에 뭐냐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몸은요, 사실 형태를 얻는데 뭐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여러분. 필사하고 따라 쓰는 거잖아. 이게 복제가 그대로 그룹핑됐다는 걸 느꼈어야 돼. 자, 카핑이랑 사실 트랜스크립션은 같은 의미였던 거야. 그래서 그룹핑이 중요한 거야. 자, 복제. 뭘 복제한 겁니까? 사실 단백질의 어떤 틀을 복제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언어마저도 뭐로부터 왔다? 뒤에 보시면 shape, 이게 어떻게 어디서 온 거냐면 take shape가 지금 생각된 거겠죠? 자, 어떻게 형태를 얻었냐면 mimicry. 이게 복제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어떤 사운드에서 지금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생겼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소리라는 것은 엄마, 아빠,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어에는 뭐 마마 파파 있다고 해봐. 이런 선택받은 소리들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지금 장착한 거 아니겠어? 그치? 이것도 복제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크래프트, 우리의 기술도요. 어디부터 왔냐면 반복한 겁니다. 프로토타입은 원형이죠. 예를 들어 장인분이 원형을 만들었으면 그 원형에서부터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생긴 거야? 이런 기술도 생긴 거야. Repetition? 복제입니다. 복제가 이렇게 그룹핑 된다는 걸 느꼈어야 돼. 하나하나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cultures hold together 해서 문화마저도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지금 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뭐한 겁니까? 쭉 전승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전승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충실하게. 충실한 전승을 통해서 그 말은 따라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rules of conduct는 행동 양식. 그치? 어떤 행동의 규칙. 이런 것들 행동 강령이 잘 내려와가지고 충실하게 전수되는 거다. 충실한 전수도 마치 따라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복제가 문화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언어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복제가 이것들을 만든다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확정이 지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to copy self or cell. 어떤 걸 복제하는 거냐면 지금 세포를 위해서 세포를 복제하고, 말 단어를 위해서 단어를 복제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를 복제하고, 이 복제한다는 것 자체가 is to make the known world our known, our own. 자, make 또 나왔습니다. make는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두 덩어리. 우리에게 알려진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목적어 보어. 이런 걸잘 끊어줘야 돼.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복제다. 그러면 우리 복제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과 삶, 문화의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겠네.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죠? 좋습니다. A의 정답을 찾은 것 같고요. 자, on the other hand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On the one hand은 복제는 세상을 만든 거야. 어떤 근본적인 건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on the other hand로 VS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거. On the other hand. 반면이란 뜻이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반면 이런 것도 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떻게 꺾이는지 봅시다. 자, 반면에 복제가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만든 근본이었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복제가 we are not identical. 우리는 똑같지도 않고요. nor, 뭐도 안 하고 싶냐면 부정이죠. 두가 지금 부정어 도치가 발생했습니다. nor do we wish. 우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to think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게? clone. 이게 복제품 아니야? 복제품으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양면적인 거지. 세상이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나는 복제품이기 싫은 거야. 그치? 맨첫 번째 문장에 평범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다는 게이 양면성이잖아. 양면성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제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소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ltimately imperfect. 지금 근본적이라는 거, 세상을 형성한다는 거에서 어떻게 지금 V가 만들어서 특성이 배리에이션 된거 보이십니까? imperfect에 지금 배리에이션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에러는 eventually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동사가 생략됐지만 뭐 become 정도 또는 뭐 are 정도가 생략됐다 보시면 our heir 자 지금 에어라고 발음하는데 에어는 어떤 거냐면 상속자. 아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에러라는 것은 왜 나오는 거야? 복제를 할때 복제가 완벽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물려서 내려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를 복제했을 때 완벽하게 복제를 원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계속 그 아래로 전승된다는 뜻이겠죠. 물려서 내려온다는 뜻이겠지. The more

0: 맞습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이거 인과관계였죠. 더 widespread the act of copying. 더 널리 널리 복제가 퍼질수록 더 커진다. 어떤 가능성이 커지냐면 significant 중대한 mistranscription 잘못 복제하는 것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널리 퍼질수록 복제가 잘못되는 게또 상당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적인 실수냐 아니면은 진화냐. 그러니까 실수였으면 마이너스고 진화면 뭐 좋은 방향으로 플러스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실수이냐 아니면 진짜로 주석이냐. 같은 걸 봐도 여기가 중요해. 이해 안 되실 것 같아. 미스 카핑. 자, 잘못 서술한 거, 잘못 복제한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뭔가 달리 평가될 수 있어. 똑같은 글을 잘못 썼는데 이거 잘못 쓴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건 주석이다. 원형과 달라졌을 거잖아. 이건 주석이 달린 거다. 뭔가 의미 있는 주석이라고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ard question. 뭐다? 어려운 뭘 낳는다? 질문을 낳는다. 의문을 낳는다. 그러면 어려운 의문. 왜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치? 뒤에 보시면 about identity 여기 나왔네. 우리 뭐 찾기로 해서 정체성 여기 나왔거든요. 바로 타겟팅 하니까 보이죠. 정체성이나 안전이라든지 integrity 어떤 진실성, 완결함 이런 뜻이죠. 완결함에 대해서 hard question. 그럼 여기 뭐야? 지금 어려운 질문. 그렇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이러한 이해를 지금 합쳐줘야겠죠. 어려운 질문을 던지더라.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얘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 복제는 틀린 거긴 한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려운 질문을 던지더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술적인 진문인데 우리의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At copying. 근데 copying하는 스킬을 so impressive. 다시 한번 make 목적어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also intensify, 강화시킵니다. 딜레마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계속 이 불완전함이 어렵고 딜레마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Forgery, 이 위조의 딜레마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카피를 사용하는데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원본을 증명해서 카피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원본을 사용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카피를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두 가지의 둘 사이에서 이제 혼동되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불완전함은 계속 우리를 혼란시킨다라는 내용으로 가야겠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리미티드 한 거야? 아니? 우리를 만드는 거니까 펀더멘털로 가야지. 슈퍼피셜 아니죠. 리미티드 아니고요. 펀더멘털로 가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고 언클리어하게 하는 거죠. 왜?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인컴플리트도 괜찮고요. 인코렉트 괜찮고요. 그다음에 엘리멘터리 기초적인 이해는 안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확인하고 끝낼게요. 소재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교 대조에서 on the one han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선생님이 강조 드리고 끝냅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수강 후기 인증과 대조 잘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편 10강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편 들어갈 거니까 문제 풀어 오시고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9시간을 통해서 세계사 개념 전범위를 좀 스피디하게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감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단순합니다.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전공법으로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 우리가 그 이론 페이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문제풀이를 나갈 때 자료 탐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출 문제와 닮은 꼴 문제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1단원의 문제와 2단원의 문제를 합쳤습니다. 한 시간에 다할 거예요. 인류의 출현과 선사, 이제 문화, 문명의 발생. 이게 이제 1단원인데, 여기 안에서 1번 문제 무조건 나오죠. 출제 확률이 100%인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단, 너무도 기초적인 파트입니다. 너무 쉽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이집트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1번, 그 1단원 가지고 또한 강의를 다 배치하기는 또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 2단원까지 합쳐가지고, 중국사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2단원까지 합쳐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5페이지에, 기출된 자료 보고 유형 연습 풀고, 이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었고요. 직전 수능이었네, 그러면. 그런데 아마도 2027 수능에서도 1번 문제 이집트일 확률이 거의 뭐90%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물은 나일강 유역에서, 자, 힌트, 나일강. 됐죠? 라온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유물에는 공주여, 만물을 낳는 이 땅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받자. 받으소서. 그대가 그것을 통해 살고 그것을 통해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으로? 상형 문자로 쓰여 있다. 자, 이 가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 자, 요것도 힌트고요. 그러니까 힌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세계를 믿어서 이러한 유물을 매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 대한 힌트가 거의 뭐 총망라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1번 문제를 뭐 변별력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걸로 등급 가르겠다 할 필요 없잖아요. 기분 좋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힌트가 그냥 뭐 마구마구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일강. 정기적인 범람을 해주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상형 문자. 그리고 이런 상형 문자가 여기 써 있지 않지만 파피루스 이런 것들의 기록이 된다 있고요. 자, 그다음 사후 세계 내세관념 이런 거 영혼 불멸. 그래서 뭐 미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라오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부른다. 파라오 키워드 있고요. 자, 그다음 내세적 세계관 다시 한번. 그다음에 사자에서 여기 써 있구나. 자, 미라와 사자에서 그리고 무덤. 피라미드까지 힌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빠진 것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태양력, 그렇죠? 태양력하고 수학에 있어서 십진법 이런 것들 이집트 키워드로 함께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연습으로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자, 뭐 간단히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의껏 다 해야죠.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쿠프왕의 피라미드 있고요. 그다음 태양의 배라고 합니다. 이 배가 시신을 운반하는 장례용이었거나 죽은 자가 태양신 라, 태양신 사후 세계를 항해하기 위한 상징적 용도로 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워낙 이게 뭐또 유물유적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새로워 보이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능 때 1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야, 이런 유물도 있었어? 뭐 이런 발견도 있었어? 그런 걸로 아마 신선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거 그냥 음미. 즐기고 넘어가면 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집트 하고 이제 문제는 푸시면 되겠다. 또 최근에 이집트가 이제 대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기회 되면 한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집트 여행 많이 가다 보니까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집트. 1번. 지구라트를 축조했다.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자, 사자의 서를 제작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내세관념. 그쵸? 사후 세계. 사자에서 이집트 정답입니다. 자,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 수많은 폴리스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같은 헬렌의 자손이야. 헬레네스. 자, 동족 의식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 세계의 행사. 오늘날 근대 올림픽의 기원이 됐지.
자, 갑골의

그러니까 뭐 거북이의 등딱지, 배딱지, 소의 어깨뼈 같은 널따란 그런 뼈에다가 열을 가해서 쫙쫙 갈라지는 걸 보고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치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중국사 상나라죠. 갑골 나오면. 자, 모헨조다로 등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특히 계획도시란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또 벽돌 유적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이 나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키스탄 쪽이긴 하지만 문명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인도 문명, 특히 인도에서도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예상을 뒤엎고 1번 문제에 이집트가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집트 나올 것 같은데. 이집트가 안 나온다 하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1단원을 흔히들 4대 문명이라고 하죠. 4대 문명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 문명과 중국. 요렇게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1번 문제에서는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이집트가 나오고 간혹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기도 하니까 거의 이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강이 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중요한 강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오답이지만 건축물, 지구라트 살펴보았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해요. 비촉. 비옥한 초승달 지역. 도시 리프르의 내부 구조가 새겨진 점토판도 잘 썼어. 그리고 그 점토판에 어떻게 쐐기 모양의 문자를 썼다. 쐐기 문자. 그래서 여기 자료 설명 안 봐도 돼. 여기 말풍선에 다 정답이 다 나와 있고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점토판과 쐐기 문자. 자, 이것들을 통해서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임을 알수 있다. 자,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달했고, 아까 우리 이집트에서 태양력 10진법 제가 썼잖아요. 자, 이거는 태음, 그리고 60진법. 그리고 현세를 중시한다. 이집트에서는 내세가 더 강조가 됐잖아. 자, 근데 여기서는 현세였고, 이 현세를 중시한다라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 됐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바로 문제로 확인할게요.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 고대 도시 우르는 이게 정답으로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고대 도시 국가로 계속 이제 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여기에 난니라는 이름의 고객이 상인 에아 나시르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규격 미달의 구리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자신의 하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나만 그런가? 자, 고객 불만 기록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객 불만 기록이다. 우리 뭐 어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물건을 샀다거나 할때뭐 민원센터에다가 이렇게 불만 접수, 고객이 불만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뭐 기네스북, 뭐 기네스 기록 이렇게 말하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아무래도 정말 그 최초의 어떤 도시 문명, 고대 문명 이러다 보니까 최초가 굉장히 많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특히 이 쐐기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하다못해 학교에 관련된 쐐기 문자 기록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책이나 아니면 기사 보도 이런 것들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뭐 의복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태도 때문에 막 꾸중을 들어. 근데 이제 집에서 그 부모가 또그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또막 밥을 잘 대접을 해드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 아이 훌륭하다 잘될 거다 뭐 이런 기록까지도 쐐기 문자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되게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의 촌지 기록이다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줘가지고 잘 보이게 하려고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진짜로 뭐 이제 그랬는데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상, 하물며 상업이나 오늘날의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관련된 많은 일들이 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뭐 비슷했구나, 본질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생활상이 여기 문자 기록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 자, 정답은 태음역과 육심집밥. 피라미드는 이집트,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을 했다. 요거는 우리 페니키아인들이죠. 지중해 문명 중에서 페니키아인들이고요. 자, 종법 질서를 바탕으로 봉건제를 실시했다. 이거 주나라죠. 봉건제가 나오면 주나라. 자연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를 제작했다. 요거는 인도인데, 우리가 앞에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경우는 인더스 유역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요거는 아리아인들이죠. 아리아인들이 갠지스 유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부분들. 그래서 브라만교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한 장 넘기고 이제 2점 테스트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의 영역이 이제 세뇌의 영역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이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나왔고요. 자, 도시들에는 이를 기념하는 건축물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게 우르크의 종교적 복합단지다. 또 이곳에 지구라트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누 신전과 그 기단이 있었다. 끝! 메소포타미아 문명 되겠습니다. 1번, 스톤헨지를 남겼다. 자, 스톤헨지는 이 거석 기념물인데 영국에 있고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 이거 스톤헨지는 선지로조차도 수능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요게 정답이죠. 앞에서 안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개방적 지형, 그래서 다사다난했고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주인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수메르, 아카드, 그리고 아무르인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주인이었는데 특히 이 아무르인 때 나라가 하나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군주가 있죠. 바로 함무라비 왕이 있다. 그래서 함무라비. 근데 이 함무라비 왕 때 뭐가 나온다? 법전이 나오죠. 근데 이 법전의 내용을 보니까 조항이 막 280개가 넘어. 근데 그 안에 정말로 다양하게 막 오늘날의 뭐 민법에, 그다음에 상법에, 형법에 관련된 많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규정이 돼 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이고 좀 뭐 보복, 형벌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됐지만 아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원형이 담겨져 있다.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답입니다. 3번,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작했다. 이집트.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 계획도시면은 인더스. 에스파냐에, 야, 너무 시차가 좀 많이 나는 선지가 나왔는데요. 자, 피사로 군대의 침략으로 파괴된 것은 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이 되겠습니다. 뭐 나온 김에 코르테즈는 아즈테카, 아, 피사로는 잉카. 자, 1번 문제 했고요. 2번 가볼게. 자,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점토판 나왔어.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점토판과 쐐기 문자 때문에 그 이제 점토판 나오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생각할 수 있는데 점토판은 누구나 쓸 수 있고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저도 집에 가서 점토판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점토판 나왔다고 메소포타미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일강 나와야지. 나일강 동쪽의 도시인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신왕국, 제18왕조, 뭐 고왕국, 신왕국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것도 이집트입니다. 유물입니다. 미탄니 왕국의 왕이, 자, 왕이 뭐래요? 파라오, 가의 파라오였던 아케나텐에게 도금한 형상 대신 순금으로 된 형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과 파라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미이라를 제작했다. 사후 세계 왕을 미이라로 제작했고 피라미드를 건축했다.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았고요. 파르테논 신전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 아테네. 자, 그다음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크레타 문명. 우리 서양사 시작할 때 교과서에서 이제 크레타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아, 거의 여러분들 볼 확률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는. 자, 율신을 숭배하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다. 헤브라인들. 그다음 자연현상 등을 찬미하는 배달을 만들었다.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인도 아리아인들. 그리고 브라만교와 관련이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됐고요. 3번 가볼게.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일찍이 티레 지역에서 티데 몰라 자, 보라색 염료를 수출하던 그들은 바다로 진출해서 자, 좀 지명 나왔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과 그 너머까지 해상교역망을 구축했다. 북아프리카 쪽에서. 그치?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무엇? 표음 문자. 자, 힌트 중요한 힌트 나왔고요. 그리스 세계에 수용돼서 무엇에? 알파벳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자, 이거 뭡니까? 페니키아. 페니키아. 자, 즉,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1단원에서 아까 쌤이 썼지만 4대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4대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뭐야, 인도, 그리고 중국인데, 사실 이 단원에서 메인 타이틀을 4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죠? 자, 우리가 흔히 일컬어 4대 문명이라고 하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4개라서 그런 것이고, 이 외에 우리가 또 이제 지중해 문명도 있다. 이 지중해 문명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자, 히타이트들. 오늘날의 튀르키 지역에 그 유적이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친구들이야. 싸움 잘해. 철기 문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브라인들. 유대교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인들. 특히 페니키아인들이 뭘 잘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무역을 잘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였다? 식민지를 곳곳에 개척을 하는데 바로 북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 지역에 카르타고를 건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식민 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르타고는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와 큰 전쟁을 길게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을 해서 로마에 의해서 아예 멸절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콜로세움을 건설했다. 로마. 로마 나왔네. 자, 사자의 소를 제작했다. 이집트.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현세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올림피아 제전 그리스인들. 이렇게. 자, 해서 우리가 4대 문명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페니키아도 건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 4번 갈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박물관 체험활동이 있고요. 은허를 중심으로 황허를 통치했던 가. 그러면 은허가 이제 수도인데 이거 상나라지 뭐. 바로 그냥 수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배층이 남긴 문명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다. 자, 박물관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라고 나왔고요. 청동기 썼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네 발 달린 소, 세 발 달려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갑골 문자 있겠고 그치? 왕후의 무덤에서 순장, 자, 지배자가 죽었을 때 살아생전 그를 모시던 어떤 시중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좀 끔찍하지만 이런 풍습이 있었지. 갑골문을 남겼다. 정답. 그래서 상나라 갑골문. 군국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한 고조 유방. 다음 분석행유를 단행했다. 진시황제. 황거리 선제를 실시했다. 한나라의 관리 선발 제도죠. 뭐 효행과 섬령 이런 것 섬령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관리 선발에 이제 그 선발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부분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효족들이 더 유리한 그런 관리 선발 제도였다. 지폐가 교자가 있다. 회자도 있었던 송나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점 테스트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 테스트 페이지는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 문명의 여러 도시는 계획에 따라 건설됐다. 계획. 보통 이제 이 계획 도시라고 할 때 벽돌을 구워가지고 딱 정교하게 이렇게 설계해서 짓는 벽돌 유적.

그런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바둑판 모양 도로와 배수시설을 잘 갖춘 도시에서 살던 주민들은 상형문자를 썼다. 자, 여러분, 상형문자 나왔다고 또 바로 이집트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힌트를 더 봐야 됩니다. 자, 이 문명의 대표 유적이 하라파라는 거야. 모헨조다로와 가까운 하라파. 요거라서 아, 이집트 아니네. 어디다? 인더스 문명이네. 요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이는 수로를 통한 물자 운송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도시에 살던 상인들이 무역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은 우리가 이제 그 일각수 인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뿔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약간 소 닮은 짐승 이렇게 이제 있는 그림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두 지역 간에 무역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인더스 문명입니다. 1번.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인부. 이집트겠지. 파라오도 나왔고, 피라미드도 있고. 산치대탑의 건립을 명령하는 국왕이다. 자, 요거는, 마우리아 왕조겠네요. 인도에. 산치대탑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왕으로 치면은 아소카 왕. 스스로를 헬레네 자손이다. 헬레네스라고 부르는 시민. 요게 그리스인들인 거지. 다음. 모헨조다로의 공중 목욕탕 건설. 이게 반듯하게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 나오는 겁니다. 벽돌 유적.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그래서 인더스 문명. 정답 4번이고요. 판결 내용을 쇠기 문자로 점토판. 점토판과 쇠기 문자 나왔으니까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또 우리 인도 문명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의의가 이제 물론 당연히 수능 그 시험지에 한정하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완성에서는 개념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골고루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평소에는 잘 모의고사 풀이만 한다라고 했을 땐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개념들도 함께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 땅을 나눠서 제후를 봉한다. 이거 뭐야? 봉건제죠. 봉건제 모습이 지금 자료로 제시됐고요. 조칙에 이르기를 왕실과 같은 성씨를 가진 시족들에게 여러 제후국을 차례로 나눠줬는데 일부는 자작 남작과 같은 자귀, 어떤 이들은 부용국 밑에 설명 나왔고요. 그다음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그냥 뭐 봉건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혈연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알수 있겠고요. 여기 종법에 따른 혈연적 질서. 자, 그리고 수도까지 나왔어요. 수도가 오늘날의 이제 그 시안 쪽 호경을 포함한 직헐지를 직접 통치하였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봉건제. 그 다음에 수도가 호경. 이게 있기 때문에 주나라. 주나라 등장했습니다. 자, 1번. 동돌궐을 복속했다. 요거는 당나라 태종이고요. 당태종.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이것은 거란이 5대 시대 때 후진으로부터, 석경당으로부터 받아낸 것이고요.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한 무제. 맹한 모국제를 실시했다. 여진족인 금나라. 자, 그럼 남은 건 뭐야? 5번. 견웅의 침입을 받아서 러양으로 천도를 한 나라. 이게 주나라가 되겠고, 자,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동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후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나라에 이제 그 유왕이라는 아주 뭐 실정을 일삼는 나쁜 왕이 있었는데 애처 포사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포사가 워낙에 또 도도해 얼마나 도도했는지 잘 웃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언제 웃었냐면은 이 봉화에 불 피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봉수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이제 국경 지역에 무슨 이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불을 피우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저기 봉우리마다 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병력을 이끌고 이제 집결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국방에 중요한 일이 생긴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짓으로 울려 이제 피워졌는데 포사가 이렇게 딱 웃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야 피식 이렇게 웃었나 봐. 그런 게또 재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주 뭐 양치기 소년이 됐다. 수시로 이런 나쁜 짓을 이제 일삼으면서 거짓으로 이걸 올리는 짓을 하다 보니까 제후들에게 신망이 떨어지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결국 외적이 이렇게 침입을 해왔을 때 이미 봉건제는 많이 와해가 돼 있었다. 왕실의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이런 이제 봉건제 한계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단원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들이어서 사실 5분도 안될 그런 분량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쌤이 최대한 상세하게 복습이니까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 중국사 중심의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2단원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자료 탐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왕조의 정책. 하상주에서 군주는 진실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군자들은 이미 천하를 얻었으면서도 왕조의 명이 오래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법을 만들었다. 그러기에 그 법이란 군주 자신을 위한 법이었지 천하를 위한 건 아니야. 자, 뭐 뜬구름잡는 얘기가 쭉쭉 나오다가 법, 법, 법뭐 이런 게 강조가 되다가 요거요. 여섯 국을 멸했다. 나머지 여섯 국을 멸했고 9년을 설치했다. 9년제. 자, 그래서 진나라를 참잘 표현하는 문장으로 잘 나오는 게 요거야. 나머지 여섯 나라를 멸하고 천하통일을 했다. 진. 이렇게요. 자, 자료 설명이 더 길죠? 여섯 국을 멸한 점, 제후두를 봉했던 것을 바꿔서 9년제로 간 점. 그래서 진임을 알수 있다. 진시 황제고요. 자, 진시 황제 이전에 이미 상항이란 사람이 적극적인 부국강병책을 추진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상항의 개혁을 변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국 7웅 가운데 가장 강한 국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머지 여섯 나라를 무너뜨렸다. 요게 잘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 자, 통일 후 진왕 정이 시황제를 칭했다. 이렇게 된 거죠. 최초의 황제. 진왕청, 성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정입니다. 자, 그리고 봉건제 폐지하고 9년제 설치하고 도로 만들고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등을 통일했고 사상 탄압했다. 분서 갱유. 그 다음에 흉노 밀어내고 만리장성 쌓았고 영토를 넓히기도 했다. 남으로도 가요. 광둥 지역까지 남으로도 가게 된다. 자, 진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 진시황제 사후에 뭐 반란이 일어나고 멸망한 그 내용은 빠졌고요. 자, 그럼 바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조치가 단행된 왕조 사마천의 사기에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짐이 듣건데 태고 시대에는 호만 있고 시호가 없었는데 중고 시대에 와가지고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시호를 지어 붙였다고 한다. 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논하고 신하가 군주를 평가하는 건데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면서 시황제라고 부르라. 그리고 내 이후로 이어지는 친구들은 이세 황제, 삼세 황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다. 해서 진시황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3명까지만 가고 끝나버린 단명한 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세 황제 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세, 근데 그때는 이제 또 황제라고 부르진 않지만은 이제 세 번째 왕까지 이렇게 나오고 단명했던 것이 바로 이 진나라가 되겠어요. 자, 진나라 이거 잘안 쓰는 선지인데 이런 때 한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광둥 지역까지 영토를 확정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베트남 광명까지 가게 된 거야. 정답은 5번 요거 나오고요. 1번 팔기를 편성했다. 자, 팔기제 나오면은 후금 누르하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도 당연히 청나라까지 이어진 제도가 되겠고요. 양세법을 시행했다. 안사이 난 이후 당나라, 맹안목국제 아까 봤지? 금나라, 여진. 과거에서 전시를 정례화했다. 송나라, 태조 조강용 때. 그래서 송나라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료 탐구 가겠습니다. 수능 때 사용됐던 자료인데 한번 보자고. 처음에 사방의 이민족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동돌궐을 복속했다. 돌궐을 복속했어? 그러면 당인 거야. 그래서 주화현, 그래서 주현제도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독부 나왔고, 그 다음에 도호부도 있어요. 근데 이 도호부를 또 주로 키워드로 써주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또 도호부를 키워드로 갖다가 문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민족에 대한 이러한 통치 방식은 마치 고삐로 소와 말을 잡아끄는 이치와 같았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미 정책이다. 이렇게 부르죠. 당나라 자료였습니다. 자, 동돌궐 복속, 그 다음에 현지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통치한다. 이게 이제 기미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연습 문제 바로 풀게요. 2번. 가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송나라의 사마광이 쓴 역사책 자칫통감의 기록입니다. 이연이 장안에서 수도 장안 황제 자리에 올랐다. 자, 그 이연이 당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당나라 고조 이연. 국호를 당, 연호를 무덕이라 했다. 자, 조선을

전쟁을 통해서 수나라가 도를 잃어서 백성이 공공해졌다. 폭정을 제거했다. 앞에 있는 수나라를 적절하게 이제 내려치기 해주면서 명분을 살리고 있죠. 자, 수나라 다음 당나라고 고조 이연도 있고 또 유명한 게 누구야? 당 태종도 유명하죠. 태종도 혹시나 이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태종은 이름이 세민이. 자, 이세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7월달 상서성을 설치하고 삼성 6부 중에 삼성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6부도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 삼성 6부는 또 어디서 쓰이냐? 우리 동사에서 무조건 쓰입니다. 아, 출제가 잘 되거든. 삼성 6부로. 그것도 같이 알아두자. 자, 당나라. 정답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755년에 안사의 난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게 되고 많은 것들이 체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세법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요. 1번. 자금성이 축조가 됐다. 이거는 명나라 영락제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치? 그리고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까지도 기거했던 중국의 궁궐이죠.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 청명상하도 송나라 장택단의 그림입니다.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 너무나 생생하게 알수 있겠고요. 만안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한다. 그러면 만주족, 청나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점 테스트 갈게요. 자, 2점 테스트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마천의 사기 또 쓰였고요. 자, 당시친. 자, 여러분, 이게 한자를 계속 변기해 주는 게 이유가 있죠. 이거 진시황 진나라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 할때그 서진에 진했다가 많이 쓰는 한자가 되거든요. 앞에 진나라하고 한자 딱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다릅니다. 자, 정작 제후인 애공은 통제할 수 없었다. 지백이 마침내 범씨와 중앙씨의 땅까지 차지하고 최강이 되었다. 애공 4년, 조의 양자, 한의 강자, 위의 환자가 함께 지백을 주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뭔가, 이, 외워라 하기는 애매하지만 친숙할 필요는 있는 이런 스토리라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쌤이 정정해야 될 게, 이때 진이 또 쓰인 사례가 앞에, 더 앞에 사례에 있어. 위진남북조 할때그 서진 말고 앞에 쓰인 사례가 또한 번이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개념 단계 때는 춘추전국 시대 말이죠. 지도를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거기 지도에 이제 춘추의 오패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칠웅이 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막 위치와 나라 이름까지 막다 외우는 것은 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 요소는 공통 요소다. 그래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할때 형태가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여러 나라가 온다. 여러 나라가 나오고 분할되고 뭔가 정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시기로 좀 좁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잖아요. 사마천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한 무제 때의 역사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전까지 역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진남북조 진이라고 착각할 수도 없어. 그 미래 이야기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언서를 막 쓰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를 썼던 시기, 그러니까 역사에서 다룰 수 있는 시기 중에 이 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가 전국치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국치릉을 보면은 진초제 한 위조, 우리 고조선하고도 또 한번 엮인 적이 있던 연나라. 요렇게 이제 전국 칠웅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위조가 있습니다. 이 한위조가 여기 우리 자료 문제에서 나온 진이 이 한위조로 갈라졌던 이 시점, 갈라진 이 시점을 우리가 보통 전국 시대의 기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진은 이제 사라지고 한 위초, 우리 문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전국시대 기점이고 여기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진이 훗날 나머지를 이제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키는 진시황제의 그 진이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즉, 요거는 춘추 전국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낯선 나라들이 나오는데 되게 그 나라들이 망라가 되고 열거가 되고 또 합쳐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춘추 전국시대의 확률이 높다. 당태종의 대외정책, 뭐 동돌골 복속했고요. 56국 시대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제 가게 나올 것이고, 이거 만약

만약에 찍는다라면 2번으로 찍을 친구들이 좀 생기겠다. 그치? 아무래도 서진 때문에. 그 다음, 은허 유적의 역사적 의미. 상나라, 군국제, 요거는 한 고조가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해서 시행했던 것이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사가 말했다. 자, 진시 황제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석행위주도 했고요. 주나라의 문왕무왕은 일족 자제를 봉건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거든. 그런 내용 나왔고요. 제후나 왕을 다시 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가 황제는 군현제를 했다. 그 다음 수도가 셴양이다. 그 다음 도량형도 통일했고 문자도 통일했다. 진시 황제. 진시 황제. 1번,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를 했다. 이게 동주 상황인 거야. 주나라가 수도가 호경이었다가 나급으로 동주. 진승 오강의 난에 진압했다. 놉,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진승 오강의 난은 시황제 사후에 벌어진 일이야. 이세 황제 때.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틀린 말이고요. 정관의 치라는 정치적 분야. 이거 당태종이지. 당태종.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 축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제 대강 풀고 섣부르게 풀다가 2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서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했다. 뭐 오경 박사 설치하고 태양 만들고. 요거 한무제제. 한무제. 자, 3번 갑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갓께서 남쪽으로 백월을 멸망시켰는데 이 월이 보통 베트남 많이 가리키거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네요. 백월, 베트남 북부에 걸쳐 있던 민족. 7군을 세우시고 7군, 9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좀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다. 자, 동쪽으로 고조선을 정벌하고 현도와 당락 사군, 한사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흉노의 왼팔을 자르죠. 뭐 왼팔 잘랐다 이표 진짜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요거 자 이거 고조선까지 다 언급됐기 때문에 한무제. 자 그다음 오손과 손을 잡아서 도낭 주천 장에게 세군을 설치했다. 흉노의 오른팔까지 잘라버리셨다. 이거 왼팔 오른팔 절단 사건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사료입니다. 이거 많이 응용됐던 한무제. 자 분석행위는 진시 황제, 일본 원정 쿠빌라이칸, 그치? 두 차례 무로 그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때 건강 난징이죠. 요 건강이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서진이 이제 오호에 남아. 그래서 서진이 결국에 무너지고 이 난징 쪽에서 다시 이제 그 진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동진. 동진 가리키는 거고요. 조낭량의 명분을 내세웠다. 춘추전국 시대에서 춘추 오패의 명분.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다. 한무제. 흉노에 대해서 협공하기 위해서 대월지에다가 장건을 보냈는데 동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단길에 대한 정보를 확립할 수 있었다. 4번 가게. 밑줄 친 황제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거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죠? 선비족 나왔습니다. 근데 야, 선비족 언어 쓰지 마. 나 혼낼 거야. 자, 또 신축일에는 황제를 따라 화이어강을 건너간 군사들에게 3년간 조사를 돌려주게 하고, 자, 계묘일에는 평성, 자, 원래 수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 로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즉, 한화 정책을 실시한, 자, 이거 누구예요? 북위죠. 누구야? 효문제.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자, 1번. 균전제를 시행했다. 맞아요. 자,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농민들에게. 자, 이거는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졌고요. 서돌고를 정복했다. 당나라죠. 근데 당태종 때 동돌고리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고종 때 이어서, 이제 서돌고를 정복한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는 후한 말기에 일어난 농민 반란이고,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지의 군벌 세력들이 대두가 되고,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지. 화폐를 발량전으로 통일했다. 진시 황제. 절도사 출신으로 당나라를 무너뜨렸다. 이거 누구야? 주전충. 주전충.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개혁을 추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은 이미 마련됐으나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걸 걱정한 자, 누구? 상앙. 그럼 뭐야? 진나라. 상앙의 변법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했어.

근데 야, 누가 뭐 저런 거 한다고 돈을 주겠어? 안 움직이는 거야, 백성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걸 옮기는 사람한테 이제 값을 좀더 올려가지고 주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해봤어. 진짜 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법을 정말로 지키면 법대로 해주겠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러나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또 벌을 내리겠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이 됐던 진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향거리 선제는 한나라 관리 선발제도, 조용조와 부병제는 뭐 이거는 뭐 이제 당나라 때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이죠. 세금제도, 그다음에 이제 부병제도, 그러니까 군사제도. 그런데 이제 안사이난 전후로 해가지고 다 와해가 되겠고요. 시가 모음집이 만엽집이 있다. 이거는 일본의 나라 시대. 4번, 육국을 정복하고 전국시대를 끝냈다. 아주 잘 나오는 진나라 문장.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한족 문화 수용하고 한족 가훈인 앞에서 등장했던 부귀의 효문제, 한화 정책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천봉 5년, 번숭이, 낭야군 거연에서 거병했다.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청주 지역 역탈했다. 몰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황제가 나타났어. 중국의 황제? 왕망이 나왔군요. 왕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유일한 힌트, 왕망이 황제였다. 자, 이거 뭡니까? 신나라죠. 그리고 이 신을 기점으로 앞에서 단절됐던 한을 갖다가 우리가 전한, 수도는 장안이었고요. 이 신이 무너지고 다시 한나라가 후한 광무제에 의해서 회복이 되죠. 수도는 러양이었고요. 자, 이 신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느냐? 너무 급진적인 개요. 예를 들어서 토지 국유화, 그 다음에 노비 매매 금지 이런 것들이 호족들에게 반발을 사면서 그 호족들의 지원을 얻은 유수에 의해서 결국 이제 후한이 수립되게 되죠. 이건 신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토지 국유화 등 개혁에 반발하는 호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1번, 오경정의를 필사한다. 오경정의가 일단은 당나라 때 나와야 돼요. 공영달. 그래서 그 이후 시기에 볼수 있는 거고요. 맹자를 보필하고 있으니까 춘추전국시대가 돼야겠고, 윙강석굴은 부귀, 채윤, 후한의 이제 채윤, 재지술, 후한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3번 갈게.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헌제는 위왕 조비를 청하여 수선대. 자, 위왕 조비. 우리 아빠가 누구야? 여기 써 있다. 조조. 우리 삼국지에서도 또 주인공 중에 하나고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건 삼국시대 위촉옥. 삼국시대도 생각이 나는데 결국에는 그 한이 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대아래 높고 낮은 벼슬아치 400여 명과 뭐 많은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옥새. 그러니까 황제 상징하는 거죠. 조비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위나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조비가 이제 천하를 선양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조비에게 내가 물려받았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운세가 갈수록 쇠하더니 지에 이르러서 크게 어지럽고 어두워졌어. 아주 그냥 안될 나라야. 그때 무왕이 나와 사방을 어려움에서 건지고 앞발을 좀 이렇게 높이면서 화하를 깨끗이 하면서 짐과 종묘를 지켜줬다 하면서 이제 뭐 명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나라, 한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삼국으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촉나라가 먼저 무너지고 위가 이제 서진이 되죠. 그냥 진인데 우리가 서진으로 구분을 하고요. 오나라까지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다 해서 위진시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한입니다. 한의 문화에 관련된 거. 1번, 제자백갑, 공자맹자 등등등. 이거 춘추전국시대. 도현명의 귀거래사. 이거 현실 도피적 성격. 이거는 위진남북조. 자, 비단길을 통해 불교가 전래하였다. 정답. 그 다음, 뭐 사마천의 사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채윤의 재지술. 이런 것들도 다 한나라 문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진경교. 자, 외국. 외래 종교인 경교, 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당나라 때 들어오죠. 자, 그다음 갑골로 점을 쳐서 국가에 결정했다. 상나라. 자, 4번 갑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대업 6년 고구려를 치고자 했는데 자, 보세요. 7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사용된 연호고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수나라 때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양제, 수나라 양제. 고구려를 치고자 했던 나라다, 이 시기에.
병마가 거의 소진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서를 내려 천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것을 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자, 남쪽에서 온 병사들은 따로 황제의 친위 부대 사령관이던 네우아에게 맡겨 수군으로 편상해서 바다를 건너게 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고구려 공격을 위한 물자 공급 책임자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고 단명해서 무너진 나라, 바로 수나라가 되겠고 황제는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양제가 나타난 거죠. 대운하 정도가 남은 키워드가 될 텐데요. 자,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렸다. 이거 당나라 때 무너졌죠. 나당연합. 교자, 회자 등의 지폐를 만들었다. 송나라. 이만에 도읍했다. 이거 항저우죠? 남송.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 광통거, 영제거 이런 표현들 나오면 대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강남하 등등등. 자, 왕한석이 나오면은 송나라. 자,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희종이 서수에 도착 후 명했다. 도읍이 어디야? 장안이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황소가 장안에 남아있는 가의 종실 사람들을 처치. 뭐야, 이거? 반란 일으킨 거네요. 자, 그리고 국호를 대제. 이렇게 연호까지 섬통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새로운 나라로 유의미하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읍이 장안이고,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나라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주전충, 황소 진압에 공을 세웠던 주전충에게 멸망한 게 맞고, 당나라의 핵심 키워드, 도읍 맞고, 안사해난 이후에 세금제도 개편, 양세법, 그다음 비전 사용 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5번이 바로 수나라, 수 문제 때 과거제가 도입된 부분에서 수나라 내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자, 라스트.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 각 국가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가의 왕이 어쩌고 다리사 비고가 대응성으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했는데 자, 여기 대응성에 대한 힌트를 보면 이게 뒤왕조의 장안성 즉, 그다음 여기 수서도 있죠? 수나라 황제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나라 황제한테 이 나라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천자란 표현을 칭하면서 중국의 황제, 수나라 황제를 도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음 해에 백제를 건너가 탐라국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껏 알 수가 있다. 이거 쇼토쿠 태자의 국서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례고요. 이걸 받은 양제가 매우 화가 났다라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이죠. 쇼토쿠가 나왔으니까. 1번은 일본 신석기, 2번은 청동기, 3번은 말 그대로 헤이안 시대, 4번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발달한 불교 문화 중심의 아스카 문화, 5번은 나라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 2단원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그대로 다음 단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오늘은요, 실전 모의고사 5회 뒷부분 11번부터 20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우리 앞부분에서 사실 선생님이랑 이제 수능 완성에서는 처음 풀어보는 내용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번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보험 같은 거.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보험, 뭐 손해보험 이런 거 다뤘다면 오늘 생명보험 처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형태 이런 것도 사실 종종 출제가 됐었는데 앞에 회차에서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처음 배우는 것들도 좀 복습해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또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실전 모의고사 5회랑요 6회랑 약간 짝꿍처럼 좀 비슷한 내용 영역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5회를 충분하게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해놓은 친구들은 6회가 조금 더 편안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5회고요. 1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직의 형태, 조직의 유형 이런 파트는 선생님이랑 지금 수능 완성에서는 처음 풀어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조선시대 행정관청에 해당하는 조직의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조직의 형태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그 기업 이 단어이죠.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우리가 경영관리 순환활동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 회차에서 풀어봤었는데 PODC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직원을 구성하고 조직

형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휘, 뭐 성과도, 성과급도 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리더십도 뭐 발휘하고, 이런 지휘. 마지막으로 결과를 사전 통제, 사후 통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에 반영하잖아요. 이게 경영관리 순환 활동이었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선생님 풀어봤었는데, 여기 안에 이 조직, 올거나이징 파트, 요기 파트에서 조직의 유형, 오늘 풀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나오고, 보통은 연계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단독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6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잘 복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조직의 형태 볼게요. 일단은 사료 자체는 되게 옛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는 내용입니다. 자, 6조는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6개 핵심 관청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각 관청은 국가 운영의 특정 기능을 전문화하여 담당했다. 이미 너무 힌트를 주고 있죠? 특정 기능을 전문화했대요. 전문화해서 담당하게 했대요. 그 보니까 2조, 5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까지 나눠놨고 주요 업무가 다 달라요. 보면은 뭐 인사행정, 뭐 여기는 교육, 여기는 군사, 사법 다 너무 명확하게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죠. 관리 체계를 보니까 6조는 각 조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를 분업화했대요. 보니까 주요 업무 성격이 되게 다르죠. 교육 파트, 뭐 군사 파트. 너무 명확하게 달라서 이렇게 분업화를 해놓고 각 조별로 전문 관리자를 두었대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한 키워드들을 보고 여러분이 조직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일까요? 맞아요. 기능식 조직입니다. 기능식 조직. 자, 우리가 조직의 형태는 여기 지금 다섯 가지만 나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라인 조직이라는 거 배웠어요. 수능 특강 기준으로. 라인 조직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일렬로 라인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 체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식 조직. 되게 옛날, 전통적 옛날 조직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기능식 조직은요. 그거 좀 다르게 어떤 부서별로 예를 들어 뭐 영업부, 마케팅부, 뭐 회계부, 재무부, 뭐 인사부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우리가 업무를 딱딱 명확하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거기에 잘하는 전문 관리자, 쉽게 말하면 부장, 뭐 이런 어떤 전문 관리자를 딱 두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놓은 조직이 기능식 조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문화했고, 그 다음에 분업화했고, 전문 관리자를 뒀다 이런 명확한 키워드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 조직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조직 한번 볼게요. 선재 있는 것만. 자, 매트릭스 조직은 매트릭스처럼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명이 두 개의 부서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좀 통합적으로 뭐 여기서도 소속돼 있고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통합적인 협력을 요구할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 뭔가 명령 체계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게 매트릭스 조직이었고요. 자, 사업부재 조직. 사업부재 조직 중요하죠. 사업부재 조직은 말 그대로 사업부를 나눠놓은 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성이 느껴지는 건데, 얘는 뭐 제품별로, 아니면 뭐 시장별로, 어떤 사업부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부서를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과 그 성과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또 독립채산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뭐 성과 계산을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책임 경영 형태의 사업부재 조직. 나중에 또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사업부재는 단독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프로젝트 조직은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딱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다면 목표를 딱 정하고 우리가 좀 단기적인 성과를 낼수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나중에 해체될 거기 때문에 소속감은 좀 없을 수 있겠죠.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프로젝트 조직이었고, 라인 스태프 조직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라인 조직, 그죠? 수직적으로 명령 체계가 떨어지는 그런 라인 조직을 보완하고자 중간에 스태프를 추가한 게 라인 스태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보통 이제 명령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누가 조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프를 추가해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넣은 기획조정부나 이렇게 추가하는 하나의 스태프 조직을 따로 만드는 형태가 라인 스태프 조직이었습니다. 그 라인의 조직을 단점을 보완하는 조직이었죠. 이거 이외에 뭐팀 조직 등등 있는데 나중에 조직의 형태 또 나올 거예요.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한번더 꼼꼼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1번 풀어봤고요. 12번. 자, 12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무역이나 금융이 나오면 일단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보통 이제 문제가 조금 길거나 뭐 모르는 내용이 조금 낮다 그러면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금융 상품의 그런 통합형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제시문이 말이 길거나 하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많이 느껴서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을 보면.
말풍선을 잘 분석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회의 장면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자금 상환을 위해서, 이제 돈을 갚는다는 얘기죠? 자금 상환을 위해 실행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물어보는 거래요. 일단 자금 상환을 하려고 하는 건 맞고,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실행하려고 해요. 그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선지를 접근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말풍선 1번부터 우리가 6번까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1번 보니까 100억 원 채권 상환 기한이 곧 다가온대요. 자, 채권이 있대요. 100억 원. 채권의 금액이 원래 좀 크죠. 채권의 금액이 100억 원인데 이게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자금 상환 계획을 보고해 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0억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봤더니 재무이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30억 원을 증권거래소에서 장내 매각하고 첫 번째 대안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보유 중인 자사주. 자, 자사주 얼마죠? 30억 원. 30억 원을 내가 장내 매각하겠다. 첫 번째 대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억 원 규모의 신규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신규 주식을 15억 원 발행한대요. 100억 원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말풍선 보니까 단기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잠깐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의 기업어음 CP를 발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어쨌든 계획에 들어가니까 같이 넣은다면 기업어음 CP, 기업어음 보통 단기어음이죠? 그래서 얘를 10억 원 내가 발행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말풍선을 보니까 잔액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있긴 하지만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간접 금융 방식인 타인 자본도 활용하고 싶다. 자, 힌트가 두 개예요. 간접 금융 방식, 그리고 타인 자본. 잔액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몰라요. 이건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일단 간접 금융 형태고, 그리고 타인 자본이 활용한다. 그럼 얘를 가지고 명확하게 뭘 하겠다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을 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 4개를 다 더해서 우리는 얼마를 상환한다? 100억 원의 채권을 우리는 상환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얘를 구하면 얘네 55억 원이니까 얘는 45억 원이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거죠. 45억 원. 자, 다 찾았으니까 이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타인 자본이 55억 원 증가할 것이다. 자,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채권이 원래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문두에서 자금 상환을 위해 실행할 내용, 그러니까 채권 말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타인 자본이 얼마 증가하냐, 이런 의도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 찾아보니까 얘네들은 다 자기 자본이죠. 타인 자본이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55억 원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얘는 타인 자본이라고 했고, 이 기업 어원 같은 경우도 단기로 어쨌든 기업어음 신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음 발행하는 거고 나중에 그거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 해당됩니다. 기업. 자, 니은 4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것이다. 자, 45억 원의 대출. 대출은 사실 여기서 얘기했듯이 힌트를 줬듯이 간접금융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이 간접금융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금융기관, 뭐 은행같이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타인 자본이고 간접금융 형태이기 때문에 아, 그 45억 원할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거라서. 자, 디귿도 볼게요. 자, 2차 시장을 통해 15억 원을 조달할 것이다. 자, 우리 이 주식시장,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서 한번 복습했었어요. 선생님이 구조화 하면서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었죠. 1차 시장은, 제1차 시장은 발행시장. 최초로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돼서 최초로 매각되는 시장. 두 번째, 제2차 시장은 그게 이제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막 크게는 장내시장, 자원 외시장 나뉘었고, 장내시장 안에 몇개 있었죠? 맞아요. 세개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개 있었죠. 그 2차 시장, 방금 얘기했던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을 통해 15억 원을 조달할 것이다. 자, 봤더니 신규 주식 발행하는 이 15억 원은요. 신규 주식 발행하는 건 제1차 시장이에요. 그죠? 최초로 매각되고 발행되는 시장. 그래서 얘는 2차 시장이 아니라 1차 시장을 통해서 15억 원이 조달된다는, 해야 맞는 설명이겠죠? 자, 직접 금융 방식으로 45억 원을 조달할 것이다. 자, 직접 금융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간접 금융 설명했었어요. 그럼 직접 금융은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한다, 안 한다?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있을 때 개입하지 않는다. 직접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금융 형태가 뭔지 봤더니 일단 자사주 매각하는 거 직접 맞죠? 신규 주식 발행하는 거 봤죠? 주식 발행. 자, 기업 어음 발행하는

기회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노 선생님 모의고사 해체에서도 여러 번 도시카 하면서 복습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이 또 워낙 중요하잖아요. 통화 신용 조절 정책들이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 기사에 나타나,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유추한 것으로 우리가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기사에서 어떤 통화 조절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유추한 걸 찾아야 되니까. 자, A국이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에서 시장에 약 192조 원의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이미 여기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A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대요. 자,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복습하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통화 정책 말고 간접 조절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공개시장 운영 정책 있었어요. 운영 정책.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기관 대상으로 우리가 대출이나 예금 받는 여수신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급준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세 가지 중에서, 간접 조절 정책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지급 준비율을 조정한다는 건 지급 준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지급 준비금 만들어야 되는 양이 적어지죠.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 지급을 요구한다,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만들어야 되는 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를 조금만 만들어도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금의 여유가 많아지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어떻게 될까요? 풀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제시문처럼 했을 때 시중의 통화량이,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뒤에 두 번째 문장. 내수 진작과 시장 심리 안정화가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고, 정책 금리도 인하된대요. 기준금리 같은 것도 인하된대요. 자,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가장 정책금리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금의 금리도 떨어지고요. 대출에 대한 금리도 어떻게 되죠? 인하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금해요? 안 해요? 예금 안 하죠.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대출 많이 하죠. 이자를 적게 내도 되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똑같이 시중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간다. 사람들의 소비나 이게 활발해지겠죠. 소비나 투자가. 자, 부동산 경기 부양과 주택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 관련 금융 지원도 확대 병행된다. 주택 공적금 대출 금리도 인하되고,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거죠. 5년 만기 첫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인하되고, 어쨌든 대출이 계속 인하가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업 볼게요. 은행 예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은행 예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맞죠? 아까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금리 낮아지기 때문에 예금 안 해요. 예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오히려 대출을 많이 하겠죠? 자, 니은. 통화량의 변화로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뭐 지급준비율도 인하하고 정책금리도 인하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중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심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까지 갈수 있겠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건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디귿.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선생님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통화 정책이 바뀐다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 적절한 설명이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책을 찾는 문제 나오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아예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문제도 지금처럼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지,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걸 전체 많은 상황에 대입해봐야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 통화 조절 정책은. 14번도 볼게요. 14번. 다음은 보험 업무에 관한 현장 실습 일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선생님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생명보험 파트를 다루는 게이 문제입니다. 지난 모의고사에서 사회보험, 손해보험 이런 거 많이 다뤄봤었죠? 이번에 생명보험 위주로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보험을 보니까 일단 현장 실습 기업이 보험회사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험. 그 다음에 현장 실생 A예요. 그럼 A가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하는 어떤 업무들을 했겠죠? 고객 상담, 고객 응대를 보니까 이제 상담 접수 처음부터 볼게요. 고객 B씨가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 보통 보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가 나오면 누가 보험 계약자인지, 뭐 누가 피보험자인지, 누가 보험 수익자인지 이런 걸 찾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잘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객 B씨가 자녀 C씨의 자녀, 초등학생이래요. CC의 교육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 중요한 힌트. 저축 기능이 포함된 보험 상품 가입을 문의했대요. 저축 기능. 저축 기능.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그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얘는 손해보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즘 유추할 수 있죠? 어떤 보험이다? 아, 약간 생명보험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 답변을 보니까 B씨에게 목돈 마련을 위해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세모세모 저축 보험을 했대요. 자, 일단 B씨에게 목돈 마련, 목돈 저축 기능이 있다. 아까 원한다고 했잖아요. 목돈 마련을 위해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경우 그거에 대한 차액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보험을 소개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이에요.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B씨가 CC를 대상으로, CC 아까 초등학생 그 자녀 대상으로 하는 10년 만기의 저축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고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했고요.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대요. 여기서 마지막. 그 체결 후에 세모세모 저축보험이라는 아까 소개했던 그 상품 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된 보험 증권 교부 받아야 되죠. 보험 증권과 약관을 B씨의 이메일로 발송했대요. 누가? 지금 현장 시스템 가 있는 A가 이제 어떤 보험 회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번 바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선지로. 자, 1번. 세모세모 저축보험은 공영보험에 해당한다. 우리가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있었어요. 공영보험은 공공정책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 없죠. 여기는 오히려 어떤 보험이다? 그렇죠. 민영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민영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험처럼 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보험 상품 판매하거나 보험 계약을 하는 그런 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가깝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현장 실세 A는 증권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아까 했잖아요. 이 A가 보험자 역할을 했잖아요. 보험자가 회사 안에서 증권의 교부 의무를 이행했죠. 뭐를 통해서? 이메일을 발송했잖아요. 우리가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자라는 건이 보험회사죠?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보험 계약자 계약을 맺는 보험회사를 의미하는데, 보험자는 계약을 맺으면 그 보험 증권의 교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출제 의도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죠. 자, 3번. 세모세모 저축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의해 보험금이 산출된다. 자, 비례보상 원칙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명보험이 아니라요, 얘는 어디서?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정액보험이죠? 그래서 얘는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자, B씨는 정보 확인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것도 의무 얘기네. 무슨 의무?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라고 하면 누구? 지금 보험자랑 보험 계약을 한이 고객 B씨. 고객 B씨가 보험 계약을 했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는 보험 계약을 하기 전후 전에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사실대로 뭔가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험을 계약 사인을 하기 전에.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다. 누가? B씨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건 맞는 설명.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B씨냐, 그리고 그 고지 의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나중에 후가 되면요. 이제 나중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뭔가 중대한 사항이 바뀌었어요. 나에 대해서나. 뭐 어떤 계약 사항에 대해서. 그럴 때는 내가 또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지 의무라고 하죠. 얘는 전이 아니라 후에 발생하는 후. 그 전과 후에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누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도 납입해야 되고요. 그런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5번.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CC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험에 매월 일정 금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매월 보험을 납부하는 거 누구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 계약자 CC가 아니고요. CC는 아까 초등학생 그 대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BC가 납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자, 보험 계약자의 의무나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참고하고 싶었던 문제 같습니다. 생명보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도 비교해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6번은 연계 문제네요. 그래서 15번부터 볼게요.

다음엔 동그라미 동글 패션의 상품 판매 방식과 배송에 관한 내용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15번. 위 자료에 나타난 이 패션의 이 회사의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 자, 판매 방식.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 선생님이랑 풀어봤었는데요. 판매 방식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방문 판매죠? 방문 판매 뭐예요? 직접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고객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거죠. 방문 판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같은 거 설명할 때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집에 약간 요청을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직접 약간 설명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방문 판매. 그다음 두 번째는 매장 판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뭐 옷이나 뭐 필요한 거 사러 갈때 매장에 직접 가서 진열대에 가서 보고 상담원이랑 상담도 하고 우리가 결제도 하는 매장 판매 방식. 요즘 가장 활발한 어떤 방식? 전자상거래 방식. 요즘 거의 다 온라인으로 사실 판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듯이 그 특징을 잘 비교해서 알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 방식을 보니까 주문 후 2일 2일 배송을 핵심 영업 전략으로 하는 동그라미 동글 패션은 의류나 신발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한 오픈마켓 쇼핑몰이래요. 오픈마켓이 뭔지 봤더니 여러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입점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네요.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이미 첫 번째 문장만으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온라인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인 전자상거래 방식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A씨는 이 아웃소싱 물류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래요. 상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과 내용은 뒤에 문제랑 이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상거래 파트를 찾았다면 바로 문제 풀수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15번. 상품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고 유통 경로가 단순하다. 자, 거래 시간 제약 없는 거 진짜 큰 장점이죠. 전자상거래. 우리가 물건을 살때 언제든 새벽에 사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살수 있잖아요. 그 유통 경로 단순하죠. 중간에 소매점이나 뭐 도매상에 이렇게 낄 필요가 없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상으로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 맞죠? 기억, 맞는 설명. 대금 결제를 위해서 에스크로 서비스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맞고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 기업 니은 찾을 수 있고, 디귿도 볼게요. 영업에 있어서 판매원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영업할 때 인적 네트워크,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잘 필요한 건 뭘까요? 세 가지 중에 방문 판매죠? 그게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리을. 상품의 특성에 따른 매장 내 상품 배치 방법 중요하다. 매장 배치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장 배치 배울 때 우리가 마트 가장 가면 가장 신선한 코너, 신선 코너, 야채 코너, 과일 코너가 들어가자마자 있죠? 그런 게다 사람 심리를 활용한 매장 배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얘는 어쨌든 리을은 이제 매장 판매와 관련된 거.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듯이 1번. 난도는 높지 않은 문제였죠.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유형만 찾는다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같은 제시문으로 밑에 부분으로 활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위 자료에서 A씨 업무에 활용된 물류정보 시스템. 저 물류정보 시스템 진짜 중요하죠. 물류정보 시스템 거의 매회 수능에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난도는 낮은 편이라서 여러분이 선생님들 강조하듯이 물류정보 시스템, 경영 혁신, 이런 거, 뭐 기업의 부문별 활동,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풀고 계산하는 문제, 이런 데 시간을 좀 쏟아야 됩니다. 그 시간 배분을 할때잘 활용해야 되는 내용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류정보 시스템. 그리고 보면 선지를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한글이 없이 영어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할때 보면 이렇게 영어로만 선지가 구성된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가로쳐서 한글로 풀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영어 약자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부분 볼게요. A씨 하루 일과를 봤더니 물류센터도 방문했어요. 그쵸? 그리고 1일 배송 물량 할당 받았고 배송의 이동 경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 그리고 상품도 배송하는 것까지가 이제 A씨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잘 보면 A씨는 인공위성 정보로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한대요. 요즘 이거 없이는 거의 살수 없죠. 옛날 내비게이션도 없이 우리가 좌운전하고 다녔지만. 요즘은 다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할당받은 물량을 배송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이제 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후 A씨는 내비게이션의 이동 경로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만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지금
제 위치가 어딘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뭘까요? GPS죠? GPS 몇 번일까요?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차량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 GPS. 자, 그 다음에 EDI.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를 서류를 할때 이런 종이 같은 걸로 하면 표준화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합의가 되면 전자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표준화된 문서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물리 혁신을 이룰 수 있겠죠? 그게 전자문서 교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CRM이죠. CRM은 사실 물류 정보 시스템에 나오고 어디서 나오죠? 마케팅 파트 나오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고객이랑 관계를 잘 쌓아서 그거에 맞는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때 그럴 때 쓰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물류 정보 시스템에 같이 선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SCM 얘는 공급망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그 이전부터 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부터 그다음에 그게 상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망처럼.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SCM. 일단 POS, POS 얘는 뭐였을까요? 판매 시점 관리. 그래서 우리가 POS 기기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바코드를 딱 판매했을 때 찍으면 찍는 순간 이 제품이 재고가 얼마큼 남았고 가격이 얼마고 뭐 할인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결제까지 했을 때 누구한테 누가 어떤 고객이 샀고 이런 정보를 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OS, POS, 판매 시점 정보 관리.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물류 정보 시스템은 여러분이 유통 관련해서 물류랑 같이 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은, 다음은 공연 관람 예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을 물어봤고, 이제 이건 사실 이제 포피믹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마케팅은 사실 이전 회차에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봤죠? 앞으로도 이제 종종 풀어볼 문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피믹스를 해서 사례로 하나하나 접근하게 하는 문제는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한 문제 한 문제, 힌트를 찾으면서 봐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마케팅은 전체적인 큰 흐름도 나오고 이렇게 포피믹스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환경 분석.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더해서 얘기하면 이제 SWOT 분석, 뭐 SWOT 전략까지도 갈수 있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이제 STP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세분화하고 그중에서 하나 타겟팅하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이제 위치까지 잡는 STP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포피믹스 전략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다루는 게 포피믹스입니다. 포피믹스는 P가 몇 개라서? 네 개라서.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전략. 제품을 어떻게 할 건지 제품 전략. 두 번째,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전략을 뭐 심리적 단수 전략을 쓸 건지 뭐 명성 전략을 쓸 건지 관습 가격을 쓸 건지 이런 전략들. 세 번째는 유통 전략 플레이스. 우리가 유통 경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전속적, 선택적, 개방적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촉진 프로모션.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판매를 설득할 거냐. 촉진. 그래서 이네 가지를 적절하게 섞은 게 포피믹스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골고루 이거를 사례에 녹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시문을. 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공연 관람권을 판매된 웹사이트 땡땡 티켓에서 이제 관람권을 예매한 거죠. 실제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판소리에 뭐 나와 있고 중요한 거 보니까 공연 기간, 공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관람 연령, 가격은 전석이 2만 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가격에 따라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이 2만 원이네요. 그 프로모션을 보니까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좀더 할인해 준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을 써놓은 건데 문화의 날이랑 30% 할인을 해주고요. 예매처는 웹사이트도 되지만 실제로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대요. 보도자료. 보도자료라고 하는 건 기사 같은 거낸 거죠. 선생님 학교도 실제로 막 다양한 사업을 하니까 뭐 창업체험, 거점학교 아니면 뭐 비즈쿨 아니면 뭐 AI 선도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와서 학교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 막 이렇게 조사하시고 인터뷰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보도자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약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물론 광고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은은하게 좀 시간 오래 걸려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촉진 전략이었습니다. 보도자료.
17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이 사례의 근거에서. 자, 1번. 좌석 등급에 따른 차별적 가격 전략을 실행했다. 자, 우리 가격 전략에 프로모션 가격, 프로모션 프라이스 가격 전략에 우리가 이제 비차별적 전략이 있고 차별적 가격 전략이 있었어요. 비차별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고, 차별적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인을 해주거나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조조 할인, 우리 영화 조조 할인 같은 거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가격이 전석 2만 원이에요. 특징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차별적이 아니라 비차별적 가격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이용 기간, 시간에 제한이 없는 제품 전략을 실행했다. 제품 전략 나왔어요. 그런데 이용 기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죠. 여기 지금 기간도 딱 6월로 한정되어 있고 공연 시간도 90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유료 매체 홍보 방법, 유료 매체 홍보 방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광고, 우리가 되게 멋진 광고 모델을 활용한다던가, TV 광고를 낸다던가 이런 건데, 아까 말했지만 보도자료, PR이죠. 이거는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공중 관계를 좋게 잘 맺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촉진. 그다음에 특정일 상연 공연에 한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 판매 촉진 전략을 활용했다. 판매 촉진 여전한데 특정일 상연 공연에 한정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우리가 아까 문화에는 30%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공연 관람권의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 방식을 허용하는 유통 전략. 유통 전략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온라인 플러스 뭐 어떤 거? 현장 예매도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온라인만 활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사례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봐야 되는 포피 믹스, 마케팅 믹스 문제였습니다. 17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록을 통해 알수 있는 동그라미 동화 식품의 제품 유통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유통과 관련돼서 낸 문제인데, 유가증권, 상품의 객체, 유가증권 말고 상품과 상품의 객체, 상업의 객체와 연결되기도 하고 통합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시문을 잘 읽어야 여러분이 풀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건이 유통 경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참석자가 나와 있고요. 현황 분석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제품이 두 개예요. 하나는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리미엄 샌드위치. 하나는 냉동 돈가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보니까 목표 소비자층의 특성상 수요량이 적대요. 원하는 양이 적어서 어떻게 하겠다? 뭔가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납품할 소매점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기로 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얘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납품할 소매점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고자 함. 제품 B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판매처를 변경하겠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협의 결과죠? 결과를 보니까 제품 A는 세무세무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한 편의점과 실료품 상점, 소매점이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역사 안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노출을 많이 해서 이런 소매점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제품 B는 냉동 돈가스는 소매점 중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 도시락, 간편 도시락 제조업체 및 반찬 공장으로 아예 좀 어떻게 하죠? 그 소비를 확 늘려버립니다. 대량 소비, 판매처를 아예 변경하기로 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 결과에 초점을 잘 맞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적절한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제품 A는 대량 생산 소량 소비의 경로를 통해 유통될 것이다. 자, 대량 생산 소량 소비 보는 순간 우리 유통 경로 그 유형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서 모의고사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총 유형이 몇 개였다? 네 개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이랑 이제 소비 해가지고 뭐 대량 생산, 뭐 소량 생산부터 해가지고 소량 소비, 대량 소비 이렇게 네 가지 유형 배웠었어요. 시간상 선생님 다 복습할 수 없지만 앞에 모의고사에서 그 단독 문제 풀었던 적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쨌든 제품 A는 이제 샌드위치인데 대량 생산 소량 소비 경로를 통해 유통될 것이다. 소량 소비 맞죠. 일단 왜냐하면 아까 편의점과 식료품, 사람들에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소매점으로 유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물론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소매점에 판매하는 샌드위치는 대량에서 공장에서 만든다는 가정하에 푸는 문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소량 소비의 경로를 통해 유통될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제품 A를 판매하게 될 소매점은 선매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기관이다. 자, 보면은 제품 A를 판매할 소매점, 여기 편의점과 식료품 같은 상점이거든요. 얘네들 소매점의 유형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그런데 중요한 건 선매품을 주로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매품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 되게 옛날에 그 잠깐 지나가듯이 우리가 상업의 객체 할때 크게 세 가지 안에 상품이 있었어요. 그 상품 첫 번째 상품을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그첫 번째가 편의품, 두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선매품, 세 번째가 전문품이었어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상업의 객체할 때 배웠어요. 이제 상품 말고 유가 증권 무형재 이렇게 있었는데 상품만 다룬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자, 편의품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편의 시설, 그러니까 편의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 있죠. 언제든지 매일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품이고 선매품은요. 약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왜냐면 가격이 조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류 아니면 가구, 가전 이런 것들 조금 선택을 해서 고민해서 우리가 사는 선매품. 전문품은 더 고가죠. 명품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살수 있는 그런 전문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편의점이랑 식료품 상점은 보통 선매품, 전문품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편의품이 많죠.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선매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품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B는 가장 단순한 유통 경로를 통해 납품될 것이다. 제품 B 볼까요? 아까 B가 냉동 돈가스였거든요. 냉동 돈가스는 사람이 하나하나 생산한 게 아니라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었는데 중요한 건 소비가 원래는 판매처가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제조업체 및 반찬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한꺼번에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매점을 다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유형이었죠. 그래서 얘는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리을. 제품 B는 치약 등 생활필수품의 유통 경로와 유사한 유통 형태를 띨 것이다. 치약 같은 이런 생활필수품이 대표적으로 편의품의 예시거든요. 근데 이런 유통 경로의 유사한 유통 형태 아니죠. 아까 말했지만 제품 B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재료 원료품이라던가 우리가 바로 훨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ㄷ,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유통이랑 상품의 이런 유형까지 전체적으로 알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죠. 사례 근거해서. 19번 볼게요. 19번.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컨설팅의 특강 참가자의 모집 공고문이다. 이에 나타난 해외 투자 방식 나왔습니다. 자, 해외 투자 방식도 선생님이랑 앞에서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뒤에 또 문제가 많아요. 해외 투자 방식 계속 복습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서. 근데 크게는 뭐가 있었다.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쯤 하면 이제 크게 몇 가지 안에 뭐뭐뭐 구조화가 딱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크게는 수출.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다? 계약 방식. 계약 방식이 보통 우리가 지문에서 많이 막 이제 다뤄봤던 세 번째가 투자 방식 이렇게 있었어요. 해외시장 진출 방식 크게 세 가지. 자, 수출은 크게 직접이랑 간접 있었죠. 얘는 설명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계약 방식은 워낙 많았었죠. 만약에 말 그대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BOT 방식, 산업 설비를 수출한다고 하면 BOT 아니면 턴키 아니면은 뭐 라이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등등등 얘는 많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풀어봤던 것들이 거의 다 계약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게 진짜 잘볼수 없는 이 투자. 초점이 된 유형입니다. 자, 투자는요, 크게 무슨 투자? 직접 투자랑요, 무슨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 직접 투자는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건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내가 경영에 참가하는 목적이 있어요. 경영 참가 목적. 얘는 또두 개로 나뉘죠. 내가 단독으로 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누군가 공동으로 합작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나뉘었습니다. 자, 간접 투자는 목적이 뭐였죠? 내가 경영에 참가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자나 아니면 배당이나 투자에서 배당 같은 거 받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간접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문제는 이렇게 투자에 좀 초점이 맞춰진 문제예요. 자, 제시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특강 참가자 모집을 봤더니 해외 진출을 위한 뭐 해외 투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주제를 잘 봐야 돼요. 주제를 보니까 이제 1강연 금융 수익 창출을 위한 외국 기업의 주식 채권 투자법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이자랑 그 배당을 하는 간접 투자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요. 단독 투자? 단독 투자를 위한 해외 투자에 대한 확보 방안이다. 단독 투자는 아까 직접 투자, 이거 직접 투자 있었던 거잖아요. 얘는 직접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할수 있고, 합작 투자. 합작 투자도 뭐였죠? 직접 투자였죠? 근데 얘 장단점은 너무 명확하게 선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적절한 걸 찾는 거고, 1강연에서 다룰 투자 방식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한다. 아니죠. 얘는 주식이나 채권, 이자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틀린 설명. 이 강연에서 다룰 투자 방식은 투자 비용과 위험 분담을 현지 기업과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독 투자는 내가 직접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는 건 합작 투자에 대한 설명이죠. 제3강에서 다룰 투자 방식은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권. 내가 독점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단독 투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닙니다. 그죠? 4번 볼게요. 제2강연과 제3강연에서 다룰 투자 방식은 모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2강연, 3강연 보니까 직투네요. 직접. 직접 투자의 공통점인데,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그 정답은 4번이네요. 아까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직접 투자. 자, 1, 2, 3에서 다룰 투자 방식은 공통적으로 국제수지하고 자본수지. 자본수지가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거 뭐죠? 얘는 금융계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금융계정에 해당됩니다. 자본수지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듯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무역 이론 문제입니다. 자, 무역 이론 문제 지난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그 문제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역 이론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 풀어보는 게. 이외에 6회부터는 무역 이론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비용 계산하는 거 확실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연극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무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르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전제 조건은 우리가 늘 푸는 거기 때문에 쌤이 생략할게요. 시나리오를 보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표. 각국의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입 노동량. 우리가 포도주랑 직물을 만드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이랑 세모 세모 그게 각각의 필요한 노동량을 명수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따 표를 여기서 그려볼게요. 크게. 그 다음에 뭐 학자를 보니까요. 각자 주장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A를 보니까 세모 세모 국은 포도주와 직물 모두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보다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볼까요? 지금 포도주를 봤을 때 세모 세모 국이 더 작고요. 노동량이. 직물을 봤을 때도 두 명밖에 필요 없네요. 그러면 세모세모 국은 뭐다?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하지 않고 딱 봤을 때 그냥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적은 노동량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학자 A는 뭐다? 절대 생산비서를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학자 B는 또 다른 거겠죠? 비록 이렇게 하지만 상대적인 생산 비용이 더 낮은 상대적인 생산 비용이 더 낮은 기회 비용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회 비용이 낮은 상품을 특화 생산해서 서로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 생산비설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기회 비용만 간단하게 구해 볼게요. 자, 포도두, 그다음에 직물, 그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 세모 세모 국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 표를 근거로 기회 비용만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6명, 우리 6명인데, 우리가 만약 6명 해서 포도주만 특화하게 된다면, 직물을 포기해야 돼요. 몇 단위의 직물을 포기해야 되죠? 8분의 6단위 직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는 건 기회 비용이에요. 기회 비용. 자, 그럼 1단위 직물이 안 넘는 거죠? 0. 얼마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 세모세모국이 4명으로만 특화를 한다면 직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직물이 포기해야 되는 단위가 2분의 4. 다시 말하면 단위가 2 직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물도 기회비용 구해보면 8명만 특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6명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도주 포기해야 되죠? 그럼 포도주를 포기해야 되는 게 6분의 8 단위 포도주. 얘는 1단위가 넘어가네요. 포도주가. 얘는 반대로 4분의 2 단위,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포도주. 자, 기회비용 상태에서 비교해 볼게요. 어디가 더 작죠? 얘네 둘이 비교해 보면 얘는 2단위, 얘는 0.xx 단위니까 얘가 특화 생산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거기 포도주를 기회비용이 더 작으니까. 얘네 둘이 비교해 보니까 얘는 1단위가 넘는데 얘는 1단위가 안 돼요. 0.5단위죠? 아, 그러면 직물은 누가 특화 생산한다? 세모세모 거기 특화 생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교 생산비설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 학자 A 기억을 바로 가볼게요. 학자 A에 따르면 절대 생산비설에 따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은 수출국, 세모세모국은 수입국으로서 무역에 참여하게 된다. 자, 보니까 이 절대 생산비설은 아까 구했지만 세모세모국이 둘다 특화 생산해야 돼요. 그쵸? 그럼 포도주랑 직물, 그러니까 세모세모국은 뭐가 되는 거? 수출국이 되는 거죠. 수출. 얘는 오히려 반대로 수입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역할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니은 학자 B에 따르면 얘는 비교 생산비설.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은 포도주,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은 포도주, 세모세모주는 직물, 특화 맞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비교생산비설. 학자 A와 학자 B 이론은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기반 두고 있다. 맞죠? 지금 학자 A랑 B는 각자 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잘하는 걸 특화 생산해서 무역하자,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0: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듯이 기회비용 푸는 문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뒷부분에 해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하셔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 없이 할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10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6회를 풀어볼 건데요. 절반이 끝났어요. 벌써 절반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잘 재보시고, 이제는 25분 딱 타이트하게 재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어서 내가 문제 틀리는 거 없는지, 실수하는 게 없는지, 내가 놓치는 내용 영역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벌써 이제 기회가 5번밖에 남지 않아서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 명언 또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늘 보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스스로 잘했다고 다독여주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뭐 실전 모의고사 6회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리너들. 약점이 강점되는 생활과의료 약점 공략 119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루소와 베카리아에게 한정해서 물은 이번 육모, 즉 교정적 정의 문항을 클리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육모에서 9번 문항, 지금 말씀드린 교정적 정의 문항에 많은 친구들의 오답률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5번이 정답인 것 이외에도 1번, 2번, 4번에 오답 반응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가 보니 자, 1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이렇게 왜 많이 분포됐을까 생각해 보니 특히나 기억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디귿 부분에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단어 같은 부분에서 의외로 고민한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 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두 사람 넣어서 깔끔하게 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던가? 선지도 짧아졌는데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항에 지금까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와 함께 개념과 문풀 보는 눈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강의도 이렇게 사회계약의 문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꼭 짚어봐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핵심만 빠르게 시간 아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벤담, 루소, 베카리아, 칸트 네 명의 굵직한 사상가에 상대적으로 벤담은 덜 출제되었고 최근 잘 출제되고 있는 것은 칸트와 베카리아를 기본적으로 꼭 출제를 하면서 루소가 함께 나오는 구도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칸트가 빠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이 공통점이 또 하나의 차이점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뭘 얘기하는지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교정적 정의니까요. 형벌을 판단할 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즉, 형벌의 정당성 원리는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합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원리, 루소는 계약론, 베카리아는 형벌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 영향, 공리를 따져보고요. 거기에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느냐. 자, 범죄의 경중을 따져봄과 함께 형벌이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를 생각할 때 계약론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여기다 썼어요. 앞에 있는 벤담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되고 앞에 있는 루소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카리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은요, 형벌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무슨 주의나 무슨 학파로 하나로 엮거나 그 단어로 단편화시키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벤담의 경우에는 위에 말대로 공리를 달성해야 돼요. 공리를 증진시켜야 되거든요. 루소 입장에서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베카리아는 그두 가지가 함께 이어지면서 그 맥락 안에서 설명은 될수 있겠죠. 형법학자인 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토대가 있고 범죄 경중 판단과 형벌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에 비해서 이 화살표가 좀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칸트는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거? 굳이 말하자면 정의 실현이에요. 범죄자에게 형벌을 줘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응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지만, 자, 이걸 바꿔서 이세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이익이 그들 나름 있습니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그 자체라고 보는 이 응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선을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 이익을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도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형벌 중에서도 주어가 사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벤담은 조건부적인 판단을 할 테니까 여기서 제외하기로 합시다. 루소, 베카리아, 칸트 중에서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루소와 칸트죠. 그럼 베카리아는 계약론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 살인자에게는 제한 조건을 붙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칸트만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루소의 경우에는 추방형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말한 이 구도는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계속 돌고 돌면서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1강에서 얘기했듯이 백지노트에 복습하듯이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단계까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럼 이 버전으로도 빨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건은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혹은 그런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벤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루소에게서는 사회 구성원의 계약, 생명과 안전보호, 베카리아에게서는 공리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인 이익, 범죄 예방 효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는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범죄 예방 효과를 언급하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칸트는 그런 사회적인 이익이나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에 약자만 편의상 쓰겠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고 이해하기로 해요. 루소와 칸트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정당한데요. 사형만이 정당해요. 라고 하려면 칸트일 것이고요. 사형과 추방형 모두 다 정당해요. 라고 하면 루소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형이 정당한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약론에 근거했을 때에도 그렇고요. 결과적인 이익을 따졌을 때도 종신료육형에 비해서는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약자, 베카리아라고 쓰겠습니다. 요 지점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베카리아와 루소에게서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벌어진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돼라고 하면 앞에 있는 벤담뿐만 아니라 베카리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카리아가 계약론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소와 베카리아가 사회계약론에 기반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까를 판단을 하는데 루소의 경우에는 계약론에 근거해서 봤을 때 계약 파기자한테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게 살인이라면 사형을 하는 거 혹은 추방형을 하는 게 마땅해. 베카리아라면 나도 사회계약에 기반하지만 내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넘겼을 리는 없어. 그러니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이 지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선지 4개나 5개의 구성 중에서 특히나 이번 강은 1강에 비해서는 5개 선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요. 법률, 비례, 공권력. 표현해 보자면. 자,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형벌들은요. 내 사적 판단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적이고 형법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와 형벌 간에 큰 틀에서 비례관계 있어야 된다. 또 그야말로 내가 사적 차원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누군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주겠다. 아니다. 이거 공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 말했잖아요. 법률로 하는 거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이런 큰 틀을 헷갈리지 말고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최근 평가원 문항부터 분석해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육모 문제예요. 선지가 4개입니다.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은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짧은 문항 속에서 기, 디, 리 선지에 주목을 했는데요. 루소와 베카리아의 구도에서 이제 두 사람의 순서도 예, 아니요로 이렇게 구도를 약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선지에만 집중해 보자는 의미고요. 꼭 말씀드립니다. 제시문 반드시 읽어내셔야 됩니다. 강의의 효율성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강조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제시문을 뺐을 뿐입니다. 그러니 꼭 제시문 읽어주세요. 제시문 자체가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럼 제가 이 지점을 강조, 물결 무늬로 강조를 해놨는데요. 저는 기역과 리을번을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역번에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 바꾸면 사형이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의 근거를 넌 어디에 둘 거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회계약이라고 조건을 달아줬어요. 그러면 루소 입장에서는 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물론 추방형도 정당해. 베카리아,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 봤을 때 사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형은 사회계약상 정당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답해야 되는 구도. 간단히 말해보면 두 사람 다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구도, 공통점의 구도에 있기 때문에 기역번은 이 문항의 구성 안에서는 맞지 않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기역선지부터 흔들렸다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냐라는 이 문장의 맥락을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예스야, 노야.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성 여부, 예스일지 오일지의 근거가 너는 어디에 있어? 사회계약이라고 이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잡아서 베카리아가 뭐라고요?
그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보니까 생명박탈권을 국가에 넘겼을 리 없잖아. 생명 지키자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개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요. 1번 C가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사회계약의 근거에 봤을 때 정당하지 않은 형벌, 그걸 베카리아에게서 한정해서 판단해 보자면 아마도 사형 같은 형벌은 사회계약상, 저 한정어를 붙여보면 사회계약상 아마도 정당하지 않은 형벌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제시문 안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어나 기본형으로 바꿔보라고. 그럼 리을번을 사형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베카리아가 억제력 없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속성과 강도에 꽂혀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안한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인정해요. 하긴 했는데 기출 기반에서 제가 수능 개념 때부터 이 사이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놓쳤거나 반복 안 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꼭 챙겨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꽂혀 있는 건 지속성이 아니라 강도이다. 이 문장. 선지에도 잘 쓰는 뭐뭐가 아니라 이거. 이 표현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A가 아니라 B다. 아, 참. 베카리한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 이다. 별표로 달아줄게요.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한 강도를 중시할 수 있는 형벌 혹은 사형처럼 일순간에 강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겠는데 지속성을 중시했으니까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겠네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거 저한테 설명하신 그 얘기요. 다시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사형이 일순간에 강렬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형이라는 형벌도 일순간에 강렬한 억제력으로서의, 강렬한 인상으로서의, 강렬한 효과를 주는 그 당시에 지속성은 떨어져도 강렬한 인상은 줘요. 그런 측면에서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지속적인 효과는 물론 종신 노역형이 갖는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 자체에 베카리아가 노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 그대로 정당하지 않은 형벌, 예를 들어 사형 같은 것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지. 지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종신 노역형이긴 하지만 너그 끝, 결론. 그것만 외우지 말고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꼭 이해해줘라는 베카리아의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번과 리을번은 이어지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일 뿐인데 정당성, 정당성 선지에 두개딱 들어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베카리아한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리을번을 얘기한 건 사회계약론의 소스 가지고 확실히 답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다 효과까지요. 그러면 효과 나온 김에 디귿번에 공리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하죠. 우리 생윤네들 알아야 맞아요. 모든 오직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 긴장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범죄의 경중을 측정하는 건 자, 지금까지 나온 건 제가 체크했는데 26학년도 9월 문제 오늘 풀 거거든요. 이 중에 선지 3번 선지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거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베카리아는 범죄가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경중을 측정할 때 범죄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 범죄로 인해 끼치는 사회적 해악,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해악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리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 나 공리주의 했지만 공리라는 말이 나, 이게 맞나?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공리주의를 할때이 단어를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유틸리티. 되지도 않은 영어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프린시플 오브 유틸리티 막 이러면서 설명을 계속했었어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강에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처럼.
자, 그럼 여기서 공리라는 건 어떤 대상이

이 쾌락, 행복, 이익을 산출하거나 고통, 불행을 방지하는 경향이나 성질을 얘기해요. 결과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너의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쾌락, 행복, 이익을 산출했는지 아니면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는지 또 반대로 그래서 너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고통과 불행을 방지해 준 건지 오히려 그걸 증진시킨 건지 한번 따져보자. 너는 죄가 굉장히 무겁네. 아, 너는 상대적으로 가볍네. 이걸 이 공리의 근거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 증진, 감소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표로까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유틸리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선지로 저렇게 가져왔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안한 상태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서까지 붙어, 이게 수식어까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니은범.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어? 이건 루소에게서 그의 재심을 통해 많이 노출된 거죠. 계약의 근거에 봤을 때 살인범이야? 계약 파기자잖아. 공공의 적이잖아. 그럼 너는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시민일 수 없는 거죠. 그쵸? 이게 이번에 상당히 매력적인 문제가 된 거야. 삼원형 비판을 풀었어. 선지 4개야. 심지어 두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앞으로의 문제 방향에도 확실한 사인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달 외우거나 많은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판단 조건 안에서 진위 여부 판단하는 사고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문항을 봅시다. 수능으로 가볼까요? 칸트와 베카리아 구도예요. 아, 알겠다. 이때에도 삼원형 비판 구도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도전하는 친구들은 그 느낌이 좀더올 텐데요. 연계 교재에 삼원형 비판 문장이 많이 좀 줄었어요. 문항 형식이 좀 이런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잘 나오는 문항 구도에다가 이런 구도로 좀 많이 풀리게 되었는데 자, 판단을 해봅시다. 칸트와 베카리아의 경우에서 칸트는 형벌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죠? 응보주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응보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칸트에게서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형벌이 오히려 그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게 오히려 우리가 그걸 그를 물건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죠. 기본 개념이었죠. 또 베카리아는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라고 하면 해악, 자, 이제 OT 꼭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에다가 뉘앙스를 실죠. 자신의 이미지를 실어요. 또 윤리적인 이미지도 실어요. 판단도 실어. 해악. 아, 나쁜 거구나.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형은 시민들한테도 나쁜 거구나. 아, 그러면 베카리아가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형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요 구도를 갖고 판단해봐야 틀린 구도 안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공리의 원리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일 수 있죠.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을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보자면 형벌은 고통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말 자체요. 고통의 본보기라고 했을 때에는 별로 선악의 이미지를 싫지 않으면서 해악이라는 단어로 쓰게 되면 선악의 이미지를 왕창 씌워가지고 왠지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봐봐요. 고통의 본보기 보여주는 거 맞죠?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지? 저 인상이 너무 강렬한데? 끔찍해. 라고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보자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네요라는 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어를 사형을 가봅시다. 사형을 가보자면요. 자,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까지 가지 않고요. 이 아예 지우고 해볼게요. 사형은 고통의 본보기를 일순간에 강렬하게 주죠. 그래서 해악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로 역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 주어를 사형으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사형으로 잡아봤더니 해악을 주긴 주는데 아, 그거 강도는 높은데 지속성은 좀 짧대. 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성인데. 그러고 보면은 사형이 아니라 종신교육형의 효과는 더 있겠네 라는 판단으로 가죠. 그러니 백파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그 형벌을 받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고통의 본보기를 주는 해악을 유발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일순간 강렬하게 남아 줄수 있는 고통의 본보기를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다음. 리을번. 칸트와 베카리아. 갑과 을을 이렇게 바꿨고요.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 베카리아는 사회적 이익이었고 범죄 예방 효과였고 그래서 이거 선이었지. 아, 베카리아는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 베카리안 빼야 되겠다. 선을 목적으로 하니까 라고 푸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있죠. 범죄자의 선이에요. 사회의 선이나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범죄자의 선. 어머, 형벌을 가했는데 그게 범죄자한테 이익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거 형벌로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리을 선지 자체를 보자면 베카리아 도 틀린 거예요. 두 사람 다안 된다, 안 된다라는 문장에 맞는. 즉,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문장에서 둘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지난 수능에 출제되었고 살짝 낯선 효과가 있으되 그 3원형 비판이 풀린 구도입니다. 거기에 구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여전히 그 비판형 구도가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이거 다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비판 구도입니다. 칸트와 베카리인데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즉 응보의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는 거야라고 말할 테니까 칸트 입장에서 제기될 비판이 되지 않겠구나. 두 번째,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비판받을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욕망이 형벌로서 억제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구도가 되죠. 그럼 나머지의 선지는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주는 비판이거든요.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잠깐 화면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해요. 이 부분이에요. 해악, 두려움, 공포의 본보기, 두려움의 본보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표현이 1강에서 썼던 자연과 윤리처럼 바뀌면서 출제가 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 안에서 맞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고통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만 정의의 부합함이라고 베카리아는 생각하고 그런데 칸트는 아님 어떠한 효과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함이기 때문에 비판의 구도로는 이 선지가 맞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선지도 빨리 보겠습니다. 범죄의 경중은 공의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베카리아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겠죠? 이유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라고 했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 그랬죠. 그러니 의도에 따라 빼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소중하죠? 네, 공리요. 공리. 이때 구모때 쓴 이 공리가 이번 육무에도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진위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이 된 상태냐를 체크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 안에서는 진위 판단하는 것이 명쾌하게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면 안 되죠.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만큼이 예를 들어 5인데 5면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9태어 10, 15, 20만큼을 형벌을 줘서 그 고통을 준다는 건 말하자면 그 고통과 그 악과 범죄 예방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효과는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 5번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술술 풀리죠. 거기에 육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문항 분석이에요. 이때 구도는 비판 구도에다가 세 사람이 들어가고 루소, 베카리아, 칸트라는 전형적인 구도예요. 이 중에서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한 근거가 아님이라고 하는 순간 루소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사형의 정당한 근거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루소에겐. 2번. 베카리아가 두 사람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인 형벌임. 이거 여전히 묻는 친구들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꽂힌 거죠.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야. 그래서 강도가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외를 시켜버려. 그런데 이 문장에 전체 연결되어 있는 바와 그것을 기반해서 실제 출제된 선지를 판단해 보면 강도와 지속성의 상대적인 효과를 얘기하면 상대적인 효과를 말하려다가 그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되는 상대적 효과를 얘기해줘 보냐면 강도는 한순간에 강렬한 효과는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지고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주니까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겠구나라고 베카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 강렬한 인상은 준다니까 이 부분을 설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진술이다. 세 번째,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 칸트에겐 범죄자 너가 전 어떤 형벌 받을게요? 라는 너의 동의, 너의 의욕, 너의 약속은 형벌의 근거가 될수 없어.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기본형, 그의 텍스트에서 나왔으면서 평가원으로부터 출제되어 그 뒤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할 순 있지만 저 그러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이러이런 형벌을 주세요 라고 너가 의욕하거나 선택하거나 동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이건 안 돼. 너는 예지적 존재가 아니야. 현상적 인격이야. 야, 너는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너한테 어떤 형벌을 줄까에 대해서 네가 받는 것뿐이지 네가 고를 수 없어. 그래서 형벌 받아야 할 동의가 형벌의 기초가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님이라고 칸트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저기다 이렇게 빗금을 친 것은 동의는 칸트에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아님이라고 하면 칸트에게서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의 구도로 보자면 그런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의 기초가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 구도가 정답으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럼 4번 전지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칸트가 루소한테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임을 루소가 간과하지 않고 강조할 테니까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는다. 다섯 번째, 루소가 칸트에게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 루소는 추방형도 이야기하므로 그 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정 적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부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이 개념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일단 잘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샘플이 되는, 우리의 지표가 되는 평가 문항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 교재에 있는 교정 적정의 문항들 있죠? 신속하게 분석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방법론적인 점에서 내가 조금 훈련이 덜 됐구나. 이걸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 칸토와 베카리아의 구도가 있어요. 지금 이 갑과 을로 나오는 구도가 지난 수능과 6월에 이어지고 있는 유사한 구도인 거잖아요. 그때 칸트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응분의 정당한 보복으로 응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맞는 진술이네요. 두 번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적 때문이야. 아마 이 부분에서 선생님 물권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 물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상당히 잘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죠. 그럼 인간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로서의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순 없다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그 인간도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타고난 인격성, 이걸 우리 생득적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 너를 존중해 주는 것이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생득적 인격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한테 책임질 기회를 줄게. 벌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형벌에는, 그래, 이거,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여, 그런 중요한 건, 그래서 공포감을 주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라고 한다면, 아, 그렇다면 효용성 있는 형벌이 될수 있겠네.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라는 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형벌을 왜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 공포감을 주려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요. 라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건 맞죠. 열등. 없는 게 아니라 열등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고맙습니다. 그럼,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위에서 말했네요.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살인자는 물권의 대상이 아니니까 타고난 인격성이 있으니까 책임져. 상응하는 형벌로.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하는 형벌이에요. 이건 칸트에게서 오진술로 타겟팅이 된 선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문항의 구도는 옳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고,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구도입니다. 복습되죠? 거기에 수능특강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꼭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요.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 자, 화면을 넘기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빨리 말로 할게요. 2번 27학년도 6월 모평에 기억 니은 선지.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나요? 루소한테 아니요. 이 근거가 이 문장이에요.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한 자이고 스스로를 국가의 구성원이라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제시문을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그럼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죠, 효과가. 반면 종신노역형은 더큰 효과를 준다라는 베카리아 입장이죠. 거기에 병번은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행위를,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이고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갑을병에서 딱 압축된 문장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한 명만이 긍정에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루소, 베카리아, 이렇게 지울게요. 루소, 베카리아, 칸트를 두고
기니들이 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살인범

에게는 오직 사형의 형벌만이 부과되어야 됩니까? 칸트가 옛살 거거든요. 루소는 추방형도 가능한데요. 베카리아는 살인범한테는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이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한 명만이 긍정하겠어요. 니은범, 형벌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됩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 제가 위에 썼는데 정당성 원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공리의 원리와 같은 보편적 원리이든, 아니면 뭐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보편적 원리이든, 정당성을 판단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칸트뿐만 아니라 베카리아 같은 사람도 이야기할, 예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뭐 루소는 넓게 보자면 뭐 계약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베카리아가 그 공리의 원리라는 점에서 너무 부합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번,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오로지 베카리아뿐이죠. 두 사람 다 사형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번 맞죠? 리을범,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정당성 여부라고 썼죠. 여부. 이러니까 좀 친절하죠. 이번 기억선지랑 같은 거예요? 그래, 맞아. 다시 한 번만.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이번 육무의 기억선지거든요. 거기서 달라진 건 이거 하나예요. 여부는. 여부는. 그래서 리을버는, 자,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루소하고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는 기역, 디귿, 시 들어가는 구도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내는 거죠. 재밌죠? 다음요. 수능완성에 있는 이 문제는요, 베카리아와 칸트의 구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서로에게 비판의 구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선지에서 A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이고요,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우리 많이 훈련한 거예요. 가봅시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나왔다.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칸트도 간과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국가가 사법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임을 간과한다. 베카리아 입장에서는요, 사회계약론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제정하는 건, 그거에 근거해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건 정당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죠. 그것에 비해서 칸트는 왜 사형이 정당하지 않아, 정당하해 라고 말하는 입장이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구도예요. 그럼 나머지 또 나왔어요. 공리, 공리.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거 사실 두 번째 나온 선지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의 그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야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공리를 증진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베카리아에게서 나갈 언급이 되지 않는다. 4번. 형벌의 목적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님을 베카리아 간과하지 않아요.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려는 효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두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범죄의 경중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게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형벌의 적용도 달라야죠. 그래야 비례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과하지 않는다. 요렇게. 다음 한번 가볼까요? 52쪽에 10번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이거 보시면 루소인 거잘 알아요. 근데 이 루소의 이번 육무에 루소가 나왔잖아요. 루소의 제시문을 한번더 샅샅이 읽어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선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보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런 루소의 입장에서 적절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인범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게 아닌 거 맞죠? 추방형도 있으니까요. 살인범이 되면 사형당할 것에 시민이 동의하는 건 다른 살인범에게 시행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제시문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루소에게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위반했지만 공공의 적이 아닌이라는 부분에서 틀렸죠. 공공의 적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음, 살인범에 대한 처벌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권력에 위임해서 그 공권력으로 벌을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너 잘못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벌 준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계약론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루소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주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건 아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위임되는 권리다. 이러한 진술을 한번더 확인하기에 이 루소 문항은 꼭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매우 어렵진 않다. 근데 한 번은 더 봐달라라는 의도입니다. 다음 수능 완성인데요. 갑과 을 제시문 남겨놓은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시문이 이 사람임을 알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선택지로 나와도 좋을 만큼, 그리고 이번 육모의 구도와 같아요. 베카리아와 루소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먼저 기억 가보겠습니다. 형벌은 형벌 효과의 지속도보다 형벌의 강도를 중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형벌의 지속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니은범,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 불가능, 그러니까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디귿범, 살인자는 국가의 구성원도 도덕적 인격체도 아닌 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공공의 적이라는 단서가 한번 나왔었죠. 앞에 문항에서. 거기에다가 국가의 구성원도 아니다. 도덕적 인격체도 아닌 적인 것이다. 공공의 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이번 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형벌은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동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베카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라고 해서 일반인의 범죄를 모방하거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예방해주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않게도 해주는 이두 가지를 다 노린다고 했으므로 1번 맞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요. 이 중에서 어딘가 말 하나 바뀌고 조금 더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에 선택지별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강의 자료로는요, 나머지 모아져 있는 선택지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저랑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꼭다 스스로 복습해보기. 119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3원형 비판의 구도입니다. 커져 있는 문제죠. 타인을 살해한 사람은 시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것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겠네요. 두 번째,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이거 또 나온 거야.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사형의 정당성, 여부라는 말 없이 평가할 수 있음을 간과하냐? 페카리아 간과하지 않아요. 맞죠? 세 번째, 형벌의 강도는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아니에요. 페카리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 강도,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 강도가 주는 효과도 얘기는 해요. 그러니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일순간에 강렬한 공포감을 주긴 하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지. 인간은 망각의 존재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베카리아의 기본 입장으로 맞지 않다. 4번. 살인자에 대한 형벌 부과 시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 칸트는 이걸, 베카리아는 이걸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너무 강조하는 포인트가 딱 우리가 학습된 내용이잖아요. 그 학습 포인트가 강하죠. 그것에 비해서 칸트는 그런 예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응보주의라는 거, 이것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고요. 5번.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또 나왔다.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베카리아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요렇게요. 오늘 많은 문제들 풀어봤는데 여러분 아마
교정선생님 이제 좀 실수 안 하겠다, 안떨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 교정적 정의에 대한 불안도 구조 완료했습니다. 꼭 득점 바랍니다. 마지막 테스트.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용의 정당성 판단할 수 있나요? 루소와 베카리에게 묻는다면 둘다 예스. 꼭 득점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강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정신 안국선입니다. 우리 드디어 100쪽입니다. 100쪽. 와, 우리 이제 100쪽까지 왔어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형편 이제 이 유형 네 번째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에서 이제 유형 얼마 안 남았어. 오늘부터 해 가지고 이제 4시간만 더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호딱 끝내버리고 우리 실전편까지 같이 한번 끝내보자고요. 유형사 오늘은 우리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 100쪽에 있는 내용인데 정사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지난 얘기했었던 이면각이랑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갑니다. 일단 정사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대단한 게 없었던 게 어떤 평면이 있으면 평면 밖에 뭐 혹은 뭐 이렇게 가로지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점이 있어서 어떤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분이 있어. 그럼 선분에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여기다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모두 다 내려주게 되면은 이 모든 점들이 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어떤 도형이 생기겠죠. 그럼 이 녀석을 얘의 평면 알파에 대한 정사형이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거죠. 얘가 선분뿐만 아니라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평면 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도형. 이런 걸 우리는 얘의 이 도형, 뭐 얘를 F라고 부른다면 도형 F의 평면 알파에 대한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이 선분이나 도형에 대해서 이 녀석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이 녀석 정사형, 이 녀석의 길이 L',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 평면 도형의 넓이 S라고 불러줬을 때 이 정사형 S', 이 녀석의 넓이를 S'이라고 불러주자.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해서 직선 선분의 경우는 우리가 저 L'은 뭐다?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데 요 세타라는 게 뭐다? 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마찬가지로 S'은 뭐다?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가 뭐다? 이 평면과 이 도형이 있는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얘기했었던 뭐다? 이면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형 얘기를 하면 이면각을 우리가 뗄래 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식을 변형을 해주어서 코사인 세타를 뭐로 S분의 S'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즉슨 뭐냐? 내가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알고 정사형 시킨 후에 도형의 넓이를 안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이면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우리가 연계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기본 포맷은 뭐다? S를 구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는 것이 기본 포맷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사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에 우리가 뭐 요거 높이를 다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이거 야 이 삼각형을 아래 평면에다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고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평면과 아래 평면 이루는 이면각 그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를 여기다 정사형 내려버리면 여기야. 너도 정사형 내려버리면 여기야. 얘는 그냥 여기 있어. 그럼 정사형이 요 직각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굳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필요가 있느냐. 정사형이 여기 있는 걸 내가 안다면 야 네가 정사형이야? 그럼 너의 넓이를 바로 구하면 되지. 굳이 넓이를 구하고 평면과 평면과 이르는 각의 그 크기를 구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얘를 가지고 문제 정사형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사형을 찾아서 그 정사형의 넓이를 그냥 구해버리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은 이걸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얘와 얘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게 될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럼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면각 우리가 크기, 각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문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면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각의 크기를 구한다. 그 중에 특히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뭐다?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면각의 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뭐를 중요하게 교선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먼저 뭘 찾아주고 교선을 찾아주고 그 교선을 찾아준 다음에 한 교선 연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을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서 얘네가 이루는 각의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이 된다 각 크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도형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구다? 삼수선이다. 삼수선의 정리다. 그래서 교선을 찾아주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함께해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주면은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 어떤 그 이 두 평면에 대해서 이쪽 평면에 있는 어떤 도형의 넓이랑 그리고 얘를 여기다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정사형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이 찾아낼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렇게도 풀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형 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할 만한 문제인데 다양한 이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별의 길이가 각각 4하고 6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얘를 밑면으로 하고 AE, BF, CG, DH 너랑 모두 길이가 같은 사각뿔 대예요. 사각뿔 대는 뭐야? 사각뿔을 자른 거야, 그치? 사각뿔을 잘라내가지고 남은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사각뿔 대의 높이가 루트 14다.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가 뭐가 된다? 루트 14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AE, HD에 AEHD 요 녀석을 여기서 어디에다가 BFGC 여기로 정사형 시킨 넓이를 계산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여기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가 올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사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요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보자. 그래서 길이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이 녀석을 뭐 삼수선의 정리 등을 이용해서 한번 길이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여기서 너가 4고 너는 6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위에서 요렇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지금 너의 길이가 같으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가 요렇게 대각선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정사각형 두 개가 위에서 겹쳐져서 보이겠죠. ABCD, ABCD, EFGH가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너의 길이가 4고 너의 길이가 6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대칭대칭 하니까 너의 길이가 1, 너의 길이가 1, 너의 길이가 4, 너의 길이가 1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그걸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어. 그 녀석을 내가 A'이라고 불러주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쪽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어. 그럼 그 수선의 발을 내가 A2'이라고 불러주었어. 좀 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수선의 발을 그렸어. 걔를 내가 A2'이라고 불러주었어.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 너를 이어주면 너는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루트 14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A', A2'의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 보면은 너가 루트 14에 너가 1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루트 15야. A2'의 길이는 루트 15가 됩니다. 즉 옆면에 있는 요 등변사다리꼴의 높이가 루트 15가 된다라는 거야. 요 루트 15라고 하는 녀석을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면은 너가 루트 15야? 너가 루트 15인데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 AEA2'도 보면은 너의 길이가 또 1이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1의 제곱 15 더해서 16 루트 씨어주면 4.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각뿔 대였잖아요. 사각뿔 대. 뿔 대보다는 뿔이 우리가 좀 익숙하고 좀 도형을 다루기가 쉽거든. 그래서 뿔 대에 대한, 뿔을 자른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예 완성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길이라거나 닮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얘네들 어떤 관계나 길이들을 세팅하기가 쉽거든. 그럼 봐요. 얘가 4대 6이에요. 그죠? 그럼 4대 6이면은 이것 대 이것은 몇대 몇이 되는 거죠? 2대 3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4대 6, 2대 3.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각뿔대의 높이가 루트 14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 사각뿔에서 이 높이는, 여기서 지금 얘가 2대 1이고, 요 1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가 루트 14니까 요거의 길이는 그것의 3배가 되는 3루트 14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가 아래쪽에, 이 사각뿔이니까 여기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 얘가 지금 요 대각선의 중점에 이 수선의 발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너의 길이가 6이 될 테니까 너의 길이는 6루트 2, 너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3루트 2, 3루트 14,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은 요 녀석은 3 곱하기 2 플러스 14 해주면은 16이죠? 루트 씨 해주면 4. 3 곱하기 4가 이만큼의 길인데, 얘가 3대 2니까 2대 1이네?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나오는구나. 3 곱하기 4 했으니까 4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것처럼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좀더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보다. 뿔대에서 뭔가 길이 관계라거나 어떤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때는 걔를 완성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쿨하게 완성시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각뿔을 만들어서 우리가 길이들을 뭔가 어떤 닮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주면은 좀더 해석하기 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루트 15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거든. 그 옆쪽에 있는 사각형 누구 AEHD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 즉 S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저 사다리꼴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A에다가 E에다가 H에다가 D에다가 너가 지금 루트 15가 되는 거고, 너의 길이는 6, 너의 길이는 4가 되는 거거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해주고 그다음 곱하기 높이가 루트 15가 나오게 되면서, 너라는 녀석은 5루트 15라고 하는 S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교선을 먼저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교선을, 평면이 지금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니까 교선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평행한 평면을 생각할 수 있다. 너랑 평행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교선을 찾기 쉽게. 즉, AD와 BC가 우리가 평행하니까 AD를 지나면서 얘 평행한 평면을 잘라버리면은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싹둑 잘라주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중점을 생각해보자고요. 여기 중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올려줘. 수선의 발을 올려줘. 그리고 수선의 발을 올려줘. 수직으로 올려줘. 그럼 수직으로 내려줘. 수직으로 내려줘. 그럼 요 잘린 단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 단면을 내가 잘린 단면, 요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요렇게 그림을 그려 주었을 때 얘랑 평행한 요 평면이 어디에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너의 길이는 옆에 있는 요 옆면의 사다리꼴의 뭐랑 같아? 높이랑 같아. 너의 길이는 루트 15예요. 너의 길이도 루트 15죠. 너랑 너가 이루는 각은, 너랑 너가 이루는 각은 평면이 한 점을 지나면 너랑 너가 이루는, 너가 이루는 각은 너랑 너가 이루는 각이고, 평행하니까 너랑 너가 이루는 각은 한 평면이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면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이 두 직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이가 루트 15인데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왔으니까 요 녀석은 평행사변형, 너의 길이도 루트 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의 길이는 4였고 너의 길이는 6이었어.
너의 길이는 6이었어. 그럼 여기서 너 4가 되는 거니까 너의 길이는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럼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 우리가 써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루트 15의 제곱에다가 루트 15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빼주네. 분모는 30이네. 분자는 26이네. 그럼 너는 15분의 13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게임 오버죠. S라고 하는 녀석은 5루트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15분의 13이 될 테니까 약분해버리면 은 3분의 13루트 15라고 하는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S랑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줬다. 그 와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뿔대에서 내가 뭔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뿔을 완성시켜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다르게 두 번째 풀이로 find 정사형을 아예 찾아버릴까? 정사형이 어디 있는지 그림을 한번 예측해 볼까? 아까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쯤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녀석을 쉽지 않다고 그랬지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거든.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아이디어 스타트는 뿔 대가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뿔을 완성시켜 버렸던 거야. 뿔을 완성을 시켜 버렸더니 이렇게 두 평면이 뭐야? 만나는 지점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평면과 평면의 교선에 대한 얘기까지 해줄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이렇게 평행, 그러니까 여기에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요 평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 평면을 더 확장시켜서 FG를 지나면서 여기 FG의 수직인 직선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수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삼각 기둥을 보여주는 거죠. 이쪽을 삼각형으로 하는 기둥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평면의 교선은 지금 여기에 오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은 이쪽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에 있는 FG 쭉 뻗어나가는 거기는 이름을 안 부를게요. 그냥 F랑 G만 신경을 씁시다.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E를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E'과 H를 여기다 내린 H'이라고 하는 수선의 발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E'이라는 녀석은 F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쭉 올라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 지금 E'이 적당히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동일한 라인에 H'이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요 각을 우리가 요 각을 안다면은 지금 옆에 있는 평면 누구? E, F, E'에 대해서 요게 우리가 세타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요 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해 줄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 잘린 단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잘린 단면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잘린 단면에서 요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세타가 아니라 이쪽 각을 세타로 잡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쪽 각은 뭐야? 여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여기가 루트 15라고 그랬거든. 여기는 아까 2라고 그랬거든. 여기 루트 15라고 했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이때 여기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15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15분의 1이니까 너의 길이가 6이 돼버리면은 E'F의 길이는 6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 그 녀석의 길이는 뭐야? 루트 15분의 6. 유리화해 주면은 15분의 6 루트 15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15를 일단 통분을 안 할게요. 왜인지는 좀 이따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아, 통분이 아니라 약분을 안 할게요.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라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D라는 지점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쪽 평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A랑 D는 요 E랑 F에서 얼만큼 1만큼 떨어진 요 안쪽 라인에 있었잖아. 그치? 요 라인 위에 있었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라인 위에 있을 거라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1이 되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된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에 누가 올 거다? A'과 그리고 D'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어서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6이고 여기서 윗변의 길이는 4가 되기 때문에 높이만 찾아주면 된다. 그럼 저 A'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 A가 있는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는 라인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여기서 연장해서 그려주고 B라는 녀석에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연장을 해서 올려주게 되면 A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 찾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옆에 있는 사다리꼴의 높이인 루트 15였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뭐야? 4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요쪽 각의 크기 세타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쪽의 각 길이는 4에다가 루트 15분의 1을 곱해준 15분의 4 루트 1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루트 15에다가 15분의 4 루트 15를 둘이 더해주면은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고 둘을 더해주면 뭐야? 15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5분의 너랑 너를 더해주면은 19루트 15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15분의 6루트 15, 요만큼이 15분의 19루트 15, 요만큼 뭐야? 15분의 13루트 15가 되겠다? 그럼 사다리꼴에 내가 높이를 알았네? 그럼 정사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와 6을 더해주면 10에다가 높이는 얼마야? 15분의 13루트 15야. 약분해버리면은 3분의 13루트 15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쉽진 않아요. 근데 공간도형에서 작정하고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수선의 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한 번씩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해서 필수형 4번 문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문제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간도형 얘기할 때이 문제도 많이 항상 예시로 들거든요. 역시 수능 완성 제작진이랑 선생님의 마음이 통했어요. 모든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거죠. 14번 문제입니다. 14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 AD의 길이도 4, 4, 4예요. AE는 요 높이는 루트 14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두 선분 AB, BC의 중점이에요. 중점. MN 이랄 때 F, MN 요 녀석을 H, MN 여기로 정사형 시킨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얘가 길이를 죄다 알려줬거든. 너 4야. 너 중점이니까 2씩 쪼개져. 그리고 너 중점이니까 너도 2씩 쪼개져. 그리고 높이는 얼마야? 루트 14야. 그러면 야, 얘 넓이랑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기가 할 만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서 얘 수선의 발이 어디 떨어질지 예측하려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내가 얘 넓이랑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얘가 2등변 삼각형이잖아. 너의 길이가 2고 너의 길이도 2니까 여기 같은 상태에서 M

F랑 NF가 같거든. 그 MNF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눈에 보이죠? M, N, F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해버리면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뻥 내려버리면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 중점을 내가 I라고 불러줍시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얘가 4, 9, 4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중점이니까 여기서 N은 H의 길이는 루트 14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14의 제곱. 마찬가지로 MH의 길이도 루트 14의 제곱, 4의 제곱, 2의 제곱이 되면서 똑같아져요. 너네 둘이도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삼각형? MIH. M을 이쪽에 그냥 씁시다. MI가 MNH. 이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중점이 둘다 어디에 떨어져? I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점에 똑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을 수중의 두 직선, 얘네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이 삼각형을 마저 완성시켜줘서 IFH를 그려서 IFH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세타로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IF의 길이치 IF의 길이 IH의 길이 FH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FH는 일단 우리가 알아. 4, 4면은 너는 누구야? 4루트이야. 그다음 IF부터 찾아보면 여기 IF네. 지금 MN의 길이가 얼마야? 2이니까 2루트2가 되죠. 그럼 얘는 2루트2니까 이 녀석은 얼마 얼마로 루트2와 루트2로 쪼개지네. 그리고 NF의 길이는 2, 4, 2루트. 넌 2루트예요. 그럼 여기서 IF의 길이는 루트 속에 20에서 2를 빼주니까 18 루트 씌워주면 3루트2가 나오죠. 맞나요? 그쵸? 여의 길이가 2, 4, 아, 2, 4가 아니죠. 여기서 계산이 미스가 났네? 다시요. 2고 루트 14잖아. 그쵸? 그럼 얘는 루트 14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8.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3루트인 상태에서 18에서 2를 빼줘서 루트 씌워주니까 너의 길이는 4가 나오죠. 그쵸? 요게 맞죠? 그럼 여기서 IF의 길이 제4를 여기로 끌고 와. 너 4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IH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IH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IN은 둘다 루트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NH를 생각해보면은 얘는 루트 14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4의 제곱이거든. 그럼 너의 길이는 루트 14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그러면은 34, 16에, 14에다가 4에다가 16이니까 너는 루트 3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은 피타고라스 theorem 이용해주면 34에서 1을 빼 32, 얘는 4 루트 2가 돼버리는 거죠. 저 IH의 길이를 여기로 가져와.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는 게 기본인데, 나이스하게도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뭐 해버려?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럼 너의 길이는 얼마가 돼? 2가 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가 나와.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2가 되면서 2루트 2분의 1이구나.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줄 거야?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MNF였었잖아. 여기서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4가 되면서 약분해버리면은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너랑 너를 가지고 따라서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에다가 뭘 곱해? 2루트 2분의 1을 곱해. 그러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정답을 최종 찾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줬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S를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쉬울 것 같은데, 각각의 넓이 계산해서, 각각의 넓이랑 코사인 세타 계산해서 구해준 거예요. 여기서 계산은 생략하고 아이디어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정사형을 다이렉트로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인트는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쪽 삼각형에 있는 MNF를 여기다 정산시킬 때, MN은 어차피 이쪽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리고, 여기서 이쪽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올려주고, 즉, 3수선의 정리 세 번째 거죠. 여기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면 이게 뭐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뭐다?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사형은 M, N, 여기, 요 삼각형이 정사형이 되겠죠. 그럼 그걸 여기로 끌고 오게 되면은 뭐야? M, N, H에서 여기 위에 적당히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이 이 수선의 발이 여기 가운데 올 것이고,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뭘 구해주면 돼? 높이를 구해주면 돼. 요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삼각형 IFH에서 F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높이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를 찾아주게 되면 4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요만큼의 길이 뭐가 나와?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루트 2가 나오는 거네? 계산 안 한다고 해놓고 다 해놨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루트 2.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 계산하면은 똑같이 2라고 정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선의 발을 찾아낼 수 있는 요 눈썰미도 연습을 해둬야 되겠다. 14번 문제. 다양하게 또 한번 봤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친절하게 그림을 주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그림을 안 줬습니다. 야, 우리 좋았잖아. 왜 그래, 갑자기. 그리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좌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벳의 교선 위의 점 A에 접하고, 서로 다른 두 평면이 교선이 있는 거예요. 그 A에서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4인,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 C가 평면 알파에 있대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줘야죠. 알파라는 녀석 등장을 합니다. 알파라는 녀석을 요래, 내가 요래, 요래, 요래, 알파를 그렸대요. 그런데 이 알파에 대해서 베타가 요런 식으로 또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알파랑 베타의 교선 위에 점 A가 있는데, A라는 점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을 요렇게 약간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약간 찌그러뜨려서 원,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 접점이 뭐가 되는 것이고, A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2루트 3이다. 너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 원, C 위에 두점 BC에 대해서 A, B, 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A, B, C를 평면 베타로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를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보자마자 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있지. 그럼 여기서 정삼각형의 넓이분의 정사형의 넓이 하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알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걸 구하는 건줄 알았는데, AB가 직선이 평면 베타랑 이루는 각의 크기래요. 그럼 헷갈리지 않게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 1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 봅시다. 그럼 먼저 세타 1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BAB가 베타랑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니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 이 직선 지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B라는 지점에서 내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그 녀석을 H라고 불러주자. 그럼 여기서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로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직선의 수선의 발 그리고 이 직선 이 평면 밖의 점에서 우리가 AB 여기 만나잖아. 그럼 얘를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린 최종 필요한 도형은 누구야? 직각삼각형. 자, 여기가 직각처럼 눈에 보인다고 직각이라고 그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 그럼 이 직선은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A, H, B는 이렇게 생겨 먹은 직각삼각형이다. B, A. 그리고 얘가 세타다. 직각을 헷갈리지 않게끔 평면을 뜯어낸 거예요. 평면 도형 뜯어내라고 누차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길이들을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줘야 되는데,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 AB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쉬워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사인 60도 분의 선분 BC의 길이는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2루트 3.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올려주면은 3이 되면서 BC는 6이다. 라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나이스한 도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 끄적끄적 되면은 너가 2루트 3이야? 그럼 너는 3루트 3이야? 그럼 너는 3이야?
너도 3이야? 그럼 BC의 길이는 6이야. 그냥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창한 거 얘기할 거 없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나이스한 도형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럼 너도 루트 3, 너는 루트 3, 3루트 3, 3, 6. 그냥 끝인 거죠. 그쵸?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도형의 이야기를 내가 그...

그러면 쟤를 이용해주기 위해서 지금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다 수선해발을 내렸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도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쪽 각은 교선 연점을 지나면서 각각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을 수직은 두 직선. 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누구야? 세타 1이야. 그럼 필요한 평면을 또 한번 뜯어내봐. H 여기서 수선해발을 I라고 이름을 불러볼까요? HIB를 보면은 H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H가 그려지고 I가 그려지게 되고 B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다? 세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HI나 HIB나 뭐알수 있는 걸 하나 안다면은 HB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 얘가 세타 1에 대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아니까. 근데 여기서 B라는 지점에서 이 알파라는 평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A라는 점에 대해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여기 B에서 그럼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려버리면 얘는 이 BI는 삼각형의 정삼각형이 뭐랑 같아? 높이랑 같잖아. 그 높이가 뭐예요? 3루트 3이라는 거죠. 2루트 3에 대해서 3루트 3. 그리고 요만 여기가 3루트 3이 돼버리게 되면서 너 3루트 3이야? 세타 1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나 써? 3분의 1이라고 했어. 그 HI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27 빼기 3은 24, 얘는 2루트 6이 HB의 길이가 나오니까 요 2루트 6을 여기로 끌고 와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답 나온 거죠? 여기서 얘가 2루트 6이 되는 거니까 36에서 제곱해서 24를 빼주면은 12. 2루트 3이 요만큼의 길이가 된다더라.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코사인 세타는 6분의 2루트 3이 되면서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요.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낸 거예요. 공간 도형의 문제를 내가 필요한 평면 도형의 문제의 연속으로 계속 끌고 간 거고,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 도형에서의 세타다. 그럼 너 도형을 먼저 그려주고,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 HB가 궁금해? HB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운이 좋게 해결이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또 해결이 안 된다면은 HIA 같은 걸더 추가로 끌고 와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필요한 평면을 또각또각 뜯어서 계속해서 2차원 문제 연속으로 끌고 간다. 그게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해왔던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할 거죠. 그쵸? 그게 답니다. 예.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공간 도형과 2차 곡선 그리고 벡터와 2차 곡선을 잘 섞어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할 거 없어요. 오히려 좋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거든. 문장이 길다, 말이 길다, 조건이 많다. 조건이 많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많다. 겁먹을 거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문제가 짧을수록 어려워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거든. 특히 막 우리랑 선택 과목 다르지만 막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쪽으로 가면 그게 진짜 심해. 짧은 문제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진짜 없는 거거든. 많을수록 우리는 해볼 만합니다. 할수 있는 도구가 많아져요. 16번. 수학2도 그렇죠. 수학2도 그래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할 만하다니까? 조건이 없을수록 더 어려운 거야. 막, 답을 만족한다. 가. 나. 근데 막, 답이 써 있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어렵다고. 얘는 얼마나 좋아. 2차 곡선 뻔하잖아. 우리 할수 있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루트 6이에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2루트 15예요. 그리고 너의 길이가 2루트 15가 되는 거고 너의 길이가 2루트 10인 3연체인데 BC의 중점이라고 했어. 그럼 2루트 15라는 녀석의 길이가 루트 15랑 그리고 루트 15로 이렇게 일단 쪼개집니다. 나이스. 중점 나이스. 그런 상태에서 AMD는 MAD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고 너는 직각삼각형이래. 오케이. 직선 BC는 평면 AMD와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조건을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직선은 이 평면에 있는 그 어떤 직선과도 다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BC가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요 BC는 AM과도 수직이고 이 BC는 AMD 위에 있는 DM과도 수직이 되고 얘랑 꼬여 있는 위치에 있는 AD랑도 BC는 수직이 일단 됩니다. 꼬여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만 감속에만 잘 담아두고 넘어가자고요. 수직이다 조건에서 일단 요두 직각이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땡큐하거든. 그런 상태에서 선분 DM 위에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4인 장축의 길이를 줬어요. 타원 C가 삼각형.

BCD의 각 변에 모두 접한대. FF'이라는 선분을 ABC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찾고 코사인 세타를 찾을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FF'의 연장선이 요렇게 오잖아요. M에.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아마도 AM 위에, F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아마도 AM 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직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 점을 여기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두 가지로 얘기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D에 AM이 수직이니까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A잖아. 그리고 이 DM이라는 직선이 이 평면과 만난 점이 M이잖아. 쉽게 말해서 평면이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교점에 대해서 여기에 떨어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아니면은 좀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관계를 좀 들여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면서 이 직선이 있는 이 평면이 있는 두 직선과 이렇게 둘다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평면과 ABC, AMB와 ABC를 생각해 보면은 평면 있고 평면은 수직인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 아래 있는 직선과 수직이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지. 증명도 어렵지 않아. 여기서 수직으로 써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직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이 평면은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도 수직이야. 즉, AMD와 ABC가 두 평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지. 그럼 두 평면이 수직일 때, 이 평면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건 항상 어디에 와? 교선 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교선 AM에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좀더 설명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평면은 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거 자주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 평면이 수직이면은 이쪽 평면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교선에 떨어진다. 요것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복습하고자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야, 수선의 발이 저기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뜯어와서 AMD를 뜯어와서 AMD, 너 A, 너 M, 너 T.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구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럼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한번 찾아주자.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길이를 알고 있는 거를 뭐가 있을까 봤더니 지금 여기서 얘가 수직이등분선이잖아. 얘도 수직이등분선이잖아. 중점에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 BC의 중점으로 올라가면서 수직으로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 그럼 얘 삼각형 ABC와 B B, D, C는 둘다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루트6이면 너도 이루트6, 너가 이루트10이면 너도 이루트10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은 D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 이루트10의 제곱에서 15를 빼주면 얼마죠? 루트15의 제곱을 빼주면은 25죠. 25 루트10을 주면 5 나와. DM의 길이가 5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루트6의 제곱은 24죠. 거기서 15를 빼주게 되면은 9죠. 그럼 AM의 길이는 루트 씌워주면 3이 나와. 그럼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코사인 세타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줘야 돼? 두 초점 사이의 거리 FF'을 얘기해줘야 돼. 그럼 필요한 평면을 떼어내자. 아래 평면을 떼어낼 건데 타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원을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저 녀석을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타원이 요렇게 지금 내가 그려지는 상태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F'이랑 F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장축의 길이를 4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꼭지점 X좌표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BCD라는 삼각형이 지금 여기서 요렇게 직각으로 얘가 접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M에서 접하니까 여기서 요렇게 M이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지게 되고 BD와 CD는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위아래가 대칭이 되게 이렇게 우리가 접선이 두 개가 그려지게 되겠지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가 접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어? 루트 15였어.
그리고 MD의 길이가 얼마였어? 요만큼의 길이가 5였어. 맞나요? MD의 길이는 5. 그쵸? 그럼 우리는 이 타원이 여기 접해, 그리고 여기 접해, 접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얼마야? 기울기가 X가 5 증가할 때 Y가 루트 15 감소했거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온데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이것이 기울기고 3,0을 지나는 직선. 다시 한번 써보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x 플러스 5분의 3 루트 15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야? 타원의 접선. 그럼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을 장축의 길이가 4꼭지점 x좌표가 2니까 4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b의 값을 찾아주면 초점의 좌표 알고 초점의 좌표를 알면 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b의 값을 찾아주자. 어떻게? 내가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접선의 반응식. 기울기 알잖아. 접선의 반응식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접선의 반응식은 y는 mx. 기울기를 아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y절편 양수인 거죠? 루트 속에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요거 제곱해주면 25분의 15죠? 5로 약분하면은 5분의 3.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너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제곱해 주게 되면 요 녀석은 얼마가 된다? 5분의 4, 3, 12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거 제곱해 주게 되면 25분의 9 곱하기 15가 되겠지? 맞죠? 5로 나눠주면 5, 5로 나눠줬는데 왜 너가 나눠지니? 너가 아니라 너가 나눠지죠. 3.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7이 되는 거야. 그럼 이항시켜버리면 5분의 11을 빼면 5분의 15죠? 그럼 b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b의 제곱이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저 타원의 방정식은 이제 뭘로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b의 제곱이 3이 되는 거구나. 그럼 초점 f, x좌표를 내가 c라고 불러준다면 c의 제곱은 4에서 3을 빼준 1이 되는구나. c의 값은 1이 되는구나.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는데? FF'을 정상시키고 싶대. 얘는 C의 2배가 되는 것이니까 2가 되겠구나. 게임 오버죠, 그쵸? 너의 길이가 2란다. 그럼 우리는 뭐 해달라고 그랬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이 2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에다가 뭘 곱해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 그럼 최종 정답은 여기다 써볼까요? 2에다가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5분의 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 도형의 2차 곡선이 섞여 들어갔다 한들 우리는 겁먹을 게 없다. 오히려 좋아. 2차 곡선 우리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해보고 여기서 내가 정상 위치를 다이렉트로 찾을래? 가격 크기, 가격 크기가 생각보다 손쉽게 나오는데 손쉽게 그냥 띵 나와버렸잖아. 그쵸? 그럼 가격 크기를 알고 있을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FF 프라임만 얘기를 해주면 돼. FF 프라임이 뭐야? 타원이잖아. 야, 그럼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올려놔야지. 좌표 평면상 올려놨을 때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여기 놓고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내가 타원의 반열식을 세팅하기도 쉽고 뭔가 계산하기가 좋지 않겠어. 장축의 길이를 알아? 너 알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접선이 눈에 보이네? 야, 나 접선의 반열식 구할 줄 알잖아. 하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쫙 나온 거죠. 그죠? 왜? 타요.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 도형과 2차 곡선, 2차 곡선과 벡터가 섞여 나온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게 없다. 오히려 좋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진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요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 알겠죠? 우리 많이 연습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부심 이제 거의 느낄 때다된것 같아요. 그쵸? 복습 잘 하면은 그 자부심. 완전하게 느낄 날이 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복수 꼭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기인 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회 전반부를 좀 앞에 풀어봤습니다. 풀면서 몇 가지 선생님이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개념들을 잘 다지면 여러분이 그 문항을 풀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챙겨나가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뒤쪽에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해서 진정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잘 준비하고 한 번씩 더 연습을 하시고 이제는 바로 후반부 13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형으로 제시된 문항입니다. 자, 실험 과정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 반원 1, 그리고 2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종이면에 1에 매질 A를 그리고 2에는 매질 B를 올려놓는다. 나, 단색광 X를 원의 중심 O를 향해 입사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매질의 경계면은 어디다? X축의 수직인 면이 경계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X축은 바로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기 때문에 법선이 될 것이고 X축과 단색광이 이루는 이 각도가 각각 매질 1에서 입사각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굴절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에서 그림과 같이 빛이 지나는 경로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 빛의 경로가 1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를 D1, 2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를 D2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 가에서 1에 놓인 매질을 B, 그리고 2에 놓인 매질을 C로 바꾸고 실험을 반복하고 반은 가에서 1에 놓인 매질을 C, 그리고 2에 놓인 매질을 A로 바꾸어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표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입사각 여기죠. 굴절각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에서 바라보는 높이에 해당하는 이 D1이 바로 사인 값이 되고 굴절각에서 바라보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D2가 사인 값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1이라고 생각해 놓도록 할게요. 결국 D1과 D2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인 값을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매질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힌트를 이 실험 과정의 그림을 통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파동, 이 단색광 X가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였느냐를 이용을 해서 어느 매질의 속력이 더 빠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실험 과정에서의 그림처럼 D1보다 D2의 값이 작은 경우라면 지금 어느 쪽으로 굴절했다라고 볼 수 있지 얘들아? 매질 2쪽으로 굴절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경우 상대적으로 1에 있는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이고 2에 있는 매질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실험 결과에 한번 표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라, 마, 바를 보았을 때 D1이 D2보다 라마에서 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옆에 나와 있는 이 실험 과정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빛이 굴절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 중 상대적으로 A가 빠른 매질, B가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B가 마에서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했는데 C 같은 경우는 더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A, B, C의 상대적인 속도를 써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A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B 그리고 C 순으로 속력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앞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단색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동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빛의 매질에 따른 속력이 각각 이렇게 변화한다는 의미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질 A에서의 파장을 람다 A라고 쓴다면 람다 A가 매질 B에서의 파장 람다 B보다 크고 그리고 가장 작은 파장은 람다 C이다.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체크해야 될 것이 등급 보기와 관련해서 임계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임계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얘들아? 전반사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빛이 모두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 임계각이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두 가지 이용해서 먼저 니은 디귿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X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A에서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임계각은 X가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어디? B에서 A,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작다. 자,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선생님이 기억과 묶어서 함께 스넬의 법칙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한다면, 각각의 지금 매질의 굴절률을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1, 2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에서의 입사각과 굴절각을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투넬의 법칙에 의하면 옆에 썼을 때 굴절률과 각도의 사인 값은 곱했을 때그 값이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넬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우리는 분수로 많이 표현해요. 어떻게 쓰냐? n2분의 n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만일 선생님이 이걸 뒤집어서 썼다라고 얘기해 보자. 무슨 말이냐면 n1분의 n2라고 하는 이 값으로 표현해 보았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쓴다면 이것 역시 우변 역시 어떻게 분자 분모가 바뀔 뿐이죠. 의미는 같다란 얘기예요. 어떻게 써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빛이 역행하여도 스넬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편의상 A의 굴절률은 NA, 그리고 B의 굴절률은 NB, 그리고 C의 굴절률은 NC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라를 이용해서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NB분의 NA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이 아까 D1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입사각이라고 얘기했었고, D2라고 하는 것은 사인 굴절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입사각, 굴절각. 결국 A에서의 각도, B에서의 각도란 뜻이에요. 라 과정이었다면.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죠? 결국 4.8분의 4라고 써지겠죠. 자, 그럼 이 값은 1.2분의 1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n, b 나누기 n, 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b가 위에 있기 때문에 d1에 해당하는 값을 분모에 써줘야 되겠죠. 3.6분의 분차에 d2에 해당하는 2 있으면은 1.8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선생님은 이 둘의 값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둘의 값을 옆에 곱해 놓는다면 어떻게 써질까, 얘들아? NA 나누기 NB 곱하기 NC분의 NB.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다 뭐가 약분돼? NB가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돼서 NC분의 NA라고 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돌아가서 바라고 하는 실험 자료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구한 이 두레곱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레곱 어떻게 돼? 그대로 1.2 곱하기 1.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면 대략 선생님이 한번 봤더니, 안에 왔어, 선생님이. 바로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럼 쓰고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에 있는 것이 a의 값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5라는 값이 들어가고 위에 분자의 기역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값과 위에 있는 값이 같아져서 기역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면 대략 2.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3이라고 하는 값은 안 나와요.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이 값이 54분의 125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값은 결국 3보다 작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서 기역에 해당하는 보기가 정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두 번째 D극 같은 경우도 함께 해결을 한다면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 이두 가지의 값을 구했어요. 이걸 한번 잠깐 뒤집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 쓴 것처럼 뒤집어서 써도 의미는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NA분의 NB라고 하는 값은 1.2라고 나올 것이고, NB분의 NC라고 하는 값은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B에 대한 C의 상대 굴절률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누가 더 크냐? 상대 굴절률이 아래가 더 크죠. 자, 이 경우 지금 우리가 임계각이 더 작다. 자, 그렇다면은 D급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B로 진행할 때보다 임계각이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것처럼 R의 경우가 임계각이 더 작다라고 표기해야 돼서 D급 보기에 작다 대신에 크다라고 고쳐줘야 돼서 D급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네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쭉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가서 답을 제대로 한번 더 표기해보면 기역은 정답, D급은 작다를 크다로 고쳐야 돼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항 풀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굴절하는 방향을 이용해서 속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스네르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선과 지금 입사파 혹은 굴절파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과 굴절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이 각에서 보이는 높이가 사인 값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대로 스네 법칙 적용하면 문제 풀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연습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4번 열역학 관련된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 문항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등운선을 체크해야 돼요. 자, 등운선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열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A 상태가 A에서 B, C, A를 따라 선언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자,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에서 B는 그대로 한 등운선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서 C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C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C는 아래 있는 등운선에 더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운선은 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일 여기가 T1, 아래가 T2라고 얘기하면 위에가 더 고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각 과정별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받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바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피가 팽창한 경우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팽창했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이 양의 부호를 가져서 결국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한 일의 양 플러스 값, 받은 일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 과정부터 보면은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값은 기억이지만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고

B에서 C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음의 값, C에서 A도 음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문제를 끝까지 다안 읽었는데 C에서 A 과정은 단열, 열이 차단된 과정이다라는 것까지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표에서 딱 1이라고 하는 물리량만 주어졌지만 우리가 옆에서 표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흡수한 열량 혹은 받은 열량을 함께 체크해야 됩니다. 써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한 1의 양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바로 받은 열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A에서 한 1의 양이 바로 받은 열량, 흡수한 열량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B에서 C 과정 보도록 할게요.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B에서 C로 온도가 T1에서 T2로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열량은 곧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A 과정 보도록 할게요. C에서 A는 T2에서 T1으로 온도가 증가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결국 B에서 C, C에서 A는 온도의 변화 방향이 차이가 있지만 결국 온도의 변화량 자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자체는 서로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C에서 A는 열이 차단된 과정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C에서 A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 OE0가 되어서 결국 델타 U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몇이다? 플러스 OE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위의 BC 과정에 감소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OE0라고 쓸수 있고, 받은 1, 그리고 감소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뭐와 같다? B에서 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과 같다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9, 2, 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9, 2, 0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쓴 것처럼 음의 의미가 여기선 방출했다라는 의미고 그 값이 9, 2, 0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 두 글자로 우리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A와 B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A와 B는 온도가 같다라고 봐야 돼서 크다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같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은 오답 체크가 되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12, 2, 0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열 효율이 0.25라고 제시되어 있었어요. 자,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만일 흡수한 열량을 Q1이다 라고 얘기하면 Q1분의 실제 한 1의 양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1에서 흡수한 열량 Q1분의 방출한 열량 Q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1의 양보다 우리가 원하는 흡수한 열량 기역, 그리고 방출한 열량 마이너스 9, 2, 0만 이용해서도 구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번째 식으로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Q1분의 Q2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0.25, 열 효율을 뺀 4분의 3과 같은 값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Q1에 해당하는 흡수한 열량이 기역이 되는 것이고 Q2에 해당하는 방출한 열량이 9, 2,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역에 해당하는 값은 12, 2, 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정답 체크해서 이 문항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 해당하는 3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등운선을 체크해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열역학 제1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체크했으면 15번 바로 물질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파와 관련된 문항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수를 쓰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으로 비교를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물지파의 파장이라는 건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파장과 운동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장의 최소 공배수를 파장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운동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A에서 운동량을 6P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B에서의 운동량은 2P가 될 것이고 C에서 운동량은 3P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운동량의 크기를 질량이 M0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M0 곱하기 V라고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운동량이 6P라고 했을 때 질량이 이 M0인 A의 속력은 3V. B 같은 경우는 2V, C 같은 경우는 V라고 쓸수 있죠. 자, 이렇게 체크됐으면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입자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자, A의 속력 3V, C의 속력 V. 몇 배야, 얘들아? 3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5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은,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A 6P, B 2P이기 때문에 3배이다라고 하는 이 보기는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B가 C의 2분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구해보도록 할게요.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고1 수업하는데도 나와, 바로. 이건 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모두. 너희도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2분의 1 mv 제곱. 혹은 내가 수능 볼 거예요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알아야죠. 2m분의 p의 제곱. 뭐를 써도 되는데 익숙한 걸 쓰면서 연습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 거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b 어떻게 될까? 2분의 1에 m0에 4v의 제곱. c 2분의 1에 3m0에 v의 제곱. 몇 분의 몇 배? 3분의 4배가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 오답이 되어서 이 15번 문항의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항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항 보면은 지금 동일한 다이오드, 그리고 동일한 저항, 동일한 스위치, 그리고 전원장치까지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항을 보자마자 체크할 것은 아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빛이 방출되느냐? 뭘 얘기해? 어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누가 전류가 흐르느냐? 결국 순방향 전압이 누구냐를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1부터 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닫았냐? 스위치 1을 닫고 스위치 2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래는 전류가 전혀 흐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스위치 1을 닫았기 때문에 스위치 1에 의해서 연결된 회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어디서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단 D2 하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 이 D2에만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D2에 플러스 값과 가까운 부분이 무슨? P형 반도체, 반대편이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플러스에서 나와서 D1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D1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D1은 역방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플러스 극과 X가 연결되었을 때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X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 반대편이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D4 역시 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형, 여기가 P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X를 표기를 했으면 실험 2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S1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열어서 S1 옆에는 전원장치에 의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에서 스위치 2를 A에 연결하여 이 A의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것이 누구냐면 D3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전류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D3로 간다. 자, 그럼 플러스와 가까운 쪽이 무슨? P형 반도체. 반대편이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와서 저항을 통과한 후 어디로 가야 되더라? P형 반도체가 있는 D2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전류가 쭉 흘러서 전원장치의 음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다이오드는 누가 돼? 이번에는 D2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쓰고 마지막 전원장치 B를 연결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P, N, N, P, N, P, P, N.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연결했을 때도 이제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P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D1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D2는 N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스위치 1이 열려 있어서 전류가 또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1의 전류가 흐르고 난 이후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D3와 D4 중에 D4에 P형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물음표에 들어갈 다이오드, 빛이 방출되는, 전류가 흐르는 혹은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다이오드는 D1 그리고 D4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 순방향이라고 써놨지만 이것 외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른다. 혹은 전하 운반자가 어디로 가느냐?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표현들 잘 체크하시고 이제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라고 하는데 X는 위에 표기한 것처럼 N형 반도체가 되어야 돼서 니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X는 어떤 반도체이다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X는 누구에 의해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도 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N형 반도체에 의해 전하 운반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다면 이것은 오름복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어 비슷한 표현 옆에 하나 적어놓고 오답 체크하고 니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D2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 위에 썼으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기 3에서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LED는 D1과 D4이다. 위에 표기한 것처럼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의미가 빛이 방출되는 LED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사실 어려운 건 없지만 같은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표현만 잘 숙지해 놓으면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내용 잘 정리하고 한장 넘어가서 바로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니까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는 XY평면에 한 면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금속고리에 포함된 영역 1, 영역 2, 영역 3의 면적의 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같은 상황에 밑변의 길이가 1대, 2대, 1이 되어서 영역 1에 포함된 금속고리의 영역을 만약에 S였다라고 얘기하면 영역 2에 포함된 이 금속고리의 영역을 ES, 영역 3에 포함된 금속고리의 영역을 S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P는 금속고리에 고정된 점이고 3초일 때이 P에 흐르는 P에는 플러스 X 방향의 세기가 I제로인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3초일 때이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I제로라고 하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표기했습니다. 그림 나는 1, 2, 3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볼 것은 가장 처음에 준 P점에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그 순간, 3초라고 하는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무엇을 보느냐? 이 그래프의 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리고 자기장, 이 그래프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거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할때 강조하는 거야. 자, 기울기라는 것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는 값이다. 자, 그리고 저 금속 도선, 직사각형 도선의 다른 물리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울기의 값이 각각의 유도기전력 그리고 유도전류의 값에 비례했다면 부호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서 결국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그 자체가 유도기전력,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역 1, 영역 3. 보면은 3초일 때 변화가 없어요. 기울기의 크기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초일 때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오직 누구야더라? 영역 2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영역 2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3초일 때 어때 얘들아? 쭉 감소를 해. 어떻게? 2초 동안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분수 앞에 쓴 것은 증가, 감소를 나타낸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기장 기호 앞에 보를 쓴다면 이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하는 약속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에 비례하는 값인 거야, 얘들아? 이게 전류의 색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큰게 빠져 있어. 무엇이 빠져 있느냐? 정확한 유도 기전력의 정의가 빠져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 수능 특강에서 정의를 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금속 도선처럼 딱한 번만 감았을 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유도기전력, 유도전류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단면적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분에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과 수직을 통과하는 그 단면의 곱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걸 꼭 써줬냐? 바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쓰면 살짝의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우선 3초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초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0이었어요. 자,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조금 전에 쓴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B0라고 썼습니다. 자, 그때 단면적이 얼마였어? ES라고 썼었죠. 자, 그리고 3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쓰겠죠. 결국, 마이너스 B0S라고 하는 값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하나 더 빼먹은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돼. 공부를 했다면. 자, 앞에서 그림을 기억한다면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여기다 마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가의 그림에서 선생님 표기를 해줬어요. 다른 형식으로. 뭐로? 3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걸로. 자, 이 방향으로 그대로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P에서 3초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자,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사각형 도선을 시계 방향으로 감싸 안듯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른손 엄지는 XY 평면을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겠죠. 결국 시간이 3초일 때 P를 좀 빼볼까요? 시간이 3초일 때이 P점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직사각형 도선의 자기장의 변화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혹은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영역 2에서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프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편의상 플러스 방향 자기장 그리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억 해결됐기 때문에 기억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라고 하는 이 기억 보기는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분의 1 I0이다 라고 하는데 옆으로 가서 아까 시간이 3초일 때 구한 것처럼 동일하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위에 물음표로 표기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앞에서 플러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식이 이제 맞는 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시간이 1초일 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1초일 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초일 때 보면은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어떨까 얘들아?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3초일 때와 동일하게 2초당 B0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소. 자, 그리고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시간당 2초당 1.5B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동일하게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쓸게요.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없습니다.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은 2초당 B0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때 영역 2의 면적은 2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얼만큼? 2초당 1.5B0만큼. 그런데 이때 면적은 S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역 2와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XY평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 다 자기장은 플러스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B0S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마이너스 B0S라고 하는 것이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은 4분의 1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에 니은에서 하고 싶었던 시간이 1초일 때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분의 1 B0다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 I0죠. I0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아래서 3초일 때 1초일 때 부호가 같기 때문에 3초일 때와 1초일 때의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같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서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니은의 정답 동그라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디귿 한 번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지금 푼 것처럼 동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6초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초일 때 여기죠. 6초일 때를 보면 이번에 역시 헷갈리니까 써놓고 갈게요. 영역 1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2에서는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역 3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증가 선생님이 플러스로 보겠다란 얘기고 감소 마이너스로 보겠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영역 1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은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증가한다는 의미. 영역 2는 생각할 거 없고 영역 3은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데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시간이 6초일 때도 동일하게 볼게요. 자, 영역 1부터 체크를 하면 자, 2초당 자기장이 얼만큼 증가해 이번에도 B0씩 증가해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이 음이었어요. 자, 그때 영역 1을 포함하고 있는 도선의 면적이 S였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B
B가 아닌 자기장력 2는 변화가 없습니다.

있으니까 0. 자, 그리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고, 그때 2초당 B제로라고 하는 자기장이 감소하는데, 그때 영역이 S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방향 플러스니까 이렇게 식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 B제로 S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에서 마이너스 B제로 S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류세기가 I제로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호가 시간이 3초일 때와 동일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3초일 때와 동일한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정답이 기역, 니은, 티귿 모두 포함된 5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이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직접 연습 꼭 해보시고 18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역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힌트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라서 문제 읽으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EI0, I0, IC인 전류가 흐르고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며 그리고 B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묻는 문제인지 잠깐 생각하고 갈게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의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ABC라고 하는 도선은 모두 직선 전류이기 때문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앞에 상수가 있지만 여러분께 그 상수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하는 힌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편의상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제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도선에 의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C라고 나왔기 때문에 편의상 IC는 CI0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찾을 수 있어요. 직선 도선에 오른손 엄지를 그대로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 안으면 이네 손가락의 방향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B에 의한 자기장을 지금부터 흰색으로 표기한다라고 얘기하면 B의 아랫방향이 나오는 자기장, 윗방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Q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 R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자기장인데 P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Q점 나오는, R점 나오는, B점 들어가는 자기장. 자, 이렇게까지 체크됐으면 그 다음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Q는 PQ의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 P에서 A와 B 각각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핑크색으로 표기한다면 B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때 P점에서 A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럼 도선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왼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어떻게? 아래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앞에서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Q점, R점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표기한다면 Q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자기장. R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노란색으로 표기한다면 이 P, Q, R 모두 C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한다면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편의상 나오는 자기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자기장은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PQ에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Q점 같은 경우 역시 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로부터 여기도 E, B라고 얘기하지만 도선으로부터 P와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B가 됩니다. 자, R점은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어서 자기장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도선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0니까 B. 그런데 A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자, Q점까지는 E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2분의 1 B. 자, 그리고 이때의 방향은 플러스. 자, 그리고 R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플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점까지 C의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위에 표기한 것처럼 CI0니까 P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 C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A와 같은 플러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Q점까지 거리는 총 떨어진 거리가 4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CB. 여기도 플러스. 자, 그리고 R점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CB라고 표현하고 거리 방향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를 위 표에서 얘기한 것은 3B0 플러스 Q점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B0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 Q에서 연립해서 구한다면 B라고 하는 자기장은 그대로 B0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C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R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방향 3분의 16B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토대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IC는 4I0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디귿, R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4가 아니라 3분의 16B0다라고 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디귿 오답 체크되면 3번에 있는 기억과 니은만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방향 그리고 상대적인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설정해서 연습하고 점전화에 의한 전기력 1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라고 문제 읽어보면 점전화 AB를 X축상 마이너스 D 그리고 D에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고 그림 나는 가에서 점전화 P를 X축의 마이너스 D에서 D 사이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이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와 P가 양전화이기 때문에 P가 A에 가까이 가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B에 가까이 P를 끌고 가도 양전화를 끌고 가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점전화는 이 그래프에 의해서 바로 음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라는 것을 토대로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화라고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그림에 뭐라고 나왔냐면 A, B, P, 그리고 점전화 C를 X축상 0, ED, 4D, 6D에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에서 B라고 하는 것을 음전하라고 찾아냈으니까 표기를 하고 힘의 크기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P를 다른 종류의 전하니까 당기는 힘이 있겠죠? 자, 이 힘을 편의상 그냥 B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A와 P는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B보다 A의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길이를 짧게 그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나그래프예요. 이 전기력의 크기 중에 가장 작은 값이 A가 있는 마이너스 D에 가깝기 때문에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B가 더큰 전하량이다라고 걸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이걸 더 짧게 그린 거야. 더군다나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 C가 P의 전기력을 작용하여 전기력이 모두 평형을 이뤄서 전기력

합력이 0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의한 전기력과 C에 의한 전기력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C에 의한 전기력은 선생님 쪽으로 A와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전하 P를 C가 당기는 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는 B와 같은 음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 바로 보겠습니다. 기역, B는 양전하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서 음전하라고 벌써 구했죠. 니은, 전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자, B와 C는 P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B에 의한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화살표의 길이로 선생님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량의 크기는 B가 더 큰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가에서 B를 C로 바꾸면 무슨 얘기 얘들아? 여기 놓은 이 전하의, 점전하의 전하량을 작아지게 줄였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최소값에 미치는 A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D에서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A에서 좀 더 멀어져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 오답 체크하면은 이 문항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전기력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20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문자로 짤막하게 표현하면 쉽게 풀 수 있어서 먼저 써놓고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자그마치 세 가지입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나올 거고, 그리고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주어진 문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량의 M인 물체가 높이가 라지 H만큼 있을 때, 자, 이때 선생님은 P라고 쓸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자, 그런데 이 마찰 구간에 소문자 H, 여기 높이 소문자 H가 있기 때문에 M, G, 소문자 H를 쓰면 선생님은 P'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K라고 쓸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쓸 거냐면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U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 1에서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D만큼 압축되어 있고 높이가 2H인 지점에 A가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몇이다 얘들아? EP 플러스 U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문제 중반에 뭐라고 나왔냐면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이 물체의 속력이 루트 3V라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은 EP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니까 이게 바로 3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출발한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던 이 A가 어디까지 갔느냐? OH에 가서 속도가 V로 운동하여 B와 충돌하고 정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OH가 되었을 때 높이가 그때의 A의 역학적 에너지는 OP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U라고 하는 이 값은 3K 혹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자, 여기서 U, P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탄성 계수 K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쓴다면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의 M, G, 라지 H라고 얘기해서 결국 K라고 하는 값은 D 제곱분의 9, M, G, H라고 첫 번째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결국 1번과 2번 중 하나일 텐데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충돌을 하고 A가 후에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찰 공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이 경우 B가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2분의 1V로 출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0: 것처럼 이 B가 갖고 있는 첫저 평면 E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2m이고 높이가 5h인 지점에 있으니까 CP 플러스 질량이 2m에 속도가 2분의 1v이기 때문에 2분의 1 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마찰 구간 1을 통과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찰 구간 1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해요. 라고 얘기해요. 자, 등속도 운동으로 통과한다? 무슨 얘기하더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해. 근데 얘가 증가하지 않는데. 그럼 결국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에 의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높이가 small h, 소문자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구간을 통해서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만큼? EP 프라임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찰 구간 2에서 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잠깐 봐야 될것 같아요. 문제 마지막. 평면 2에서 B와 충돌 전까지 R자임이 A의 한 일의 6분의 1만큼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R자임이 한 일. 얘를 한번 다시 기억해서 꺼내보자는 얘기예요. 자,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몇이야, 얘들아? 평면 1에서 평면 2로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K만큼 감소했다라고 해야 돼요. 이 변화량의 크기와 같대. 자, 그러면 이 값에 몇 배라고 그랬어, 앞에서? 감소량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1K만큼 감소했다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감소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높이가 2H인 지점에 가서 정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결국 4P 프라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단에 그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P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K 라고 하는 값이 6P'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K를 우리가 P로 표현해야 될 텐데, 위에서 여기 표현한 게 있습니다. K는 2분의 3P. 어떻게 구했냐? 바로 이두 개식으로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자, 그렇다면 CP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P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6P'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그대로 이 값이 C 플러스 4분의 1 P가 될 것이고 이게 6P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좌변에 들어갈 것이 결국 24분의 41 P가 되고 이게 P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이 문자에서 문제에 주어진 문자로 다시 돌아가서 바꿔준다면 위에 쓰면 41분 나누기 24라는 값에 mg의 라지 h라고 하는 이 값이 mg 스몰 h가 될 것이고 결국 라지 h 나누기 스몰 h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찾고 있는 이 값은 41분의 24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찾았던 상수 k 그리고 h분의 라지 h라고 하는 이 값이 모두 옳게 묶어진 것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인 계산을 할땐 실수를 줄이기 위한 이 치환 한번 연습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우리가 드디어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2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웠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어렵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액땜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선생님과 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중요할지 유니크한 개념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13번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건 13번처럼 대놓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 나눠준가 또는 뺀값으로 해서 아니면 그래프로 해서 0보다 크다, 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금속 원소인가 비금속 원소인가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경우, R은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경우 바로 뭐예요? 이거는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에서는 이온이 되었을 때, 양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요 라고 했을 때 우린 빠르게 얘는 금속 원소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14번에서 이거는 제가 개념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택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 그럼 우리 빠르게 써야 된다. 누구랑 누구예요?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그런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도록 되었냐? 바로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 아니 얘네가 분자 내에서 비공유 전자쌍수가 몇이나 되게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한 분자를 빠르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14번과 16번을 같이 보자면 원래는 이 분자를 나타내고 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는 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선 이제 16번에 대놓고 전기음성도로 갑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아까 말했듯이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게 양전하 띠게 라는 문제로 조금 우회적으로 질문했다라면 여기서는요 얘가 탄소랑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만큼이고 얘가 질소랑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만큼이고 누가 더 많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라는 포인트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린이 가장 크다. 그래서 플로린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플로린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전기음성도 커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번 바로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결할 문제는 방금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제가 개념 정리로 무엇을 했냐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서 주어진 애들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없이 나타내 주었고요. 여기에서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는 뜻은요. 바로 여기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다. 바로 등전자 이온일 때 전자 수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힌트 갑니다. WX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요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 반지름과 양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당연히 양이온의 반지름은 줄어들고요. 원자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음이온 반지름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금속 원소를 찾을 수 있겠니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금속 원소는 여기에서 주어진 것이 뭐뭐예요? 바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무조건 WX라는 거 써두고 시작합니다. 자, 전기음성도는 나머지 Y와 Z, 여기가 바로 W와 X 중 하나고 나머지 바로 Y가 Z가 바로 얘네들 비금속 원소에 대한 전기음성도 비교해요. 그럼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전기음성도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Y고 그리고 여기가 Z다. 핵심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연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진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결정해 줄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가 Y라는 거 플로린, 홀
홀전자 수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EP5였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하나인데 X가 Y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트륨에 대한 홀전자 수는 하나, 마그네슘 0개. 그러면 플로린보다 작은 애는 마그네슘 뿐이니까 얘가 X, 나머지 하나 남은 거 W가 나트륨이다 라고 찾아냈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W다 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요, Y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플로린이라고 찾아냈고, Z다 라고 하는 건 산수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유효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로린 더 크다 라는 거 압니다. 디귿, 이온 받지름은요, Z다 라고 하는 거는 산소고, X다 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 마그네슘이 더 작다. 산소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기억님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 5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차에도 다룰 예정이지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항에서는요. 딱 보니까 우리한테 빠르게 분자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이건 정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발문 읽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해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해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이주기에서 오택 규칙 만족한 애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근데 우리한테 힌트는 수소랑 X가 또 수소랑 Y가 수소가 YZ가 결합하였을 때 공유전자 쌍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능한 공유전자 쌍수를 써줄까요?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하나요. 그럼 여기 3개 가능한 누구뿐이야? 질소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질소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3개 붙었네.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X 누구야? 질소. 다시 한 번 더. 자, 공유전자 쌍수 두 개 가질 수 있는 애? 산소. 그럼 산소 왔어? 그럼 여기 양쪽에 수소 왔네? 그럼 여기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산소까지 포함해서 세 개. 그럼 Y는 산소. 이렇게 우리 가준 겁니다. 이제 다가 문제인데요. 다에서는 Y다라고 하는 걸 산소까지 찾아냈어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네 개래요. 산소가 중심 원자였으면 가능한 거는 최대 지금 몇 개? 세 개였거든요. 그런데 네 개래요. 그래서 Z가 중심 원자구나. 그럼 Z가 중심 원자이고 그러면 이때 수소라는 애는 Z에 지금 붙어 있을 거고 그러면 산소라는 거 붙어 있으려면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겠다. 그럼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그리고 H랑도 결합이 가능하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개니까 하나 더 H가 왔을 때 가능한 애 누구예요? 공유전자 쌍수? 네 개 가능한 애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Z는 누구다? 탄소구나 라는 거 찾아냈어요. 기억! 다에서 중심 원자는 Z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죠? 네,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다 더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1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갑니다. 비공유 전자 쌍수는요, 나와 다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도 비공유 전자 쌍 나타내는 애가 산소뿐이고요. 다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산소뿐이에요. 탄소랑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 산소 하나씩으로 있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맞추도록 했고 공유 전자쌍 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빠르게 이주기에서 오택 규칙 만족한 애들 써주고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 수를 써줘서 중심 원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해 줘야 됐습니다. 바로 질소와 산소에 대한 판단 빠르게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나에서 이미 산소는 중심 원자가 되려면 최대 공유 전자쌍 수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네 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없이 올수 있는 것은 바로 탄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탄소다, 탄소면 바로 공유전자쌍수 4개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수는 탄소는 없다,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거는 수소와 여기 있는 애들, 플로린과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나왔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단일 결합하는 무언가와 만들 수 있는 분자들을 나타내라 라는 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14번을 잘한 친구들은 15번에서도 수월하게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번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라는 걸 대놓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2주기 오태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예요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딱 후보로 추려냈고, 여기서 가능한 애들이 공유전자쌍수 뭐뭐뭐 있지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이번 여기 문제에서는요, 딱 탄소, 질소, 산소라고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차이. 그리고 여기 문제에선 중요한 건, 여기 나타나 있는 구조식에 있는 이 선, 결합선은요, 단일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림은 수소와 2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가와 나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 구분 없이 나타내었다. 밑줄이죠.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 구분이 없다. 자, 그리고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태 규칙 모두 다 만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만 빼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 한번 나타내 볼까요?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다. 그러면 가를 가서 봤더니 일단은 그 누구도 공유 전자쌍수를 하나만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 Y라는 애는 2개여야 돼요. 그럼 X라는 애는 최소 지금 3개고요. 그래서 이대로 나로 갔더니 X라는 애가 최소 3개야. 그러면 Z는 4개 해야 되는데, 그럼 4개가 가장 큰 애였고 최소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픽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 X라는 건 공유 전자쌍수 3개 가능한 질소, Y라는 건 2개 가능한 산소.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건 질소. 그럼 4개 가능한 Z는 탄소겠다라고 찾아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4번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를 빠르게 판단해 주시고, 누가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넣어주면 된다. 기억 갑니다. X다라고 하는 건 산소이다? 아니죠. 질소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니은,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에서는 질소가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수는 3개가 가능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수 하나 있고요. 산소라는 건 지금 2개가 있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수가 3개, 여기에서 비공유는 질소 하나에 산소 2개에서 3개입니다. 그럼 나에서는요, 공유 전자쌍수가 4개고요.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수 갖는 애는 질소뿐이기 때문에 하나요. 그럼 여기가 1이죠. 그래서 4대 1이 돼요. 그러면 얘네가 4대 1이네. 그럼 4대 1, 가가 나의 4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D극 갑니다. 결합각이 중요하다. 이 결합각이다라고 하는 건요, 보통 비교를 할때 우리가 선형이면 180도로 가장 크거든요. 그럼 선형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가에서는 지금 어때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살짝 처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선형이 아니다. 그럼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서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네. 그럼 선형이네. 그럼 누가 더 크다? 가보다 나가 더 크다. 근데 가가 나보다 크더라도 있으니까 틀렸구나. 나가 더 커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 니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구조식을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들이 아 바로 14번과 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주고 나서 맞춰보시오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 그리는 거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결합감 몇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애와 그럼 아닌 애를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애, 선형, 직선형, 180도, 아닌 애, 구분형.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확진을 찾도록 중심원자 비공전자상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얘네가 직선이 될수 있는지 아래로 처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음성도인데요. 바로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에 의해서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정기음성도였습니다. 자, 정기음성도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자, 2주기에서요. 원자번호 커질수록 정기음성도 커진다. 우리는 바로 이 플로린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이 플로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옆에는 산소, 옆에는 질소, 옆에는 탄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기음성도 커져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정기음성도 차이에 대한 값은 알수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나니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싸워온 게 뭐냐면 14번, 15번, 16번 모두 다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내가 분자 구조를 잘 그려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연습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자, 표는 플로린과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14번에서는요, 표는 수소와 이중의 원소로 구성되는 분자였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수소와 뭐 탄소, 질소, 산소, 아니면 플로린과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분자를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린 또는 수소를 넣었을 때 가능한 그림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읽을게요. X에서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가나 다가 탄소, 질소, 산소와 플로린과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누군지 먼저 맞추고 가야 기억력 티그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힌트는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어야 돼요. 아까 바로 15번에서요, 디귿 선재에서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 제가 중심원자 비공전자상 있나요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도 동일해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누군가는 탄소와 플로린이 만났고, 누군가는 질소와 플로린, 누군가는 산소와 플로린이에요. 그럼 탄소라는 건 공유전자상 수 가능한 건 4개죠? 그래서 플로린 4개 오고, 질소는 공유전자상 가능한 거 3개, 그래서 플로린 3개 오고, 그럼 산소라는 거 공유전자상 2개 가능하니까 플로린 2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셨죠? 제가 이제 나타내 볼게요. 탄소라는 건 비공유전자상이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로 얘네가 동등한 결합각을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이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줬을 때 0이다라고 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다? 0이다.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질소는요, 비공유전자상이 하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플로린 3개가 왔을 때 아래로 축축 처진다. 삼각불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대칭 구조가 아니다. 비대칭 구조다. 그렇다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산소죠. 산소는 비공유전자상이 2개나 있어요. 그럼 얘가 2개나 있어? 그럼 당연히 플로린이 양쪽으로 처진 구분형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라 구분형 구조,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구조, 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나왔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렇다라는 건 무극성 분자를 찾아라 라는 건데, 우리가 무극성 분자는 그림을 그렸을 때 바로 정사면체 구조를 띠는 누구다? 바로 CF4다. 그래서 여기 C, 여기 C 자리에는 숫자 4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플로린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정기음성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 바로 이 Y다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럼 나머지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가와 나는 X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서 0.5만큼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산소와 플로린 차이가 더 작죠? 여기 X, 여기에서 0.5만큼 추가해주면 되겠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소의 정기음성도 차를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 직선 딱 그려주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주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요,

산소에 대한 X만큼 차이. 그래서 여기가 O, F2. 자, 그럼 나에서는요, 더 벌어졌다. 그래서 여기 질소, 그리고 여기에서는 F3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기어, A와 B 비교해 볼까요? A라는 거 2, B라는 거 3이니까 당연히 B가 더 크다. 틀렸다. 니은 갑니다. Y라는 거와 X 플러스 0.5에 대한 수치는 몰라요. 하지만 뭘알수 있냐면 적어도 이 Y와 X 플러스 0.5를 비교하면 Y가 더 크다는 건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다. D극 갑니다. 가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다. 이건 OF2였기 때문에 바로 구분형 구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럼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답은 2. 디귿, 아, 니은만 맞네요. 디귿만 맞으니까요.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기역과 디귿이 틀렸네요. 근데 제가 맞았다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17번을요, 쉽게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H와 하이드륨 이온 농도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가볼까요? 하이드륨 이온이 있어요. 자, 여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래요. 근데 제가 얘를요, 희석시켜서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pH 가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pH가 2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라고 할때 pH는 3이다. 증가했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얼만큼? 1만큼이요. 그러면 우리가 pOH로 가지게 되면 여기가 12고 여기에서 1만큼 감소해서 1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우리가 HCl 수용액이다라고 했을 때 HCl 수용액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희석이 됐어. 농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럼 pH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pH는 증가합니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pOH를 물어보면 얘네들은 감소해요? 증가요? 감소합니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가 가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수소나 나트륨일 수도 있고 염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하이드륨 이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이 희석이 되었다? 농도가 지금 묽어졌다? 그럼 농도가 작아졌다? pH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생각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제가 방금 써준 것처럼 한번 연습 쭉 해보시고 이 연습을 할 때는 하이드륨 농도로 제가 지금 했지만 수산화 이온 농도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떠오르지 않아요. 개념 한번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어보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도에서 물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나는 염화수소와 수소나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수소나 나트륨, 하나는 염화수소다. 일단은 찾아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읽어보니까 가는 10ml에다가 물을 넣었습니다. 자, 희석을 시켜줬더니 pH가요, 기존의 가보다 1만큼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만약에 얘가 하이드륨 이온 농도였죠? 만약에 희석됐죠? pH 증가해야 돼요. 쟤왜 작아진 거야?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pOH를 써놨는데요. 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자, 반대로가 뭔지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로 가봅니다. 자, 하이드륨 농도가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었고요. 얘가 만약에 희석했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요. 그럼 pH 몇이 돼요? 여기에서 얘는 지금 pOH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기 빠를 것 같아요. pOH 몇일 것 같아요? 2. pOH 여기는 3, 1만큼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pH예요. 그럼 몇이에요? 12. 그럼 여기서 pH 몇이 돼요? 얘는 11이요. 얘 증가해요? 감소해요? 1만큼 감소합니다. 다시. 물을 넣어서 pH가 작아졌다. 하이드륨 이온일까요? 아니면 수산화 이온일까요? 바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요? 희석이 되어서 작아졌으면 pH는 어떻게 된다? 얘가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보다, 아, 얘는 가라는 거,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나라는 거 자동으로 누가

된다, 염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 희석하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건 pOH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하지만 pH로 물어봤기 때문에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pH와 pOH 관계도 당연히 생각해 내야 되지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거, 하이드륨 이온과 pH 관계, 수산화 이온과 pOH의 관계,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서 개념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와 나에 대해서 어떤 수용인지 찾아냈으니까 pH, pOH까지 찾아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에서는요, pH와 pOH 차이가 지금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주면, 아, 요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바로요, 우리가 pH와 pOH가 여기에서 중성이면 7, 7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 차이가 딱 2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한쪽만 2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선 1만큼 감소할 때 다른 한쪽에 1만큼 증가해서 차이값이 두 칸이 돼서 2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H가 1만큼 감소해서 6이 되고요. pOH가 1만큼 증가해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산성인가 염기성인가 판단을 했으면 바로 우리나라는 건 산성이야? 그럼 pH가 pOH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판단이 더 쓰면 바로 이 차이값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6 됐고 8 됐죠? 이 차이값이 2가 되도록. 그럼 우리 이번에 차이값은 8이래요. 그럼 정확히 반반 감소되고 누군가 증가해야 되니까 나누기 2해줘서 누군가는 4만큼 증가, 누군가는 4만큼 감소해야 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우리가 pH, pOH는 나에 대한 걸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염화수소이기 때문에 pH가 pOH보다 작아야 돼요. 7에서 4만큼 빼줬으니까 3, 여긴 7에서 4만큼 더해줬으니까 11. 그래서 얘네들 차이는 8이 맞고, 그 얘는 3과 11로 해서, 아, pH가 pOH보다 작으니까 산성 용액도 맞고, 이렇게 다 찾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뭐가 있냐면, 수의 부피가 가대나는 2배니까 2대1이고요. 물 농도도 줬는데 가대다가 10대1이네요? 어떻게 우리 구해야 될까요? 바로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그럼 염화수소다라고 하는 건 수소인의 농도로 우리가 접근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염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염산에서 농도는요, 바로 pH. 얘에 대한 하이드륨 농도는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건 수산화 이온 농도 관점으로 가져야겠죠. 얘네들이 몇대 몇이다? 바로 10대 1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이드륨 농도가, 바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럼 얘가 10배가 커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그럼 여기가 지금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를 통해서 수산화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라고 찾아냈으니까 pOH는 2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4 돼야 되니까 pH는 12요. 라고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기억 갑니다. 가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찾아냈죠. 바로 희석시켰어. 물을 넣어줬더니 pH가 작아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염기성 수용액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니은 갑니다. 가의 pH 12, 나에 대한 pH는 3. 그 둘이 더해주면 15 아닌가요? 12 더하기 3은 15? 그래서 틀렸다. 디귿 갑니다. 이번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피비 2대1이 주어졌구나. 실제로 부피를 몰라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2대1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요,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 자, 나에서는요, 바로 수산화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의 제곱, pOH를 활용했고요. 부피비는 지금 2대1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 계산해 줬을 때2 곱하기 11과 2 차이는 9죠? 그럼 9제곱인데요? 8제곱이다. 그래서 틀렸다. 2 곱하기 10에 9제곱이다. 답은 기억 1번만 맞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게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ml에 물을 넣었다, 희석시켰다, pH가 작아진다, 수산화 나트륨인가, 염화수소인가.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혹시나 지금 썼던 친구들은 확인하시고요. 옆에다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시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적정 실험이고요. 이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소 이온과 그리고 수소나 이온이 같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도에서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지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X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선 주어진 정보는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그리고 25도에서 식초의 밀도가 d g/ml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분자량이 주어졌다라는 건 보통 질량을 구해라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갈 건지, 질량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통일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봤더니 가, 식초 10ml에다가 물을 넣어 수위 50ml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쭉 읽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수소이온과 수소나 이온에 대한 같다라는 거를 가질 건데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지, 농질의 양을 할 건지, 내 질량을 바꿀 건지, 어떤 것이 지금 좋을 건지 빠르게 판단하는 눈 키워보도록 할게요. 식초 10ml에 물을 넣어 수용이 50ml 만들었고요. 가에서 만드는 거 20ml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50분의 20이니까 5분의 2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용질의 양으로 갈 거야, 수소이온의 양, 그러면 5분의 2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 여기다가 페노프테린 용해 두세 방울을 넣고요. 그리고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합니다. 다시 한 번 더,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을 했고요. 그때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부피는요, 바로 40ml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 몇이다? 0.1몰 농도 곱하기 40ml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밀리몰로 구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3제곱 해주면 몰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가 바로 수소이온이랑 같아지는 건데 중요한 건 수소이온은 실제 이 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5분의 2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제가 안 써놓고 보류할게요. 그래서 적정한 결과로부터 구한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X g이래요. 실제로 식초는 10ml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앞에서 아까 자료를 준 게 밀도가 d g/ml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질량은 10dg인 겁니다. 그럼 얘가 10dg이야? 그럼 다시 1g에 x g이면 여기다 곱하기 10d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한 수소나 이온에 대한 이 몰이라는 건 사실은 10dg에서 5분의 2배를 해준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5분의 2배를 해준 게 바로 얘네들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몰이에요. 질량이 아니라 몰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분자량 60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자량 처음 시작할 때 질량으로 갈 건지 뭘로 갈 건지를 결정해 줘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선 지금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 질량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약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해 주니까 여기 5, 2, 4, 여기가 지금 4dx가 되었어요. 그럼 얘가 바로 4dx랑 같다.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X였죠? 그럼 우리 나머지 넘겨볼까요? 그럼 X다 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4D를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합니다. 4 없어진다 10, 0.1 곱해준다 아예 없어졌다. 그래서 얘네들은 100분의 몇이다? 6이고 D가 남아있다. 그래서 D 내려줍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약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 50T분의 몇이다? 3이다 라고 찾아냈습니다. 그 50T분의 3? 바로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지금 질량으로 가고 있는가, 뭘로 가고 있는 건가, 혹시 분자량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내가 밀리몰로 가고 있는가, 뭘로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단위 환산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5분의 2배를 놓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고려해줘서 곱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했지만

여기서 보통 사실 재풀이는 보통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2분의 5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다면 아마 5분의 2배보다는 2분의 5배로 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취했다는 걸 고려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마지막 전체에다가 5분의 2배를 한 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더 정리해 보시면서 중화작정에 대해선 수소이온과 수소는 같도록 하지만 질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g인가 10g인가 몇 g인가 그때 기준이 몇인가를 가지고서는 원래 얼만큼 있었는가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화작정 문제입니다. 이 중화작정 문제, 중화반응 문제입니다. 이 중화반응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주어진 자료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 자료는 정말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X 음이온과 그리고 Y 음이온의 양, 그리고 나트륨 이온의 양인데, 여기 2 곱하기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자료가 특이한데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이 5대 10대 13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얘가 괜히 2 곱하기를 한게 아닐 거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지? 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X 모이농도 HX 수용액과 Y 모이농도 H2Y에 대한 거. 자, 그리고 0.2 모이농도 수산화 나트륨 부피를 달리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산화 나트륨의 모이농도는 실제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얘가 10ml다? 그러면 둘이 곱해줬을 때이 밀이 뭘로요? 실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때 혼합한 용의 가이사다에 대한 자료고, 가이사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고요. 각각 산성, 중성, 연기성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일단 액성부터 묻고자 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한테 이게 왜 줬는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봤더니, 일단 산수용액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수소이온과 그 구경꾼이요. 1가 수소이온, 1가 음이온, 1대1로 있어. 바로 1가산입니다. 하나의 화합물에서, 하나의 산에서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고 있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요,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바로 얘는 2가산. 그래서 수소이온 두개 내보낼 때그 구경꾼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 하나 나올 때 구경꾼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양은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 음이가. 근데 Y2-는 얘가 두개 나올 때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배를 해주면 뭐가 돼요? 얘도 그이 산수용에서 나오는 수소이온의 양과 그 구경꾼 이온에 대한 양을 맞춰준 거예요. 두배 함으로써. 원래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일부러 두배 해준 거야. 너네 지금 같게 만들어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얘네들 넣어준 수소이온에 대한 양을 알려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혹시 밑에는 수산화 이온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 이온, 1가 양이온, 수산화 1가 음이온, 1대1이죠? 맞아. 그래서 여기 수산화 이온 하나 나갈 때, 수산화 이온 하나 나오는 거야. 수산화 이온 하나 나올 때, 나트륨 이온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수산화 이온의 양과 같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중성이라면,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이 같겠죠? 그럼 얘네들 비율이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그럼 비율이 1이 있는 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면 수소이온이 많다란 뜻이네. 그럼 수소이온이 많다란 뜻은 뭐예요? 아, 얘가 산성이구나 라는 뜻이네. 자,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수산화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니까 염기성이다 라는 뜻이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5대 10대 13인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애가 뭐다? 산성. 얘가 지금 산성이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작은 애가 중성일 것이고 가장 작은 애가 염기성이겠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럼 중성이라면 원래 이 비율은 몇이 돼줘야 돼? 1이 돼줘야 돼. 그래서 얘네 실제 값은 10으로 나눠준 값이 뭐다? 실제 값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는 10분의 13.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갑니다. 다는 산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찾아냈죠. 니은 가보도록 할까요? X값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도 구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인 해석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은요, 모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수월해요. 모두 다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나트륨 이온이 지금 이 미리몰만큼 있다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미리몰이랑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게 맞아요. 그럼 얘가 이 미리몰이야? 그럼 얘가 1미리몰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얘네는 1미리몰만큼 있었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네. 그래서 수월하게 1대 2, 2분의 1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져 있었다. 그때 모든 이온의 양은요. 1가산과 1가 염기에선 과량으로 존재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빠르게 우리 떠올려 보면은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10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경꾼 이온이 똑같이 1대1로 있는 1가산 1가 염기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얘가 10개의 X-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요. 이번에 나트륨 이온 5개.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5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들어와서 수소이온 5개랑 반응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치워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 거에 대해서 모든 이온 양이 결정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1가산과 1가 염기 중에서 바로 이 미리몰의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과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양을 따라가 줘야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2미리몰이야? 수산화 이온도 2미리몰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2배 해주면 얘는 사실은 4미리몰이 돼줘야 되는 애예요. 하지만 실제에서 4분의 1배를 해줬구나. 그걸 가지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에서 누구를 결정할 거냐면 H2Y를 결정해 줄 거예요. 왜냐면 중성이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10ml 때 2mmol이야? 그럼 40ml 때 4배 해주니까 2, 4, 8. 자, 그럼 여기에서 10ml 때 1mmol이야? 2배 해줬으니까 2mmol이야. 그러면 8 수산화 이온이 있고 이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나머지 수소이온 6개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써주는 건 이 화합물에 대한 개수를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6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화합물은 그거의 반인 뭐다? 3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3입니다. 10mmol에 10ml에 3만큼 있어. 3mmol만큼 있어. 라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배 해줬다. 얘가 몇이에요? 6. 그럼 여기에선 얘네가 다시 반절 1. 그래서 사실은 이 V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구해도 돼요. 우리가 산성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건 바로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 2개에 Y라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배 해줘야 돼요? 3배요. 그래서 얘가 18.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 하나, X음이온 하나니까 2배 해주니까 2. 더해준 몇이나? 20이 됩니다. 그럼 전체 모든 이온의 양은 얘가 20이 되어버려요. 그럼 얘가 20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20인가? 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4분의 1배를 해준 값이 바로 N이다. 똑같이 여기도 4분의 1배 해준 것이 N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5N이다. 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내기로 했던 거 바로 이 X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ml에 1mmol이다. 얘는 0.1몰 농도다. 그래서 X는 0.1몰 농도로 가줘야 되고요. 디귿이다 라고 하는 거, Z는 O다 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바로 이 가나다에 대한 액성이 다르다라는 힌트를 얻어냈고요. 그 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었네. 그럼 수산화 이온과 수소이온이 같을 때가 바로 중성이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딱 중성이다. 1의 값을 가져야 돼. 10으로 나눠주자 라고 해서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냈으니까 나머지 애들 모든 이온의 양을 결정할 때는 바로 여기서 과량으로 있는 애로 결정을 해주었고요. 그 과량으로 있는 애를 결정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서 N과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계산한 값과는 달랐다. 그래서 4분의 1비를 해줘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식을 저번 시간에 2번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습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선 반응 계수 맞춰보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응 계수를 지금 A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 한계 반응도 활용하긴 해요. 하지만 저번에 이야기한 전체 기체 밀도를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체 기체 밀도는 제가 평균 분자량을 접근했지만 여기서는 부피비를 활용할 거야 라는 거 힌트 싹 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의 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 반응에 A에 대한 반응 계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 가는 실린더에 넣은 BW그램의 밀도가 XD 그램 퍼 리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실린더에다가 A10W를 넣어 주었더니 밀도가 11D 그램 퍼 리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는 나에다가 BW그램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D 그램 퍼 리터가 되었고요. 주어진 조건 두 가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은 다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표현하기 쉽도록요. 전체 기체의 양분의 이 C에 대한 양이요. 바로 다, 나와 다로 되어 있죠. 나대다로 갈게요. 나대다가 바로 1대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가 두 배라고 했으니까요. 1대2다라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주어진 건 뭐냐면요. 다에서 C의 양은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의 4배다. 여기서 누가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C와 했을 때 1대4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거 뭔지 보고 갈까요? 자, A라는 거 구하래요. 반응계수, X라는 거 밀도, 그리고 A와 C에 대한 분자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더니 얘네들 가나다에서 딱 전체 기체의 밀도가요. 나와 다는 써 있고요. 가나다에서 다 써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체 기체 질량이에요. 여기에서는 W그램, 여기에서는 10W그램 추가됐으니까 11W그램. 그러면 이제 다에서는요. 바로 얘네가 W그램 또 추가됐으니까 12W그램이에요. 여긴 11W그램, 여기 12W그램. 그러면 우리는 부피다라고 하는 건 바로 밀도분의 질량이다. 그럼 11분의 11이니까 1, 여기 12분의 10이니까 1. 부피비가 1대 1이다.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아,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걸 활용해서 반응 계수 찾아볼 건데요. 만약에 A가 한계 반응물이면 B가 곧 C가 돼야 되니까 B가 사라지고 나서 C가 생성될 때 바로 얘네들은 부피 변화가 1씩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부피 변화가 없어야 돼요. 반응 계수가 1씩 증가하는 반응이니까 그 비례관계로 우리가 부피도 증가를 해줘야 돼. 하지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아,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바로 A가 곧 C가 되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 계수가 2가 되겠네.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해석도 할 수 있냐면 부피 변화가 없어?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반응 계수 이제 같다라는 거 찾았어? 자, 그러면 W 넣어준 게 B가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B가 여기서 반응해서 생성된 C의 양, B가 여기서 사라져서 생성된 C의 양은 같아요. 하지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C에 생성된 양은 1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전체 기체 부피는 지금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건 전체 기체의 양인데 제가 전체 기체의 부피로 나타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기체의 양은 사실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관계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한 부피가 지금 같네. 그래서 이 C에 대한 양이 1대 2다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 기체의 양은 C의 양이다 라고 하면서 부피를 써서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은근슬쩍 바꿔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분자수로
부피비를 비례관계다라는 걸 여기서 활용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또 해볼 거는 A와 C가 1대4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서 해결 한번 해볼까요? A와 C가 1대4로 존재해요. 요거 잘 기억해 두면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우리는 이 A와 B가 반응해서요.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반응이 다해서, 다 완결됐을 때 다해서 알수 있는 건 A라는 거 지금 1몰 남아있으면 C라는 거 3몰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다고요. 여기에선 전체 반응. 그냥 가와 나 여기 넣어준 거를 그냥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C라는 건 전체 반응 다해서 4만큼 생성됐고, 그럼 A라는 거 4만큼 썼으니까 원래 얼만큼 있었다? 5만큼 있었고, 그럼 2대1이니까 B는 2만큼 반응했고, 남아있지 않으니까 2만큼 지금 있었네. 근데 2만큼 있을 때 바로 B라는 건 2W가 들어간 거고, 이 A라는 건 5만큼 있을 때 10W램만큼 있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질량이다. 그럼 얘가 사실은 5가 아니라 4만큼 쓴 거잖아요. 그럼 4만큼 있었을 때는 얘가 몇 W다? 8W다. B다라고 하는 건 2만큼 반응할 때 2W. 그때 얘가 지금 3몰, 얘가 지금 2몰인 거죠? 그때 그러면 C에 대한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바로 10W입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았어요. 뭘 찾았냐고요? 바로 질량 찾았지? 몰은 바로 4대 2대 4로 이 A랑 C는 같지. 그럼 분자량은 그냥 우리가 8대 10, 4대 5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후는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반응 전에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여기에서 A의 지금 1몰에 해당한 거 2W만큼 빼주고 실제는 8W 모두 다 반응 참여했고 B에서 2W 모두 다 참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C에 대한 질량은 10W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A에 대한 거2 찾아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찾아내면 될까요? 바로 이 밀도 X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나와 다에서는 부피는 어차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에 대해서 5몰이다라고 하면 여기 부피는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부피와 분자 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거 활용해주면 여기도 그럼 5가 돼줘야 돼요. 사실 5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C가 아직 2만큼 생성이 안된 상황이고 A라는 건 2만큼 반응 안 했기 때문에 A가 3몰, C는 2몰 있어서 5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1몰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가에서는요. W만큼 B가 있었고 그때 해당하는 건 저희가 1이라고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만큼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밀도비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게 되면 5를 없애주면 5대 여기 11대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란 값은 몇이다? 바로 5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 사라진 게 몇이다? 2분의 1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분의 1이다 단몇 번이에요? 바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거한번더 복습하고 우리 복습 청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 제가 활용했던 거는요. 바로 이 부피분의 질량, 이 밀도비를 활용했는데요. 밀도비에서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게 지금 부피비가 1대1이야. 부피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냈던 게 바로 반응 계수 A와 여기에서 C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바로 요 문제는요, 수능 특강에서도 우리한테 부피 변화가 없는 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반응 계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부피 변화가 없어.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 A라는 거 찾아냈고, 동시에 B가 한개 반응물인 거 찾아냈고, 그러면 B라는 건 W g, W g 계속 똑같은 양으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할수 있는 건 뭐예요? 아, C가 동일한 양만큼 생성이 되었을 텐데, 나에서 다로 갈 때, 나의 생성된 양이 다에도 갔기 때문에 총 C의 양은 1대2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1대2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체 기체의 양인데, 은근슬쩍 부피비로 바꿔놨고요. 왜냐면 우리는 분자수와 부피를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나중에 남아있는 거 1대4다 역으로 올라갔다 그 질량에 해당하는 모를 우리가 가정하였고 그래서 분자량비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밀도비 찾아봐라고 해서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냥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한 거죠. 저희 분자수다라는 거 1대 5대 5다라는 비례관계 활용해서

0: 여기 들어가는 거 5밖에 없네라는 걸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실 때는요, 내가 전체 기체 밀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가 여기에서 주어진 부피 변화가 없을 때 반응 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지, 동시에 한 개 반응물을 해석함으로써 생성된 C의 양을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분자량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차근차근 연습해 보면서 어디서 나는 부족했더라, 어디서 나는 조금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유니크 복습창이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부터 가볼까요? 17번은 제가 아까 옆에다가 열심히 써줬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pOH와 그리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써줬던 건 pH와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희석하였을 때 pH가 감소했다라는 건 여기에서 HCl 농도인가 아니면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수용 액인가, 누구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 pH가 감소하였는가,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시 10^-제곱 몰 농도가 희석했다 10^-세제곱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pH 변화, pOH 변화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pH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pOH 변화를 꼭 확인해 주면 좋겠죠. 19번입니다. 중화반응에서는 염기에 대한 구경꾼 이온과 산의 구경꾼 이온에 대한 비율로서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뭐였냐면 이과산에서는 두 배를 해주고 구경꾼 이온이 있는 거를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봐주시고 얘네가 얘네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산성, 중성, 염기성을 찾는 데 하나의 힌트가 되었구나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전체 기체 밀도가요, 제가 저번 시간에 화학식량과 몰에서 다뤘던 거랑 또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생각해 주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W다 바로 이 질량 보존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 실린더의 질량을 알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바로 이 반응 계수에 대한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문항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1강과 2강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제 2회 실전 모의고사 30분 동안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만점 맞을 때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5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22번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저하고 또 새로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적응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열심히 또 제 역할을 잘하고 갈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죠.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6번부터 전체 33문항을 관통을 시킬 건데 그 중에서 16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24년도에 나왔었던 이사 대비 수능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전제를 몇 개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잃었다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자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쪽이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이제 전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성은 제가 파전 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속을 얇게 피겠다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양이온이 되었다라는 것은 금속이란 뜻이에요. 금속. 그래서 금속은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죠.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 음이온입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얘를 형성한다면 이런 말을 주죠. 앞에다가 양이온을 쓰고 X가 둘에다가 Y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짜리 두 개 있다는 뜻이고요. 요건 하나당 2가 마이너스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형성이 될 때라는 뜻이 되겠으니까, 그러면 하나당 얼마냐면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린 거니까 1이 되겠고요. 이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몇 개씩 얻었냐면 하나당 두 개씩 얻었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제 2가 되겠지 뭐. 그죠? 답은 기억린 니가 다 맞네. 그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17번. 이게 잘 안 나오는 것이 이제 금속결합인데, 근데 이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고, 기억은 자유전자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어요. 전자가 파전전자입니다. 얇게 핍니다. 그래서 은, 박, 금, 박, 이런 걸 만들죠. 그죠? 그래서 전성이 있다. 정답이 되겠고, 네, 정답입니다. 자, 탄소를 구성하는 원자는 이게 탄소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끼리는 무슨 결합을 하냐면 서로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을 하죠. 다 맞네. 그 다음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표를 좀 따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얘네들이 이온수의 비가 2대3으로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2개와 Z가 3개씩 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갈 때는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3 플러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 2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노출이 일어났어요. A는 3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틀렸고. 자, Z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Z는 2가 마이너스인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그렇죠. 원래는 8개였다는 뜻이죠.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X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짜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X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였기 때문에 3개를 버렸겠죠. 그죠? 여기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이건 해봐야 되겠네요. Y 하나에다가 Z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면 2대 1로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1가짜리라는 뜻이고요. 요건 2가 마이너스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럼 Y는 전자를 왜 하나 버렸을까? 하나 있었으니까. 원자의 가장자리 하나 있었으니까 갖다 버린 거죠. 그죠? 1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디그.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자, ABCD에서 2주기가 몇 개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정체를 밝히면 두 개를 버려서 10개가 된 거니까 마그네슘이었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번호는 12번인 거 따로 제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두 개를 얻어서 10개인 거니까 원래는 8번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자, C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일 것 같고요. 번호는 11번. 얘 같은 경우는 F-1가죠. 번호는 9번. 여기까지. 자, 다음 중 2주기를 찾아라 하네요. 요거 하나 두 개네요. 두 개. 두 가지 다 정답이 되겠고요. A는 금속이죠. 틀렸고. 그러니까 B1이 D2예요. OF2는 모두 비금속들 간의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답은 기억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업 템포로 쭉 가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 듣고 싶은 학생들은 배속하면서 들으시고, 기본 배속은 요 정도로 스피드로 쭉 나갈게요. 자, 20번. 자, 23년도 10월달, 아유 좀 쌀쌀할 때, 그죠?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수능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는 모의고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3번에 나온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어디부터 지금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당 플러스 2가가 되겠고요. 하나당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그래서 N은 바로 노출이 일어났어요. 2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렇지, 금속이란 뜻이요. 금속은 전기, 짜릿짜릿하죠. 정답이 되겠고. 자, B하고 C로 구성되어 있는 결합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됐다는 건, 17번이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C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C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N은 여기 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지는 2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8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와 결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였냐면 A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마그네슘이었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C와 B로 결합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결합이 되겠네. 그럼 모두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보니까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B하고 C로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한번더 검사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C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 역시 마그네슘에 O가 되는 거니까. B와 C인 거니까 O와 CL이네요. 그죠? 여기 좀잘 나오지 않는 조합인데 요즘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O와 CL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는 OF2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여기를 H로 바꾼다든지 요거를 뭐 F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거기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거기 22번입니다. 그러니까 22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요 자리를 F로 바꾼다든지 여기를 H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B하고 C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 거니까 지금 뭐 무난하게 공유 결합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니은 디귿이어서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돼요. 넘어가. 자, 21번. 자, 이제 제가 어떤 얘기들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무난한 얘기 말고, 여러분이 시간이 약간 버퍼링이 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눈에 익혀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시험장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시험장 밖에서 하는 거고, 시험장 안에서는 요 그림을 익혀둬야 되는 거야. 이거 OH-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H가 되는 거고, 요 자리가 5가 되면서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끌고 와서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는 누구냐? NA예요. 그럼 NA 플러스와 OH-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A는 기가 막히게 찾는데 요 뒷부분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를 막 너무 막 확신에 가득 차면 안 돼. 마지막은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별표를 좀딱 표기를 하세요. 요 그림 나오면 위치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자, A는 뭐냐면 금속이니까, 이거 또 나왔네, 이거. 파전 전자에 파전 전자. 얇게 핀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지금 최근에 계속 이게 나온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니은 갑니다. A, B, C, D, 이거 다 해야 되겠군요. 그럼 A, B, C까지는 찾았고, 이제 D만 찾으면 되는데, 이 공유결합은 결합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H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F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와 얘가 교집합이 누구냐면, C가 교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D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A, B, C, D에서 이주기를 찾아라. 요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주기는 두 가지다.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D가 결합된대요. 그럼 NA 하나와 F가 결합되는 거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결합이 되면 1대1로 결합을 하겠죠. 그죠? 정답. 다 맞네.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수능 3번입니다. 수능 3번. 자, A는 어떤 거냐? 정체를 노출시켜야 되는데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이제 산소란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뭐 NA입니다. 뭐 이런 거야. 뭐 무난하죠. 그죠? NA가 두개 있는 거니까 NA2O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럼 하나씩 찾아보면 여기가 NA라는 거 써놓고요. 여기는 이제 O라고 써놓으면 돼요. 저는 이제 풀어주는 입장이니까 써놓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뭐 쓰면 안 돼요. 바로바로 가야 됩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합선 하나, 결합선 두 개. 그럼 여긴 바로 H인 게 드러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껍데기가 두 개죠. 2주기입니다. 근데 결합선이 두 개니까 16쪽이고. 그럼
그럼 이 자리가 누구냐면 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를 잘 봐야 돼.

껍데기가 3개니까 3죽이에요. 요게 잘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죽인데 17죽인 거니까 요게 C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A는 금속이니까 전성. 이거 또 나오네. 이 전자가 파전 전자입니다. 얇게 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표짐성이 있다.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D가 결합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A는 Na가 되겠고, 여긴 C를 되는 거니까 1대1로 결합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C2B에요. C2B. C2B, 뭐야, 그러면 H2O란 뜻이죠. 그죠? 얘는 모두 비금속들로 되어 있는 공유결합이요.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리인데 이거 다 맞네.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79쪽에 문제가 4개가 있죠? 그 중에 다 맞네 한게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출문항에 유형들이 다 맞는 게 되게 많네요. 뭐 앞으로 또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바로 23번 가볼게요. 자, 23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온이 아니라 원자기 때문에 그냥 이 전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는 지금 뭐가 되냐면 산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X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나트륨이 됩니다. Y는 몇 번이냐면은 13번인 거니까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18, 18이겠지만 하나가 없으니까 17이죠. 그러니까 염소가 됩니다. 자, XZ예요. XZ는 NaCl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액체나 수용액일 땐 전기가 흐릅니다. 정답. 자, Z2, Cl2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W는 5가 됩니다. 자, 체크. 자, 그래서 얘를 그릴 줄도 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공유결합이죠. 그죠? 틀렸고. 자, W하고 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W는 5가 되겠고, Y는 이제 요게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대면수로 결합하냐면, 요게 3 플러스고, 요게 2가 마이너스니까 요걸 내려주면, 몇 대면수로 결합하냐면, 3대 뭐 2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따지면 3대 2로 결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다 맞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가. 24번. 이거 아주 좋아요. 잘 체크하시고요. 이게 문제 사항의 번호는 6번이에요. 6번인데 내가 왜잘 봐두라고 하냐면, 여기서 빨리 치고 가냐 못 치고 가냐에 따라 2, 3페이지가 쭉 연결이 가요. 그러니까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거기 때문에 2번은 뭐 그냥 그런데, 이제 6번이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스터를 좀 달아줘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게 각각의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인데, 수리, 수리, 마, 수리거든요. 마이너스 극이 수소기체. 그럼 여기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몇대 몇으로 나오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개수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량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수비냐, 질량비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몰수비입니다. 개수비죠. 그러니까, 개수비가 몇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한나 둘입니다. 한나 둘. 그래서 질량비는 8대 1이지만 개수비는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배라는 거. 그럼 A하고 B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은 T1보다 T2가 더 시간이 흘러간대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가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아져서 N이라는 건 얘는 얘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얘는 얘보다 크다는 뜻이죠. 요런 느낌도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누가 각각이 어떻게 얻어지냐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기체가 O2예요, O2. 1대, 여기에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여기에 1대, 여기에 비율상 2가 됩니다. 그럼 이거의 반토막이란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1 N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의 더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N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기억부터. 자, A에서 얻어지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이건 참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추가 설명 이제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은 전자가 관여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여기부터 보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O하고 H가 이렇게 있잖아요. O하고 H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에 참여할 때 역시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은 이 결합을 찢어요.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서 이 결합을 찢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붙이고.

칠 때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가 관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은 약간 본인이 조금 두텁게 이해가 될 건데, 그게 매우 정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슬로건처럼. 자, 그러면 x하고 y 갖다 물어보는데요. y는 지금 보니까 y분의 x인가요? 좋아요. y분의 x인 거니까 앞에 있는 계수만 땁시다. x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번분수 처리하면 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5번. 시험지는 요만큼만 딱 운영을 하셔야 돼. 본인 거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 25번. 자, A to B겠네요. A to B. 뭐, 다음과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디서부터 뭐 두는 건 상관없는데,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H라는 것이 바로 노출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껍질이 두 개입니다. 저를 잠깐 볼게요. 자, 껍질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두 개면 몇 주기죠? 2주기입니다. 그럼 누구죠? 산소예요. 자, 만약에 껍질이 세 개라 합시다. 몇 주기죠? 3주기면 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게 결합선이 두 개니까 산소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껍질이 세 개면 황입니다. 그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아주 의식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스무스하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유결합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와 여기를 갖다 비교해보면 여긴 Na 플러스죠. Na 플러스는 여기는 뭐냐면 F 마이너스일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파전이었죠. 파전. 이번에 연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 연성도 내가 머리에 쏙 넣어줄게. 연성은 뭐냐면 이 속자를 써보세요. 연속성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내가 연속적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연속적으로 쭉쭉쭉쭉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금속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은 뽑히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연속적으로 쭉쭉쭉쭉 뽑혀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2B 누구예요? Na 2에다가 B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애는 이온 결합일 때는 어디에다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첨자, 요게 액체나 수용액일 땐 전기가 흐르죠, 그죠? 지금은 정답이 됩니다. 다 맞네.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별표 3개.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이첫 번째는 NH4 플러스와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어우, 제가 미리 스포를 해버렸네요. 뭔지 먼저 얘기해버렸는데. 일단 요거까지는 쉽게 잘 찾아요. 일단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얘는 전자 하나가 원래 얘 거죠. H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H입니다. 요게 H. 그러니까 얘네 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전자 하나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점을 하나 찍으세요. 원래 있었는데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얘가 누구라는지를 체크하냐면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질소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얘가 누구라는 걸 찾냐면 NH4+라는 걸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찾는 게 맞지만 시험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둡시다. 암모늄 이온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N2 아니야? 땡이다. N2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잘 체크해 봐. 자, 얘 하나는 전자 하나는 얘 거야. 전자 하나는 얘 거고 전자 하나는 얘 겁니다. 얘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 펜 바꿀게요. 전자 하나 얘 거고, 전자 하나 얘 거고, 이 전자는 외부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 거가 아니라 외부에서 끌고 온 거라고.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군지를 좀 체크를 해볼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요 자리는 7번. 자,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만 세야 된다고. 7번이 아니라고. 외부에서 하나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6번이에요. 그러니까 얘 누구냐면 CN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물어보면 CN-라고 하는 물질인데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한번 겪어본 학생들은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졌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해두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CN-가 됐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일단 전자를 보시면 얘몇 개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에다가 열, 열둘, 열넷이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얘네가 갖고 있는 전자가 1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하나를 스카우트해서 14개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는 몇 개였던 거야? 13이었던 거지. 13이라는 건 6번과 7번의 조합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끌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탄소와 질소의 조합이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재수를 한 학생들은 많이 했던 거니까 지금 빨리 따라잡으셔야 돼. 빨리 따라잡아야 돼.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가 교집합의 인자가 누구냐? X죠. 여기 X와 여기 X가 교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N과 그럼 여기에 N이 X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걸 찾냐면 Z라는 걸 찾습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Y라는 것을 찾으면 되죠. 풀이 끝났습니다. 이만큼. 자, 기억부터. 원자과 전자 수는 X가 얼마냐? X는 15족인 거니까 5가 되겠고요. Z는 4가 되죠, 4. 정답입니다. 자, 얘는 얘와 얘가 결합된 거거든요. 얘와 얘가 결합된 걸 이렇게 아주 흉측스럽게 쓰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온과 이온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고체일 때는 이온이 붙어 있어. 안 움직여. 전기 안 흘러요. 근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움직이죠. 그죠? 전기 흐릅니다. 근데 고체이기 때문에 전기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공유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Z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C2. 그 다음에 Y2는 H2군요.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얘와 얘를 갖다가 결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유전자 쌍수가 몇 쌍이냐라고 물어보면 다섯이죠. 그죠? 정답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디귿이셔서 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여유 있나요? 있다고 해봐, 빨리. 여유 있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하나를 더 알아주시는 게 뭐냐면, 밑줄 가볼게요. NH4CN은 잘 써두세요. 모두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 함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모두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는 애가 시험에 두 개가 나왔거든. 그래서 1번 요거 알아두시고 자, 2번.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쓰세요. NH4Cl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모두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는 이온 결합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의식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이온이니까 이온 결합 아닌가요?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런 것이 시험장에서 딱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아니야? 아니야. 예외다. 이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24번, 26번 이런 것들이 좀 후기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27번. 이제 점점 번호가 15번대로 넘어가죠. 그죠? 15번대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AB와 CD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온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일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액체일 때는 흐르죠. 그죠? 정답. 자, N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N을 유추할 방법이 없네요. 어디 없나요? 아, 저기 있네요. 자, 선지에서 어떤 말들이 지금 주고 있냐면 양이온은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했을 때둘 중에 양이온이 누가 더 크다라고 했냐면 이 왼쪽 게더 크다 이런 말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의 개수는 동일한데 양이온의 개수 이 사이즈가 크다는 건 그렇죠. 양성자가 많을수록 인력에서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많을수록 쪼그라든다는 건둘 중에 더 작다라는 건 양성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양성자가 많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 마그네슘 2 플러스인 거니까 얘보다 양성자가 작은 원자 번호가 작은 금속인 거니까 나트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럼 이 자리 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가인 거니까 F-1가라는 걸 찾으면 끝. N은 1이죠. 정답. 자, 음이온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와 얘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얘는 9번이라는 것이 노출이 일어났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번인 거냐면, 그렇죠. 8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슴 속에 양성자가 몇개 있는 거냐.

면 아홉 개 있는 거고, 얘는 가슴 속에 양성자가 8개 있는 거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양성자가 많을수록 인력이 세니까 더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B 값이 더 어땠냐면 더 컴팩트해야 돼요.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사이즈는 이렇게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기역리니까 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18번. 자, 가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라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옳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금속은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모두 전기가 흐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일단 금속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2번이죠, 뭐. 그죠? 넘어가. 19번. 자, 29번. A는 몇 축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전자를 이거 독특하네요. 전자를 두 개를 버려서 18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20개여서 잘안 나오는데 그게 칼슘 2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는 8번이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다음 얘는 지금 보니까 결합선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O가 되겠고요. 그럼 이 자리는 Cl과 CL이 형성이 됩니다. 프리는 끝났어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코가 간지러웠어. 그걸 그었는데 저로 갑자기 화면이 바뀌네. 자, 기억부터 갑시다. 자, A는 3주기다. 4주기예요. 그래서 이건 잘안 나오는데 4주기입니다. 자, AB는 이온결합이냐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이온결합입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C가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써두는 게 좋죠. 칼슘 2 플러스와 그다음에 요 C 같은 경우는 Cl 마이너스가 돼요. Cl 마이너스가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면 1대2로 결합합니다. 그죠? 1대2로 결합한다.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 답은 4번. 마킹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30번 별표. 이런 거 좋죠. 잘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이렇게 어떤 구조가 어떤 식하고 결부되면 아이들이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가 누군지를 먼저 찾고 요 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손으로 써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좀다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부터 가볼게요. 자, 가는 뭐 무난하게 H2O죠. 그죠? 요거는 가는 H2O. 자, 이제 두 번째 가보죠. 얘는 뭐냐면 Na 플러스와 이거 잘 봐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진을 탁 찍으라고 했어. 요게 OH 마이너스입니다. 요 앞에서 전체 한번 정리해 줄때참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겁니다. NaOH. 자, 그럼 일단은 기역. 이거 파전이죠, 파전. 그래서 금속은 얇게 펴집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 기역은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보니까 기역과 니은을 각각 나타냈다. 아, 그렇게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얘가 기역이다라고 좀 줬고요. 그다음 얘가 니은이다라고 순서를 입각해서 각각 무엇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가여야 되고 나는 니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지금 놨어요. 무엇 중 하나이다. 그럼 어려워지죠. 근데 각각 무엇이다. 그러면 순서를 그냥 매칭을 해준 거니까 지금 뭐 편하게 푸시면 돼요. 그럼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H2O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되냐면 NaOH가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 화원에도 나오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일단 답부터 찾자. 자, 기역은 공유결합 정답이 되겠고. 자, 이거 자, 나에서 여기에서 양이온의 예, 총 전자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자수는 10개입니다. 10개. 음이온 예, 총 전자수 세시면 10개죠, 10개. 그죠? 10개는 서로 같다. 정답이 됩니다. 답은 다 맞네.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꼭지. 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저 식을 너무 정직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온 식인지 좀 합시다. 자, 나트륨이 있어요. 더하기. 자, H2O는 이쪽으로 카메라 살짝 가볼게요. 자, H2O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여기까지 왔고, 자, 얘가 이 자리를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 자리를 쫓겨나야 돼. 요 메커니즘이 전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얘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NA가 요 자리를 들어가요. 그럼 OH만 남겠죠? 그 더하기 H는 쫓겨나는데 혼자 안 다닌다?
둘씩 다녀.

A까지. 그러면 쫓겨난 게 H가 하나인 거니까 요 앞에다가 2분의 1이라고 쓰면 여기까지. 이게 됐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과학자는 계수를 정수로 나오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변의 2를 싹 곱합니다. 여기 두 덩어리 반응하면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긴 2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요 계수가 2대 2대 2대 1이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역이라고 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니은이라고 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떤 금속이 물과 들어가서 그 물을 염기성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야. 알칼리로 바꿔주는 금속이기 때문에 요 금속을 뭐라 부르냐면 체크. 그래서 요런 금속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기체가 뭐냐면 수소 기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과 불과 만나면 터져요. 가연성.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실험을 할 때, 학교에서 생각보다 실험을 많이는 못 해주거든요. 하나 해라. 그럼 전 이거 합니다. 아주 좋아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요 실험 과정이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시험관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여기다 이제 뭘 갖다가 집어넣냐면 나트륨을 집어넣어. 나트륨을 이만한 나트륨을 물에다 넣잖아. 큰일 납니다. 왜냐? 이게 터져요. 그러면 애들 손 다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넣냐면 반 토막 한이 정도 넣잖아요. 시험관 터집니다. 이게 얼만큼 넣냐? 그것에 또반 토막 한요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실험을 해요. 아주 위험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럼 물과 만나서 막 하겠죠. 그러면 그때 기체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 기체가 바로 무슨 기체냐? 바로 이 수소 기체예요. 그래서 이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불씨를 갖다 대면 펑! 애들 최고 좋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만들어진 이물 동그라미시네요. 이 물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요게 염기성으로 바뀐다. 알칼리성이 염기성이거든요. 그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마법의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요. 페놀프탈레인이 그러면 붉은 색깔로 변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실험이니까 한번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답은 몇 번이었어요?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 이것도 좋아요. 31번. 잘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화 반응인지 산화널인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기적 파트로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자, 밑줄 볼게요. 같은 주기. 요런 느낌. 같은 주기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정보입니다. 마치 오다 주운 것처럼 툭 줬지만 엄청난 정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주기입니다. 빨리 표시. 같은 주기. A는 AB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대 몇으로 결합해 있냐면 A, E 플러스가 몇개 있어요? 3개가 있고 B는 N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냐면 6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비율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3대 6이 아니라 이걸 1대 2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가 끌고 올라가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얘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엄청난 정보를 찾았어요. 자, AB는 같은 주기인데 A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씩 갖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누구죠? 그렇죠. 이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는 요 정도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고, 자, B는 전자를 하나씩 얻겠다는 뜻이죠. 누구죠? 17족입니다. 그러니까 17족은 요 정도에 있는 거니까, 포지셔닝이 같은 주기에서 얘와 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몇 족이죠? 2족. 얘는 몇 족이죠? 이것도 7족이라고 해라 또. 아, 17족.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17족.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 X의 화학식은 뭐냐? 이거 1, 2에 1, 2. 1, 2. 그래서 지금은 2,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 자, B는 몇 주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각각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2주기 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전자를 버려서, 그렇죠, 2주기라면 얘는 누구처럼 가려고 하겠어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주기 선상에 있다면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니까 얘는 무조건 3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자를 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저기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누가 되는 거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그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하려면 3주기만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4주기는 왜안 되죠? 4주기는 20번까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B는 3주기다. 맞죠? 둘다 3주기예요, 정답. 자, 원자 번호는 어떠냐? 얘가 더 오른쪽에 치우친 거니까 번호가 커야 됩니다. 정답이요. 답은 니은디귿.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32번.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앞에서 우리 김성훈 선생님하고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비탈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물려서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뭐 별거 없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자 체크. 원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전자의 숫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전자의 숫자를 다 더하면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가 같은 거니까 전자가 8개면 양성자도 8개 있다는 뜻이고 8번이란 뜻이야. 그만큼만 딱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8번인 거니까 산소란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9번인 거니까 F란 뜻입니다. 여기는 나트륨이고, 여기는 몇 번이냐면 17번이니까 염소입니다. 프리는 끝났어요. 자, 기억부터. 자, AB2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OF2죠. OF2는 이제 공유결합. 틀렸고. 자, C하고 D는 같은 주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네요. 얘하고 얘는 같은 3주기니까 정답이 되겠죠? 니은 정답이 되겠고. 자, B하고 C는 몇대 몇으로 결합하느냐 지금 얘하고 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NA와 F는 얘는 플러스 1가가 되고 마이너스 1가가 되니까 당연히 1대1로 결합을 하겠죠.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33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루이스의 구조 또는 뭐 어떤 전자 점식, 전자를 점으로 찍은 것만 나오면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데 이게 어떤 식하고 결부가 되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멋있게 풀지 말고 요 식을 한번 정도 여기다 써보는 거. 그래서 맨땅에서 일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저 블랭크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줬다고 치고 건축물을 올려봐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 자, AB가 어떻게 되느냐.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선을 그고, 그럼 H가 되겠고, 요즘 C가 됩니다. 두 번째요. 자, C하고 D를 갖다가 지금 뭐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M하고 N을 주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M하고 N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빨리 찾아야죠. A, 이거 어떻게 찾나? 그럼 여기 A 이렇게 되는데, 외빗줄. 자, 요 정보가 엄청난 정보예요. 자, H2면서 뭔가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1가인데, D가 하나만 결합됐다는 건 얘가 2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아, 여기 노출이 일어난 거죠. M은 2라는 것을 이렇게 찾고, 여기 2라는 걸 찾아요. 그럼 여기는 마그네슘 2 플러스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산소 2가 마이너스라는 걸 누가 빨리 쓰냐의 싸움이에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M은 2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아예 모르는 거니까 맨 땅에서 한번 올려 봅시다. 자,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 HCl 더하기. 자, CD는 뭐냐면 MgO예요. MgO. 그럼 얘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니까요. 자, 얘네들을 반응을 시키면, 저식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안 줬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예요. 화학의 기본은 파트너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양이온은 여기 있는 음이온과, 여기 있는 양이온은 여기 있는 음이온과 서로 체인지라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서로 전기적 인력에서 끌려와서 서로를 이렇게 딱 끌고 갈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얘와 얘를 먼저 결합을 해볼게요. Mg 하나에 Cl은 둘씩 다녀. 그러면 없었던 인가, 요 앞에다 2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얘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뭘 만드냐면 H2.

이 풀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요거 찾고 요걸 아까 전에 우리가 A to D라고 놓은 거고요. 여기가 가죠, 뭐. 그죠? 같이. 자, 가는 얘를 보란 얘기죠. 얘는 뭐냐면 그렇죠. 이온 결합. 그래서 지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자, 비공유 전자 쌍수는 B2에 대한 얘기인데 B2는 Cl2 와 콤마. 그다음에 D2는 지금 O2예요. O2.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 쌍수가 세 쌍, 세 쌍에서 여섯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두 쌍, 두 쌍인 거니까 네 쌍이 됐죠. 그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봤으니까 얘가 더 크다.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디귿이니까, 슉슉. 기역과 디귿이니까, 마킹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문항을 제가 다 풀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 33문항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 그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좀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그걸 계속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강좌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 정리하고 시작하니까, 그걸 건너뛰지 마시고, 그걸 한번 정도, 한 4분밖에 안 되거든요. 4분 정도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을 장착하고 사냥을 떠나는 거.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강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숨이 쌍관 아시나? 그냥 처음과 끝이 똑같게끔 거기서 정리했던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이쪽 가볼게요. 어디 뭐빈 곳에 있다면 뭐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눈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정리했었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자, 1번부터. 자, 1번. 정리입니다. 정리.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은근히 결합을 잘 묻지 않고 분해를 많이 물어봐요. 써볼게요. 결합을 시켜놓고 그것을 다시 찢는 과정을 시험에서 되게 잘 물어보는데,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 쓰세요. 전기를 가해서 분해를 합니다. 전기를 가해서 분해를 해요. 뭐, 대표적인 것이 1번. 자, 이온 결합을 분해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NaCl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가하냐면, 뜨겁게 열을 가합니다. 그럼 무엇이 되냐면, 얘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이거를 분해라고 하시면 5개념이에요. 분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부르냐면 쓰세요. 이온화라 불러. 이온화. 그러니까 이 분해라는 말은 함부로 쓰시면 안 돼. 이 분해는 중성으로 쪼개야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쪼개는 건 분해라고 하시면 안 돼. 이건 이온화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언제 가해주냐? 여기서 가해줘. 여기서 더하기 전기를 여기서 가하죠. 찡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어디로 끌려가냐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이때 뽈뽈뽈뽈 끌려가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끌려. 여기까지. 자, 분해를 해야 되니까 얘는 얻어집니다. 나트륨을 얻어지는 거고요. 얘는 Cl로 얻어져요. 여기까지 써. 자, Cl은 자연계에서 혼자 안 다니고 둘씩 다닌다는 것들도 통합과학에서 듣고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Na가 하나니까 Na는 하나씩 얻어지는 거고요. Cl은 하나인 거니까 Cl2가 되려면 이 앞에 2분의 1씩 얻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각각 몇대 몇으로 얻어져?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대 몇으로 얻어지냐면 1대 2의 비율로 얻어진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도 써보는 게 좋죠. 빨간 펜. 자, 그러니까 결합하는 게더 중요한 것보다 아이들이 분해하는 게 어려워. 요거. 분해. 그래서 분해를 하면 각각의 전극에서 누가 얻어지냐면 이런 애가 얻어지는데 몇대 몇으로 얻어지냐면 1대1로 얻어진다는 거 체크. 여기까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번. 뭐 이런 애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CU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뭐 CU에다가 뭐 O라고 할까? 네, O라고 합시다. 나도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분해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냥 분해는 안 되니까 뜨끈하게 열을 가.

2분의 1씩 분해당한다는 거지. 빨간 펜. 그러니까 각각의 전극에서 누가 나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얘가 몇대 몇으로 나오는지도 지금 출제자는 묻는 경향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자.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번이라고 해볼게요. 3번 말고 그냥 1번이라 합시다. 1번. 선생님, 1번이 두 개네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온 결합을 분해할 때는 두 가지 사례가 시험에 나오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공유 결합의 사례야. 그래서 공유 결합도 힘들게 결합시켰지만, 이게 분해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냐면, H2O였다는 뜻이죠. H2O.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H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분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플러스 극에서 분해당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분해당할 때는 H와 O라고 일단 쓰고, 자, 그때 얘는 뭐냐면 H는 H2로 다녀요. O는 O2로 다니고, 그래서 H2O인 거니까 H2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산소 원자가 하나인 거니까 요 앞에 2분의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각의 전극에서 누구와 누가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선 산소 기체가 몇대 몇으로 얻어지냐면 1대 2의 비율로, 개수 비율로 얻어진다는 거. 그리고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거, 그냥 마이너스에서 수소 기체라는 것들은 조금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빠르게 풀수 있는 무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좀잘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적자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너들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로그인을 시킨 그 문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을 후기에 써주세요. 몇 번, 몇 번, 몇번 때문에 내가 로그인했다. 그런 것들을 일기장처럼 쓰시고 거기서 요 내용은 내가 몰랐는데 이걸 알았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저 가봅시다. 아시겠죠? 분명히 완주를 했을 때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9강이죠. 9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5회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지속성과 항상성이 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래야만이 지속적이고 항상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의지로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성공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길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게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내 선택한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이 강의

이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잘될 겁니다. 제가 항상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런으로서 뛰면서도 아, 제 강의 듣는 애, 내 강의 듣는 애들은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항상 긍정의 마인드 아셨죠?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영의 발달 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 생애 발달 단계는 에릭슨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에릭슨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한 단어 있었죠. 자아 정체감.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죠. 그래서 에릭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기별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까 중요한 자아정체감만큼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희 엄마 오랜만이에요. 둘째 임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했어요. 아, 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 하게 될 영희 돌잔치로 정신이 없는데 몇달뒤또 바로 출산이에요. 영희가 요즘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아기 낳으러 갈수 있겠죠? 했어요. 결국 이 영희는 돌잔치 한세, 영에서 한세 잖아요. 영에서 한세를 우리가 보통 신뢰감이라고 이때 필요한 발달 과업은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신뢰감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감. 요 신뢰감으로 문제는 냈지만 실질적으로 에릭슨은 이제 자아정체감.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자아정체감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달은 이제 0에서 1세에는 신뢰감이다라는 거. 1번. 양육자와 촉감놀이를 통한 신뢰감 향상 프로그램. 요게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이네. 그죠? 0에서 1세이기 때문에. 0에서 1세는 신뢰감이다. 그다음에 2번. 문제 해결 과제를 통한 자기 주도성. 요 핵심 키워드만 좀 보게 되면 자기 주도성 같은 경우는 3세에서 6세의 발달 과업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또래 친구와 역할 활동을 통한 친밀감. 원래 친밀감은 이제 좀 20대에서 40대거든요. 원래는 친밀감은. 근데 앞에 단어가 또래 친구와 역할 활동을 통한 했으니까 원래 친밀감, 에릭슨이 말하는 발달 과업에서 친밀감은 20세에서 40세예요. 근데 앞에 문장을 통해서 볼땐좀 아닌 것 같죠. 어쨌든간 우리 단어로 중요한 이 학자의 단어는 요 발달과업을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친밀감 같은 경우는 요거다라는 거. 자, 4번. 도전과제 수행으로 키워가는 근면성. 근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세에서 12세예요. 6세에서 12세의 발달과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생산성 향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거는 생산성 향상은 우리가 중년기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에서 65세. 65세인데 요거는 우리가 헤비거스트의 중년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직업 생활과 관련했을 때도 또 나오는 단어죠. 생산성 향상. 요거는 중복돼서 겹쳐서 나오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은 자주 쓰는 수능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단어이니까 요 생산성 향상은 중년기라는 거 에릭슨에서는 이제 40에서 60세 거의 이 시기가 사실 중년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중요한 건 뭐야? 에릭슨 하면 뭐다? 자아 정체감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 언제? 청소년 시기의 자아 정체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강조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했고,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조화리의 창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수 있는 학생 A의 개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조화리의 창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자신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타인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두 가지 영역으로 해서 네 개의 창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안다. 자신은 모른다. 그다음에 타인은 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축으로 해서 네 개의 창으로 우리 구성되는 거죠.

자,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 타인도 알고 있다.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열린창이라고 그랬죠. 열린창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은 모르지만은 타인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창에 해당하죠. 보이지 않는 창. 그 다음에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몰라. 꽁꽁 숨기는 거죠. 숨겨진 창이라고 하죠. 그 영역을.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것은 미지의 창이죠. 어떤 미지의 영역과 같은 미지의 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진 게 바로 뭐다? 조아리의 창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주는 의미가 좀 커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 진단해보고, 나에 대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조아리의 창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시험을 대비해서 배우지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이 조아리의 창에 검사 그 도구가 있거든요. 한 번쯤 기회 된다면, 입시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쯤 돼서, 이제 졸업 앞두고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어떤, 나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 큰지, 열린 창의 영역이 큰지, 숨겨진 창의 영역이 큰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아리 창 체크리스트예요.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드러내지 않는데,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은 있지만, 나는 잘 모른다는 거죠. 나는 잘 모른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요. 그럼 얘만 보게 되면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아.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영역은, 큰 영역은 어디다? 숨겨진 창의 영역이 가장 큰 영역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결국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진 창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딱 봐도 아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학생 A는 신중하지만 고독해 보인다. 신중하지만 고독해 보이는 게 바로 이 숨겨진 창이죠. 그 다음에 학생 A의 영역은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은폐된 영역이다. 이게 바로 숨겨진 창의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잘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잘 모른다. 은폐된 영역이다라는 거죠. 디귿, 학생 A의 경우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더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보이지 않는 창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생 A의 영역이 더 넓혀지면 삶에서 고립되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미지의 창.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죠. 이거는 미지의 창에 해당한다.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대학생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상당수 대학생들이 좀 우울지수도 많아졌고 옛날보다. 그럼 아마 그게 취업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더큰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해가지고 2, 3년간 그렇게 해서 대학이 들어온, 특히 대학교 요즘에 1, 2, 3학년, 1, 2, 3, 4학년들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대요. 저도 뭐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대학 강의, 저녁에 대학 강의 나가지만은 학생들을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거거든요. 혼자 있는 것을 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마음 편한 친구들도 많고, 예전에 대학생들은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그다음에 뭐 하고 했었는데, 요즘 MT도 잘안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 어딘지 모르는데 어딘가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은 저는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3번. 다음은 기업의 형태와 관련된 기사이다. 가와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출자 형태에 따라 이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한명 회사냐, 합자 회사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 말인 거죠. 자, 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뭐뭐뭐는 어떤 회사는 자,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나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감사보고서를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특강 시간에 이 부분 되게 강조하면서, 이 부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이 막또이 회사를 바꾸려고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의되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뭐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제출해서 법안 통과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있었어요. 자, 가와나는 모두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 대표적으로 뭐 유한 회사와 뭐야? 유한 책임회사지. 그리고 또 유한 책임지는 거뭐 있어? 또 주식회사도 있지. 자, 가는 주식회사처럼, 주식회사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예요. 그럼 가 정답 알겠네? 뭐야? 유한회사지.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좌당 1의결권. 의결권은 뭐의 약자야? 의사결정 권한의 약자지. 그러니까 1좌당 1의결권.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이잖아. 결국 주식의 보유수가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 권한이 높은 것처럼 유한회사도 그 좌수가 많은, 즉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일수록 뭐 의결권이 높다. 그 말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유한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 나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가하며, 자, 1인 1표 의결권이야. 1인 1표 의결권을 가지는 건 뭐야? 유한 책임 회사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그지? 그래서 나는 뭐다? 유한 책임 회사다. 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2024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어요. 실제 과거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회사로 돌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회사들 중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스포츠 브랜드라든가 명품 회사들 중에 유한회사가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은 공개하도록 이제 법안 통과돼서 이제 하고 있거든. 그래서 2020년부터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야?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제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럼 유한책임회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했다가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미 또 이제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다시 또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의 공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도대체 얼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가는 유한회사, 나는 유한책임회사라는 걸 아는 게더 중요하지, 사실은. 자, 1번. 가는 한 명회사 아니지. 가는

유한회사다. 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오케이. 나는 유한책임회사 맞지? 맞지? 2번이 정답이네. 가와 나는 조합기업에 해당한다. 이거는 협동조합이겠네. 그제? 가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주총 열리는 거 무슨 회사? 주주니까 주식회사지. 주주 뭐의 약자야? 쉽게 얘기하면 주식의 주인이잖아, 그지? 그럼 유한회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무슨 총회? 사원총회야. 이거 기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예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자, 5번. 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 이익이 향상한다. 이거 협동조합에 대한 거네. 그래서, 정답이 1번, 2번이 된다. 2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뭐, 조합기업, 협동조합 말고 또 익명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자, 여하튼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회사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부분이니까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조직 변경과 관련된 것들 제가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특강에서. 그런 것들 좀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음은 공공기업의 회의 장면에서 알수 있는 마케팅 믹스 전략에 따른 경영 활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마케팅 믹스 하면은 뭐예요? 일명이자 포피 전략이라고 하죠. 포피 전략. P, 영 알파벳 P가 첫머리 P가 네 가지가 P가 있다 해서 포피 전략이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죠. 제품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촉진 전략, 프로덕트, 플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해가지고 앞에 P자 네 가지에서 4P 전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은 이네 가지다. 이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전략 중에 해당하는지를 찾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 말인 거죠. 자, 소비자들이 15분에 30분 이내에 배송을 보장하는 퀵 커머스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소비자의 편의를 기반에 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어요. 소비자들이 점점 편의성과 즉시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니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포장하여 배달하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면 매장에서 주문 후 즉시 집으로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운영해 봅시다. 뭐에 대한 거야? 유통에 대한 거야, 유통.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거잖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것들이 배송되고, 전달될 것인가? 그게 바로 유통 전략이지. 유통 전략 중 이러한 유통 전략으로 가자. 라고 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유통 전략이야, 유통 전략. 그치? 자, 1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한다. 이게 무슨 전략? 제품 전략이지. 그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계획한다. 이것도 역시 뭐야? 제품 전략이야. 제품 수명 주기가 뭐야? 하나의 제품이 탄생해서 판매되고 그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주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지.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이 성장기가 오래 갈 수도 있고, 혹은 성숙기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떤 제품들은 이 사이클이 너무 짧아가지고 금방 쇠퇴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 1년 거의 1년에서 1년 반마다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제품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3번, 제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지 경로를 결정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유통이지. 이게 유통이잖아. 자, 4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전략이지.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다.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건 촉진 전략이지. 촉진 전략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6월 모의 평가 때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나왔어.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본수에.

그래서 이네 가지 전략 중에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전략인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것들에 중에서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전략에 해당하나,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어느 전략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낼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네 가지 어렵진 않지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나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6월 모의 평가 때도 나왔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과 교사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교사의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저의 꿈은 반려동물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반려동물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맞춤 의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가격은 고가이지만 주인과 반려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만족감까지 충족시켜 주는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멋진 생각이구나. 작업 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때는 가 방식 같은 걸로 하라는 거지. 자, 우리 제품 생산 방식 두 가지가 있지. 이제 작업 공정에 따라서 특강책에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개별 생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노트 생산 방식 있죠. 그다음 또 연속 생산 방식 있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생산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시장 수요에 따라서. 시장 수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장 생산. 시장 생산을 다른 말로 계획 생산이라고 그러죠.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생산 방식이 있고,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뭐야? 주문 생산이 있지? 주문 생산 방식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야. 근데 제시문에서는 뭐에 따라서 작업 공정에 따라야, 그지? 자, 그런데 그럼 서두에 학생이 이야기한 거는 어떤 방식이야? 바로 개별 생산 방식이지. 개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 개별 생산 방식이죠.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개별 생산 방식이지.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정답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뭐다? 개별 생산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1번. 제작 라인을 만들어 대량으로 제작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자, 이거 뭐야? 연속 생산이지, 연속. 연속 생산에 가까운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시장의 수요를 잘 예측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해. 요거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어떤 거? 계획 생산, 즉 시장 생산이지. 시장 생산 방식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아니다. 자, 정해진 생산 공정에 따라 연속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좋아. 자, 이건 연속 생산이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해서 제품을 뭐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해. 했어. 그러니까 정답 뭐? 4번이지, 4번. 비슷한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일정 수량 이상 모아 그때 일괄하는 방식. 이거 뭐야? 바로 이게 노트 생산 방식이야. 묶음 단위 형태로 해서 생산하는 방식, 바로 노트 생산 방식이다. 이거 5번은 노트 생산 방식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 자, 5번 문제 생산 방식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반납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특강 시간에 이제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앞으로 서비스 생산 방식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이질적인 부분도 있으니 두 개를 같이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제시문에 제시가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딱 나왔죠. 그게 저 깜놀했어요. 깜놀했습니다. 자,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도 청년들의 취업문을 좁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 진짜 요즘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신규 어떤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주기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안 나와요.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요. 딱 공개 채용 형태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이게 나오네요. 기업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뭘로 바뀌었다? 수시 채용을 늘리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력을 쌓기 위해 요즘에 인턴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최근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신입 공채 때 직무, 요거네, 중요한 키워드네.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본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는 거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 23년에는 58% 정도였는데, 24년에는 74.6, 거의 대략 한75% 가까이 되네. 그죠? 사실상 신입사원에 비해 숙련도와 전문성이 뛰어난 직무 경험이 있는 뭐, 경력진을 눈여겨보고 본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23년부터 경력 채용 대상을 4년에서 2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 그런 형태의 비정규직 그런 데를 대학생들이 어떻게든 인턴이라도 가서 그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경력직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 딸도 대학생이지만은 그러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딸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죠. 이제 자, 1번.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보다는 중년층을 선호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핵심은 바로 뭐야? 밑줄 쳤잖아. 동그라미 쳤잖아. 이게 직무 관련 경험, 관련된 것들, 즉 숙련된 그런 사람들, 이런 키워드가 안 나왔지. 그래서 이건 관계없다라는 거. 자,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임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경력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여기에 임금을 높이더라도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뽑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임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3번,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면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 경력을, 이건 서비스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기업은 서비스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으므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감축, 그거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1, 2, 3, 4번은 제시문하고 전혀 관련성이 좀 결여된다.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공자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이거네. 전문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 있는 사람들, 요거네. 요거 핵심 요거잖아. 핵심 키워드. 딱 나오잖아, 이거.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5번. 5번이 정답이다. 가장 적절한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자료 해석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지금 한두 문제 꼭 출제되고 있죠. 본 수능에서. 그래서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한두 문항은 꼭 출제되고 있다. 자, 6번 했고, 자, 7번 가볼까요? 7번. 7번은 세트 문항이네. 공공공사는 1969년 설립된 이래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토의 대동맥을 건설해 오고 있는 도로교통 전문 공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공기업입니다. 이에 실무직 인재를 영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봤더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결국 요거 뭐야? 요거는 직무라는 거야. 직무는 뭐다? 한식조리. 한술이. 자, 조리원을 이제 뽑는 거네. 그쵸? 자, 중점 수행 분야 나와 있고, 직업 기초 명령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7번 볼게요, 7번. 위 채용 공고문에 나타난 기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업 형태 뭐? 공기업이잖아.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지. 자,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한명회사. 한명회사니까 아니다. 라는 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경영한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 조합원의 이용과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4번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해 설립하고 경영한다. 이건 개인 기업. 사원총회야. 사원총회. 사원총회 하면 뭐야? 유한회사지. 유한회사. 유한회사. 사원총회 하면 유한회사. 주주총회 하면 주식회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 8번 문제는 그럼 여기 NCS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네. 직무기술서와 연계해서. 자, 8번. 위체험 공고문에 나타난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데도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직업 기초는 요 밑에 있네.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기술, 그다음에 직업 윤리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하위 능력으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국제 감각. 국제 감각은 조직 이해 능력이죠. 정보 처리 능력은 정보 능력이네. 그쵸? 문제 처리 능력은 이제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 정보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그다음에 뭐 있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조직 이해 능력. 이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5번 문제는 NCS와 관련된 것 같아. 다음은 공공기업의 채용에 관련된 직무기술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보니까,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는 뭐야? 직무지. 결국 이 직무는 뭐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이래. 그 직무에 대한 정의로서 이렇게 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이란 뭐냐라고 직무 정의 내렸고, 능력단이 나와 있죠. 능력단이. 보니까, 17V2니까 17년도에 수정 보완한 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쭉 마찬가지고, 17년에, 보완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 기술 봤더니, 장비에 대한 어떤 가공, 활용 장비에 대한 가동 능력, 뭐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거 관련된 것 같고, 담당자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협업 능력 등.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 나와 있고,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직무는 식품 가공이다? 자, 직무. 직무는 뭐였죠? 요거. 세 분류가 직무잖아.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이지. 식품 가공이 아니라. 이 식품 가공은 대중소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뭐다? 직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이다. 요게 이제 직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능력 단위 요소는 2025년 수정 보완된 자료이다. 자, 능력 단위 요소? 능력 단위 요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능력 단위 요소. 보니까 17년이지. 17년. 2025년 아니야. 17년이야. 자, 그래서 틀렸다는 거알수 있고. 3번.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런다? 능력 단위 개념이다. 즉, 능력 단위는 작업장 위생 관리 하기이다. 자, 작업장 위생 관리 하기는 요거야. 능력 단위 요소지. 능력 단위 요소지.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는 끝에 글자에 뭐, 뭐뭐 하기라는 글자가 대부분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걸 떠나서 이거는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는 여기 나와 있지. 능력 단위 요거. 건강기능식품 가공 위생 관리가 바로 능력 단위인 거고 요거는 능력 단위 요소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4번. 직무기술서에서 제시하는 핵심 기술은 보안 의식을 갖춘
컴퓨터 활용 능력, 이건 정보네. 정보 능력이잖아. 보니까 필요한 거 기술 봤더니 뭐 있어? 이 가동 능력,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가동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협업 능력에 대한 나와 있지? 정보 능력은 나와 있지? 안네. 4번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개인위생관리학위는 건강기능식품가공위생관리학의 핵심화의 능력 기술이다. 자, 건강기능식품가공위생관리가 뭐였어? 요거 능력 단위잖아. 개인위생관리학위는 능력 단위 요소야. 그치? 요거 능력 단위 요소는 이거에 대한 핵심화의 능력 기술. 이 개념이 뭐야? 능력 단위 요소라는 개념이잖아. 요소의 개념이지. 즉 뭐야? 맞지. 개인위생관리학위는 건강기능식품가공위생관리학위의 능력 단위 요소이다. 그 뜻이잖아. 맞지? 능력 단위 요소 맞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 무엇이 직무인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풀다 보니까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LCS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칠판에 도식화해준 그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제시문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알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두 번이나 아마 작성해줬던 것 같아. 그지? 그 부분은 잘 여러분이 기억해두면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9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요. 1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취업 계획과 관련된 Q&A 게시판 내용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저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동차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셰시 정비,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등 학과 전공 수업을 통하여 자동차의 구조와 개념을 이해하고,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대요. 대단한 학생이네요. 자, 기계장치의 구조를 배우고 직접 만지면서 성취하는 과정이 저에게 정말 딱 맞는 분야라고 느끼고, 있던 중에 우연히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튜닝 엔지니어는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조하는 전문가로서 저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자, 적성과 희망에 맞는 걸딱 찾은 거야. 그죠? 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인, 뭐?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 취업 준비 단계에 대한 거네. 취업 준비에는 기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기업들의 어떤, 뭐, 목록도를 쫙 만든 다음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취업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해당한다라는 거죠. 가에 들어갈게. 자, 1번. 자신의 생애 목표를 수립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 첫 단계 위에, 가장 위에는 목표 설정 단계. 자, 그다음 자신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예절 교육을 받아보세요. 이거는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니까 결국 취업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취업 후가 되겠네. 3번. 모의 면접 등을 통하여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훈련해보세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야? 구직 활동 단계에 해당하는 거지. 구직 활동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거. 같은 직종의 업체들을 선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서로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는 거야. 그 직종의 업체들, 기업을 선정하라는 거지. 선정하고.

행복을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고 한다. 뭐야? 기업 선택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정답은 4번이네. 수집한 업체의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를 정리해 보세요. 이건 역시 구직활동. 즉, 이것도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거잖아. 구직활동 단계에서 행하는 거지. 결국 정답은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함으로 뭘 한다? 이런 것들. 즉, 기업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기업에 대해서 뭐야? 목록들을 만들어서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라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 바로 기업의 경영 활동. 기업의 경영 관리 활동이죠. 정확하게 명칭으로 하면 경영 활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 활동이라고도 하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에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거야. 그러면 제시문에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지 그 제시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즉,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보상, 그다음에 인적 자원 유지과 관련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례는 뭐에 대한 보다 기업 경영 관리 활동 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례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뭐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뭐 인사 고과라든가 교육 훈련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나와서 할때그 제시문 안에 다른 문제, 다른 답지로 여러 답지 중에 하나로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이렇게 이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가 승진, 복리후생, 이런 부분도, 인적자원 보상과 관련된 것도 충분히 근로기준법과 연계해서 같이 해서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경영관리활동 요 부분 다섯 가지는 굉장히 뭐야? 다른 내용 요소와 결합해서 출제하기 가장 용이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것들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다. 자, 생산 관리는 되게 어렵지 않고 쉽죠. 생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생산 계획, 그다음에 공정 관리, 그다음 재고 관리, 그다음 작업 인력 관리, 품질 관리. 그중에서도 재고 관리하고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은 다른 거와 결합해서 출제하기 굉장히 쉽다. 그다음 공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정 관리도 제조업 관련 파트의 내용과 결합해서 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산 관리 활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올해 본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마케팅 관리 부분이에요. 마케팅 관리 부분에서 STP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든가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잘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6월 모의평가 때 나왔잖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다는 것은 본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을 꼭 공부해 놔두세요. 마케팅 믹스 전략은 제가 아까 문제 중에 설명을 좀 했었죠.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중에서 또 어떤 전략에 해당하냐? 네 가지. 그래서 외우기도 쉽잖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네 가지 중에 제시문에 해당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은 뭐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STP 전략도 충분히 이제 낼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이 마케팅을 못하면 실제 기업의 매출액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못하면 매출액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고 쓰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 상품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알게 됐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SNS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가장 기본 토대가 될수 있는 것, 그 제품을 알리면서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이 우리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마케팅 분야 쪽은 굉장히 기업에서도 공을 들이는 그 부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STP 전략도 충분히 된다. 시장 세분화시키고, 그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요 단계.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마케팅 믹스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P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해야 돼? 환경 분석을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수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 STP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는 요 3단계가 가장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 관리 활동이에요. 재무 관리 활동과 회계 정보 관리 활동은 굉장히 자주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재무 관리 활동하게 되면은 자본의 조달이라든가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지 어떤 거에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익이 나게 되면 얼마만큼의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할 것인지 배당 결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통해서 재무 자료를 분석해서 그 우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재무 관리 활동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즉 회계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측정 기록 관리하는 활동이 바로 회계 정보 관리 활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두 가지 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력 훈련은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3점 테스트 11, 12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교재의 6번째 주제인 물질의 전기적 특성 개념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XYG는 원자 핵이고 표는 XYG의 질량수와 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 표기해 볼까요? X의 양성자 수는 1로 주어져 있고 Y는 질량수가 주어져 있네요. 4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G의 양성자 수 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핵반응 가번을 먼저 보면 양성자가 두 개, 핵반응 후에도 숫자는 보존돼야죠. 자, 그러면 Y의 양성자는 얼마이다? 양성자 수는 두 개, 원자 번호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수 4에다가 2도하면 6, 같은 X가 두 개 있으니까 3, 3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질량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질량수 3이 결정이 됐고 Y의 원자 번호 2가 결정이 됐습니다. 핵 반응 전 양성자 수 혹은 원자 번호의 합이 3, 핵 반응 후에도 3 보존됐고 질량수 6 보존돼야죠. 따라서 G의 질량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보기 기역번 기역, 니은, 디귿 다 더하면 8이다. 옳은 문장이고 중성자 수는 X,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것이니까 X의 중성자 수는 2이고 G의 중성자 수는 3에서 2를 뺀 1. 따라서 X가 G보다 중성자 수는 1만큼 크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결손. 질량결손에다가 C의 제곱,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핵반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이고 핵반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클수록 질량결손이 큰 거죠. 따라서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발생한 에너지가 나에서보다 작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습니다.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그림 가나, 가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그리고 나는 양전자 단층 촬영 PET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가.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는 암 환자에 주입한 붕소가, 자, 여기 식이 보이시죠? 붕소에다가 기역을 포획하게 하여 리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암세포를 제거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원자 번호의 합과 그리고 질량수의 합이 보존돼야죠. 그러면 반응 후 원자 번호의 합이 5인데 이미 붕소의 원자 번호가 5예요. 그러면 기역의 원자 번호는 0. 그러면 이 기역의 정체는 원자 번호가 0인 것은 중성자밖에 없죠. 그래도 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되니까 질량수 반응 후에 11. 자, 붕소의 질량수가 10이니까 기역의 질량수는 1. 따라서 기역은 중성자이다. 보기 제시문 기역은 틀린 문장이고 자, 나번을 읽어볼게요. 양전자 단층 촬영은 인체에 투입한 방사성 의약품에서 방출된 양전자와 그리고 전자가 결합하여 소멸되는 쌍소멸 과정을 통해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해 영상을 재구상하여 질병을 진단한다. 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의 종류만 다른 양전자도 존재합니다. 자, 이 둘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존재가 없어져요. 그 얘기는 질량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질량 결손이 생겼어. 질량이 사라진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감마선이 바로 뭐예요? 우리 전자기파에서 가장 진동수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의 일종 에너지죠. 따라서 감마선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나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보기 제시문 니은 중성자 수를 물어봤네.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빼면 되니까 붕소는 5개, 리튬은 7에서 3을 뺀 4. 따라서 중성자 수는 붕소가 리튬보다 1만큼 크네요. 보기 제시문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질량 결손은 니은으로 적절합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수능 특강 교재에는 다섯 번째 주제 3점 테스트까지 모든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대단원, 이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은 선생님이 해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로는 무엇이 있느냐? 일단 전기력,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도 꼭꼭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 다이오드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그마치 세 개의 개념이 바로 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양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자핵 주위를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중성자가 아주 아주 조금 큰데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전자 한 개의 질량과 중성자나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이미 지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전자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보다 거의 1830분의 1배라고 합니다. 매우 매우 전자의 질량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질량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데 전하량은 똑같아요. 다만 양성자는 양전하,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을 뿐그 전하량은 똑같고, 그리고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에게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도 하나 있어요. 원자에게 양성자가 두 개가 있으면 전자도 두 개가 있어. 그럼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하량은 같고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자로 이루어진 이 물질들 혹은 그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핵반응에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너무나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당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원자도 제대로 볼수 없는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 원자의 구조를 밝힌 어떻게 보면 과학사적인 그리고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원자 모형의 변천은 아직까지 물리학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가 바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했고요. 사실 이 원자의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전자입니다. 톰슨의 음극성 실험에 의해서 이 톰슨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발견을 했는데요. 근데 음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체 방전관, 그러니까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관에 아주 소량의 기체를 넣고 양쪽에 고압을 걸어주면 이 마이너스 전극에서 프루스로만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음극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톰슨 선생님이 이 음극선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음극선이 지나는 자리에 이렇게 말굽좌석을 갖다 놨어요. 우리 수능 특강의 다음 주제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거든요. 공간에 좌석이 놓이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 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좌석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좀 어렵지만 자기장을 걸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위쪽으로 휘더라.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자기장 안에서 운동할 때이 전하가 힘을 받습니다.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아직 그 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하가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 그 전하의 종류가 전하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에 좌석을 놓으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기 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공간에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놓게 되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기장에 대해서는 물리학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판,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플러스, 즉 양전하의 인력을 받고 전하로부터는 청력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실험도 이 음극선이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죠. 여기에다가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톰슨 선생님이 또 하나의 실험을 해요. 음극선이 지나는 자리에 바람개비를 갖다 놔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햇빛 에너지가 돌려주나요? 아니죠. 공기 입자가 돌려주죠. 입자가 바람 기비를 쳐야 되잖아. 그런데 음극선이 지나는 자리에

바람개비를 놓으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음극선이 바로 입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톰슨 선생님은 음극선의 존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자를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전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톰슨 선생님이 전자라고 명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는 정말 원자라고 하는 그 구조가 실존할까? 이 과학자들이 반신반의했던. 근데 톰슨 선생님은 물질을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바로 그 전자가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입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찰이 대단한 사람이죠. 통찰 혹은 직관이. 그래서 이 톰슨 선생님은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냐하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음극성 실험을 통해서 음자라를 띠는 전자를 발견했잖아. 그래서 톰슨 선생님은 물질이 균일하게 양 전하를 띠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다음 빔에 나올 거예요. 톰슨 선생님의 제자가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가 톰슨 선생님의 원자 모형을 입증하려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알파 입자의 존재가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원자 핵이고, 원자 핵이니까 바로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마치 대포화를 빵빵빵 얇은 금박에다가 쏴준 거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거기에 가벼운 질량을 가진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으니까, 이 무거운, 비유로 치면 대포알이 이 티슈를 뚫고 지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헬륨 원자 핵, 알파 입자가 금박을 뚫고 스크린에 도달을 해요. 근데 만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알파 입자가 금박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튕깁니다. 심지어 180도 튕겨서 되돌아왔다고 해요. 만분의 일 확률로. 그래서 이 러더퍼드 선생님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자, 헬륨의 원자 핵이 무겁고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인데, 이 무거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헬륨의 원자 핵을 되돌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금 원자 안에 이 헬륨을 되돌릴 만한 단단한 공 모양의 입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양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되돌리려면 요 단단한 공 모양도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겠어요? 양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러더포드 선생님이 원자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알파 입자, 즉 헬륨의 원자 핵이 원자 핵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쵸, 그대로 지나가고, 이 단단한 원자 핵에 부딪히면 청력에 의해서 다른 각도로 반사되겠죠? 그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산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러더포드 선생님은 원자 핵을 발견했고, 그럼 이제 전자는 어디 있느냐? 이 원자 핵 주위를 잠시 뒤에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원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이다? 진공이다.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선생님이 아주 그냥 꽉찬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의 몸은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소수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입사 방향이 거의 정반대로 되돌아 나온다. 그것 때문에 러더퍼드 선생님은 원자의 중심에 양 전하를 띤 입자가 좁은 공간에 존재를 하고 그것을 원자 핵이라고 불렀고요. 러더퍼드 선생님은 이 원자 핵 자체가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이
원자 핵이 하나의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아니라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또 발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보면 톰슨 선생님이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원자 모형, 어떠한 원자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균열하게 띠고 있고 전자가 마치 건포도처럼 콩콩콩 박혀 있는데 러더퍼드 선생님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아니다. 원자 핵이 중심에 단단한 구 모양으로 있고 전자가 원자 핵 둘레를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자가 왜 원자 핵 둘레를 돌고 있어야 되냐면 돌고 있지 않으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우리가 다음 빔에서 배울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이끌리게 되죠. 그럼 전자하고 원자핵이 충돌을 하니까 원자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이 물질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마치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지구가 태양에 이끌려서 충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이끌리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이 전자도 원자핵 둘레를 원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분이 전자기파 형태로, 즉 빛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이 돼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기파, 즉 다른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자신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전자는 나선형 모양으로 운동하다가 결국 또 원자핵에 꽝 충돌을 해야 돼. 그럼 원자의 형태가 또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한 사람이 러더퍼드의 제자인 보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물리학 원에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톰슨, 러더퍼드, 보어가 다 스승과 제자 사이고요. 그리고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잠시 뒤에 다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기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전기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고요. 양전하, 음전하가 있는데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 B 전하라고 할때 A가 B를 밀어내? 그럼 B도 A를 밀어내야죠. 따라서 A가 B를, B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이고요. C하고 D라고 할때 C가 D를 당겨?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D도 C를 당겨야 되죠. C가 D를, D가 C를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신 분이 바로 쿨롱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쿨롱 선생님의 쿨롱 법칙, 전기력의 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전기력의 크기는요, 두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은 전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각각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멀면 멀수록 어떻게 써요? 힘은 그치 약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R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력은 무엇에 반비례한다? R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이퀄로 만들어주는 쿨롱 상수 K가 있는데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막 조건을 주고 그래서 전기력이 몇 뉴톤이야? 10뉴톤이야? 20뉴톤이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몇 배냐? 누가 크냐? 몇대 몇이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를 풀때 선생님은 F equal K는 생략할 거예요. 그냥 R제곱분의 Q1, Q2로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전기력은 이게 끝이에요. 개념으로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기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문제 해결 팁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x equal minus d에
양전하 P를 놓았을 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양전하 P를 놓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A의 전화량은 Q라고 주었습니다. B의 전화량은 주지 않았어요. 자, 이때 1번.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일 때 마이너스 뒤에 P를 놨는데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이유는 일단 옆에 있는 A가 P를 당기네.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B는요, P를 그치, 밀어내겠지. 그래서 A와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면 이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A와 B의 전화량의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앞에서 전기력.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 상수 K 제거하고 R의 제곱이니까 D의 제곱 곱하기 A의 전화량 Q 곱하기 P의 전화량은 그냥 P로 놓을게요. 자, 이게 P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그러면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D네요, 3D. 제곱하면 얼마예요? 9D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B의 전화량은 모르고 P의 전화량은 그대로 P예요. 이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거 D제곱, D제곱 지워지고 P의 전화량도 지워지고 자, 이퀄이 성립하려면 B의 전화량은 A의 전화량의 몇 배여야 된다? 9배여야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A와 B의 전화량이 1대 3인 관계를 잘 보면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D이고요.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3D예요. 거리가 몇대 몇이에요? 1대 3이야. 자, 그럼 멀리에 있는 녀석이 가까이 있는 녀석과 전기력이 같아지려면 그만큼 거리가 먼 대신 뭐가 커져야 될까? 전화량이 커져야 돼요. 근데 전기력은 R제곱에 반비례 하니까 바로 거리가 3배 큰 곳에 있는 전하의 전화량이 거리의 제곱배만큼 전화량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P로부터 A, B의 거리가 1대 3이야? 그러면 A와 B의 전화량은 몇대 몇이어야 된다? 1대 9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B의 전화량은 9Q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두 번째.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뒤에 있는데 전기력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길까, 얘들아? A가 P를 당기는 힘보다 B가 P를 밀어내는 힘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즉, A는 전화량이 변함이 없어서 A와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똑같은데 B,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B의 전화량은 A와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같을 때가 9Q. 그거보다 어때야 돼? 전화량이 더 커야만 되죠. 그래서 B의 전화량은 9Q보다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이세 번째도 시험에 좀 자주 묻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x equal t에 p를 놓는데요. 자, 여기다가 p를 놓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a는 p를 당기겠죠. b는 p를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심의 여지 없이 d에다가 p를 놓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고 0과 2D 구간에서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기력의 방향이 항상 마이너스 x 방향. 따라서 이때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이 구간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팁, 기초적인 거 알아보았고, 자, 이번에는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도 이 팁을 알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3점 테스트 문제가 있고, 평가원에서도 이 팁을 이용해서 빨리 답을 찾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A, B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갔대요. 자, 이렇게.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B라고 할게요. 자, 이때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냐? A하고 C하고 지금 전하의 종류를 몰라요. 그래도 선생님은 0.1초 만에 알수 있어요.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큽니다. 자, 어떻게 알수 있느냐? A, B, C 각각 A에 작용하는 전기력, B에 작용한 전기력, C에 작용한 전기력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은 일단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고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죠. 그리고 B는 A로부터 힘 받고 C로부터 힘 받아요. 자, C는 A로부터 힘 받고 B로부터 힘 받습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작용 반작용.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사이도 작용 반작용. 뭡니까? A, B, C가 받는 전기력을 다 합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 다 더해서 세 입자의 전기력이 0이 되려면 C가 받는 전기력은 그쵸, 반대 방향인 플러스 X 방향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전기력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크기는요. A가 받는 전기력과 B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어야죠. 그래서 1번, 2번을 선생님은 굳이 A와 C의 전하의 종류를 찾지 않고도 정말 0.1점 만에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요 고급 기술을, 고급 스킬을 꼭 익혀두시고 수특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얼마나 유용하냐? 자, 백구 쪽에 있는 2번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X축상에 0, D, 3D에 점전하 ABC가 고정되어 있고요. A 음전하, B 양전하이고요.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각각 반대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라고 하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F. 방향은 반대. 그래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을 플러스 F라고 했으면, 왼쪽 방향의 전기력은 마이너스 F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럼 벌써 얘들아, A하고 B하고 전기력을 더하면 얼마예요? 0이야. ABC가 받는 전기력을 다 합하면 0인데 이미 AB로부터 0이 돼버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C가 양전하이든 음전하이든 상관없죠. 왠 음전하보다 양전하가 선생님은 더 쉬워 보여서 양전하를 항상 기준으로 삼는데, C가 양전하면 B는 C를 밀어낼 거고 A는 C를 당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크기가 같으면 FC는요. 만약에 C가 음전하면 이번에는 A가 밀고 B가 당길 테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양전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A는 C로부터 3D만큼 멀리 있고, B는 C로부터 2D만큼 멀리 있네요. 3대 2네요. 거리의 비가. 그럼 전하량은 멀리 있는 녀석의 전하량이 커야 되죠. 3대 2면 그 제곱인 A와 B의 전하량의 비는 몇대 몇? 9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자, ABC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전기력에 대해서 수특 미리 보기를 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 전기적 성질 여섯 번째 주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부분이 전기력이기 때문에 좀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특 미리 보기 105쪽에는 7번인데,
그림칸은 x축상에 0, 2D에 점전하 AB를 놓고 음전하인

점전화 피를 옮기면서 X축상에 고정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가에서 피의 위치가 0부터 2D까지 구간에서 피에 작용하는 전기력 FP를 나타낸 것인데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일 때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잘 봐야 돼. 일단 잘 보면 0부터 2D, A와 B 사이에서 P의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에 의해서 P는 왼쪽으로 모두 전기력에 작용하든지, 혹은 오른쪽으로 모두 전기력에 작용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P는 AB에 의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에 작용하고 있네. FP가 양일 때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P를 밀어야 되고요. B는 P를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돼. 그러려면 A는 음전하, 그리고 B는 양전하여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A하고 B의 전하의 종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요지죠. 전기력이 0인 지점은 없는데, 모두 플러스 X 방향인데, 그중 가장 전기력이 작은 최소인 점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바로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에요. 만약 A가 P에, 그리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면, 그때 AB에 의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최소값은 0이잖아요. 그것처럼 전기력의 방향이 같은데 전기력의 크기가 최소야. 그 얘기는 뭐다? 바로 그 지점이 A가 P에,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P가 어디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 그러면 AP, BP 거리가 몇대 몇이에요? 1대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A와 B의 전해량의 크기가 같구나.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법. A는 음전하이다. 전해량의 크기는 AB가 같다.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는 음전하, B는 양전하니까 A가 B를 당겨야겠죠?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느냐? 두 전하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을 때그 합성 전기력이 최소인 지점. 그게 바로 뭐다? 각각의 전하가 그 양전하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은 지점이다. 의외로 시험에 이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꼭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력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갈게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복잡한 계산식은 없습니다. 식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뭐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념을 잘 해놓아야만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한 문제, 20문제 중에서 꼭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과거의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은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학생들이 다 맞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역학, 그리고 또이 전기력 이런 데다 신경을 써서 그런지 오히려 이다 맞힐 거라고 예상했던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답을 틀리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더퍼드의 문제점이 뭐였죠? 바로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전자기파로 방출하면서 이끌려간다, 원자핵에. 자, 그래서 이 보어 선생님은 뭐라고 가정을 했느냐? 전자가 정해진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안정되게 원운동을 할수 있다. 그리고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수소라고 하면 원자핵의 양성자가 한개 있어요. 그럼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몇개 있을까? 전자도 한개 있어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전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 있는

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의 궤도가 이론적으로는 무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양자수, 퀀텀 넘버라고 하거든요. 물리에서의 n은 넘버,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양자수라고 보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양자수가 뭐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의 서열이에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n equal 1, 즉 양자수 1, 양자수 2, 양자수 3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정해진 궤도와 정해진 궤도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파트 1층, 아파트 2층, 1.5층에 살 수가 없죠. 그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각각의 에너지 준위의 값이고, 이 V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론 볼트, 전자 전압을 의미해요.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로 줄을 쓰는데, 줄은 굉장히 큰 단위, 마치 킬로미터처럼. 그런데 이런 거잴 때는 센티미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작은 에너지 단위는 EV, 전자 전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속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동서 남북 방향이 없어요. 이 마이너스는 크기예요, 크기. 그러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3.6보다는 마이너스 3.4가 크고, 마이너스 3.4보다는 마이너스 1.51이 크고, 그리고 양자수가 무한대일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0. 0이 가장 큰 에너지 준위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n equal 1일 때, 첫 번째 궤도일 때, 그때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자, 얘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이란 말은 우리가 다음 빔에서 설명할 건데, 자, 그때 나오거든요. 바닥 상태. 그럼 바닥 상태가 뭔지 알아야지. 가장 바닥이야. 몇 층? 1층. n equal 1을 바닥 상태라고 하고, 2, 3, 4, 일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바닥 상태일 때, n equal 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자, 에너지 준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선생님, 보통 그래프라고 하면 등간격으로 그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 계산하면 10.22V거든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 그냥 계산하기 싫으니까 대략 22V.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한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안쪽 궤도일수록 바깥쪽 궤도일 때보다 어때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심지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궤도가 아니라 무한번째에서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 간격을 크게 그리시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점점 좁혀지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전자는 이 중에서 어디에 존재할 거냐? 대부분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에 존재를 하지만, 그럼 평생 그 전자는 그첫 번째 궤도에만 있을 거냐? 그럼 뭐하러 두 번째, 세 번째 궤도가 필요하겠어요? 궤도를 옮겨갈 수 있어요. 그 옮겨가는 궤도. 이것을 우리가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가고 싶어. 그럼 바깥쪽 궤도가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요. 얼마만큼?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그러면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수 있어요. 근데 바깥쪽 궤도는 전자는 불안정하거든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해. 그러니까 안정한 안쪽 궤도로 전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의 많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내가 전이하고 싶어. 그러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외부로 방출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전자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식이 달랑 요거 하나 나옵니다.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h를 e라고 했을 때 e equal h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그 f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혹은 에너지, 혹은 또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면 이미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죠? 전자기파의 일종인 줄 알았던 빛이, 그치, 광전 효과에 의해서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F는 빛의 진동수 혹은 광자 한 개의 진동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E equal HF라고 하면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너무 잘 준비를 해서 문제에는 E equal HF를 이용하되 이 F를 바꿉니다. 어떻게? 람다분의 C로 바꾸죠.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F 람다. 우리 아직 대단원, 3단원 파동 안 들어갔지만 알고 계시죠? 자, 이때 빛의 속력을 C라고 하면 C equal F 람다. 따라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진동수에 관해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파장으로도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H는 플랑크 상수니까요. 두 궤도의 에너지 주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혹은 광자 한 개의 진동수도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으로 수특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7번에 있는 문제이고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위 A, B, C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 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파장으로 나와 있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서 먼저 푸느냐? 진동수로 바꿔서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무엇을 말해줄까? 그렇지. 그두 궤도 사이에 에너지 준위 관계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화살표만 딱 보고, 아, FC라고 하는 화살표는 FA에다가 FB를 더하면 되겠구나. 하나 알수 있고, 화살표가 가장 긴게 바로 이 FC죠? F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FA, 그리고 FB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파장을 비교를 하래. 파장부터 비교하면 안 돼요. 뭐부터 비교해야 돼? 진동수부터 비교해야 돼요. 진동수부터 비교하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빛의 속력을? 그렇지. 파장으로 나눈 거죠. 혹은,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 그러니까, 파장은 C가 제일 작고, A, 가장 긴 파장이 바로 전위 B에서 방출되는 파장이네요. 자, 1번.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지 않죠? 람다 B가 람다 A보다 큽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2번. 람다 C는 람다 A 더하기 람다 B다? 이거 완전 틀렸어요. 자, 이러한 수식은 진동수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FC는 뭘까? 람다 C분의 C. FA는 람다 A분의 C, FB는 람다 B분의 C, CCC 약분돼서 람다 C분의 1은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대표적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거다. 파장에 관해서 묻든 파장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든 파장을 무엇으로 바꾸고 계산을 해야 된다? F로 먼저 바꾸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백열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멘트, 그게 텅스텐이거든요. 그게 고온이 되면, 고온의 고체죠. 거기서 이제 빛이 방출하는데, 뜨거운 고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연속 적절하고,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 즉, 저온의 기체가 들어있는 관에 연속 스펙트럼을 쪼여주잖아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은선이 나타나. 이 검은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빛들이 빠져있는

있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여러분들?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한 빛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것은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한 수소 기체의 방전관은 수소 기체를 놓고 고압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 준 거야. 그럼 안쪽 궤도에 있는 그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쪽 궤도로 갔다가 에너지가 커서 불안정하니까 다시 안쪽 궤도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특정한 색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 스펙트럼이고요. 자, 그러면 왜 수소 기체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선의 형태를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중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불연속적이란 말을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중위부터 이어서 개념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번째 수능특강입니다. 자, 조언, 제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3페이지까지입니다. 17강 정도 들어왔으면은 뭐 이제 뭐 20강 중에 17강이니까 이제 3강만 남은 거잖아. 18, 19, 20 해가지고 딱 3개 남은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조금 자신감이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단어지 뭐 단어. 그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들이 반복이 돼서 아, 저 선생님 또 저 얘기하네? 라는 식으로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일본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다가 뭐 다른 거 못 했다가 다시 아 맞다 일본어 너무 안 했네? 그랬다가 다시 또 했다가 약간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해도 똑같고 또 해도 똑같고 또 하면 또 까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서 야금야금 또 하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거 아 맞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기도 하면서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조언이나 제안 표현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언은 뭐지? 어드바이스 하는 거잖아.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제안은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이런. 그럼 권유랑도 좀 비슷하고. 계속 비슷합니다. 자, 회화체의 특징이 좀 나와요. 이거는 약간 축약하는 건데 사실 이 회화체의 특징이 지금 17강에 나오는 게 아니라 1강이나 2강 정도에 나오면 조금 더 회화체적인 문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헤매지 않고 해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도 이 나중에 보면 또 어떤 게 있어.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본어의 비언어 문화 손짓 몸짓 이건 뭐 재밌으니까 그냥 그림 보면 되는 거고 11개 문제 풀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 볼게요. 뭐뭐 하는 표현이 좋다. 타호가이 나오죠? 뭐뭐 하는 표현이 좋다. 자,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볼게요. 지사이코로 어렸을 때, 지사이코로입니다. 어렸을 경, 즉 어렸을 때. 와타시와 치카쿠노 근처에 수에교신이 가요데이마시다. 니 가요. 이 옷 쓰지 않고 니 쓴다는 거 알죠? 수영교실에 다녔습니다. 수영학원 다녔다는 거야. 슈이카이 뭐뭐 하러. 나라인이 이때이마시다가 이때이마스 가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소노토키와 그때는 오요그노가 아마리 스키데와 아리마센데시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하가 엄마가요. 오요게르요니나 때 동사의 기본형이 아니라 가능형이야. 가능 동사. 뭐뭐 할수 있게 되다. 변화가 되는 거지. 불가능했던 게 가능하게 되다.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게 되어 두는 편이 좋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섬이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혼슈가 있으면 사는 데가 어디야? 해변가예요. 이렇게 해변가. 그래서 바다와 밀접하게 살고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수영을 할지 모르는 되게 접근성이 좋은 국가잖아요. 섬나라니까. 수영을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엄마는 좀 이렇게 여기 지금 일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수영하면 좋다. 수영할 수 있도록 되어 두는 편이 좋아. 수영은 배워두는 편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겠지. 또 이유노데라고 말해서 나라이 하지메 마시다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모시로크 나이노데 재밌지 않기 때문에 야메테 시마이 마시다 그만둬 버렸대요. 오도난이 났다 이마와 지금 어른이 된 지금은요. 조즈니 능숙하게 오요게르 수영하는 도모다치오 미르 또 뭐뭐 하면 보면 어떻다고? 아노토끼 아가 뭐야? 회상의 아예요.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어에서 옛날을 회상할 때는 소노토끼라고 하지 않고 아노토끼라고 합니다. 아노토끼 야메네케레바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바 욕같다라고 하는 건 약간 후회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어렸을 때 뭔가 뭐 자전거가 됐건 뭐가 됐건 배워두면 성인이 돼서 금방금방 쉽게 쉽게 그 몸으로 배운 거는 습득해둔 거는 금방금방 느는데 다 성인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되지. 특히 수영 같은 거는. 자, 타호가 이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기본형을 쓰지 않고 타를 썼을까? 기본형을 쓰면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됩니다. 뭐뭐 하는 쪽이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축구를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보는 게 좋아? 아, 나는 축구 땀나고 싫어. 보는 게 좋아. 미루호가 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양자택일 할 때, 그때, 나니나니 호가 이.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호가 이. 이렇게 선택의 느낌이 되는 게 취향. 이게 뭐뭐 하는 쪽이 좋다는데 타호가 이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해서 제안이나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약 먹는 게 좋겠어. 수술이요. 논다 호가 이 이런 식으로. 노무 호가 이 마시는 편이 좋아 아니면 바르는 편이 좋아 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논다 호가 이 마시는 편이 좋아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는 타형을 씁니다. 그런데 나이 호우가 이는 부정 충고인데요. 낙았다 호우가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과거형처럼 하니까, 얘도 과거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는 아니에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나이 호우가 이는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데스나 또 오모이마스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마가 아니네요. 아메, 후리소다카라.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가사 못떼있다 호가 이요. 자, 우산을 가지고 가는 편이 좋겠어. 라고 이제 충고해주는 거지. 너 가다가 이제 비 온다. 너 우산 가져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리 너무나, 스메다이 문어와 차가운 것은요. 너무 나이 호가 이, 나이 호가 이. 못 맞지 않는 편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문장. 덴기 모이시. 날씨도 좋고요. 쿄와 아루이데 이코 호가 이. 걸어서 가는 편이 좋겠다. 걷는 편이 좋겠어. 야, 딴거 하지 말고 조언을 하는 거야. 걷는 게 나아. 아로이타 호우가 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자전거도 되고 버스도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걷는 걸 선택하겠어라고 할때 아르크 호우가 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조언 끝났습니다. 자, 조언 두 번째 들어왔어요. 누이와 유키의 대화. 이거 타 호우가 이 똑같은데? 이건 뭐지? 뒤에 은자나이가 나오는 거야. 은자나이가 뭐냐면 은자나이 응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은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이, 자나. 똑같아.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나예요. 자, 콘도노 2번 문과사이 학교 축제죠. 나니오스를까? 무엇을 할지? 뭐 키메나키야 이케나이 나키야 이케나이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뭐뭐 하지 않으면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나케레 발을 줄이면 나키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줄이면 나쿠테와를 줄이면 나쿠차

이랑 똑같은 거야. 나이또도 있어요. 자, 나이또 나케레바 나쿠테와. 나케레바 줄이면 나케야. 나쿠테와 줄이면 나쿠차. 자, 이케 나이도 되고, 나라 나이도 되고, 다메다도 되고. 그 뜻이 뭐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뭐 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야,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 학교 주제 때뭐 할지. 응, 견해와 오코노미야키 노 미세오 다시다 요네. 이랬습니다. 요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맞아? 이런 거죠. 호도시모 오나지노 니스를 오나지, 오나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할 때 오나지 나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수식이 되죠. 그래서 오나지노라고 이렇게 오나지나노라고 하지 않고 오나지노 니스르 같은 걸로 할래? 야, 오나지모노와 같은 것은 오모시로쿠나이요나. 재밌지 않네. 좀 다른 거 하자. 나니까 뭐또 아타라시 모노니 시타 호가 이. 뭔가 좀 새로운 걸로 하는 것이 좋단자나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다. 토모. 이렇게 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단정하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짠겠어라는 식으로 짜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게무 똑과 게임이라든가 나르호도 역시 게무 이 까모네. 자, 까모네. 까모는 어디서 나왔어? 뒤에 생략이 됐어요. 시레나이라고 하는 거. 까모 시레나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 표현인데요. 시레나이를 생략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타호가 이는 배웠는데 의견을 말할 때 뭐라고요? 은자나이. 지금 여기서 은자나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다. 은자나이, 뭐뭐지 않아? 너 대화 나이 되쇼오까? 뭐뭐 것은 아닐까요? 뭐뭐인 것은 아닐까? 자, 탑은 아마도 뭐뭐겠지. 다로우가 다에 뭐뭐이다라고 하는 와타시와 센스라라고 하면 나는 선생님이다 하잖아요. 센스에 나로 하면은 뭐뭐이겠지가 되는 거야. 추측이 되는 거지. 여기도 아마 뭐뭐겠지가 되는 거지. 탑은 니혼고노 센세다로 아마 일본어 선생님이겠지. 발음이 저런 거 보니까. 자, 탑은 나니나이 또 오모이마스. 나니나이 또 뭐뭐라고 생각한다. 다뭐 하는 거야? 의견을 약간 완곡하게 추측하듯이 말하는 표현들을 지금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35페이지 펴시면 요 내용들을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두 번째 거. 자, 예문도 볼게요. 라이시우 가라 바이토 데모 시오가나. 아르바이트라도 든지 라도 할까나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이게츠 시켄 데쇼? 데쇼? 뭐뭐자나? 시켄자나이? 시켄자나이 데쇼까? 시켄자나이 다로까? 시켄다로? 시켄다 또모? 뭐 이런 식으로 시켄 시험이잖아. 시나이 호가 인자나이? 시나이 호가 이 또모? 라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은자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확인하는 듯한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문법이긴 하지만 문장 속에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는 건 정말 좋은 확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제안 먼저 갈게요. 노아 도우 데스까? 너무 간단하지. 뭐하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과 아오키의 대화. 콘도노 야스미 이번 휴가. 료코니 이키타인 데스가 여행 가고 싶은데요. 노코가 어딘가 이토코로 아리마센까?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소 데스네. 홋카이도에서 스키오 타노시무 노아 도우 데스까? 뭐하는 것은 어때요? 자, 그런데 타라 도우 데스까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제안 1이잖아. 제안 2에서는 타라 도우 데스까가 나오거든. 뭐 이리 해버리지 뭐. 자, 타라를 붙여봐. 어떻게 돼? 타노 신다라도 됐을까? 자, 타노 신 다라가 되겠지? 사노 신다라도 됐을까? 이렇게 한자가 이상해. 타노 신다라도 됐을까? 즐기면 어때요? 즐기는 것은 어때요? 즐기면 어때요? 둘다 되는 거야. 내길에 봐 가능하다면 뭐또 더욱 치카이 토코로가 이인 됐을까?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이 좋겠는데. 자, 온센마. 효과도 뭐니까. 자, 그럼 온천 어때요? 이마 와카이 히토 노 아이다 데 뭐, 인기 아리마스요. 지금 아주, 저기, 이 와카이 히토 노 아이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온센 데스까? 이 데스네. 저또 시라베 떼미마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안표 갈게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못마는 것은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노아도 데스까? 못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강하 데스까? 도를 높이면 이강하 데스까? 자, 데스까도 높여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데쇼우까? 직간가루 나라, 시간이 있다라면, 시간이 있다라면, 시간이 있는 경우, 조건이라면, 도쿄다케, 교토다케 되놨고, 교토뿐만 아니라, 나라니 뭐, 나라에도, 이때 미르 노와도 데스까?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 다음, 고도모 노 나마에, 린때 츠케르 노와도, 린이라고, 이라고, 츠케르, 나마에오 츠케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붙이다예요. 뭐라고? 린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린 또, 나마에오 츠케르 또,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3번 보시면요. 노를 접속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예, 그 밑에 거를 정리해가지고 왔는데요. 보세요. 이 노는 그냥 이렇게 막 붙는 거야. 어떻게 붙냐면은, 이 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명사예요. 명사를 붙는 형태로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명사를 붙이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봐봐. 이형용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지형에 그냥 명사가 온단 말이죠. 근데 나형용사의 경우는 어떠냐는 거지. 나형용사는 나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인 경우에도 명사 노노가 아니라 명사 나노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잘 아는 스즈키상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때?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노를 쓴 거죠. 자, 하얀 것은 어때? 이런 식으로 바로 붙였습니다.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노를 붙이는 이 형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안 두 번째 갑니다. 타라 도우 데스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네요. 자, 이 문장 볼게요. 스지짱마, 고노마에 지분노 것도 こんなに 頑張っ ているのに 日本語が 上手くならない と 言ってたよね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능숙해지지 않는구나라고 말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수지 씨는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지분 노코토, 이 노코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bout 명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간바떼 이르노니 아주 분발하고 있는데 예상밖의 결과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우마꾸 나라나이 능숙해지지 않는다 또 이때다요네라고 말했지라고 얘기합니다. 와타시와 지수상가 수지가 아니네요. 지수상가 니혼니 키타 3ヶ月 마에 요리모 일본에 온지 3개월 전보다도 또 이게 뭘까요? 요리라는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이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죠? 쭉이 아니야. 훨씬 일본어가 조진이 났다. 또 어머게도 훨씬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나? 라면서 이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노 혼토노 치카라오 시루 타메니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기 위해서 니혼고노 시켄고 우케테 미타라도 데스까? 미르노와도 데스까? 미타라도 데스까? 이렇게 하겠죠. 키토 토뭐 틀림없이 반드시 예, 지스짱가 오모테 이루 요리 네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토르의 뭐야? 가능 동사. 그지? 에단 플러스루.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제안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타라가 나왔어요. 노아도. 이거 노아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은이 아니라 타라라는 식으로 뭐뭐 하면 어때? 뭐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스마호 가이타인 다게도 스마트폰 사고 싶은데, 논나노가 이이까나? 어떤 것이 좋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호 나라, 사토시 군과 쿠아시 또 뭐우요? 사토시 군이 잘알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A, 바, B를 했습니다. 네, A, 바, B 하면은 A를 하면 B 하고 A를 안 하면 B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할 거면 하고 말건 말고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제안하려면 타라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수능 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조사의 생략이라고 돼 있죠? 자,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조사, 와, 가, 오, 니 등은 종종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생략이 많이 돼요, 1번도요. 그런데 1번에서 생략이 안 되는 거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 이거는 생략 안 돼. 이거는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 뭐, 대 같은 것도 생략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다 되는 건 아니야. 고노 히토와 나레 데스까? 고노 히토 나레 데스까?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와타시 야리마스, 와타시 가야리마스 주격조사죠? 나뇨 타베르노, 목적격 조사도. 오, 나니 타베르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도코니 이따레 이노, 도코 있다노 이런 식으로 어디에라고 하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 니를 쓰는 경우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만 생략될 수 있다고 해서 다 생략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박스를 좀 뚫어봤어요. 음의 변화, 추가, 축약, 변형 등의 음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암말이는 그다지인데 이거 암말이라고도 합니다. 도떼모는 도떼모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더 강조하는 듯하네. 야빠리, 야하리보다 야빠리를 더 많이 듣죠. 일상생활에서는. 네. 박가리는 뭔가 빡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느낌이 네, 좀 살짝 박가리 이렇게 뭐뭐 만뿐이에요 그럴 때. 좀 약간 강조하는 듯한 느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1번. 이거는 혼또라는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토꼬로도 토꼬라고 줄이고요. 대쇼도 대쇼라고 줄이고요. 다로도 다로로 줄입니다. 줄이는 거. 약간 넣어서 좀 확실하게 만드는 거. 줄이는 거. 그다음 1번. 변화 볼게요. 고찌, 녹가. 이렇게. 약간 줄이죠. 그다음에 음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스미마셍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미마셍 안 그러고 미가 M이 발음이 안 되면서 고나이다는 이두 개가 합쳐져서 노아 노아 노아 나가 되는 거예요. 고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고나이다, 고노아이다. 요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음의 변화가 있는 거는 아 이런 식으로 약간 회화제에서 A와 B의 대화에서 이렇게 변화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고서 알아볼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는요. 이렇게 응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이요. 자, 보세요. 뭐 나카가 이빠이 나노데 해도 되는데 난데를 쓰기도 하고요. 나이저브 데스. 고래 초또 와카라 나인 데스. 라 대신에 응으로 쓰는 겁니다. 교준이 야라나이 또 남에 난다. 얀나이 또 남에 난다. 이지 도레다케 내가 응으로 바뀌도 돈다케 갖다 놓어. 이렇게 얼마나 산 거야? 이렇게. 나나 레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앞에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적당히 해석이 가능한데 이 친구들은 가끔씩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테이르 테르 데이르 데르 테이나이 데나이 테 데이나이 데나이 테이쿠 테쿠 데이쿠 데쿠 이런 식으로 이가 다 공통적으로 없어지는 내용이죠. 축약이 되는 거죠. 나나미와 해야 돼. 네때르, 네때이르. 방에서 자고 있다. 아찌대. 저기에서 야마토쿤, 야마토쿤을 욘데르, 욘데이르. 부르고 있다. 마다, 나니모 타베떼 이나이. 먹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고노 해안이와 데레모 쓴데 이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고래, 야떼쿠가라, 야떼이쿠가라. 가지고 해 나갈 테니까. 야떼이쿠가라, 해갈 테니까. 하고 갈 테니까 사케니 이때때 먼저 가 있어서 때때라고 하면은 뭔가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가서 있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소코데 저기서 오차데모 논데 논데크 논데 이크 마시고 갈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가 생략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봤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너무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이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 줄여졌을 때, 테오크, 테오, 테오, 테오, 테오 하면 토가 되는 느낌이 좀 있지만, 테시마오는, 테시마오를 빨리 한다고 해서 차오로 줄여지는 것 같진 않아요. 테시마오, 테시마오, 차, 그쵸, 그쵸. 네시마오도 자우. 테와차, 대와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예. 우리가 줄였을 때딱 요렇게는 안 되는데 요렇게 줄여지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콜라예요. 네 조건이 이래 또 이때 이래 테 오이테가 되는 거죠. 이래 때 오이테 크레르 넣어 놓아 줄래? 고래 아시다마데니 욘도 이때 욘도 데오 읽어두어라. 욘데 오이테 읽어두어라. 욘도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젠부 와스레쳤다 잊어버렸다. 테시맞다 잤다. 젠젠 에 뱅쿄 시나이데 공부하지 않고 아손 잤다 놀아버렸다. 카사니 하나시자 테와 다메 금지요. 자 네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했습니다. 라케레바 나쿠테와 나이토. 그 다음에 나메다 이케나이 나라나이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표현이 되는데 금지 표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안 된다는 똑같이 취해요. 그러면 태화나 차가 오면 되는 거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같이 취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지 해서는 안 된다인지 이 차이가 금지인지 의무인지가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쿠차, 나케레바 다 마찬가지예요. 나쿠테와를 줄이면 어떻게 돼? 얘를 나쿠차가 되는 거고, 나케레바를 줄이면 어떻게? 나캬가 되는 거고. 세 글자가 두 글자가 이 캬가 되는 거고, 두 글자가 차가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는 같이 취해주는 거예요. 자,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간바라 낙야. 이건 지금 생략도 가능해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기 때문에 낙야 하고 끝난 거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카이라 낙야. 나쿠차. 나쿠차다 이거. 쿠가 빠졌네. 나쿠차. 낙야 또는 낙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레도모는 이 내도가 빠져서 케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의 축약. 자, 도서관에 가는데 함께 갈래? 라는 식으로 하는 우리 축약 표현, 생략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화체의 특징 음의 축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거. 자, 봐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읗대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통합해버렸어. 어차피 다 읗대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되게 헷갈려 하거든. 잘 보세요. 수윤짱 센센이 나리따 이때 뭐뭐라고 해라고 전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다상 이 오사카니 히코시다 때 뭐뭐라고 들었다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했다. 이게 다 뭐야? 둘다 전언이야. 그래서 바꿔주면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들었다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에 겐꾼 아메리칸 유학 쓰르 때 유학한다면서 코이노보리 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건 코이노보리와라는 식으로 주격조사 대신에 쓰는 으떼. 그치? 그 다음에, 라이슈 시겐와 나이떼 이때다 토, 인용의 토, 뭐뭐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도코노마 때난 데스, 도코노마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와에 해당하는,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으떼. 자, 이게 다 뭐예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얘가 결국에 다 으떼로 수렴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으떼에 대해서는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마. 그냥 보고서 해석되면 돼. 아, 이거는 그냥 전원인가 보다. 이거는 뭐 주격조사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략 표현 갈게요. 자,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츠레시마스 되고 사실은 뭐가 되냐면 오사키니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도조도 있어요. 그럼 먼저 가세요. You first. 문 열어주고 레이디 퍼스트, 유 퍼스트. 그지? 먼저 가세요라고 할 때도 이 오사키니만 써도 됩니다. 오사키니 도조. 오사키니 이렇게 얘기해도 이 오사키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는 뭐죠? 이제 약간 퇴근 같은 거할 때, 아, 제가 먼저 좀 가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할 때, 오사키니 시레시마스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오사키니라는 식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코목과목 시레나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니어비다카라 미츠가 코목과목. 우리나라 말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규묘일이기 때문에 길이 막힐지도 점점점 이렇게 되지. 막힐지도 하고 끝나지도 않아. 잘안 끝나지 그렇게는. 요이 오토시 오무카이 쿠다사이. 요이 오토시요 라고 오무카이 쿠다사이를 생략할 수 있다. 너저 고치라에 라고 생략하고 키테 쿠다사이를 안 써도 된다. 보통 잘말안 하지. 너저 오다이지니 라고 하면서 쾌유를 빌어요 얘기할 때 시테 쿠다사이를 생략하고. 자, 오츠다이 쿠다사이를 생략해서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는 표현도 됩니다. 나니나니사니 요로시크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안부 전해달라고 할때 어떤 것들이 생략되는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나오면 아, 이게 이런 표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언어 문화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본은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이렇게 가리키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요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코를 가리키는. 근데 이렇게 하는 한국인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식사 저는 많이 이타다키마스, 고치소사마데시타 이렇게 하죠. 자, 부탁할 때는 이렇게 사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자, 동의할 때는 우리랑 똑같아요. 자, 부정할 때도 되게 비슷합니다. 부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좀 각도가 약간 요렇게 돼 있지 않나라는 느낌. 우리나라는 어우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물론 일본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라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한국 사람 하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니? 손바닥 보이지? 발바닥이 아니라 손바닥 보이지 않니?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지금 여기는 앞에 손바닥이 보이는데 드라마 같은 거 봐봐.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에이 손하고 떠나이 되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지. 냄새 난다는 듯이. 그다음에 나루호도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 선생님 나이 또래 친구들. 근데 어떤 애는 한다 그러고 어떤 애는 자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선 나루호도 이렇게 잘안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앞 난마풀 지나갈 때 이렇게. 아, 시마센, 시레시마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전철 같은 거 타면 이제 그거 구경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저씨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생각일까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여간에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게 일본인, 우리나라는 이런 거안 하니까.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1, 2, 3, 4, 5.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지, 나? 1, 2, 3, 4, 5 하고 6, 7, 8, 9, 10. 이렇게 한다는 거. 6, 7, 8, 9, 10. 얘기하는 거야. 우리 6할때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 이 무슨, 그거 같다. 무슨 동영상 프로그램 보면 뭐잘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1. 아니, 왜 이런. 6. 6, 6개. 7. 8, 9, 10, 오케이? 네,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세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유, 끝났습니다. 대형의 모양으로 봐. 유기의 행동으로 해당하는 거 볼게요. 자, 뭐 하는지 볼게요. 유기가. 가오리, 따노무, 부탁해. 1만 엔 가시떼. 자, 뭐?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아시다 카이스 까라. 내가 돌려줄 테니까. 1만 엔. 망행 쓰지 않아요. 이찌망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와깟다. 아시다 카나르즈 가이스테네. 알았어. 내일 반드시 돌려줘. 응, 아리가또. 그랬습니다. 자, 유우키가 빌리는 행동이니까, 아, 부탁해. 자, 여기 나루호도고요. 와타시. 자, 이거 뭐죠? 부탁해. 이 답이 3번이고요. 자, 이거 뭐죠? 노노노노노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남앞을 가로질러 갈 때. 즉, 지나갈 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매와 엄마의 대화. 딸이 뭐라 그래? 엄마, 마짱까라 대화. 그랬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코인슈 도 쓸까? 네. 뭐래? 라고 해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아또 대, 대화 쓸을 때, 지다의 때. 이랬습니다. 자, 으때 아까 했지만, 1번, 토. 2번, 토 이유. 3번, 토 이유 노와 또는 와. 4번, 뭐래? 토 있다. 토, 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결국 뭐야?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주격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래라고 하는 또 있다, 또 에, 키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노스르까 때 뭐뭐 어떻게 할

할 건지 말하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전화한다고, 이건 1번이지, 라고 전해줘. 왔다 갔다 라고 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왔습니다. 오사키니 시레시마스.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겠죠. 오사키니. 오사키니 시레시마스. 오사키니 시레, 오츠카레사마. 뭐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너저 시레시마스가 쓰면 안 되겠고요. 오사키니 써야겠습니다. 자, 오다이지니는, 예, 평소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오다이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린 상대방과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찾아가서 병분한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거나 그럴 때 오다이진을 씁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되죠. 선생님 사요 우가 빠졌는데요. 우가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축약에서는 이게 딱히 나오지 않았는데 우가 빠지기도 하니까 이거 고태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이 오또시오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연말에 하는 인사말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또하고 야마다에 됩니다. 야마다상 오히루이도 시마스까? 자, 점심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뭐 건나지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타벤 이기마쇼. 먹으러 갑시다. 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강하고 적극적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쇼니 타벤 이기마센까? 이기마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다카시사모 이쇼니 어떠세요? 라고 제안합니다. 시마스까? 합니까? 도우 데스까? 이쇼니 도우 데스까? 제안. 이쇼니 이키마센까? 제안. 예, 도우 시마스까? 어떻게 합니까? 답은 BC. 지금 권유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 또, 쿄와 아리가또 오자이마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게 현관 앞에서 헤어질 때 하는 말이죠.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객이 이제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호스트들이 나와 있었어요. 오키오츠케떼 조심해서 가. 부모님한테도 안부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오키오츠케떼. 고려오시니모. 그치, 요러시크 오츠다이크다사이. 요러시크 해도 되는데 생략이 돼서 오 스타에 쿠다사이 하면 되겠죠. 안부 전해달라. 자, 마치가떼루. 마치가떼루가 뭐야? 마치가 오는 틀리다라고 하는 기본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미따이 데스케도 씁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미따이 데스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명사의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미따이다라고 하는 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미따이다는 미따이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나형용사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은데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따이인데스가 아니라 미따이난데스. 뭐가 된 거야? 이 다가 나형용사 활용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다가 나로 바뀐 상태에서 은데스를 바꿔줘야지 맞겠죠? 그래서 미따이 난 데스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면 미따이다가 미따이다가 나로 바뀐 다음에 은 데스가 붙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틀렸다고 보이는데요. 노고 데스가 이거 틀렸어요 하지 않고 틀린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여기요. 태가 두 개로 맞대떼니 나떼마스 나떼 이마스죠. 자. 히토츠와 게시 타호가 이 타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언하고 있어요. 아, 소래 마치가이자 나이 됐어요. 마치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 마치가우에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거 미스가 아니야. 맞대 이때 이를 쇼략 생략 시대 이룬 데스 생략한 거야. 맞대 이때 쿠다사이. 또 유, 이미 됐어. 토가 되겠죠? 봐봐. 여기 보면, 라고 하는 음이다. 여기를 토로 바꿔 쓸수 있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뭘로 바꿔 쓸수 있어요? 으때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음이입니다. 으때의 의미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EBS 방송국. 방송국 편의상 한국어로 쓸게. 호소효과인데 EBS라고 하는 방송국이야. 그럼 라고 하는 방송국이잖아. 라고 말하는 방송국이잖아. 얘를 줄여가지고 EBS 때 방송국 이렇게도 되는 거야. EBS 때 방송국, EBS 또 이유 방송국, 네, 토 이유나. 그러면 이토 이유를 또 보면은 재밌지. 이 토를 으때로 바꾸는 거야. 으때 이유 라고 하는 방송국, EBS 때 이유 방송국, EBS 토 이유 방송국, EBS 때 방송국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으때는 토가 될수 있고 토 이유는 으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또 이유 의미 됐어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소원한 데스까 맹견이 나리마시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마떼이테 쿠다사이,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인데, 지금 쿠다사이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생략하고, 그럼 나머지를 추출해봐. 뭐가 돼? 마떼떼. 이렇게 되는 거지. 기다리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가 두 개로 마떼떼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지금 지워가지고, 마떼 기다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이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마떼이테 쿠다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쿠다사이 생략되고 이 생략돼서 결국에 마떼떼가 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선생님이 근데 재밌죠 근데. 자 1번 갑니다. 이와 와카라나이 니혼고 요시다니 키이테이루. 이는 모르는 일본어를 요시다에게 묻고 있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시다는 마떼를 마떼떼라고 마치가테 카이타 틀리게 썼다가 아니지. 이는 마떼 뭐 마떼떼 뭐 마치가타 또 뭐다 두개다 틀렸다라고 생각했다 아니죠. 요시다는 이에게 마떼떼는 마치가에다 또 오시에테이루 틀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아니죠. 요시다가 쓴 마떼떼는 마떼이테를 미지카쿠시타 모노데아루 것이다. 짧게 한 것이다. 답이 1번이죠? 아, 5번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미지카이 짧다죠? 근데 짧다가 미지카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미지카쿤 여기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미지카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쉽게 쉽게 넘기지 말고요.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카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가 짧은 단자에 미지카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미지카쿠스루 하면은 짧게 하다. 미지카쿠시다, 짧게 했다. 그러니까 생략했다를 미지카쿠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모노데아루, 뭐뭐인 것이다라고. 예, 데아루는 뭐야? 뭐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라고 하면 너무 단정하는 듯한 회화체니까 데아루를 써서 뭐뭐인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뭐이다가 데아루이다. 자, 7번 들어왔어요. 너시여 어떡하지? 마이 키노 내 나이대 어제 자지 않은 채 부정의 상태 맹교시다 노니 뭐뭐인데 오버했다고도 내가 외운 거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까먹었겠지 뭐. 에 시계마다 또 스코시 시간 아르까라 앞으로 조금 시간 있으니까 뭐 이까에 넣어 또 밑따라 뭐한번더 노트 보면 어떻겠어? 라고 제안합니다. 응, 소스로 그렇게 할게. 전부 어떻게 쓸까요? 전부 있는다. 전부 와슬해서 잊을 것 같다. 전부 와슬했다 때, 전부 잊었대. 라고 자기를, 약간 전언하듯이 하긴 좀 어렵죠? 와슬해, 낙구자.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낙구자, 나라나이, 이케나이 하는 약간 여기 뒤에는 안 된다가 생략된 거지. 와슬했잤다. 잊어버렸다. 아, 나다 까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답은 5번 되겠고요. 미나, 아마, 아, 마나, 마나 사람이 이름이에요. 마나, 아시다노 사야짠 또는 약속은 한지, 사야랑 한 약속 몇 시야? 에, 또, 아, 케이타이니 카이테 오그노 와스레짰다. 핸드폰에다 써두는 거내 잊어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와스레짰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 들어왔어요.
카이기와는 한지까라 니시마스까? 몇 시부터로 하다, 뭐뭐로 하다, 니스루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결정하다.

하다 선택하다이죠. 그럼 몇 시로부터 하겠습니까? 소우 대신에 글쎄요. 민나가 아치마르 지간가 이노데 모두 다 만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4시부터로 하면 어떨까요? 4시부터로 난 요지까라니 이가가 됐을까? 어떠세요? 데키나이 데스네. 불가능하네요. 요사소우 데스네. 예, 좋을 것 같네요. 무리깐모시레나이. 무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스루가 나와야 좀 안정적이지 않니? 4시부터로 스루 하다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좋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지까라니 이강화 됐을까? 4시부터로 어떠세요? 조금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스루라는 동사가 딱 나와서 붙어주는 게 훨씬 안정감 있겠죠. 하는 건 어때요? 니 스루가 있기 때문에. 자, A와 B에 대해 봅니다. 고노 뉴뉴와 이 우유는 후루이 데스까라 오래됐나 봐.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고 뭐 이런 거. 호우가 이 됐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뭐 하는 편이 좋겠죠? 그러면 스테류 호우보다 스테타라는 식으로 해서 조언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입니다. 노마나이 호우가 이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나이 호우가 이, 타 호우가 이 조언하는 표현 두개다 나왔기 때문에 A, B 쓰고요. 자, 스테나이 호우가 왜 버려야지 오래됐는데. 자, 노마나카타 호우가 이, 나카타 호우가 이가 아니라 나이 호우가 이라는 식으로 쓰는 게 조언 표현이 됩니다. 자, A, B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이와 리카의 대화 나왔어요. 리카, 저또 호이아니 요라나이 니 요루 하면은 어디 어디에 들르다가 되는 거예요. 장소에 들르는 거예요. 야, 좀 가다가 서점에 안 들을래? 아다시 카이다이 모노가 아른다. 나 사고 싶은 게 있어. 이요, 좋아. 아다시 머쩌어도 나도 마침 때 이유가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윽대라고 하면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아 얘는 인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거 너무 됐다 너 가려고 생각했어. 저래와 욕같다 그거 잘 됐네자 이거 그랬습니다. 나도 마침 뭐뭐라고 이유가라 뭘까요? 1번입니다. 오나지 홍오 카우 같은 책을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홍오 용문어가 스키 책을 읽는 게 좋아. 카이타이 혼가 아르 떼유까라 에 의무타이 혼가 키노 됐다. 그치 이게 낫겠지. 왜? 뭐뭐라고 하니까 누가 무슨 말한 거야? 들은 거야 내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어제 출간돼서 나왔다라니까 가려고 생각했어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토 이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호이야데 아르바이토스 예,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려고 생각했다. 뭐라고 하니까. 신간이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책이. 그래서 4번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되게 고급지다. 괜찮네.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밑줄진 부분의 표현. 이거 수능 30번 문제 형식입니다. 잘좀 풀어볼게요. 우리 좀 맞았으면 좋겠네. 사야와 리에 대화입니다. 니에 짱, 또꼬가 구아이 데모 아루이노. 이랬습니다. 구아이는 뭐죠? 일의 형편이야, 사정이야, 몸의 형편이야, 컨디션이야. 그치. 몸의 컨디션을 구아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좀몸안 좋아? 얘기합니다. 카오이로가 요구나요. 너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응, 시케노 벤교데. 이거 수단, 방법, 뭐, 원인, 이유, 뭐야? 이거 원인이죠. 시험 공부 때문에. 키노, 니지간 시카. 나왔습니다. 시카 플러스 뭐에 반드시 부정이 나와야 돼요. 2시간밖에 내라레 딴가 아니라 내라레 나갔다를 써야지. 내라레 나갔단다. 나 2시간밖에 못 잤어 해야지. 2시간밖에 잘수 있었어.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죠? 자, 하야크 우치니카에 때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야쓴다 호우가 타 호우가 이 몸하는 편이 좋다. 괜찮아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소래가 되기나이노.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센센이 욘데 떼떼. 에? 뭐야? 센센 욘데 떼? 욘데 이때 선생님이 부르고 있어서 선생님이다 아닌데 선생님에게인데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에게 불려서 선생님한테 가봐야 돼. 선생님이 부르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센센이 그치 수동태를 써야 돼요. 니를 썼기 때문에 요브레 요바레로 쓰지 요바 네테 테를 써야겠지. 불러져 있는 상태라서. 센센 요바레 떼떼 선생님이 부르셔서 선생님에게 불림을 당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가 다음에 부정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선 수동태를 쓰는 게 맞기 때문에 BD입니다. 답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아, 옳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AC가 되겠네요. 틀린 걸 고르면 안 되지. 옳은 걸 골라야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는요, 맥락이 또 중요해요.

0: 그래서 문법을 안다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상에서 좋은, 알맞은 문장을 골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쿠로사마데시타. 자, 마타!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볼 시간이죠.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얘기했던 대로 마케팅이랑 판매 방식 세 가지 배웠던 내용의 총합 16문제 거기다가 선생님이랑 한 문제 추가한 17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한 단원의 교재 한 강의에 수능 실전 문제가 많게는 11문제 그리고 적게는 8문제라서 좀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총 22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또 금융에 또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빠르게 엄청 빠르게 맞추게 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난도가 비교적 좀 적은 파트에다가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분석하면서 해볼 거고 중간중간에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도 잠깐 넣었습니다. 여러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같이 선생님이랑 총 17문제 같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교재 기준 15강에 나와 있는 마케팅 파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주의 제품 판매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나타난 제품 수명 주기 단계. 제품 수명 주기 배웠어요. 우리 마케팅에서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 앞글자 따서 PLC라고 불렀습니다. Product Life Cycle. 그래서 신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도입됐다가 성장했다가 정점을 찍고 성숙기 찍고 다시 쭉 내려오는 세태기. 그렇게 네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PLC였고 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판매 결과 분석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성자는 영업부. 제품명 자동차고요. 판매 가격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월별 판매 대수예요.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점점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점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리고 판매 결과 분석을 보니까 월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우리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대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매출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매출 자체는 증가해서 이익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대요. 경쟁이 가속화돼서 시장 점유율이 하반기 대비 오히려 떨어졌다. 경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의 지금 포인트 잡은 이 두 가지 단서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PLC 단계 어디 단계인 줄 알 수 있죠. 어디 단계죠? 그게 잠깐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성숙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입부,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여기 있는 성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성숙기는 매출이 가장 최고점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경쟁이 가속화되니까 뭐 기존 고객 유지도 잘 해줘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게 있었어요. 신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지로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기억. 생산 공장을 신축해서 생산량을 증대한다. 자, 이거는 생산량에 뭔가 부족할 때 열심히 생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량을 증대하는 건 사실 이 성숙기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전 단계 성장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우위 전략에 주력한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돼요. 왜? 우리 이미 매출은 다 높게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 세태기가 가기 때문에 여기 적정하게 우리가 잘

생산성을 유지해야만, 원가율 전략을 해야만 기존 고객을 또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이 맞고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라 제품 단종을 고려한다. 제품 단종이라는 건 제품을 이제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네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세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태기에 우리가 유지를 할지, 철수를 할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1. 신기술을 적용해서 상품성을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맞아요. 신제품 개발하는 게 적정한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성숙기에서.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유행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세태기로 가기 때문에 세태기를 가기 전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이유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 단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 그대로 교재 기준 기준으로 갖고 왔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바로 이 성숙기였어요. 그쵸? 그 성숙기 단계에 보면 매출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고, 그 대신 현금 유입 많고, 경쟁이 굉장히 경쟁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경쟁자가 많아서 시장 점유율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생산성 반드시 향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가우위 전략 이런 것도 펼쳤고, 신제품 개발해야 되죠. 경쟁 가속이 되니까 신제품 개발도 하고,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게 우리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게, 쇠퇴기로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마케팅 전략이 성숙기, 아까와 해당하는 내용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든 신제품은 이런 제품의 주명수기 따르고 여기에 따라 적정한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게 PLC 내용이었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 봐서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자, 환경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석, 어떤 분석? 3C 분석이랑 SWOT 분석 있었습니다. 3C 분석은 자사 분석, 우리 회사 분석도 하고 경쟁사도 분석하고 고객들도 분석하는 거. 자, SWOT 분석은 SW는 우리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었고, Opportunity Threat은 내 외부 요인,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 우리 위협이 되는 거, 요인들을 적절하게 해서 SO 전략 이런 식으로 적절한 전략을 짜는 것까지 우리 배워봤죠. 환경 분석. 얘가 환경 분석이 끝나면 뭐 했었죠? 맞아요. STP 전략을 짰습니다. 자, S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요. 뭐 인구통계적 연수, 뭐 등등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등등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타겟을 정해요. 아니면 여러 개를 다 정할 수도 있죠. 하나의 전체 시장을 할 수도 있고, 타겟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포지션, 이미지, 각인시키는 거, 위치를 잡는 거 포지셔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포피 믹스 해야죠. 네 개의 피를 적절하게 우리가 섞어야 됩니다. 포피 믹스. 네 개의 P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 했었죠. 가격 전략, 가격 차별화 전략, 우리 뭐, 가격 심리적 가격 전략 등등등 배웠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적 개방, 뭐, 개방적, 유통, 개방적, 뭐 전속적, 선택적. 이세 가지 중에 하나 골랐고, 마지막으로는 촉진, 프로모션 있었어요. 프로모션에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등등등 있었죠. 어쨌든 이네 가지 P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합하는 전략까지 다 끝나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어디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훑어봤고, 이제 제시문을 읽어보면 이 중에서 하나라는 게 여러분 딱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커피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청소년 고객의 비중이 크대요. 고객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커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은 거의 커피 막 추운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이 많이 커피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타사에서도 청소년을 겨냥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출시하고 있다.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많은 카페인보다는 디카페인을 하고 있대요. 그게 누가? 타사. 다시 말하면 경쟁사. 경쟁사 분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사는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커피 제조 노하우로 건강한 커피 음료 제조 개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카페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건강한 유기농 원두를 사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쪽으로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우리 회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사. 그럼 느낌이 오시죠? 고객이랑 타사 자사 분석하고 있는 거 어디죠? 맞아요. 환경 분석의 제일 첫 번째 3C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3C 분석이 없으니까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 분석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포지션이 아까 배웠던 거 STP 전략의 P. 표적 시장 선정은 티저, 타겟팅. 그리고 시장 세분화는 S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STP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마케팅 믹스 전략이 바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4P 믹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는 찾아낼 수, 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2번.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은 더 한눈에 더 찾을 수 있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자, 3번, 4번은 연계 문제고요. 선생님이 그 수학부에서 설명할 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문제 강의 스탑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시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수학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수학 분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한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요. 3번 같은 문제는 수학 분석을 할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4번 같은 문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소매상. 우리 소매상 어디서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유통에서 그 유통 기관들 배울 때 도매상, 소매상 기관들 배웠잖아요. 그 소매상이 또 어떤 소매상? 점포 소매상. 그리고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상 나눴었는데 그 점포 소매상이 한정돼서 우리가 어떤 소매상인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유통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문제죠. 연계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제시문 분석해 볼게요. S랑 W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의 내부 요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랑 위협은 우리가 외부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얘네들을 잘 전략을 짰었죠. 분석해서. 분석한 걸 보니까 강점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교통 중심지에 인구 밀접 지역이라서 입지가 우수하대요. 입지가 좋고, 약점은 뭐냐면 높은 고정비용. 다시 말하면 인건비나 임대료, 우리가 건물을 빌리는 임차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고정비가 높대요. 그리고 품목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패션 화장품에 딱 의존적이에요. 전체적인 판매가 아니라 상품 판매가 아니라 딱 패션 화장품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약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요인을 봤을 때 기회는 뭐냐면 우리는 고급 이미지와 이런 브랜드랑 차별화된 서비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적절하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매출과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고 있는 거고, 고객 경험 중심의 판매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다. 자, T 같은 경우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입지가 좋은 곳에 우수해 입지에 있고, 더불어 그래서 고정비가 높은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들, 무점포 소매상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게 하나의 위협이 될수 있죠. 그리고 경기 불황 및 소비자 지출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불황에, 그런 경기 불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매 매출을 올리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다 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1번부터 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SOW 전략을 찾아볼게요. SOW 전략은 우리가 강점 있죠? 강점이랑 뭘 찾는 거죠? 기회. 얘네 두 개를 적절하게 살려서 강점도 극대화시키면서 기회도 잡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한번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자사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자, 일단 여러분, 자사몰 라이브 커머스를 사용한대요. 우리는 입지가 좋은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위협이 아까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T.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우리 이미 강점에 보면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뭘까요? S. 얘를 뭐라 그런다? ST 전략이라고 한다. 선생님, 이따가는 전략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SO 전략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2번.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한다. 자, 일단 무인 점포라는 건 여러분, 무인 점포는 우리가 아까 인건비, 높은 고정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상쇄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 약점을 보완하는. 그리고 가성비 높은 PB 상품, 가성비가 높다. 지금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위협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T. 얘는 뭐라 그런다? WT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역시 2번도 아니죠. 자, 3번. 식품, IT 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우리 아까 약점에 패션 화장품만 약간 의존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약점이었는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품이나 IT 기기 같이 다양한 품목을 약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W. 고객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회에서 고객 경험 중심의 판매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고객 경험 중심으로 우리가 체험 행사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O. 그럼 얘는 뭘까요? WO 전략.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아니네요. 우린 SO 전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 4번 볼게요.
VIP 고객에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일단은 VIP 고객에게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에 차별화된 프라이빗 서비스. 우리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S가 맞고, 그 다음에 명품과 프리미엄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VIP 고객에게 적절하죠. 이 기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O 전략이네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죠. 자, 5번도 볼게요.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도심형 물류 시스템 구축하여 온라인 쇼핑몰보다 빠른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한다. 자, 일단 우수한 입지, 우리 이미 우수한 입지에 있어요. 이게 강점이죠. 그래서 S.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빠르게. 온라인 쇼핑몰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얘를 보완하기 위한 ST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아마 SWOT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건지 좀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답을 쉽게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SWOT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4번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소매상을 찾는 겁니다, 소매상. 근데 이미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금 천천히 SW를 봤잖아요. 이 기업의 내부 요인들을 보면서, 아, 이거 이미 어떤 소매상의 종류겠다라고 느낌이 왔을 것 같거든요. 고급 서비스를 보통 판매하고, 우수한 입지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거죠? 맞아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정답은 1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소매상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본 느낌을 얘기해보면 소매상은 유통에서 뭘 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점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점포가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플러스 더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포들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점포 소매상이라고 했는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운동용품, 아니면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상 기관이었고, 편의점은 뭐였어요? 보통 24시간 하고, 그리고 편의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런 점포 소매상이었고, 이 슈퍼마켓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좀 가격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셀프서비스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소매상이었고, 대한할인점도 마찬가지죠. 셀프서비스로 하지만 창고형으로 좀 우리가 또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살수 있는 게 바로 대형 할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와 있는 SW를 가지고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소매상의 종류는 백화점이었죠. 유통과 연계된 문제였고요.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사례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케팅 활동 너무 포괄적이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가나 대신문을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여러분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가부터 보면 북유럽 가구 브랜드래요. 근데 지속 가능한 일상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에너지 절약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내용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내용들을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자, 뉴스 보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PR 생각나죠? PR, Public Relations. 우리는 어떻게 대중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매를 설득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의 PR을 배웠습니다. 공중관계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나, 가전제품 브랜드 세모세모는 냉장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해서 유명 연예인이 김치 유산균을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모습 방송 매체를 통해 뭐 한다?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미 이거 보는 순간 매체를 통한 매체 광고, 어쨌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PR과 광고를 비교하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선지로 바로 매칭시켜 볼게요. 자, 기업. 가는 공중과 기업 사이에서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공중, 다시 말하면 대중이거든요. 대중 사람들과 기업 사이에서 호의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PR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맞는 설명. 자, 나는 광고죠. 공중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선의의 설득 활동. 선의의 설득 활동은 PR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디귿. 가는 나보다 적은 비용 중요하죠.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판매 촉진이에요. 내가 열심히 설득을 하는 걸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광고보다 PR이 적은 비용 맞죠. 광고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명 연예인 예시도 나왔고. 자,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가와 나는 마케팅 믹스 중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 제품 전략, 프로덕트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 얘네 두 개는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에요. 촉진.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랑 PR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었다면, 또 괜찮게 풀리는 문제였죠? 자, 6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기업의 마케팅 활동, 또 마케팅 활동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고객들의 자사 상품 재구매율. 자, 고객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율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다. 재구매율. 되게 중요하죠.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구매한다는 건 그만 고객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고객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건그 고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맞아요. CRM이 생각나야 됩니다. CRM. CRM은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류 정보 혁신 시스템 할때 CRM 배웠어요. 고객과 굉장히 잘 관계를 유지해서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고 이게 바로 CRM이었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고객 지향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CR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RM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기억을 보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 모든 고객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CRM이 아니죠. 각자 고객의 특성에 맞는 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니은. 고객 만족을 통한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한다. 고객 만족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CRM의 긍정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니은은 맞는 설명. 고객의 불평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맞죠? 우리가 CRM의 그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선생님이 가볍게 보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고객의 뭐 생일에 맞춰서 뭔가 쿠폰을 준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뭔가 컴플레인을 냈다. 그럼 그걸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CRM이거든요. 어쨌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 정답 니은티귿 4번이 되겠습니다. CRM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 자, 7번도 볼게요. 7번, 8번은 연계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STP, 그 다음에 포핌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고, 생각보다 좀 예시가 세부적이어서 여러분이 좋게 뭔가 새로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풀면서.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위 내용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찾은 문제고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그 단락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상황 보니까 시장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왔대요. 자, 시장을 세분화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세분화하지 않고 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케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매 고객 대부분이 러닝이 아닌 일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물론 여기 어떤 회사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러닝이라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약간 신발과 관련된 거구나라고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컨설팅 의견을 받아보니까 세분화된 시장에서 주요 구매 고객은 20, 30대가 있고 50, 60대가 있다. 어쨌든 뭔가 나이대로 나눈 것 같아요. 시장 세분화를. 그런데 그중에서 20, 30대랑 50, 60대를 두 연령층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닝에 특화된 운동화 신발에 대한 내용이죠. 운동화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자. 러닝에 특화된 약간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를 이미지를 각인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 20, 30대 고객에게는 러닝 시간 단축 기능을, 50대 고객에게는 무릎 보호 기능을 강조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각각의 체험 행사를 계획하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기능성 러닝화로 인식될 수 있게 일반적인 운동화와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자. 뭔가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을 넣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상황에서는 집중적 마케팅이 실시됐다. 여러분, 집중적이라는 마케팅이라는 건 뭐였죠? 시장 세분화를 하면 그 중에 하나만 딱 공략해서 집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 상황에서 보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비차별적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의견에서 보니까 시장을 행동적 변수로 세분화했다. 그러면 보니까 20, 30대, 50, 60대로 나눴어요. 얘는 연령대로 나눴죠. 얘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 변수가 아니에요. 자, 컨설팅 의견에서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제시했다. 컨설팅 의견을 보니까 러닝에 특화된 운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능, 속성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경쟁 제품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서 틀린 설명이고요.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을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전략을 계획을
계획을 실시했다. 아까 1번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 고객을 대상을 하나로 전략을 계획했다. 보니까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20, 30대에는 이렇게 하고 50, 60대에는 무릎에 기는 강조하고 각각의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마케팅 전략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20, 30대, 50, 60대 두 연령층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했다.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 건 STP 전략 중에 타겟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20, 30대는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각각의 차별화된 걸 통해서 표적 시장 선정 맞습니다. 타겟팅 정답은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주 난도가 높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뭔가 STP 전략까지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 위 의사 결정 과정의 마케팅 전략에 나타난 마케팅 믹스 요소. 제시문은 똑같은데 어쨌든 마케팅 전략 이 마지막에 나타난 선생님이 지우긴 했네요. 키워드를 지웠는데 마케팅 전략 포피 믹스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체험 행사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괜찮네. 되게 편하네. 이러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구매를 하게 될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가지 중에서 촉진 전략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매, 촉진, 판촉. 그리고 기능성 러닝화로 인식될 수 있게 일반적인 운동화와 다른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제품을 새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제품의 디자인, 성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는 제품 전략에 해당하죠. 정답은 디글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 없고, 유통 경로 정책이나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 포피믹스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봤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강조하는 내용 뭐죠? 우리 마케팅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교재 기준 15강에서 배운 내용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2단원,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봤던 기업과 경영의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랑 연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배웠던 대로 유통이랑 판매 파트랑 가격 정책, 유통 경로 정책 연계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여러분이 여러 단원에 걸쳐서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이라고 했어요. 환경 분석은 3C 분석이랑 SWOT 분석 있다고 했죠. 우리 두개 다, 두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장 세분화 분석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시장 세분화 시장을 기준에 따라 나눠요. 인구 통계적 변수도 있고 지리적 변수도 있고 심리적 변수도 있고 행동적 변수도 있어요. 각각 변수에 따라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중에 표적 시장을 선정해요. 이걸 타겟팅이라고 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시장 그냥 하나로 통으로 보겠다. 그게 비차별적 마케팅. 그중에서 골라서 내가 각각 시장에 맞는 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거야. 그건 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그중에 하나만 골라서 집중할 거야. 집중적 마케팅. 그래서 아까 방금 직전에 풀어봤던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였고, 포지셔닝은 내가 제품의 속성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사용자 특성에 등등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거야. 어떻게 이미지를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게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네 가지를 믹스 하는 게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아까 했던 거 그리고 가격 전략, 차별화 전략, 가격 할인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죠. 그다음 유통 전략,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유통 경로 전체, 판매 촉진, 촉진을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판촉 아니면은 뭐 광고, PR 뭐 등등등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해당하는 촉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구매를 설득하는 과정, 촉진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흐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16강 볼 거예요. 16강은 8문제인데, 선생님이 기출문제 한 문제 추가해서 총 9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은 매장 판매 단계별 업무에 대한 교육 장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올 때 단계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냥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장 판매는 6단계로 되어 있고, 매장 판매원은 가단계에서 구매 확정 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구매 확정 시 구매 내용 고객에게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이 가가 뭔지 이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뭘 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 준비하죠. 상품 설명해요. 그리고 상품 포장하기 전에 여기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데 확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매 확정, 확정도 하고요. 그다음 뭐죠? 결제도 해야 돼요. 결제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등등 하는 거 판매 준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제도 아니에요. 상품의 특성이나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운반 수단 등을 고려해 상품을 준비해 주는 거, 포장해 주는 거죠. 상품 포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정답은 찾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장 판매 단계별 우리가 단계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 나왔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객과 판매원의 대화 장면인데 고객 응대화법. 자, 응대화법 배웠어요, 우리. 선지를 보니까 복창화법 뭐 이렇게 있는데 맞이 인사는 화법도 화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예절 같은 거고 복창화법, 맞장구화법, 쿠셔너 사용 예스 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제시문 보겠습니다.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죠.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피부 타입별로 다양한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피부가 건조해서 보습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맞아요. 라고 동의하면서 피부가 건조하니 보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느낌 오죠, 여러분? 하지만 그 전에 피부 타입 먼저 알고 거기에 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건조한 거 말고. 하지만 진짜 판매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말입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스 but 화법.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물었기 때문에 5번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맞장구화법도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내가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스 but 화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쿠셔너 사용 뭐였죠? 쿠셔너? 쿠션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 뭐 사진을 찍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란동그란 편의점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고요.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상품 배치 구조, 상품 배치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배웠어요. 보관 기간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배웠는데 그중에서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최근 신선식품을 판대요. 장보는 편의점에 고객 수요가 증가한대요. 신선식품. 느낌이 오죠. 그리고 치유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매장 배치 구조를 다시 바꾼대요. 컨설팅 의견이 중요해요. 의견을 보니까 기존 품목 대비 야채, 과일, 축산, 수산물, 이거 다 어떤 것들이죠? 좀 신선하고 계절감이 느껴지는 품목들이죠? 이런 신선식품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을 반영해야 된다.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신선도를 고려해서 보관기간에 따른 상품 배치를 다시 하자. 자, 나왔어요. 보관기간. 우리 배웠죠? 신선한 걸 어디다가? 매장 입구에다가. 계절감과 신선함이 느껴지게. 그리고 좀 공산품같이 좀 유통이 긴 거, 어떻게? 안쪽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품목별로 계절감과 신선함을 느끼도록 매장 입구에 중점 배치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중앙 통로에 공산품을 배치하고, 주변 통로에 편의품과 이벤트 상품을 배치한다. 중앙 통로, 그리고 뭐 주변 통로, 부통로, 이런 거는 일단 보관 기간이라기보다는 품목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주통로, 좀덜 중요한 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부통로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 거기서 틀렸고 두 번째로 중앙 통로에는 공상품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력 상품을 배치한다고 또 배웠어요. 우리가 품목 기준 할 때. 어쨌든 니은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자, 상품 보관 기간이 짧은 상품, 어쨌든 신선해야 되는 상품은 매장 안쪽에?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장 입구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상품 배치에 대한 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4번 볼게요. 자, 신입사원 워크숍 장면이고요. 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방법에 대한 고객 응대 예시입니다. 재구매 고객 응대 시 기존 구매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자, 고가의 상품. 뭔가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고가의 상품 더 많은 양.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 판매 기법 중에 하나였죠? 업셀링이라고 배웠습니다. 업셀링 기법. 그래서 이런 판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내용은 뭐 참고로 보면 되겠죠?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장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1번 볼게요. 연간 회원권보다 3개월 단기권은 어떠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연간 회원권은 1년 동안 쓸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짧은 단기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뭘까요? 업셀링이 아니라 얘는 다운셀링이겠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양보다는 또 뭐예요? 중급형 모델은 어떠신가요? 프리미엄 사양 훨씬 더 좋고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중급형 모델을 물어봤어요. 얘도 뭘까요? 얘도 다운셀링이에요. 얘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둘다 아니고. 3번. 구매하신 상품에 적합한 보호필름과 케이스, 무선 충전기도 같이 구매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을 살때
보호필름, 케이스, 충전기,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 같이 사용하면 뭔가 만족감이 올라가는 이런 상품들을 같이

파는 거잖아요. 얘는 크로스 셀링이었죠. 그래서 얘도 1, 2, 3번은 다 아닙니다. 업셀링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4번. 스킨과 로션 세트보다는 스킨, 로션, 에센스를 세트로 구매하라. 같이 하면 20% 할인 혜택 해주겠다. 얘 뭐였어요? 번들링이었죠. 얘도 아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미디엄 사이즈를 사이즈 업해서 라지 사이즈, 미디엄에서 더큰 사이즈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요. 얘가 전형적인 업셀링이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업셀링이라는 거 찾으면 또 금방 문제를 비교적 풀수 있는 문제였죠. 판매 기법을 잘 알고 있으면. 자, 5번 볼게요. 5, 6번은 연계 문제고요. 다음은 동그랗동그랗 기업의 사업 개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개요 먼저 볼게요. 일단은 공기청정기 제작 판매하는 신규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얘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 추후 공업용 제품을 또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 계획은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 자, 잠재 고객 누구였죠? 우리가 지금 당장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뭔가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뉴 수요, 그런 거 잠재 수요를 갖고 있는 고객을 잠재 고객이라고 했죠. 잠재적으로 뭔가 고객이 될것 같아. 이런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확보해서 고객 관계를 잘 형성합니다. 뭔가 CRM 느낌이 나죠? 신규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뒤에 이어서. 자, 대면 판매인데, 고객의 거주 공간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상담과 컨설팅. 고객에게 직접 현장 상담도 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 판매해서. 그리고 제품 특성상 판매원이 고객을 방문해서 실물 시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한다. 자, 이거 보는 순간 대면 판매에서 우리가 판매 방식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아, 그럼 얘네 뭔가 방문 판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구나.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직접 우리가 방문하라고 했으니까. 비대면 판매도 해요. 비대면 판매는 보니까 스마트 기기 보급, 이커머스 대중화로 웹과 앱의 비대면 판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해서 결제 안정성과 보안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주 결제 시스템으로 설정하겠다.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5번 볼게요. 자, 5번은 대면 판매에 나타난 판매 방식. 아까 우리 찾았습니다. 대면 판매에서 뭐라 그랬죠? 방문 판매라고 했죠? 얘랑 적절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업무 상황을 확인하고 상품의 진열 상태를 점검한다. 여러분, 업무 상황 확인하고 상품 진열 상태 언제 하는 거예요? 얘 매장 판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장 판매. 그게 아니고요.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또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얘도 뭐예요? 얘도 매장 판매죠? 영업 전 실내 환경을 정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환기하고 하는 거 우리 영업하기 전, 그러니까 상품 판매하기 전에 영업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얘도 매장 판매죠. 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 이거 전형적인 방문 판매에 대한 필수 조건이었죠. 필수 단계.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 고객이 매장에 또 매장이에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밝고 상냥한 모습 인사한다. 되게 다양한 예절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 라는 키워드만 찾으면 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6번도 볼게요. 6번 연계 문제고, 비대면 판매에 나타난 지급수단. 여러분, 지급수단 보는 순간, 아까 선생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네요 라고 했었죠? 얘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 우리가 언제 배웠죠? 벌써 까먹었죠?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유통 파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지급수단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카드, 수표, 어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신용카드 나왔었습니다. 그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은행 계좌 범위 내에서, 은행 계좌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한 거 뭐였을까요? 우리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랑 그다음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직불카드 있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구매와 동시에 결제가 이행되는 상환급에 특성을 가진다. 상환급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동시지급이었어요. 근데 신용카드 뭐예요? 여러분, 후급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고. 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 회원으로부터 회수한다. 이거 전형적인 신용카드 설명 맞죠? 그래서 먼저 카드 회사가 나 대신 돈을 내고 나중에 일정 기일이 되면 내가 거기에 다시 돈을 내기 때문에 후급 형태였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상품 대금 결제 시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자가 지로 계좌에 이체한다. 지로 제도였습니다. 얘도 아니죠. 자, 5번. 미리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한대요. 미리 충전해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부족하면 또 충전할 수 있는 거. 선불카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우리 백화점 뭐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여러분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이런 예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급수단에 벌써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던 표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통에서 매매대금 지급 결제 수단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성급, 상환급, 투급은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시간 뭐 배우죠? 무역 배워요. 무역에서 성급, 상환급, 후급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서 송금 방식, 뭐 추신 방식, 신용장 방식 배울 건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용어에 가까워지도록 선생님이 갖고 왔고, 수표, 어음, 카드 크게 세 가지 배웠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카드 파트였죠? 그 중에 신용카드, 후급 파트 배웠고, 선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수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환금 동시 지급이지만, 이 선일자 수표만 우리가 미리 지급기일을 딱 결정하잖아요. 미리 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있어서 후급이라고 배웠고요. 뭐, 자기합 수표, 내 은행에 가장 보증한 안정성 높은 수표였고, 당좌 수표, 당좌예금 계약 같이 해서 하는 거였고, 송금수표, 여행자 수표 등등 있었습니다. 자, 어음은 약속어음이랑 환어음인데, 이 환어음 특히 중요하죠. 우리 무역에서 또 환어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연계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환어음 같은 경우는 결제 당사자가 누구 있었다? 세 명이 있었죠. 발행인이 있었고, 그리고 발행인이 지급인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취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있었다는 게큰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무역에서 또 나올 거예요. 환어음의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이 다시 가서 유통해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방문 판매 절차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고객 응대 표현. 여러분, 아까는 매장 판매 순서를 쫙 봤죠? 이번에는 방문 판매에 대한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 단계를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습니다. 출판물을 방문 판매할 때 절차는 6단계로 구성되고, 단계별로 고객 응대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고객 발굴하고 접근하고 상품 설명하고 제안하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판매가 끝나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론을 받았을 때 경청 질문 확인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게 뭐였냐면, 상품 설명 막 했는데 근데 이건 아니에요 라고 뭐 반론을 해요. 반대 질문 처리하는 게 가였습니다. 우리가 반대 질문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거, 그게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적절한 게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1번,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하셨던 부분일까요? 맞죠? 우리가 반론을 받았을 때, 뭔가 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불만족하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오늘 주문하신 상품의 예상 배송일은 3일 뒤입니다. 예상 배송일을 얘기했어요. 얘는 사후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고객님, 방문 일정을 언제로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얘는 고객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날짜를 조율하는 거, 시간 조율하는 거,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4번, 5번도 볼게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얘는 상품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가격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판매 종결이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찾았던 대로 우리가 1번이 되겠죠. 자, 8번도 보겠습니다. 8번이랑 기출, 마지막 기출 풀고 오늘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8번. 다음은 사례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자, 사례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미 힌트가 발신과 수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발신을 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세일즈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란 뜻인가? 어쨌든 회사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자, 수신을 보니까 세모세모 주 자재관리팀이에요. 어쨌든 발신과 수신은 각각의 매니저나 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 회사끼리 서로 발신과 수신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자재 발송. 그래서 인사하는 내용을 시작해서 지난주 주문하였던 자재를 금일 발송했고, 아래와 같이 운송장 번호 회신 드립니다. 주문권에 감사드리며 수령 후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택배사 나와 있고 운송부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기업과 기업이 되게 대규모로, 규모가 되게 크게 자재나 부품을 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상거래 활동을 뭐라 그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 우리 형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유형 찾아낼 수 있었고요.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전자상거래 유형 잠깐 갖고 왔어요. 가볍게 보고 기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자, 일단 B2B 방금 봤던 거죠. B2B 대규모, 가장 규모가 크다. B2C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거, 물건 살때 보통 기업에 우리가 물건 살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B2C 형식. 그다음 B2G는 기업과 정부 간 거래요. 선생님 어떤 예시 들었죠? 선생님 학교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기업에게 조달청 사이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B2G라고 얘기했고, G2C, G2B는 보통 뭐 정부24, 홈택스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부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개인

0: 소비 소비자가 받으면 G2C, 기업이 받으면 G2B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C2C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 거래, C2B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형태, 중고차 매입 몇 경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전자상 거래 유형.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 판매 방식 크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알수 있는 문제가 잘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는 잘안 보여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장 판매랑 그 다음에 방문 판매랑 전산 거래 유형 배우고 나서 풀었던 기출 문제가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얘가 좀더 복잡해 보이죠?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답안지 ABC를 봤을 때 방문 판매, 전자상 거래, 매장 판매 세 가지라고 아예 딱 줬어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각각이 맞으면 1점씩 점수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가 2점이라는 거는 둘다 맞는다는 얘기죠? 이 맞는 걸 바탕으로 일단 찾아내야 돼요. ABC가 뭔지. 자, A부터 볼게요. A가 뭘까요? 상품 특성에 맞는 점포 내 상품 진열이 중요하다. 이미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성향에 맞는 뭐 응대합법과 예절 중요하다. 오늘 다 배웠잖아요. 그럼 A는 뭘까요? 맞아요. 매장 판매입니다. 매장 판매. 자, B도 볼까요? B도 얘가 2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다 맞는 설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보는 문제예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 보는 순간 뭐다? 아, 얘 방문 판매구나. 바로 알수 있죠. 그러면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 특징이 가로 들어가야겠네요. 2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사실 안 봐도 알수 있죠? C는 뭐요? 전자상거래.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상거래 하는 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맞죠?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특징이고 장점. 상품 유통 경로가 전통적 상거래 방식의 유통 경로보다 복잡하다? 아니에요. 단순하죠. 그래서 얘는 나는 몇 점일까요? 만약 점수를 물어본다면 얘는 1점이 되겠죠. 자, 기억 볼게요. 가에는 무점포 소매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는 어쨌든 이 방문 판매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걸 넣어야 되는데, 무점포 소매업 맞나요? 점포가 없어요. 방문 판매 점포 없는 거 맞죠? 선생님, 무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업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점수는 2점이다. 1점입니다. 아까 우리 풀었죠? 예, 틀렸어요. 자, 그리고 C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마케팅을 할수 있다. 쌍방향 마케팅, 양방향 마케팅 선생님이 잘 봐야 된다고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C는 보니까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방식인데 쌍방향 마케팅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장점이자 특징이었죠. 자, 리을. A에 비해서 C는 점포 입지 성정이 중요하다. A에 비해서 매장 판매에 비해서 C가 점포 입지 성정이 중요하다. 점포 필요 없잖아요. 전자상거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입지 성정이 중요한 건 매장 판매에만 해당이 되겠죠. 사실 얘네 두 개는 뭐다? 점포가 없다. 그래서 무점포 소매상이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가 소매상 연계해서 문제 풀어봤잖아요. 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상. 그래서 정답은 기업 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 거래 다 물어보는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 못했지만 2021학년도 우리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우리 총 오늘 17문제 풀어보면서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보면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다 끝난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5분의 4가 끝난다고 얘기했죠?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뭐죠? 무역입니다. 자, 무역은요, 아마 여러분이 사실 무역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뭔가 교과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처음에 이걸 딱 접하면,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금융도 처음에 배워서, 어려운데? 하다가 계속 반복하면 점점 좀 자신감이 붙거든요? 근데 무역도 똑같습니다. 무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대금 결제 방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술술 풀수 있게 될 거예요.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특히나 금융이나 무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금융이나 무역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상업경제를 처음 배울 때, 임용고시 할때 처음 그 내용을 딱 보고 아,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고등학생 때 내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복습하시면 선생님처럼 또 술술 풀리는 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무역 파트에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여러분 만날 거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0: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능한 성수페이너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의사소통 표현, 그리고 문화, 문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총 15문항 준비되어 있고요. 16번부터 저와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2회의 16번 문항은 광고에 관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문항도 수능 스페인어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문을 이해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16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광고문이냐? 세벤데 까사. 라고 있습니다. 자, 까사 집, 네, 뭐예요? 집을 팝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집은 tres habitaciones 니까 세 개의 방이 있고요. 그리고 dos baños, 욕실은 두 개고요. 그리고 un comedor, 식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una cocina grande 니까 큰 주방이 있네요. 자, 그 외에 con mucha luz라고 했어요. luz는 무슨 뜻이에요? luz는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들고요. 채광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un jardín muy bonito. 그러니까 아주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ien comunicada. 그러니까 교통편이 좋대요. 자,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laya a 5 minutos. 자, 전치사 a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거리,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 a의 용법으로 5분 거리에 뭐가 있어요? Playa, 해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집의 가격은 얼마예요? 47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Para más información. 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로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데요. Sin compromiso입니다. Compromiso는 약속이란 뜻이고요. 자, sin은 무슨 뜻이에요? 전치사 sin은 뭐뭐 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 없이 방문할 수 있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통이 좋다. 예, 나와 있죠. Bien comunicada라고 했고, 그 다음에 큰 주방이 있다. Una cocina grande 역시 맞습니다. 3번 보시면 해가 많이 든다. Con mucha luz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해변까지 5분 거리라고도 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약속 없이 방문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붙였었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임의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전화번호 읽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읽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수특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하나씩, 숫자 하나씩 끊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1, 2, 3, 4, 5, 6. 자,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끝에서부터 두 자리씩 끊어서, 자, 이렇게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6, 78, 1, 23, 4, 56.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나온 김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16번에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답형 문항입니다. 자, 보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A가 먼저 묻습니다. ¿Por qué fue Oscar al hospital ayer? 라고 하죠. ¿Por qué? 왜 오스카르가 갔니? 어디에? al hospital. 병원에 왜 갔어? ayer, 어제. 하고 물어봤더니 es que 하면서 이제 뭔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Se cayó jugando al fútbol. 넘어졌어. 뭐 하다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 자, 이 얘기를 듣고 A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Sí, pero no es nada grave. 라고 했어요. 그런데 no es nada grave. 자, 여기서 nada의 용법은 뭘까요? 부정사 nada의 용법은? 맞아요. 부사로서의 용법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 전혀 뭐뭐 않다라는 뜻이죠. 조금도 뭐뭐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심각하지는 않아라고 B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A가 menos mal 하죠. 자, menos mal 이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 이거는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B의 대화의 문맥은 파악이 되었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게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될까?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이에소라고 했어요. 자, 이에소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구어체적인 표현인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틈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왜? 라는 뜻입니다. 예, 몰랐던 학생들은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이에소, 그러니까 왜? 모르게. 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자, B에, en serio. 이거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en serio는 정말? 근데 전혀 심각하진 않아. 자, 요렇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C에, de verdad.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en serio와 같은 뜻이에요. 정말? 축구하다 넘어졌어. 아, 정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심각하진 않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C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D는 뭐예요? De acuerdo 하면은 동의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B, C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현, 이에소, 요 표현, 그리고 menos mal, 그리고 나다의 부사적 용법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도서관인 것 같아요. 책이 많이 뒤에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뒤에 덧붙입니다. 마할라 보스라고 하죠. 보스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스는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 목소리 낮춰 라는 뜻이 되겠죠. 친절하게 손가락을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댔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조용히 해. 목소리 낮춰. 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아, 죄송해요, 엄마.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뭐를? Estoy en la biblioteca. 제가 도서관에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조용히 하라라는 표현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에 animo 하면은 이건 무슨 뜻? 네, 이거는 fighting 이란 뜻입니다. 힘내 이란 뜻이고요. 2번에 silencio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렇죠. 조용이란 뜻입니다. 자, 3번에 estupendo 하면 이거는, 멋지다, 멋지네, 이란 뜻이고요. 4번에

estima.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유감이다. 라는 뜻. 5번에 que aproveche. 하면은 요거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두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유감이다 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것 같은데요. que lastima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유감 표현. 네, 대표적으로 que pena가 있었죠. 자, 이두 표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표현이 있죠.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 que aproveche. 요거 말고, 자, 또 어떤 표현으로 할수 있었나요? 우리 특강 때 한번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자, 뭐죠? 맞아요. buen provecho.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buen, 맞아요. appetito. 자, 요두 표현. 그러니까 요세 가지의 표현이 다 같은 뜻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완성을 공부하면서 수특 때의 개념과 어떤 어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져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니까요. 잊어버렸었던 부분 스스로 보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8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19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두 사람 대화하는데, 자,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Qué le pasa a este país? 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여기서 le는 뒤에 나오는 a este país가 됩니다. 그러니까 país, 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Está cada vez peor 라고 했어요. Cada vez 하면 매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빠져. 그러니까 점점 나빠져. 상황이 점점 나빠져.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A가 말을 하죠. 그러니 B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A가 다시 뭐라고 하냐면 C 하면서 El presidente tiene que actuar rápido 하죠. Actuar 하면은 행동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대통령이 뭐 해야 된다고요? Tener que 동사원형. 의무 표현이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조치를 취해야 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B가 Estoy de acuerdo contigo. 라고 하죠. 너, 네 말에 동의해. 라고 B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안 좋은 나라 상황에 대한 두 친구의 대화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No tengo ni idea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모르겠어 라는 뜻. 이 상황에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Está muy de moda.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Está de moda.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유행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아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Me parece muy bien. 이거 무슨 뜻? 아주 좋아 보여. 당연히 아니고요. 자, 4번 보시면 No llegamos a tiempo. 자, 이 표현도 지난 시간에 했죠? 자, a tiempo 하면 무슨 뜻? 이거는 정시에, 제 시간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 란 뜻이 되고. 자, 이것도 일단 아니죠. 그럼 5번이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Pienso que está en crisis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Crisis는 위기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깨이야라고 생각해. 깨이야가 뭐예요? 아,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에 관해서 묻는 문항이 돼요. 자,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스페인어에서 의사소통 표현 영역의 문항이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내용 전체를 이해해서 선택지를 선택하는 그런 문항들이 꽤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표현, 이렇게 전형적인 표현들로만 문항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그리고 또 그거를 적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겠지요. 예, 그런 것들이 두세 문항씩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했고요. 자, 1점짜리 문항입니다. 일단 A가 먼저 물어봐요. ¿Qué tal el nuevo trabajo? 라고 하죠. 뭐예요? 새로운 직장이겠네요. 자, 새 직장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muy bien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주 좋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B의 상태는 muy bien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가 또뭘 물어보냐면 los compañeros son buenos 라고 하죠. compañeros는 동료, 직장 동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sí, 동료들도 좋은가 봐요. Tengo muchos compañeros buenos. 해서 좋은 동료들이 많아. Qué bien. 잘 됐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에 들어가면 이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Muy bien 했으니까. 자, 뒤에 붙일 말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Igualmente라고 했어요. 자, Igualmente는 어떨 때 쓴다라고 했죠? 이 표현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이 표현은 상대방이 한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을 때, 자, 그때 말을 반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igualmente 하면은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맛있게 먹어, 너도 라는 표현을 할때뭐 igualmente 할 수도 있고요. 또뭐 만나서 반가워, igualmente, 나도 만나서 반가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 그런 뜻이고, 자, 이번에 de acuerdo 좀 전에 봤죠? 이건 동의해란 뜻이고요. 3번 estoy contento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contento 만족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만족해, 난 만족해. 자, 4번 me queda bien.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이거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나에게 잘 어울려. 5번에 me cuesta mucho 하면은 costar 동사죠. 자, 여기서는 무슨 뜻? 힘이 들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난 무척 힘이 들어 라는 뜻입니다.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소통 영역 마지막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순서 문항이고요. 우리 순서 문항도 매번 수능 스페인어에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가 먼저 Hola, ¿en qué puedo ayudarle? 라고 하죠. Hola,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안녕하세요. Estoy buscando una chaqueta. 라고 했습니다. Estoy buscando. 요거 뭐지요? 요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 진행형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에스타르 동사 뒤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요? 현재 분사를 붙여주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래서 buscar는 찾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켓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라고 B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점원이고 B가 손님이겠네요. 근데 점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손님이 sí, mucho 라고 하죠. 네, 많이요. 네, 무척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puedo probármela? 라고 묻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probarse. 그래서 입어보다, 뭐 신어보다, 써보다 이런 뜻을 갖죠. 자켓이니까 입어보는 게 되겠네요. 그것을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라는 자켓다를 얘기하는 걸 거고. 자, 그러면 뭔가 A가 추천을 한것 같아요. 점원이. 그랬더니 이제, 네, 무척이요. 입어봐도 될까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점원이 다시 claro 하죠. 네, 물론이죠. El probador está al fondo a la derecha. Probador 하면은 피팅룸입니다. 그래서 피팅룸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spués de probarse la jaqueta. 자, 자켓을 입어 보고 난 después de니까 뭐뭐 후에란 뜻이죠. 입어본 후에 이제 손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cuánto cuesta? 자, 이거 뭐 묻는 거? 가격 묻는 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5유로입니다. 아유, 완벽하네요. 그러면서 손님이 다시 한번 무슨 말을 했고, 점원이 va a pagar en efectivo o con tarjeta 라고 하죠. En efectivo, 지불 수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 무슨 뜻? 현금으로 란 뜻입니다. con tarjeta는요, 요거는 카드로 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카드로 부탁합니다라고 손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의 상황, 옷가게에서의 점원과 손님의 대화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멜라 예보.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걸로 살게요. 라는 뜻이 되죠. B 보겠습니다. Me queda bien 하면 이거 뭐예요? 나에게 잘 어울리네요. 라는 뜻이고요. 자, C는 Le gusta esta negr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Esta negra. 이 까만색, 이 검은색 자켓이 마음에 드세요? 자,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세 개의 표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습을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C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켓을 찾고 있는데요. 이 검은 자켓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 검은 자켓 마음에 드십니까? 네, 무척이요. 입어봐도 될까요? 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 자켓을 입어본 후죠. 그 다음에 손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어유, 잘 어울리네요. 얼마죠?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B가 들어올 것 같고요. 자, 45유로입니다. 아유, 완벽하네요. 그거 살게요. 자, A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C, B, A 순으로 배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순서 문항에 강하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después de 하면은 뭐뭐한 후에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반대되는 표현 있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뭐뭐 전에 는 어떻게 표현하죠? 맞아요. antes de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항부터는 문화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화 문항이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글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으면. 자, 해서 지도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지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도를 묻는 문항은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푸는 그런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총 다섯 문항 중에서 한두 문항은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지금 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교과서와 또 수능특강 뒤에 있는 문화 부분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지도는 라틴 아메리카 지도가 됩니다. 잠시 후에 한번 국가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글에서 설명하는 나라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Es un país del Caribe라고 했어요. 뭐예요? 카리브의 국가래요. 자, 사실은 첫 번째 문장,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첫 번째 문장만 보고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지도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자, 카리브

가면 A, B, C, D 이 중에서 뭐가 돼요? 그냥 바로 B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밑에 문장들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 카피탈, 카피탈은 지도란, 아니, 수도란 뜻이죠. 그래서 수도는 라바나래요. 네, 쿠바의 수도 라바나 맞죠? 네, 그리고 네, 쿠바인데 일단 답은 그리고 이 아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라바나는 어떠한 도시냐면 오래된 도시입니다. 많은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오래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바가 올드카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Es famoso por 해서 뭘로 유명하냐면 전형적인 그들의 전형적인 음악과 춤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음악과 춤 예를 들어서 꼬모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살사나 단손 같은 전형적인 음악과 춤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쿠바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고요. 자, 이제 요 지도를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B는 쿠바인 것을 알았고요. 네.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A는 어느 국가예요? 어느 나라? A는 멕시코가 됩니다. 그렇죠? A는 멕시코고. 그 다음에 C 있네요. C. C는 어떤 나라입니까? C는 맞아요. 콜롬비아입니다. C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자, D는 어느 나라예요? D는 페루가 되죠. D는 페루. E는요? E는 아르헨티나가 되겠네요. 자, 오랜만에 라틴 아메리카 지도가 나왔으니 여기 나온 5개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의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멕시코는 행정학상으로 북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북미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중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과테말라부터 해서 뭐 파나마까지 이렇게 쭉 중미 국가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콜롬비아 봤는데, 콜롬비아 여기 옆쪽에 있는 요 나라. 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맞아요. 베네수엘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나라. 요 나라는 뭘까요? 요 나라는 에콰도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페루 했고, 페루 밑에 이긴 나라는 뭐죠? 여기가 바로 칠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했고, 아르헨티나 옆에 요 나라는 우루과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이 나라는 파라과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쪽에 있는 이 나라는 볼리비아가 되죠. 옆쪽에 요큰 나라는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라들의 위치는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항입니다. 발파라이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발파라이소가 뭘까요? 옆에 사진은 나와 있고요. 자, 발파라이소는 도시예요. 그죠?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에스타엔 칠레. 칠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세아노 파시피코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칠레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 됩니다. 자, 위치를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바라이소는 아주 무차 히스토리아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이 도시는 un puerto muy importante. 또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항구를 가지고 있대요.
아무래도 이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니까 항구 도시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하지요. 뭘로 유명하냐면 sus casas de colores. 색깔 있는 집들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있는 집들이 있죠. 그리고 cerro라고 했는데 cerro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언덕에 있는 그 거리들 로 유명하고 또 뭘로 유명하냐면 sus murales. mural은 벽화란 뜻이죠. 그래서 벽화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는 뭘볼 수가 있냐면 뭘 이제 발견할 수 있느냐면 muchas escaleras에서 escalera 하면은 계단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많은 계단들도 볼 수가 있대요. 그게 이제 어떤 계단이냐면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오래된 계단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부터, 자, 여기서 아이는 세로가 되겠죠. 언덕에서부터. 뭘볼수 있어요?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Además. 자, Además 하면은 게다가란 뜻이죠. 자, 게다가. 도시는 뭘 가지고 있냐면, 많은 문화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또 음악, 그리고 예술, 그리고 축제 등이 있대요. 그래서 발파라이소는 es un lugar muy especial,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con un estilo único, 독특한 양식을 가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자, 왜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냐면, mezcla. mezcla는 섞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섞인 거예요. 뭐와 뭐가 섞였냐면, lo antiguo y lo moderno니까, 오래된 것과 현대적인 것이 섞인, 독특한 양식을 가진 아주 스페셜한 장소란 뜻이에요. Por eso. 자, Por eso 무슨 뜻?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한다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발파라이소에 관한 글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우리 찾으시면 되고요.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다. 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대서양이 아니라 어디죠? 태평양이 되죠. 색깔 있는 집들로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항구 도시라고 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래된 것과 현대적인 것이 섞여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고, 언덕 위에서, 여기 있죠? 언덕 위에서 예쁜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발파라이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독해를 할수 있으면 충분히 문항을 풀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입니다. 자, 프란시스코 데 고야.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중한 명입니다.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일단은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는 유명한 스페인 화가입니다. 맞죠? 1746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828년에 죽었습니다. 자, 고야는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레트라토. 초상화라고 각주 달려있지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누구의 초상화를 그렸냐면 왕들의 초상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고 또한 일반 사람들의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구문이 보이셔야 돼요. 딴또꼬모 해서 우리 딴또 A 꼬모 B 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 비교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요거는 뜻이 A도 B도 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왕들과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초상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초상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는 왕가를 위해, 스페인 왕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타납니다. 그의 그림에는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사회적 문제,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자, 또 고야는

뭘로 유명해요? 그의 그림들로 유명해요. 어두운 그림들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의 작품들 중몇 개, 아주 중요한 작품들 중몇 개는 뭐가 있냐면, 까를로스 4세의 가족, 그리고 마드리드의 5월 3일, 그리고 검은 그림 시리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던 이 고야는 간주되어집니다. 뭐라고 간주되어지냐면 스페인의 첫 근대 화가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유럽 미술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야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제 보기를 보면서 알맞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가를 위해 일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왕가를 위해 일했고요. 그래서 A 맞죠? B 보겠습니다. 근대 회화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네, 여기 있죠. 스페인의 첫 근대 화가로 간주된다 라고 했고요. 빛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다. 뭔가 그럴 것 같지만 그거는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일반인들의 초상화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와 D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25번 문항입니다. 산페르미네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산페르미네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 앞에 바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바로, 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페르민 축제. 네, 산페르민 축제는, 자, 또한 뭐라고 불려진대요? 산페르미네스라고도 불려지는 산페르민 축제는, 자, 이거는 매우 유명한 축제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좀더 설명을 합니다. 까다 아뇨는 매년이란 뜻이죠. 매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매우 유명한 축제입니다. 자, 날짜는 어떻게 돼요? 홀리오니까 7월이네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답니다. 누란테 에소스 디아스. 자, 이때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간에 라시우다 도시는 에스타 예나 데 무시카 바일레스 이 데스빌레스라고 했어요. 자, 뭘로 가득 차냐면 예나 데 뭘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음악과 춤과 행렬로 가득 찹니다. 자, 그리고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람마스 코노시다니까 가장 잘 알려진 건 뭐냐면 엔시에로예요. 자, 엔시에로는 뭐냐면 소몰이 밑에 각주 달려 있죠. 친절하게 소몰인데요. 자, 요거는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넬란데데 하면은 뭐뭐 앞에란 뜻입니다. 소 앞에서 막 뛰는 거죠. 거리를 따라서 소 앞에서 막 뛰는 겁니다. 바랄라 피에스타. 자, 이 산페르민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세 미스테 메스티르세 옷을 입다란 뜻이죠. 하얀색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빨간 손수건입니다. 빨간 손수건을 맵니다. 자, 산페르미네스는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팜블로나의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전세 또도 엘몬도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란 얘기예요. 그곳에 참여한다란 얘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한다. 뭐 하기 위해서? 마라 마사를로비엔. 자, 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죠. 마사를로비엔 하면은 즐겁게 지내다란 뜻이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도 참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마사를로비엔 즐겁게 지내다. 마사를로 말 하면은 그거는 잘못 지내다라는 표현이었죠. 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퍼레이드 볼수 있죠. 그리고 스페인 북부에서 열리는 것 맞고요. 엔시에로가 가장 유명한 것도 맞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붉은색 옷이 아니라 흰색 옷이고, 하얀색 손수건이 아니라 빨간색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모반은 포도죠. 포도를 재배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마라 아세르 비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를 한대요. 그리고 그 도시, 그 지방이죠. 그 지방의 각각이 tiene un sabor diferente. 다른 맛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지방마다 그 포도주의 맛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요? 자, 설명을 하지요. Porque para hacerlo se usan distintos tipos de uva. 자, 로는 비노를 얘기하는 걸 거고, 비노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다른 종류의 우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바로 캐치를 하셨겠지만 지금 diferente, distinto 다 둘 다 다른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어휘를 같은 어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어찌됐던 자 스페인에는 아이 딘, 비노 딘토, 블랑코 이 로사도 적포도주, 백포도주 그리고 이제 로사도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노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사도는 이제 분홍색, 뭐 장밋빛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노 띤또는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강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노 블랑코 같은 경우는요. normalmente 보통이란 뜻이죠. 보통 좀 더 suave, 부드럽습니다. 맛이 좀 더 부드럽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이 포도주는 es una parte importante de la cultura española. 스페인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로, 비노죠. 비노를 마십니다. 식사 시, 그리고 축제 때 비노를 많이 마신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중요합니다. 또한 뭐가 중요하냐면 para la economía,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대요. 자, 약계 뒤에 절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포도주를 세계 많은 나라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포도주에 관한 글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세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 예, 여기 나와 있었죠. 아이 비노 딘토 블랑코 이 로사도 맞고요. 각 지역의 포도주는 다른 맛이 난다. 역시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품종을 써서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곁들여 마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페인 문화의 중요한 부분 차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품종 개량을 위해 외국의 포도주를 수입한다. 이거 아니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의 문화, 다섯 문항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문항은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번부터 갈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먼저 선택지를 보죠.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두 동사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A가 먼저 do, am Marisol 이라고 했어요. Marisol 이제 여자 이름이고요. 그래서 너 Marisol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같이 일해.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de donde es? 어디 출신인지? 알아? 콜롬비아 사람이야. 보고타 출신이지. 보고타는 콜롬비아의 수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알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첫 번째 A의 알다는 어느 동사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꼬노세르 동사가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사베르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부터 찾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우리 스페인어에서 알다란 뜻을 가진 동사 두 개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입니다. 자, 이 두 동사의 쓰임의 차이는 conocer 동사는 경험 기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뭘 할 때 사람이나 지역,

뒤에 conocer 동사를 쓰고요. saber 동사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알 때, 또 어떤 방법을 알 때, 자, 이럴 때는 사베르 동사를 써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28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택지는 모두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soy mayor edad. 이거구나. 뭐죠? mayor de edad 하면 요거 자체가 성인이란 뜻입니다. 나 이제 성인이야. 공통이니까 밑에도 de가 들어가나요? 자,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나는 자, estar de 뒤에 직업 어휘가 오면은 그러면 일시적인 직업을 나타내죠.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에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맞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기도 de가 들어간다면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해. 자, de, 아가 되겠네요. from, to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스페인어를 공부해.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이번에 de가 되겠습니다. 29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부정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묻습니다, 먼저. Tienen libro sobre cultura coreana? 야, 자, 여기서 sobre는 뭐뭇에 대하여, about의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앞에 뭐 붙을까요? libro 앞에. 그렇죠. 알군, libro, tienen 알군, libro, 책 있으세요? 어떤 책 있으세요? 스페인, 아니, 한국 문화에 대한. 자, 이렇게 되겠죠? 아니요, no tenemos. 이거, lo siento. 없다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는 no tenemos.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ninguno가 들어가면 되죠? 사람과 사물을 둘다 받을 수 있는 부정 대명사, 링구노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알군, 링군으로 짝지어진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30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Como es tu habitación? 자, 너 방은 어때? 라고 묻죠? 그랬더니 Es un poco pequeña. 좀 작아. ¿Y la de tu hermana? 그럼 니네 언니 방은? 하고 물으니까, 그녀의 방은 es bastante grande가 되죠. 꽤 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이게 지금 무슨 형태예요? 맞아요. 소유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유 대명사의 형태는 정관사 뒤에 소유 형용사 후치형.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어떤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뭐가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니 방은 뭐가 돼요? 라, 요거에 따르면 라 소유형에서 후치형이니까 수야. 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요 가운데 뭐가 아비타시온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돼요?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 마무리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벌써 2회 풀어봤는데 할 만하시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3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24강이죠. 24강은 고용 서비스와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돼서는 요 지금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 근로기준법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론 한강, 문제풀이 한강 이런 형태죠. 진행되는 방식이. 마찬가지 이 부분도 고용보험도 오늘은 이론만 강의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다음에 이제 배우는 우리 산재보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8강 되겠죠. 이건 17강이고 그래서 17강, 18강 둘 다 근로기준법처럼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법적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부터 산재보험까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요 부분은 19강까지는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문항을 여기서 출제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 여러분이 공부를 투입해야 될 시간, 그럼 노력이 좀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쭉 배워왔던 근로기준법부터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1등급 받는다는 거. 자, 오늘은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언급하고 고용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 여기에 또 출제되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 고용보험하고 같이 혼합해서 되는 형태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근로관계 관련된 법률이 적용이 될 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게 이제 고용보험이잖아요. 실업급여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과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8강의 산재보험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좀 분리돼서 우리가 공부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공부를 좀 해놔둬야 되는 게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고용 서비스라는 것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 제공,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총칭해서 고용 서비스다라고 직업 안정법에서 제시하고 있죠. 이 고용 서비스의 기능은 좁은 의미에서는 노동력의 어떤 수급의 불일치, 취업난, 고용 불안,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출생에서 사망에까지 인간이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알선, 그다음에 상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용 서비스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용 서비스의 형태는 고용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센터, 학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직업 진로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 형태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서비스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거 보면은 합리적인 어떤 인적 자원의 양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즉, 구직자가 신속하게 이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직업 연결의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취업난이 되게 힘들지만은 또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고용의 어떤 그 인력의 유연성 때문에 회사를 또 그만두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직업과 연결은 이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서 공공의 어떤 고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노동, 복지, 정책을 어떤 전달하는 기능도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가 우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촉진이에요. 그래서 재활이라든가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 즉, 우리가 여기서 취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들어간다, 진입한다라는 것도 취업일 수 있지만은 취업 상태, 즉, 내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행복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급여의 높낮이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복에 굉장히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집에 있고 어떤 일을 할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여유 측면에서 경제적 여유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취업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창업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막 그렇잖아요. 좀 고용뿐만이 아니라 창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거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고용보험제도죠. 여기가 바로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이번 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고용보험의 목적, 실업의 예방, 그리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것을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은 이제 강화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근로자의 어떤 생활 안정, 그리고 구직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외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제외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 혹은 사업체라고 총칭해서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고용보험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자,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거, 제외 사업이라는 거,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요 부분만 여러분이 좀 밑줄춘 부분들만 좀잘 보면 될것 같아. 고용보험이 적용해서 제외되는 사업이다라는 거, 요 부분. 다음 두 번째는 건설면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 중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의 큰 수선들 있죠. 수선하는 공사.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 사업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아서 자가 소비 생산 활동,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의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은 그거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까 밑줄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용보험 적용해서 이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일주 단위로 한다면은 15시간이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돼요. 아까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 제외 사업이었다면 이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돼요.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자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미만인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출제했던 부분들이 이 밑줄에 지금 그어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65세 이후 고용됐다라는 건 뭐냐면, 65세가 이후, 뭐 66세나 67세에 새로 내가 고용됐을 때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으로 이제 고용으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된 경우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미만에 내가 유지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63세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65세, 뭐 66세다, 현재 내가. 그래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 근로자가 돼요. 다만, 뭐가 있냐. 별정직 임기제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에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3개월 이내 이미 가입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그래서 어떤 그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받는 자예요. 이거는 뭐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그래요. 사립학교는. 그래서 그 집단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근로자 그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인데 다만 이제 예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당연 이미 상호주의로 구분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다. 라는 거. 뭐 구체적인 것까지 어떤 경우 되고 이거 우리 거기까지 몰라도 돼.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인데 뭐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외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또 제외 근로자가 되는데 어떤 거냐?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서 이제 우체국 직원들 있지. 우체국 직원들도 역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고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야. 법인, 우리는 법인 아니면 개인이겠지. 개인 사업자가 되겠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우리 사업자는 두 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 4명 이하야. 4명. 요것만 이해하면 돼. 아,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종사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과거에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출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어. 65세 이전에, 상태에서 65세를 넘은 상태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야. 다니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고용보험에 해당, 적용 대상자냐, 아니냐를, 그런 문제를 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볼때 나이도 좀 봐야 되고, 고용보험에서 특히 나이 잘 봐야 돼. 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겠지만은 달리 적용되고 그다음에 구직급의 수급일 수도 달라져요. 그래서 나이가 좀 중요하니까 제시문에 나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잘 문제를 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실업급여의 요율이에요. 요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한 요율은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사업주랑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는 0.9%씩 각각 부담한다라는 거. 근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자한테만 해당돼요. 이 사업자한테만 해당되고 이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만 낸다, 사업주만 낸다라는 거. 그래서 근로자는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요, 퍼센트가. 150인 미만 기업은 0.2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150 이상 기업 중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있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아마 여러분 교재 쭉 넘기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하단에.
대표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 뭐 500명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거예요. 미만인가 이하인가. 오케이. 되어 있고, 그냥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0.45%. 그 다음에 150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제외예요. 제외되고, 여기에는 0.65%.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서는 0.85%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이거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게 되면, 근로자 수가 100인인 기업에 근무한 A씨의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고용보험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로자 부담의 실업급여액은 300만 원 곱하기 똑같이 0.9% 근로자 사업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300만 원에 0.9%를 적용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는 2만 7천 원이야. 3927에서 2만 7천 원. 그 회사 부담액. 회사 부담에는 두 가지가 있지. 실업급여 부분이 있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력 개발 사업 부분이 있어. 근데 100명 이하야. 배치 100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0.25%가 적용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회사 부분의 실업급여 부분은 똑같아. 300만 원에 0.9% 곱하니까 2만 7천 원 부담해, 회사가. 거기에다 플러스 뭐?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 요율을 적용해야겠지. 300만 원에 0.25%를 적용하니까 7,500원이야.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요두 가지지. 요두 개가 플러스돼서 부담하겠지. 그러니 34,500원이야. 그럼 고용보험료 전체로 본다면은 근로자 부담하고 회사 부담금을 합한 61,500원이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0.9%는 필수 암기야. 요거 두 개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각각 부담한다. 균등하게 부담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요 필수 암기 사항이고,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놨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 출제됐었어요, 계속. 출제됐었기 때문에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필수 암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부담,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의 근로자 부담액은 얼마이다. 회사 부담액은 얼마이다라고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제만 잘 이해해도 금방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이해하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제를 드니까, 아, 어떤 거구나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왜 중요한지 알수 있겠고. 그 다음, 자, 이제 그럼 고용보험 제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아까 뭐뭐 있었지? 실업급여 부분이 있었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 개발 사업 부분이 있었어. 자, 첫 번째 이제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은 중요한 건 이거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뭐다? 고용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직업력 개발 향상 및 기회의 제공 지원 및그 밖에 고용 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우리 직원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측면 플러스 사업주의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고용 안정 및 직업력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만 부담한다. 근로자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 사실은 실업급여 부분인 거죠. 실업급여.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자,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해서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바로 실업급여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요거 필수 암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구직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훈련 연장급여, 개발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이제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자, 구직급여 자체도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구직급여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실업이 됐을 경우 어떤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이래서 이제 회사를 나왔을 경우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 보통 실업급여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그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매월 급여 형태로 받는 게 바로 구직급여라는 거지. 구직급여인데 중요한 건요 표를 보게 되면은 좀 구분이 있다 할 텐데, 일단 취업촉진수당부터 잠깐 먼저 본 다음에 요 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취업촉진수당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어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이 실업급여 체계를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할 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업급여는 구분된다고 했고, 구직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상병급여가 있다고 했는데, 왜이 그림에는 구직급여 따로 있고 연장급여랑 상병급여가 왜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구직급여는 나이와 내가 재직한 기간, 즉 피보험자로서의 어떤 기간, 동안을 두 개를 고려해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이 돼. 근데 그 구직급여가 끝났을 경우에 연장해서 이 구직급여의 연장에서 받는 급여가 연장급여야. 거기에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고,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구직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저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게 상병급여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직급여에서 연장해서 받는 거고, 구직급여에서 대신해서 받는 거라서 결국 구직급여의 한 카테고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구직급여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됐죠? 이 취업촉진수당은 별개고. 그래서 요거는 같은 연장선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직급여의 연장에서 받고 대신해서 받는 구직급여의 포괄적인 구직급여 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있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직급여 를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데, 자, 일단 구직급여 내용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이거 여러분이 교재 EBS 플러스 쪽에 나와 있어. 왼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계약기간 만료야.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이건 비자발적 사유가 돼. 그 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로 인해서 내가 일할 수 없다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제 뭐 어떤, 근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그 단어를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 그런 측면이야. 근데 이제 다음 사유가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닐 것 같은데 이직 사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이 된다라는 거지. 수급 자격이 된다. 어떤 경우냐?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아래 사항들이 발생해 할 경우에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근로 조건이 있는데 그거보다 낮게 우리가 근로 조건을 적용받게 돼. 2개월 이상. 그럴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즉 수급 자격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야.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야. 그래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받게 되면은 역시 내가 회사를 나오더라도 이거는 수급 자격이 된다라는 거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봐주겠다 이거야.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야. 그러니까 휴업급여 하게 되면 70%를 받거든. 휴업급여는 받는데 그 미만으로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라는 거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도 역시 수급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야. 사업의 양수나 인수 합병이라든가 일부 사업의 폐지돼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어떤 업무가 없어지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라든가 축소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라서 작업 형태가 변경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수급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일에 주요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직계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거야. 즉,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는 뜻은 뭐야? 내가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다, 받을 수 있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못 받겠지. 아, 내가 A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 회사 그만두고 B라는

안에서 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 못 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야? 자발적 퇴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까 1과 2에 대한 해당한다라는 거.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종류 보게 되면은 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자영업자는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 중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미 가입으로 해서 받을 수 있어. 근데 못 받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연장급여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못 받아. 요두 개는 못 받아. 그래서 밑줄 친 거지? 이거 중요해.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연장급여랑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못 받는다. 라는 거. 요거는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영업자. 그래서 요 밑줄 친 것만 여러분이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직급여 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실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인데, 중요한 건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이 있겠지.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에서 180 이상일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얼마 이상 다녀야 돼? 180 이상 다녀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잖아. 다니게 되면 180 이상을 다니게 되면은 내가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4대 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 대상이 바로 이제 피보험이라는 거지. 피보험 다 대상자가 되는 거야. 피보험자야. 그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 보험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이 통산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라는 회사 다니다가 B라는 회사 다닐 수 있잖아. 그치? A라는 회사에다 B라는 회사 다닐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뭐 4개월 다니다가 여기 또 4개월 다닐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이게 바로 통산이야. 두개 합해서 8개월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통산이야. 통산의 개념. 전체를 합산해서. 근데 연속적으로 해야 연속해야 돼. 핵심은 연속. 그러니까 4월 30일 날 A에서 그만뒀으면 5월 1일자로 B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연속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이 바로 통산이다. 이게 해서 180일 이상일 거 했어. 180 이상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180에서 다닌다고 했을 때그 안에는 무급도 있고 유급도 있을 수 있잖아. 유급일도 있을 수 있고 무급일도 있을 수 있잖아. 유급일 기준이야. 그래서 무급은 빠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0이라면 우리 개월수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다녀야만이 실질적인 180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딱 6개월만 하면은 180이 안 나온 경우가 많고 6, 7, 8개월 이상이 돼야만이 180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굉장히 중요해. 중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잘 나와, 이거. 그래서 이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야. 피보험 기간. 그러니까 피보험 기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사에 다니게 되게 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거든. 아까 예외조항 빼가지고는. 그지? 그러면 피보험 기간, 내가 회사 다닌 기간이라고 이제 좀 인식하면 되겠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럼 좀 이해가 빠르겠지. 그 다음에 내 나이, 이직하는. 회사 그만둘 때그 나이가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야. 두 가지. 그다음 장애인은 50세 이상의 걸로 적용이 돼.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 1년 미만이야. 내가 한 8개월, 9개월 다녔다. 회사를. 그리고 내가 50세 미만이다. 내가 한 45세다. 그러면은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거지. 다음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120이야. 근데 중요한 건 3년 미만 다니게 되게 되면은 30일씩 추가되는데 요 50세 이상만 60일 추가돼. 여기만 60일 추가되고 나머지 계속 요거 3개월이야. 30일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30일, 30일, 30일이야. 그 구분은 1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외우면 돼.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1년 이상만 적용이 돼. 그래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30일, 30일, 30일, 30일에서 최대 210일.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 내가 장애인이다 했을 경우에는 50세 이상 걸로 적용받는다라는 거. 요거 표 암기하세요. 암기. 필수 암기야. 이거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표몇번 그려보고 암기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두세 번만 그려보면 암기하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급여 중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훈련 연장 급여라는 건 뭐냐면 지방 안전기관장이 지시하고 있는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요거를 받을 경우야. 받을 경우 수급 자격자산자가 직업 훈련 능력 개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받는 게 바로 이제 훈련 연장급여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거 말고 다음 장에 보면은 나오는 게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 있거든. 이건 수급 자격자가 그 기간 안에 수급 기간 안에 받는 직업 능력을 위해서 직업 안전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수당 형태로 받는 거라면 요거는 급여를 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직급여가 끝나고 그 일을 초과해서 우리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통을 통해서 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장급여라는 거야.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요거랑 직업력 개발 수당이 헷갈리지 말어. 요거는 수급 기간 안에서 받는 거라면 요거는 수급 기간을 연장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개별 연장급여야. 자, 구직급여를 받다가 구직급여가 끝났어. 그래서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어, 일자리를. 그랬을 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격자들에 대해서 실업에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생활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연장해서 개별적으로 연장해서 그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개별 연장. 특별 연장 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실업이 급증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최대 60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냐? 있었어. 예전에 코로나 때, 대량의 실업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거든.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거는 핵심 주체가 누구야?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요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그다음 상병급여는 뭐냐? 수급 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럴 때 우리가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요거 상병급여를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표에서 다시 한번 이거 추가 설명할 거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훈련 연장급여랑 요 다음에 배우는 직업력 개발 수당이랑은 다르다라는 거. 훈련 연장급여는 직업력 훈련을 이제 받긴 받지만 구직급여 일을 초과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형태라면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우리가 수급 자격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받을 때 수당 형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이제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받는데 훈련 받은 날에 대해서 이제 1320원 정도 한데 이거 매년 좀 바뀌어. 그래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20원. 이거 뭐 그렇게 얼마 받느냐 중요하지 않고 수당 형태로 받는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냐? 수급 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이 굉장히 잘 나올 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건이 있거든. 지급하는 요건이. 그 뭐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재취업을 했어. 재취업한 다음에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혹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 수당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받겠지.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1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됐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구직 일수에서 내가 150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절반이면 얼마야? 150일의 절반이면 75일이잖아. 그러니까 75일 이상 남은 상태야. 남은 상태에서 내가 한 60일 정도 받은 상태에서 취업이 됐어. 그러면은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12개월 이상 내가 거기를 근무해야만이 그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메모하시고 조기 제출했었다고 충분히 올 수능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았더라라는 거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유 고난도 문호 되게 좋잖아, 그치? 다음 광역구직 활동비는 광역하면 넓은 지역이잖아, 그지? 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 수당 형태로. 그래서 지금 요건을 보게 되면 직업 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 활동이어야 되고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급 자격자 거주로부터 구직 활동을 위해서 방문한 사업장까지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그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가서 면접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했어. 간혹 가다가 있잖아. 면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주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거나 받았는데 광역구직 활동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이주비는 뭐냐면 내가 취업을 저기 뭐 서울 사는데 내가 한 청주로 이제 취업하게 된 거야. 청주에 있는 회사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주를 해야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야.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그 주거지를 이전해서 가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취업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그래서 1년 이상 우리 근로계약서에 계속 근로라든가 1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휴가 전후휴가 급여야. 자,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동시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 육아휴직이 30일, 30일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전이야. 요게 핵심이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어야 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왜 이전인지 이따가 얘기할게.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다고.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에서 180일 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 이전에 180일이야. 이것도 이전에 내가 오늘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에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전날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나한테 있어야 돼. 최소 뭐야 7, 8개월 이상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 그지? 이거 되게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변경된 내용인데 요거는 참고 사항이니까 한번 정지해서 한번 읽어만 보시고 메모할 사람들은 메모하세요. 그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바뀌어서 다 반영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작년에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예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과 후에 통해서 90일, 미숙아인 경우에는 100일이야. 미숙아인 100일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쌍둥이라 했으니 120일이야.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이 출산한다 가정했을 때 90일을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돼. 이 경우에 휴가 기간이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해야 돼. 45일 이상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90일 중에 내가 출산일 기준으로 그 45일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오늘 내가 출산하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45일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출산 전후 휴가는.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걸 우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서는 휴가가 시작하기 전이잖아. 근데 이 요건은 뭐냐면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휴가가 끝나는 얘만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야. 자, 앞으로 돌아갈게. 자, 우리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이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뭐였어 아까? 전이잖아. 그치? 시작하는 날 이전, 전날이어야 돼. 전날 180일 이상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요거는 휴가가 끝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 기점으로니까 더 많은 것을 배려해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들어가 시작하는 날 이전이냐,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이냐라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라. 요두 개가 이거 나왔었거든 예전에. 자,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인데, 자,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즉 사업주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여기는 고용보험에 대한 어떤 성립을 해야 되거든. 고용보험의 가입이 우리가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는 그 기업이 한다라는 건데, 그걸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야.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기억해. 나머지 이거 문제가 있다 나오거든.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문제 나올 때, 문제 풀이할 때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이해 안 됐으면은, 괜찮아.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음 차시에 문제 풀때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직접 신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건설업 등에 대한 그 도급 관계에 관련된 보험 가입이 있거든.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 요거는 문제 나왔을 때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번더 설명할 테니까 요것만. 아,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에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 요 건설업 등 이런 도급 관계 관련된 것들은 문제에서 제가 다뤄 줄 테니까.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어떤 실업급여 신청 절차야. 내가 이제 실업급여 신청한 절차는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요것보다 다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그림 절차도 반드시 암기. 이거 암기. 필수 암기. 굉장히 잘 나오고, 이것만 암기해도 사실은 앞에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업인 상태가 발생했어. 그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오늘 했으면 내일부터 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12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거,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 그 다음에 구직 등록은 이제 본인이 고용 24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방문해서 이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대부분 다 온라인 통해서 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자격 신청 전에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돼. 필수로.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수급 자격 신청하겠지? 그럼 인정되면 다행이고, 불인정될 수도 있잖아. 내가 뭐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호해가지고 불인정될 수도 있겠지. 그럼 신청 불가하게 되면은 요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인정됐을 경우 구직급여 신청하겠지. 그래서 구직급여 신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일주일에서 뭐 4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해가지고 내 열심히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최초 실업 인정되는 경우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이야. 바로 받지 못한다는 거지. 심사도 하고 뭐 이거 뭐 이것저것 하겠지. 행정적 처리가 있기 때문에 7일간은 대기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신청했어. 그럼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오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야. 앞에서 우리가 이런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정리하면 이거 되겠지. 자, 구직 활동 이제 전개돼. 구직 급여 신청 대상이 됐고 구직 활동을 하겠지. 구직 활동하는 도중에는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 만약에 취업됐을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됐을 경우 요거는 사후에 수당 받는다. 그다음에 광역구직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넓은 지역에서 가서 구직 활동을 전개할 때 수당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주비 역시 먼 거리로 내가 취업이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직 활동 내가 대상 수급 대상자이면서 구직 활동 중에 질병 등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구직 활동 불가하게 돼. 그러면 구직급여 대신해서 뭘 받는다? 상병급여로 대체해서 받는다라는 거. 이거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구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생활하겠지. 그러다가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가 됐어. 만료됐는데
미취업이야. 내가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그 150이 됐는데도 내가 미취업 상태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장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연장지급에 세 가지가 있더라. 훈련 연장급여, 즉 훈련 기간 중에 직업력 개발 수당 형태로 이제 지급되면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훈련 연장급여라는 거. 요거랑 앞에서 우리가 직업력 개발 수당하고는 좀 별개다. 그건 구직 활동 내에서 기간 내에서 받는다면 이거는 그 연장에서 받는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자신이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나 곤란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신청해서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특별 연장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실업이 급증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60일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급하는 게 특별 연장급여라는 거. 그래서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받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루에 뭐 6만 얼마씩 받는다, 7만 얼마씩 받는다 했을 때 거기에 7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고 그림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일액이에요. 수급자가 최초 기초 일액은 60% 금액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자의 기초 일액 80%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구직급여의 어떤 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야. 말이 어렵지? 어렵지 않아. 생각하면 이거 밑에 거 보면 되게 쉬워. 즉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 동안에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같은 경우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하면서 달라져.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상한액은 특히 하한액이 많이 달라져. 2026년 같은 경우 일일 68,100원이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가지고 일액을 정해. 여기에 60%야. 그래서 68,100원이야. 자, 하한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우리가 최저임금 1320원에 8시간에서 80%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정해.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면 요 사이에서 받는구나. 내가 하한액 밑으로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그 개념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냐? 해서 이 상한액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위와 아래가 정해져 있다. 요 안에서 받는다라는 거야. 계산해서 했을 때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으로 받는다. 예를 들면 67,000원에 대고 67,000원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제시가 되어 있지. 올해 구직급여 일액 계산했을 때 내가 임금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하한액과 상한액에 나와 있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한눈에 내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 정도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표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더 말이 빨라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한번더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19강에서는 이 항상성 부분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수문항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문항이 좀 있는데 이 3점 테스트의 4번, 5번은 연계 예상으로도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죠. 체크해놓고 그 문항들 풀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2점 수능 테스트를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3점을 풀어볼 텐데 3점 수능 테스트가 아무래도 문항이 조금 더 구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점 테스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디테일하게 해놓고 3점 테스트에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이제 분석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점 1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갑상샘의 그림이 있고요. 그 그림은 갑상샘에서 분비된 호르몬 X가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포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X의 표적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적세포는 그 호르몬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X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니은에만 지금 타서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표적세포가 되겠고 기억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표적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 X,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힌트가 다 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요. 여기에 X에 해당하는 호르몬 하나 들어보자면 티록신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티록신만 배웠지만 사실은 다른 호르몬들도 있어서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자, 그 다음에 니은, 과정 가에서 혈액은 X의 이동에 관여하느냐? 자, 니은 보기 별표를 쳐두시고 요거는 어떤 호르몬으로 물어보더라도 그냥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혈액에 의해서 이제 이동에 관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X의 표적세포는 기억이다. 아닙니다. 니은이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굉장히 자료가 아주 심플한데 다음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비교한 자료이다. A와 B는 신경에 의한 작용과 호르몬에 의한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A는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난대요.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 중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호르몬이니까 A가 호르몬이구나.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A는 B보다 작용 범위가 넓고 작용 시간이 지금 A가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잖아요. 그거는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길다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길다. 그리고 B가 신경을 통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짧다가 아니고 길다가 맞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그러니까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그 주문이 있었잖아요. 교알글, 그 다음에 부베인. 자, 여기서 A, 호르몬에 해당하는 게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에 해당하는 B, 신경에 해당되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표가 하나 나와 있고 표는 내분비샘 1, 2, 3와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1, 2, 3는 각각 이자,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외워야 되는 호르몬을 짚어보자면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외워야 되는 호르몬이었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가 그 여섯 가지 출제 호르몬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근데 여기에 생장 호르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없잖아요. 그럼 생장 호르몬은 일단 만약에 외우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린 필수 6가지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2는 글루카곤이 나왔어. 그럼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되니까 2가 이자가 되겠고, 이자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복습해보자면 알크리니까 알파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딱한 개의 호르몬만 제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은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나머지 하나, ADH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ADH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분비하는 뇌하수체 후엽이 쓰리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원이 뇌하수체 전엽이 됩니다. 물론 생장 호르몬이 전엽에서 분비된다는 것을 외워도 좋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장 호르몬보다는 TSH를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었던 것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는 건요 반대 과정이죠. 그거는 인슐린이 하는 거니까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3, 뇌하수체 후엽에서 콩팥이 표력기관인 호르몬, ADH죠. 그게 분비가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기에 좋은 그런 기본 개념을 잘 표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호르몬 A와 B가 정상인 X의 간세포에 작용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호르몬 A에 대한 수용체도 간세포가 갖고 있고, 호르몬 B에 대한 수용체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간세포는 A와 B 모두의 표적 기관이 되는 거고, 표적, 이 세포들은 표적 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A가 작용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포도당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글루카곤 같은 게 있죠. 글루카곤은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거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내보내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글루카곤 말고 여기서 뭐 어디서 분비된 호르몬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다른 호르몬들도 있긴 있어요. 아, 뭐그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든지 더 있지만 우리는 글루카곤만 기억해도 된다. 자, 그다음에 호르몬 B가 작용을 했더니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우리가 배우기로 인슐린밖에 없죠. 그런 호르몬이 여기 언급이 될 거다. 그래서 반대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한다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감소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보기 기억에 간세포에는 A의 수용체와 B의 수용체가 모두 있죠. 지금 그림상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줄이고 하는 반대되는 조절을 하면서 혈당량이라는 하나의 어떤 대상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X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하게 되면 그럼 혈당량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럼 A의 분비가 촉진되나요? 혈당량이 높아졌을 땐 누가 나와줘야 돼?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 나와서 적당 범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분비가 아니고 B, 인슐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다.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5번은 우리 항상성 조절의 보스, 시상하부 밑에 붙어있는 혹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혹처럼 생긴 뇌하수체의 그림인데요. 그림은 내분비생 기역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표적기관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는 지금 갑상샘이 표적기관이고 B는 콩팥이 표적기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전엽과 후엽 중 하나이고, 요 호르몬 AB는

ADH 또는 TSH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두 개는 우리 필수 호르몬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겠지만, 여기서 TSH의 풀네임을 써줬단 말이에요.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그럼 표적기관이 어디겠어? 갑상샘이겠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걔가 갑자기 생뚱맞게 콩팥에 작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TSH면서 얘가 분비되는 동그라미 기억은 뇌 수체 전엽이다. 그 다음에 그럼 니은은 후엽이고 후엽.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우리 딱 하나만 배우죠. ADH. 걔는 콩팥이 표적기관으로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비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비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상하부는 A와 B의 분비를 조절한다. 왜? 시상하부가 최종 보스이기 때문에. 항상서 조절의 중추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비를 더 시킬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비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제가 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티록신의 분비 조절 경로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인에서 혈중 호르몬 기역의 농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기역과 니은은 각각 여기 있는 TSH거나 티록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가의 그림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적어주는 문제는 우리 실전에서는 뭐 흔치 않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첫 단계니까 시상하부가 지금 감지했을 때 티록신 분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느낀다면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내분비샘 A를 자극합니다. 얘를 일하라고 촉진하는 거죠. 그 내분비샘 A는 누구죠?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 신호를 받고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TSH는 뭐 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앞부분의 단계를 억제해서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티록신도 적게 나오도록 만든다.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음성 피드백 과정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혈중 기역과 니은의 농도인데 지금 보니까 약간 반비례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TSH라면, 그럼 TSH라는 것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더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니까 걔의 호르몬 농도가 높아진다면 티록신, 그럼 얘가 티록신이 되는 거잖아요. 티록신의 농도는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얘가 너 이래 하고 시키는 호르몬인데 얘가 많이 나온다? 그럼 결과물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죠. 기역이 티록신인 겁니다. 얘가 티록신이고, 니은이 TSH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는 티록신 필요한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호르몬 TSH의 농도가 높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티록신이 너무 많아 그러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서 억제가 돼가지고 TSH 분비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자료 해석형 문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자, 보기 기억에 A는 뇌하수체 후엽이냐? 뇌하수체 후엽은요 ADH입니다. H 이렇게 뭐 호르몬의 그 호르몬을 의미하는 H이긴 하지만 후엽이다 해서 이렇게 좀 연결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A는 뇌하수체 전엽이니까 잘못됐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티록신이니까 갑상샘에서 분비가 돼야 되겠죠? A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뭐 티록신 말고 다른 어떤 호르몬에도 요 용어를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런 설명.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인슐린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했다고 할수 없거든요. 근데 티록시는 그냥 그런 카테고리에서 공부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잘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티록신 분비로 이제 그런 예시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자료 해석을 좀 해보자는 의미로 별표를 붙였고, 실제 이 자료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런 자료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혈중 칼슘이온 농도에 따른 호르몬 X와 Y의 분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표는 Y에 의한, 그래서 요거를 잘 적어놔야 되는데, 요거는 Y에 의한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칼슘이온 농도가,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한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것은 증가와 감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어떤 적정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농도가 떨어지면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와? X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죠. 농도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X라는 호르몬은 뭐 하는 호르몬일까? 얘가 작용해서 칼슘이온의, 이게 이제 농도라고, 이렇게, 농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를 높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X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냐.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졌을 때 주로 나오게 됩니다. 분비량이 높아져요. 그럼 얘는 뭐 하려고 나오는 호르몬일까? 지금 너무 높아서 문제니까 낮추기 위해서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를 낮게 만들려고, 낮춰주려고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Y에 의한 작용을 볼게요.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칼슘이온의 양을. 그럼 얘는 얘가 너무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졌을 때 낮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보이잖아요. 자료의 내용상.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오줌으로 나가는 양을 증가시켜야 혈액 속에는 적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더 밖으로 배설을 시켜서 이 칼슘이온 농도를 낮추는 그런 호르몬이 Y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못 해석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Y가 농도가 높아지면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못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가 낮아졌을 때 분비가 더 촉진되면서 높게 바꿔주려고 작용하는 호르몬이 X. 그 다음에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Y.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X축의 변화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혈중 칼슘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X의 분비가 증가하나요? 높을수록 Y의 분비가 증가하고 X의 분비는 낮을수록 증가하니까 기억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Y는 혈중 칼슘이온 농도를 감소시킨다. 그쵸? 높을 때 나와서 감소하도록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Y니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증가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새로운 자료, 요런 거를 봤을 때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어떤 자료로 가공됐을 때도 여러분들 금방금방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연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플하죠? 다음은 이자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는 소화효소가 포함된 이자액을 분비하여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분비 작용이랑 외분비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죠. 내분비란 뭘 만드는 것이다? 호르몬 만들어서 분비하면 내분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호르몬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요거는 내분비 작용에 의해서 분비돼서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 표적세포로 가는 거죠.

근데 외분비는 뭐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액 요런 거는 외분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에서 이자액을 분비한다. 근데 거기 소화효소가 포함되는 소화액이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외분비에 의해서 분비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자가 내분비 기관이면서 외분비 기관인 그런 어떤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으로써 해주고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신경계까지 통합이죠. 자, 소화효소가 포함된 이자액을 분비하는 것. 이게 분비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거고, 분비가 적게 되면 소화가 덜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교감신경은 소화를 어떻게 하는 애였어? 소화작용을 억제하는? 다른 거는 대체로 다 촉진하는데, 지금 다른 걸다 촉진하다 보니 에너지를 우리가 뭐 혈액이나 산소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걸쓸수 있는 어떤 공급처들이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뭐는 하나 좀 줄여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소화다.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당장 급한 거, 급한 불을 끄고, 소화는 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유일하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억제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소화인데, 그럼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이런 이자의 분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이자의 분비가 촉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주문을 외워볼까요? 자, 알파세포면 뭐가 들어? 교알글이죠. 교알글. 여기에 인슐린의 인자가 없다.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에 나온다? 부베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당뇨병의 원인 중에는 니은, 인슐린의 분비 부족이 있죠. 그쵸? 분비가 부족한 거? 그럼 우리가 이제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걔가 작용을 못하는 거? 그건 2형 당뇨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섞여 나온 것도 좀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별표가 붙었는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고 근데 이제 혈당량 조절이 워낙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자에 연결된 신경원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걔를 원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신경원의 작용으로 호르몬 동그라미 기억의 분비가 촉진되는 경로. 그러니까 지금 이자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알파세포에서 기억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 나오는 주문 뭐였죠? 교알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신경원은 교감세포,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교알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운동 시작 후에 혈중 호르몬 A와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와 B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이 A, B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운동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호르몬이 뭐예요? 하면 할수록 포도당 공급이 더 돼줘야 돼. 그러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포도당을 제공할 수 있는 호르몬,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높아져야 될 거고요. A는 점점 분비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혈당 상태가 될까봐 무서운 그런 상황이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인데, 혈당을 더 떨어뜨리는 호르몬, 인슐린은 더 나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비량이 점점 줍니다. 그래서 A가 인슐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호르몬. 근데 지금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글루카곤이니까.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B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주변에 있는 세포를 노크 해가지고 포도당 좀더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 좀 없게 만들어 주세요.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세포에 작용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중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원에, 그럼 교감신경인데, 신경저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가? 이것도 신경계랑 섞여 있는.

그런 통합 문제입니다. 그럼 원은 교감신경이므로 앞이 짧고 귀가 긴 형태를 하고 있을 텐데,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라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유일하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그런 말단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경절 이전 뉴런으로 물어봤으면 맞는 보기일 텐데, 아세틸콜린이 이후 뉴런이라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올 거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복합형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은 새 학생이 ADHD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학생 A는 ADHD가 콩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혈액이 관여합니다. 요거는 맞죠? 선생님이 요런 어떤 이동할 때 혈액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다른 호르몬으로 바꿔도 성립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콩팥은 이제 ADHD의 표적기관이니까 그거를 좀 바꿔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튼 뭐 다른 호르몬도 콩팥으로 가긴 갈 겁니다. 혈액을 타고. 그게 표적기관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다른 호르몬도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하는 거 같이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B. ADH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ADH라는 명칭 자체가 물을 밖으로 못 나가게,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학생 C.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DH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어때요? 교묘하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뭐예요? 전엽이 아니고 후엽이다. 그래서 ADH에 대해서는 유독 어디서 분비되는지 자주 물어보는 편이다. 그래서 꼭 챙겨둬야 되는 그런 분비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고, 학생 A와 B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11번은 어떤 혈당량 조절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림은 사람 A와 B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는 A와 B 중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당뇨병의 원인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 A와 B 두 사람은 정상인 또는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정상인에 비해 당뇨병 환자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일단 누가 정상인지는 알수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도 다시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는 B가 정상인이고, 그 다음에 A는 혈당량이 높게 더 유지가 되는 당뇨병 환자로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당뇨병 환자가 어떤 이상이냐면,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적은 그런 이상을 갖고 있대요. 요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명칭은 1형 당뇨병인데, 우리가 그게 뭐 1형인지 2형인지까지 암기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진 않고, 그래서 아, 분비 자체가 안 되는 원인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당뇨병 환자이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인슐린의 분비는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에 의해 촉진이 된다.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외웠을 그 주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뭐 하지?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B 정상인이죠? 정상인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일단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포도당이 너무 넘쳐가지고 글리코젠으로 빨리 바꿔줘야 될 때.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게 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T1과 T2를 비교하고 있는데, T1은 조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T2는 거의 정상 상태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거의.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럼 지금 이렇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더 많은 지점이 언제야? T1이죠. 그죠? 그래서 T1에서는, 그럼 지금 빨리빨리 이거 전환해야 되는데 한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제대로 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의 이 자료도 과거에 기출 자료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어떤 요 수능 문제집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그러면 굉장히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먹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다음에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A와 B는 각각 혈장 삼투압이거나 아니면 오줌 생성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봤더니 물을 아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값이 증가하고 있고요. B는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 증가할 것은 무엇일까? 오줌이 콸콸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증가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 맞춰줘야 되니까 물을 빨리빨리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오줌 생성량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물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체액의 농도, 혈장의 농도는 희석돼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감소하는 비가 혈장 삼투압일 거고, 혈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A가 오줌 생성량이겠죠. 오생.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다. 뭐 요건 많이 나왔던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오줌 생성량이다. 그렇죠. 물 먹은 직후에 올라가는 건 오줌 생성량이어야 될 테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오줌의 삼투압. 그럼 이건 오줌의 농도로 봐야 되겠죠.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장에서는 T1일 때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 만들어지는 오줌이 더 진할까를 생각하면 돼요. T1 상황에서는 1리터의 물을 섭취하기 전. 그럼 이제 뭐 일상적인 수준의 그런 오줌의 농도를 띠고 있겠죠. 근데 T2는 지금 물을 1리터나 먹어가지고 오줌이 콸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콸콸 나갈 때는 그만큼 양도 많지만 희석돼서 물이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평소에 물 먹기 전이 더 진하겠죠. 그쵸?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ADH의 농도는 언제 높을 것일까? 자, ADH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 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애예요.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평소에 이런 상황일 때더 내보내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 물을 막 한참 많이 먹은 그런 상황일 때 내보내면 안 돼요? 평소에 어느 정도 내보내지 않는 상태였다면 지금 T2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 ADH의 농도가 평소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데리고 들어오려는 노력을 안 해야 되니까 그 호르몬이 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DH의 농도는 T2일 때보다 더 높다? 요거는 잘못된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림은 정상인이 소금물을 섭취하였을 때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소금물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뇌하수체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엽과 후엽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분비가 A, A는 증가 또는 감소.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A라고 됐을 때 그게 폭

똑같이 작용해서 혈장삼투압은 동그라미 B가 됐대요. 얘도 뭐 증가나 감소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 체액의 농도가. 근데 이 소금물도 뭐 0.001% 소금물. 그것도 소금물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 체액의 농도보다 진한 소금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그런 물을 먹었다. 그랬을 때 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어디야? 요여수체? 후엽이라고 했죠. 전엽 아니고 후엽입니다.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증가해야 되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소금물을 먹으면 혈장 삼투압이 우리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해지죠. 올라갈 거예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화살표 세 개는 같이 간다고 했거든요. 혈장 삼투압 올라가면 ADH 분비량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ADH가 콩팥에 작용해가지고 물의 재흡수도 증가해요. 밖으로 나가려던 물까지 우리가 다시 흡수해서 이 체액을 물키는 데 쓰는 거죠. 그죠? 희석하는 데 쓰는 거다. 그래서 물의 재흡수까지 이렇게 혈장 삼투압 올라가면 ADH 분비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의 재흡수도 올라간다. 우리가 앞서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혈당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우리 인슐린의 분비도 같이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슐린이 약간 한 박자 늦게 변화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얘네 둘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장 삼투압이랑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항이뇨 호르몬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같은 어떤 경향성을 갖는 그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럼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됐어. 지금 굉장히 진해졌었는데 물이 와서 많이 희석이 됐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 우리 체액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낮아지겠죠. 지금 너무 높아져서 요런 조절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전엽이다. 아니죠. 후엽입니다. 우리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를 꼭 기억해야 되지? TSH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뇌하수체 전엽은 TSH, 뇌하수체 후엽은 ADH. 자, 그 다음에 니은 과정 가의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 시상하부죠.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와 B는 모두 증가냐? A는 증가고 B는 감소기 때문에 모두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인 흐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물의 재흡수가 증가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겠는데 우리가 그 결과 약간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오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오줌 입장에서는 오줌은 이 물들을 함께 데리고 우리 다 거느리고 물 이만큼 해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 이 오줌은 완전 제이여가지고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물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ADH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속상하겠죠. 그래서 오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앗기고 일단 양이 줄어듭니다.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삼투압은 이게 농도니까 굉장히 진해지겠죠. 원래 이만큼 같이 나가려는 물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이만큼 희석을 시켜주는 상태로 우리가 계획이 됐었어. 근데 물이 자꾸 탈출해. 그래서 희석이 덜 된 상태로 높은 농도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삼투압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나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의 상황, 삼투압이 낮아졌을 때도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전체적으로 반대로. 그래서 13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요.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시상하부에 자극, 기억과 니은을 주었을 때 체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저 두 자극이 있었잖아요. 걔네 중에 하나를 피부에 주었을 때 그 피부 근처 혈관의 지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이 자료를 해석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될 거는 체온 조절도 중추는 어디다? 간뇌 시상하부다. 중추는 혈당량 조절이든 체온 조절이든 삼투압 조절이든 간뇌의 시상하부가 중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는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 발산량은 감소한대요. 이런 조절을 하면 그 결과로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열은 더 만들어내. 근데 빠져나가진 못하게 해. 그러면 체온을 올리게 되겠죠. 체온을 상승시키려는 어떤 조절작용이죠. 언제 상승시켜야 돼? 내 체온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온자극일 때. 그래서 추운 환경에 처했을 때는 더 만들어내고 못 빠져나가게 하면서 내 체온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려고 해야 한다. 그럼 니은은 고온자극이겠네요. 그럼 이 고온자극, 너무 더워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내는 열은 없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더 만들어내진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발산, 밖으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열을 최대한 빨리빨리 밖으로 빼내가지고 내 몸을 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겠죠. 하강. 체온이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혈관 지름의 변화인데 자극이 주어졌어요. 했더니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의 지름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요건 언제지? 자, 피부 근처로 가는 모세혈관이 만약에 지름이 커진다면 그쪽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더 많이 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피부색은 더 붉어 보이겠죠. 언제 더 붉어지지? 더울 때. 나의 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더 열을 많이 발산하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온자극. 니은 고온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최대한 열을 많이 발산하기 위해서, 방출하기 위해서 혈관의 지름을 여는 그런 어떤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걸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고온자극인지 물어봤는데 저온자극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죠. 그쵸? 맞습니다. 이걸 그냥 간뇌냐 물어봐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피부에 준 자극은 동그라미 니은, 고온 자극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체온 조절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다음은 정상인의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체온 조절 중추 X를 체온 조절 중추에 X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X는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체온 조절 중추 또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어디죠? 간뇌의 시상하부. 간뇌의 시상하부에 X라는 자극을 줬더니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더라. 수축을 하면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했어요. 그 창백하게 이 수축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내 혈액에 담겨있는 열이 이 피부 근처로 가게 되는 경우에 밖으로 발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피부 근처로 덜 가게 해서 내 열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열 발산량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이 수축한다는 것은 열 발산량의 감소다. 언제 내가 내 열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울 때랑 추울 때. 추울 때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X라는 요 자극은 저온 자극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온 자극이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X는 고온 자극이다. 아니죠. 저온 자극이니까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거. 그것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 피부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느냐. 그죠? 그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거기 지나가는 혈액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 수축은 혈액량 감소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핏기가 없이 창백해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 교감신경이 관여하느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건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따라서 요 내용을 담아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은 교과서마다 좀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 요거까지는 묻지 않는 편이다. 근데 사실상 과학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체온 조절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량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체온 조절에서는 부교감 작용이 없이 교감이 작용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이긴 하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인데 거기까지는 몰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선생님은 지금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알죠? 우리 평가원 시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르치셨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2점 테스트 1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에 따른, 지금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요거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실내 온도, 우리가 방에서 이제 온풍기를 가동한다. 그럼 온풍기의 설정 온도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설정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죠.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온도다. 이걸 하나 맞춰놓으면 너무 떨어졌어. 그럼 올리려고 노력할 거고, 요거보다 너무 올라갔어. 그럼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정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체내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앞에서는 체온과 설정 온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설정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 사실은 원래 정상 범위였는데 갑자기 내 체온이 너무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부랴부랴 끌어올려야 되죠. 설정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겨우 맞춰놨는데 다시 설정점을 내렸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맞아. 그럼 맞추려고 체온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어때요? 체온이 거기 맞춰야 되죠. 체온이 상승할 겁니다. 설정 온도에 맞춰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을 구간 1과 2에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구간 1에 비해서 2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로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잡고 2에서는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면 지금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체온을 높여야 돼. 그럼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온도를 높이려면.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최대한 줄여야 내 온도를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 전체 값은 요 2에서가 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1에 비해서 2의 값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구간 2는 지금 내가 체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체온을 올려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구간 3는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땀은 언제 분비되죠? 내가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식히면서 식어라 하면서 이제 증발하면서 식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는 잘못된 비교다. 더울 때, 우리가 덥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 이해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2점 테스트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오답 정리 꼼꼼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점 수능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더 끌어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24번째 만남이고요. 실전 모의고사 계속 풀고 있는데,

키오스케. 보 발음 사시에트, 예 발음 사비에트, 강세 있습니다. 스탈리에 없으니까 아 발음, 사마발 없으니까 아 발음. 발음이 다른 것은 2번입니다. 자, 정답은 찾았어요. 이제 발음을 건너서 문법이나 어휘 관련된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 자자, 아저씨 삼촌 이모부 고모부가 꽃길 샀어요. 많은 사과를. 많은 또 나왔습니다. 문어고 말러스 골건 예스 골건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검은 복수형격이 오고 셀수 없는 명사검은 단수형격이 오는데 사과는 셀수 있죠. 야블락가는 오로 끝난 중성명사인데요.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형격에서 오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오를 지우면 이렇게 복수형격 형태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이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해서 항상 나올 때 설명하는 것이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을 어떤 격으로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대상은 역격, 내용은 생격으로 처리해서 각각 역격, 생격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너의 큰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이하구빌 나는 샀다. 성상화를 샀다. 성상화 아시죠? 이렇게 성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어디에서? 이 키오스크에서. 그래서 전치격, 전치격 형태 되고 있습니다. 4번, 사시엣. 이웃이, 여자 이웃은 사시엣가예요. 이웃이 주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조언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었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That Soviet 하면은 조언을 주다니까 조언하다라는 말 되겠고요. That Slovo 하면은 이거 단어를 준 거라서, 말을 준 거라서 요거는 약속하다라는 I will shut. 하고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That's slow. 5번, 나스타리의 책상 위에 스타일. 뭐가 있냐면, 스타리 사모바르. 오래된 사모바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차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긴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것에서 이제 보이는데, 이 사모바르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차 주전자예요. 차 주전자여서, 여기에 이제 컵을 대고 있으면 이제 컵에 이렇게 돌리면 쭉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모바르라고 하고요. 그래서 차를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가토비치 차이.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철자 문제입니다. 철자 문제인데 네모가 세 개네요. 그러면 철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3개가 아닌 아이가 지금 2, 3번이 보입니다. 1번은 뭐죠? 코, 노스. 우선은 철자 3개는 맞고요. 안경, 아츠키. 자, 안경은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동사랑 항상 연결해서 학습하셔야 되는데,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라는 부정태 동사, 나시치 동사가 뒤에 안경이나 의복과 결합하면 그것을 착용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랑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경은 항상 복수 취급하는 명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램프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림 그리기가 쉬워서 명확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이네요. 집은 강세에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게좀 특이하죠. 놈 단수, 나마 복수, 칼 노슈. 얘네들은 우선 탈락이에요. 칸이 세 개인데 철자가 이미 넘어서. 1A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시보드냐 파고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자크놈. 아크노의 지금 족격 형태고요. 족격이 온 이유는 자 플러스 족격이 오면 뭐뭐 뒤에 창 뒤에 날씨가 어때요?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어때요? 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비치 손세. 태양이 내려쬐고 있고요. 지플로 따뜻하고 프리아트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바이 바글리아임 산책하자 빠르게 공원에서 나스비쉬 신선한 공기 속에서 아틀리츠나 이제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속담인데요. 여기 3번이 정답인데 3번과 4번이 다 조금 낯선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 3번. 하필 정답이어서 뭐지? 이거 한참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A가 me 우리가 놀거 오랫동안 슈달리 기다렸어. 누구를? 이보 그를. 우리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온 이슈니 프리슈.

그는 아직도 오지 않았지. 메가, 거버리아트,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뭐 속담 같은 게 많이 돼서 그걸 인용할 때 거버리아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해서 그 문구가 들어가면 돼요. 이 문구 중에 하나. 나, 무엇이 니 나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슈다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남, 누슈나, 나 차지. 누슈나,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 나 차지. 시작하다. with, 뭐뭐 없이. 플러스 생격. 그래서 그 없이 시작해야 해. 우리는 디프라프. 니 말이 오라. 라고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의 속담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Vec jouvi, vec uchis. 살다, 배우다. 한 세기를 살면 한 세기를 배워라. 그래서 평생 배워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고요. 이번 zdorovye, 건강이 나로쉐, 더 소중하다. dragoi, 소중한, 비싼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더 소중한 나로쉐 되고요. 비교 대상은 생격이라서 옌기, 이게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거든요. 앞에 나온 아치키처럼. 근데 이 아이의 생격이 옌익이에요. 비교 대상이라서 비교 대상은 생격 처리함으로 이거의 생격이었습니다. 해석하면 건강은 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여러분 이거 수사 7이랑 비슷하죠? 7. 그죠? 시메로 해서 이건 7명. 7명이 아두노버 한 명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아이인데 이게 이미 나와 버렸으니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자, 4번. 직역을 하면 단어 하나 보시면 스코로 곧, 하라쇼 잘, 라지자는 태어나다예요. 곧 좋게 태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서두르면은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좋은 일은 없다. 잘된 일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 수능 특강에 나왔었는데 가바릿 미엘러. 미엘러이 아시잖아요. 흰색, 하얀, 그것이 변한 상태고요. 치르노, 이거는 초르니, 검은색이 변한 상태인데 하얗게 말하고 검게 행동한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문장의 의미가 보기와 다 같은 것은? 이것도 속담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스피시 주동사가 나왔는데요. 꾸다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서두르다, 어디로 서둘러 가다, 이런 의미고요. 요것의 명령법이 스피시예요. 그러면, 니, 에이, 아, 비 하면,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니 또올까? A, no, E,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랑 요거랑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니까 말로 언어로 서두르지 말고 yellow, 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서둘러라.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 보도록 할게요. 흘리에, 빵은 모든 것의 머리다. 러시아인들의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빵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 2번, 재작년부터 수능 특강에 등장한 아이죠. 꼰칠젤러, 일을 끝냈으면 굴리아이스미엘러, 용감하게 산책해. 그러니까 일 끝냈으면 맘 편히 쉬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맘 편히 즐겨라. 그 다음 3번 메인쉐 말린끼 비교급이고요. 몰쉐 말쇼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의 복수성격이고 이거는 일의 단수성격인데 더 적게 말을 더 적게 하고 실천을 일을 더 많이 해라. 이것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또 비교급인데요. 더 조용히, 더 멀리, 찌히, 날욕기의 비교급이에요, 각각. 더 조용히 가면 더 멀리 갈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친구들은 적다라는 의미예요. 자, 속담과 관련된 문항 3, 4번 연달아

제가 풀어봤고요. 이제 5번부터는 의사소통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나 프라이지로 시작되고 죄세트 드비엘, 이건 문이죠. 원래는 에따 드비엘인데 대격이 돼서 이 문을 형태로 대격 대격 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 통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따 돌거 늘야 라보지 나쇼 사보다. 이 문은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있는 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이, 이즈빈이 있지, 니스날.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그지에 글라우니 우홋, 입구죠. 그러면 주 입구가 어딘가요? 이지지날리에버,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이 나왔으니까 두개더 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나프라바, 그 다음에 똑바로 브리아마. 자, 그러면 이 문으로 통과하면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그 출입 가능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1번, 까니에슈너 발음, 까니에슈너 되고요. 당연하지, 물론이지요. 안 되고요. 밤네이지야,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나시비다니아, 헤어질 때 인사고요. 4번, 오친 허러쇼, 제안에 동의할 때, 칭찬할 때, 아니면 안부를 물었을 때, 정말 잘 지낸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니지아 시지치 지스 시지치 앉아 있다 지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실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구이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우지아츠 드바유 로치쿠 드바이야 로치카 때 대격이 돼서 너의 펜을 우지아츠 빌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가 스파시바 고마워 미루누 돌려줄게 미루누치 돌려주다 츄레스 미누타 분이죠 일이 생략된 거고요 츄레스 플러스 대격이 오고 뭐뭐 후에 그래서 대격 형태가 왔습니다 1분 후에 돌려줄게 니에 프라블렘 문제없어 볼수 있어야 나사로 위에 이거는 볼사바짜 동사 볼사바짜 동사가 뭐죠? 이용하다, 사용하다죠? 네, 뒤에 뭘 사용하는지는 족격을 표현하는데, 나사로 위에까지 붙여서 오면, 편하게 사용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렴. 1번,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고마워라는 감사 표현. 2번, 니에자슈도, 감사 응답이죠? 니스토이, 나샤우스타랑 바꿔 쓸수 있고요. 3번, 이안이다 몰옌. 나는 만족하지 않아. 주어가 남성이면 다 몰옌, 여성이면 다 몰나, 복수면 다 몰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만족하는지는 족격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이 스바야라보타인데, 족격으로 해서 스바이 라보토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번, 까니에 슈노모슈노. 당연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고맙다고 했겠죠. 돌려준다고 했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즈빈이. No, 니하츄. 이즈빈이는 사과의 표현이고요. 미안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즈빈이랑 바꿔 쓸수 있는 사과의 표현은 브라스치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라고 말을 꺼낸 다음에 스카슈츠 파쇼오시다 말씀해 주세요. 그지에나 호지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아프토부스나야 스타노프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부탁의 표현이니까 실례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2번입니다. 무지답으리 실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이지 하면 가세요. 걸어가다 이지의 명령법이죠. 걸어가세요. 프리아모 쭉 똑바로 걸어가세요. 빠똠 그 다음에 빠비르니이지 도세요. 어느 쪽으로 방향 전환이 나프라보 오른쪽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땀, 거기에 당신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말쇼 스파시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니에자슈도 니스토이트. 바꿔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감사 표현이고요. 감사의 내용은 자 플러스 대격을 표현하고, 감사의 대상은 역격을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무질서 로비하면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면 건강하세요라는 그런 말로 건넬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뭐예요? 수다 볼스트리엠. 기꺼이 우다 볼스트리엠가 만족인데 걔를 스플스 족격이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안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5번 이거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건강하세요. 얘는 행복하세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 표현은 스파시바 말고도 블라가다리치 동사가 있는데 주어 야가 생략돼서 고마워요. 자 플러스 대격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럼 여기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감사 응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감사 응답. 니 스토잇, 니 아슈도, 마샬로 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B, D. 정답은 5번이고요.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감사 응답으로 답변을 했고, A가 이렇게 말합니다. Yesly. 만일, 우민이야. 저에게 마프로스 질문이 생긴다면, 라즈르시제. 허락해 주세요. 또, 아브라샤츠 크플러스 역격.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까니에슈나. 당연하죠. 아브라 샤이지스. 까무니에. 저에게 오세요. 연락하세요. 스 플러스 족격.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는 뭘까요? A, 아빠스나. 위험하다라는 말이고요. C번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스타로슈나.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Vot 여기에 바로 여기에 그레아치차이 뜨거운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싸로시나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빨리 좀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앞에 나바이를 써도 됩니다. 그냥 없이 빨리 좀만 써도 되고요. 가자, 꾸다 어디로 상정을 붙이죠? 상점에 가자. 보슬리에, 뭐뭐 후에, 플러스 생격, 상황의 후에죠? 라보트, 라보타의 생격. 일 끝난 후에 상점에 가자. 배가 그 말에 뭐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시보드니아 비처럼, 오늘 저녁에, 노슈나, 해야 해. 자콘치즈, 끝내야 해. 뭐를? 와슈니에질라, 중요한 일들을 끝내야 해. 노슈나가 나왔으니까 의미상에서 역격이 와서, 야의 역격, 문예가 왔죠? A가 그 말을 듣고, 에흐쇼, 정말 유감인걸? 까그다 보주시, 스바보젠. 언제 한가해지는데? 그랬더니 배가, 마구, 자프트라 보슬레 라보디. 내일, 일 끝난 후에는 마구 할수 있어. 예슬리, 집에 우도브나. 우도브니, 편리한 부사, 우도브나. 우도브나 하면은 편리하게도 되고요. 편리하다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로부사로서 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로부사 의미상으로 역겹으니까 뜨이의 역겹 집에 와서 너가 편하다면 내일 일 끝난 후에 할수 있어. 1번 니엣 니르블유 아니 좋아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고요. 이즈비니 님하고 미안해 할 수가 없어. 오늘 저녁 이 중요한 일들을 나는 다 끝내야 하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또 등장했네요. 수다 볼스티뱀 기꺼이라는 말이고요. 4번 까니에슈너 당연히 이암하고 난을 할수 있지. 5번 고마워 니아츄 고맙지만 원하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동사가 여기에서는 포인트예요. 보이시나요? 딱 보고 아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것을 묻고 있구나 보여야 되는데. 바로 족격지배 동사인지, 족격지배 동사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건데요. 블라지치 동사는 뭐죠, 여러분? 동사원이 블라지치. 의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족격을 지배하는 아이인데, 1번은 능통하다. 뭐 러시아에 능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하다. 큰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어쨌건 두 가지 의미 모두 공이 족격을 지배합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어가 나왔네요. 러시아어의 주격, 생격, 역격, 족격, 전치격이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이 동사가 나왔으니 러시아에 능통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족격이 와야 되는데 로스키지의 족격은 로스키비지콤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족격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온, 그가. 자, 지에스트바 하면은 어린 시절인데요. 오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이 아입니다. 왜 성격이 왔냐면 전치사 스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는 성격을 지배할 때도 있고 족격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족격을 지배하는 상황 훨씬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번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전공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역시 자니마자 동사는 족격을 지배한 아임으로 4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라지치 자니마자 말고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 또뭐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뭐가 되다. 그래서 장래희망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동사 스타츠 동사 있고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볼자 와 자. 그래서 사전을 사용하다 하려면 볼자 와자 슬라바룸. 사전의 족격이 용이죠. 슬라바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족격지배 동사와 관련된 문제 만나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아나사글라스나. 자, 사글라스나는 단어미 형태거든요. 단어미가 뭐냐면 제 장어미 사글라스니 동의하는 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요 효용사 어미 부분을 지우면 단어미가 되는데 짧아지니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자음이 남아서 사이에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글라스엔. 그리고 여성은 아가 붙는데 바로 사글라스나. 왜냐면 모음이 오기 때문에 이 모음에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얘가 다시 날아가고요. 주어가 복수면 사글라스니예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다 할때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 플러스 족격, 이 족격에게 동의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스나 꼬미. 스나코미츠, 빠스나코미츠, 스 족격,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거랑 닮았죠? 스나코미, 알고 지내는, 요것도 단어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스나코마, 스나코미 되고, 스 플러스 족격 또 옵니다.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그래서 요것과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거 단어미 형태와 그거를 묻는 문항 되겠습니다. 아나사글라스나, 그녀는 동의한다. 스 플러스 족격 찾아볼까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온스나꼼, 그는 알고 지낸다. 누구와 알고 지내냐? 스플러스 족격. 이 작가와 알고 지낸다. 족격, 족격. 왜? 이 아이가 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A. 온 가바릿 로스키미시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가바릿 동사 다음에 족격이 왔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딱 봐도 어색해 보입니다. 말하다 할때 빠로스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고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나 로스캄 이즈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러시아어로 말한다고 할 때. 한국어면 온 가바릿 빠까리스키 혹은 온 가바릿 빠까리 나 까리스캄 이즈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X. 두 번째 아나라보타에 그녀가 일한다. 뭐로? 누구로? 할때 족격이죠. 직업 족격, 인슈니어럼,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장이 러시아어로 자보트인데요. 이 아이는 항상 나랑 짝꿍이에요. 근데 공장에서니까 전치격 어미 얘가 붙어서 다 맞습니다. 볼자와자 동사 나왔네요. 얘가 이용하다, 사용하다 다음에 족격이죠. 좋은 컴퓨터를 나는 사용한다. 오 되겠습니다. 2번 인체리사바체 동사 나왔죠? 족격 지배죠? 자, 뒤에 족격 지배됐는지 볼까요? 원래 러시아 문학은 루스카야 리제라투라죠. 근데 아로 끝난 효용사의 족격어미 오이,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족격어미 오이에서 족격이 이 앞에 오는 족격 지배 동사에 맞춰서 각각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BCD가 모두 맞는 문장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강 끝났고요. 다음 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8강으로 넘겨주실래요? 8강의 1번 발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자음 개의 발음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개의 발음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지 발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원래 자기 발음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주인공, 영웅, 기로이 할때 자기 음가 내는 거고요. 신문 할 때도 가지했다. 자기 소리 개 나죠? 자, 그 다음에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발음으로 바뀝니다. 뭐뭐가 있을까요? 뭐 형용사야 워낙 뭐 많고 많으니까 노바바 이렇게 나와요. 그라시바바. 그다음에 시보. 이때 다 개가 배발음으로 납니다. 자, 세 번째 어말 무성음마. 요것이 맨 뒤에 오면 크 발음으로 나죠? 뭐 있을까요? 눈, 스니크. 친구, 드로크.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는 단어를 아예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거든요. 흐 발음 나는 거. 미야키 스낵할 때 부드러운 미야키. 이때 그가 흐 발음 나고요. 가벼운 쉬운 할때 류키. 이때도 걔가 흐 발음이 납니다. 요렇게 네 가지로 갈려집니다. 자, 어떤 발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거는요. 원래 남쪽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눈 스니크 남자친구 누룩처럼 크 발음이 나는 건데 맨 끝이 아니잖아요. 맨 끝이 아니고 이렇게 나 플러스 전치기 어디 어디에 남쪽에 됐으니까 얘가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나겠죠. 나유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번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걔는 배발음이니까 she's live a 배발음 나고요. 맨 뒤에 왔으니까 어말 무성어만 지니크. 그다음 흐 발음 난다고 했죠. 미야키. 맨 뒤였으니까 스니크. 그다음 원래 음가대로 개발음.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슈병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즉 방향과 장소를 모두 표현할 때 동서남북은 모두 나와 짝꿍이에요. 동쪽 뭘까요, 여러분? 와스토크. 동쪽으로 나바스토크. 서쪽 자파트. 서쪽으로 나자파트. 남쪽 유크, 남쪽으로 나유크, 북쪽 시베, 북쪽으로도 나시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하려면 다 예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쨌건 방향은 나랑 짝꿍이다. 우리는 러시아 남쪽에 살고 있다. 1번은 she's live abroad. 요거는 각각 성격이 되어 있죠. 원래 뽀치는 여러분 남성 명사이지만 격변화할 때좀 특이하게 바뀌어요. 여성 명사 미야키 스낙처럼 바뀌고요. 족격만 뽀쯔엄입니다. 써볼게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처럼 바뀐다. 단 족격만 뽀쯔엄. 나머지는 여성 명사의 변화 어미와 동일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성격 남았는데 행복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줄라치 동사, 지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돼서 기원 내용만 남아서 이제 통용되는 회화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 되겠습니다. 자, 2번 우미냐 나에게 니엣 없다 없다 니엣 없었다 니에블러 없을 것이다 니부짓 존재 부정 생격 없는 것은 생격 여기는 뭐가 없냐면 돈이었기 때문에 젠기의 생격 형태 젠액이 옵니다. 3번 에타틀리엣 이 빵이 매우 미약 부드러워요. 4번 좋아요. 뭐가 좋냐면 눈이 빠숄 내려서 좋습니다. 5번 이야 우메유. 우메치 동사는 배워서 할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뭘할수 있냐면 이그라치 나 플러스 전치격 악기 연주하다. 여러분 러시아어로 기타가 기타르가 아니고요. 기타라예요. 알아. 아르 끝난 여성 명사라서 전치격음이 얘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죠, 여러분? 보트. 기타루. 즉, 포트 플러스 대격은 뭐뭐에 맞춰라는 의미가 있죠. 거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타에 맞춰, 음악에 맞춰 하려면 포트 무지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철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나무죠. 지에레버, 얘 복수 지리에비아 되겠습니다. 2번은 꽃이네요. 단수는 찌개똑이고요. 복수는 찌개띠입니다. 3번은 강아지네요. 사바카. 얘는 펜 로츠카.
5번은 의자, 스툴 되겠습니다. 야, 빠이두, 나르이너크. 나는 시장으로 갈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구피치, 사기 위해서. 뭐를? 스베셜 프록트이. 신선한 과일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갈 거야. 아두누 미누오또. 잠깐만 기다려 줄래? 왓즈미, 가져가. 뭐를? 에찌젠키. 이 돈을 가져가서 꽃피무늬에 나한테 좀 사줘. 나에게 사줘. 뭐를? 초론의 차이. 홍차를 좀 사주고, 그 다음에 레몬을 좀 사줘. 하라쇼, 좋아. 쉐리스, 뭐뭐 후에. 느바치사, 2시간 후에. 스트리침시야, 만나자. 나 아스타 노프기에. 아프토부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무니에누시나,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 뭐가? 드바야보모시, 너의 도움이. 라드너, 좋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치카네요. 그쵸? 로치카.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시나가 온 이유는 뽀모시가 여성명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때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할 때는, 그 동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노시나 혹은 나더를 쓰면 되는데 뒤에 오는 것이 명사가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뭐큰 가방이 필요하고 빠른 차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 명사가 남녀중복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성수에 일치를 시켜서 필요하다는 동사가 노션, 여성, 노슈나, 중성은 노슈나, 복수는 노슈니 네 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뽀모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형태가 노슈나가 온 거고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쓰니까 문예가 온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항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아츠키 뭐예요, 여러분? 안경입니다. 안경. 항상 나시치 동사랑 결합시키는 거잘 보시고요. 2번 구스 하면은 요거는 기호예요. 기호라는 말도 되고 맛, 그다음에 취향 이런 말 의미가 있습니다. 3번 이미야는 뭘까요, 여러분? 이미야. 요건 아시죠? 이미야 이름이라는 명사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미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아니까 똑같아요. 우리미아 복수는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미나 되겠죠. 이렇게 가스주미 하면은 양복들 되고요. 프라피시 하면은 직업들 되겠습니다. 오프시흐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뭐가 있다. 야르블 미아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니르블 르이브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생선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야채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호가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지를 보니 이름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하고 풀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순서가 이름, 부칭, 성,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씨 하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는 이름과 부칭까지 부르면 되고요. 성까지 모두 다 부르는 경우는 정말 공식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름과 부칭까지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애칭이 있는데 요 이름과 애칭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의 애칭이 뭐인지는 여러분이 순특강에 나와 있는 걸 외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의 애칭은 아냐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이 있고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네는 애칭이 사샤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반. 이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의 애칭은 와냐예요. 이렇게 이름에 따른 애칭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걸 외우지 않았을 때, 만약에 수능에 그게 나오면 답을 찾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이름에 따른 애칭 관계를 관계 맺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칭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인 경우에는 오비치 웨비치를 붙이고요.
딸인 경우에는 오브나 에브나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반이라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부칭은 이바노비치가 되고요. 그 사람의 딸의 부칭은 이바노브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우카슈도보루스코 출라비에카, 러시아 사람. 각각의 러시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름과 부칭. 이미아가 이름이고요. 우체스도바가 부칭이에요. 아까 이름과 부칭, 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름과 부칭이 제시가 되었어요. 부칭은 형성됩니다. 뭐로부터? 이름으로부터. 누구의 이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형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만일 예슬리 아버지의 이름이 알렉세이잖아요. 또 그러면 부칭은 뭐가 되냐면 알렉세이비치가 돼요. 릴리아시나베이 아들에 있어서는 알렉세이비치가 되고 또는 알렉세이브나 되는 거죠. 릴리아다츄리 하면 딸이란 말이 복수형 형태죠. 이건 아들이란 말이 복수형 형태고 알렉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이 알렉세이인 경우에 아들의 부칭은 알렉세이비치가 되고 딸의 부칭은 알렉세이브나가 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보통 까게다 뭐뭐 할때 아브라 샤이트사크 칠라비에쿠 수바슈에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를 부릅니다. 빠 이메니 이 오체스트부 이름과 부칭에 따라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과 부칭만 붙여서 불러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슬리 만일 마요이미야 나의 이름이 세르게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 이미야 마이보아짜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드레이라면 나의 이름은 뭘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세르게이니까 맨 앞에 이름 세르게이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칭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겠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거래 안드레이. 그러면 부칭은 뭘까요? 안드레이비치가 되겠죠? 그래서 세르게이 안드레이비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 이게 부칭. 우리는 계속 이걸 보고 부칭을 이제 추론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안드레이비치니까, 아, 안드레이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요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르게이비치니까 세르게이의 아들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요것도 역시 이름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게 바로 애칭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다바이츠 바스나 포밈시야 서로 알고 지냅시다. 미냐사부 미하일. 제 이름은 미하일이에요. 미하일의 애칭은 미샤입니다. 그리고 블라지미르비치. 블라지미르의 아들인가 봐요. 이게 부칭이고요. 자비치 하면은 즈바치 동사 있죠? 부르다. 여러분이 미니아자부 할 때, 아, 여기 나오네요. 요것이 이 동사의 안이 변화 형태죠. 부르세요. 미냐, 나를, 브로스터, 그냥 뭐라고. 뭐라고 부를까요? 미하일의 애칭을 부려야 되는 거니까, 미샤. 미샤는 4번. 자, 여기 그러면 레나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다, 반갑습니다. 아, 기쁩니다. 만나게 돼요. 당신과 만나게 돼요. 기뻐요. 제 이름은 엘리아나 이바노브나입니다. 이게 이름이고, 이게 부칭이죠? 이반의 딸이니까 이바노브나가 됐어요. 그러면 엘리아나의 애칭을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시너. 해도 돼요. 프로스터. 그냥 뭐라고 불러도 돼요. 할 때는 모시노 프로스터 다음에 거의 애칭을 넣으시면 돼요. 엘레나의 애칭은 리에나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나바이. 뭐뭐 하자. 빠이에짐. 가자. 꾸다가 나오겠죠? 산에 가자. 뭐하러? 까따 짜날리샤흐. 스키 타러 산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배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야수다 우스트비엠 바이에도 나 기꺼이 갈 거야. 야 나부노 니까타 아시아 나 오랫동안 타지 못했거든. 하라쇼 좋아 나바이 세브라짜 그럼 가자 갈 준비하자 나바이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안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니치보, 니치보는 뭐예요? 안부를 물어봤을 때 괜찮아요? 라는 안부 응답의 표현과 사과를 표현했을 때 내가 괜찮습니다 하는 사과의 응답으로도 쓸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B, 아틀리치너 최고야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하로샤이지야 자 이것은 영어로 바꾸면 good,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니엣. 에더니 딱. 아니, 이건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라서 B, 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не смогла ответить на звонок.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할수 없어서. 뭐를? 답하다. 나스바노. 전화에 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 다음에 Всё в порядке. 뭐 괜찮아요. 모든 것이 뭐 괜찮아요. Я была очень занята. 제가 정말 바빠서 не слышала. 듣지 못했어요. Всё нормально. 아, 괜찮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과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응답, 니치보 혹은 빠샤오시다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네요. 1번 사과 응답. 자, 여기 개가 배 발음 나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2번은 뭐죠? 아빠스타 위험해. 3번 고마워. 4번 브라빌러 오라 맞아. 5번 아스타로우시나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는 말 되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바이바이즘 가자 우리와 함께 다차의 휴일에 휴일에 우리랑 함께 다차에 가자 이제 제안한 거죠. 자 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우미니아 우슈에 두르기 플라니 나에겐 이미 다른 계획이 있는 걸 오친샬 정말 유감이구나 무짓 미래 시제 니딱 위슬러 위스집이야 너 없이는 그렇게 재미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스레드슈라스 다음번에 아비자아찔 없고 갈게 미에스체스 누구누구와 함께 와미 함께 갈게 그러면 제안에 거절한 거죠 A 야 오친 라트 나는 정말 기쁘다 X 까니에슈노 파이에도 당연하지 갈 거야 이즈빈이 문예니즈야 미안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에게 이미 다른 약 계획이 있거든 C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슐리니 유감스럽지만 야님하고 나는 할수 없어 그래서 제안에 거절하는 표현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고마워. 뭐가 고맙냐면, 과제의 해결에 있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빠무치의 과거 시제예요. 지금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뭐로 도움을 주는지를 S 플러스 족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B가 뭐라고 말했고요. 야프시그다. 나는 항상 라트 기뻐. 뭐 하는 게 기쁘냐면, 빠모치 돕는 게 기뻐. 다음에 역격을 지배해서 뜨의 역격 지배 같습니다. 난 항상 너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쁘다. 위스집이야, 너가 없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과제를 문제를 그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어쨌건 다 건너뛰고요. 여러분 고맙다고 말했으니까 감사 응답해야 되잖아요. 예자슈도 있나 볼까요? 정답 2번입니다. 니자는 금지. 혹은 불가능의 표현이죠. 3번 나는 원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야. 너는 항상 오라. 자,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20이고요. 1이고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오니까 고투가고 나이의 주체 역격 맞습니다. 젤루 니젤류 젤라야 니젤야가 대격이 돼서 뭐뭐 내내라는 말이 되죠. 일주일 내내 나는 거기에 있었다. 맞고요. 나는 만났다 플러스 대격 근데 미약스나 끝나는 남성 명사의 대격은 미약스나 남성 명사는 생격이 예의가 되잖아요 근데 활동체니까 생격과 똑같은 형태가 대격이 돼서 이렇게 예의 형태가 오는 게 맞고요 뒤에가 오류가 있어요 아에라포르트는 공항인데요 공항에서 하려면 강세인은 우가 와서 마에라파르뚜 공항에서 손님들을 나는 만났다.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다가갔다. 포트가 있으면 크 플러스 역격이 다 자연스럽죠. 어디 쪽으로 다가갔냐면 동상, 기념비 쪽으로 다가가서 역격 우가 붙었고요. 누구의 동상 할 때는 동상의 주체를 역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 우가 왔습니다. 그다음 5번. 우니오 그녀에게 충분했었다. 뭐가? 시간이 충분했어요. 자, 요거 다스다 또치너도 무너건 말라스콜과 네스콜과 동일하게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생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격이기 때문에 시간에 단수격이 된 무레미니가 왔고요. 나 오띠 하면은 휴식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었다. 그리고 다스다 또츠너가 충분한 시간 이게 주어니까요. 요것이 다스다 또츠너가 주어로 해석이 될때 과거 시제는 무일러 쓰면 돼서 오류가 없는 문장 되겠습니다.

11번. 시베리아는 막았다. 풍부하다. 뭐로 풍부하다는 족격으로 표현해줘요. 족격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4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 몰니. 단어미 나 몰린, 나 몰나, 나 몰니도 만족하는 것이 뭐에 만족한지를 족격을 표현해서 뒤에도 족격이 와야 되는데 여기 족격 어미가 붙어 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시베리아는 숲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친구들로부터의 선물에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기쁘다. 주어가 남성일 때 이렇게 쓰고 여성이면 아, 복수 때 의를 붙이잖아요. 근데 뭐에 기쁜지는 러시아에서는 역격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의 성공이 너의 우스피흐 네, 각각의 역격이 와서 이런 형태가 오게 된 거죠. 오류가 없는 옳은 문장입니다. B번, 온 스타르슈미니아, 스타르이, 더 나이가 많다. 비교 대상 성격이죠. 나의 성격 미냐가 왔어요. 차이 나타낼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이라서 전치사 나가고 삐아치. 오 다음에는 복수성격이니까 리에시 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5살 더 많다라는 말이고요. 비교급으로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서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 그녀는 삐슈 쓰고 있습니다. 뭐를 편지를. 근데 뭐로 쓰고 있죠? 연필로 쓰고 있죠. 연필이 수단과 도구인데 수단과 도구일 때는 그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격으로 그대로 있네요. 자, 요거의 족격은 옴이 붙어야 되죠. 까란다 숄 이렇게 돼서 요거는 X 되겠습니다. D번 마지막 볼게요. 갓 도블리스 돼 있는데 동사 원형이 갓또 윗싹. 자, 요거 앞에 자음이 이거면 야에서만 L이 첨가가 돼서 저렇게 형태가 띄고 있는 거고요. 가또비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 플러스 역격입니다. 뭐뭐를 준비하다. 그냥 쓸 때는 가또비치 플러스 대격을 쓰면 되고요. 시야가 있으면 크 플러스 역격. 여기는 시야가 있으니까 크 플러스 역격이 왔어요. 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떤 과목 시험이냐면 과목 구분할 때빠 플러스 역격인데 물리학이 피지카예요. 그래서 빠 플러스 역격. 물리학 시험을 나는 준비한다 라는 말로 해서 오류가 없어서요. 얘만 틀렸어요. A, B, D가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문법 문학까지 해서 모두 수업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배운 거 복습 꼼꼼히 하시고 다음 강의 풀 24문항 꼼꼼히 예습하셔서 저 다시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교재 4강에 있는 첨단 공업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배우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첨단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멀리서도 선생님 강의를 인터넷 속에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자, 그러면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자 핵심 포인트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IT라고도 하고 ICT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공학기술 NT, 근데 에너지 환경기술 쭉 있어요. 우주항공기술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이제 주요 한 것들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놓은 거예요. 에너지 기술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신소재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첨단 공업의 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첨단 공업은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이제 공업이 발전하고 나면 예전에 선생님 경공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경공업에서 공업이 막 발전했어. 근데 그 가치 거기에 이 섬유공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라던가 신소재라던가 디자인이 들어가고 나서 그 가치가 더해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첨단공업도 역시 뭐가 매우 높은 공업이냐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공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생각해보세요.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로 노동 집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중화학공업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자본 집약적 그리고 뭐 기술 집약적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첨단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동도 뭐 있겠지. 그 다음 뭐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지식 집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떠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건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는 막 5년씩 들고 다녔어.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막 3년? 2년? 1년 만에 바꾼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제품이 자꾸 나와. 그러면 그 제품이 살아있는 수명 주기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뭐다? 짧은 공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철강공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광로처럼 큰 장치에다가 자, 그거를 막 거기에 들어가는 막 자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진짜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에너지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약형 공업이다. 절약형 공업이다. 자, 그 다음 이걸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IT의 나라, 첨단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그럼 이런 첨단 공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용어들 사실 상식적인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도 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되짚어보고 가면 좋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이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나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자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 이거를 우리 너무 잘 알아. 이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자, 여기에 더불어 뭐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냐면 자 머신러닝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이거 써볼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들도 종종 나오기도 해요. 머신러닝은 머신, 기계가 러닝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에 어떤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 그러면 그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학습하는 방법이야. 이게 머신러닝이고요. 자, 이거에 더된 심화 학습. 그래서 인간의
뇌구조, 뉴런처럼 이거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 그래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우리가 다 인공지능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뭐냐면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다. 이 정의를 막 이렇게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미를 한번 보시면 돼요.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어. 어느 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 한다. 사물 인터넷. 얘를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오늘은 비, 뭐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내가 집에 도착하기, 인간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뭐 온도 측정을 해서 스스로 난방을 연다, 그러니까 난방이 켜진다고 이런 거,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홈 기계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것도 크게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 스마트 제조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뭐 쭉 있어. 뭐 이런 거 말고 꼭 스마트, 우리는 공업이니까 스마트 제조라고 했지만 이거 말고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IT의 자원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래. 자, 우리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래서 이 생각하면 돼. 예전에는 어떤 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했죠? USB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만약에 그 USB를 내가 분실했어. 그럼 내 데이터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 친구들 데이터 다 어디에 있지? 다각 포털 사이트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 환경 속에 나의 구름, 인터넷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들이 있는데 여기는 내 구름인 거야. 내 클라우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의 클라우드고 기업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을 쫙쫙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서버들이 필요해.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 그래서 기업마다 이 클라우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이 서버 장치들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그것도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클라우드로 한다. IT 자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터넷 공간, 데이터 장소 공간. 아시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어. 그쵸? 나도 쓰고 있어. 내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가 보고 있는 동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뜹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 이 데이터들을 누군가는 수집을 해. 그쵸? 기업에서는 이걸 다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떠한 예측 같은 이런 예측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집해서 얘를 저장해갖고 얘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로 예측해준 거. 이게 알고리즘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들을 다 데이터잖아. 이게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무슨 데이터라고 하냐면 너무 양이 많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냥 가장 쉬운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이야.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 주는 실감 영상. 이거는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홀로그램이라 한다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위성항법,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해서 이 주행 환경을 자, 이렇게 주행을 제어하는 거야. 이런 제어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율주행이라 한다. 자율주행.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VR 안경 쓰고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가상현실. 가상현실 얘를 VR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번에 이거 좀 차가 있습니다. 이거 차이. 이번에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야. 현실의 이미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가,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가상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가상의 세계야. 근데 얘는 현실에 어떠한 가상의 이미지가 들어간 거야.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딱 찍을 때, 간혹 사진 찍을 때, 이 환경에서 하면은 막 귀가 나오고, 토끼 귀가 나오고, 막 여기 동물 모양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인데, 가상의 이미지가 덧붙여졌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강현실이라 합니다. 증강현실. 요두개 차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VR과 AR. 자, 그다음 스마트 센서와 에너지 절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첨단 공업을 이끄는 이런 스마트 기술과 함께 이제 이 첨단 공업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거,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 기출문제 보면 ICT라고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IT라고도 나옵니다. ICT, IT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커뮤니케이션이 빠진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한 것.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그냥 봤을 때, 아, 정보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뭐, 요런 말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시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혼자 발전할 수 없어. 이게 정보통신 기술에 다른 것과 융합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통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는 나의 아이디가 있어. 그죠? 나의 아이디가 있어요. 무선 주파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탈때 내가 띡 찍잖아. 그쵸? 어떤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 리더기에 무선 주파수로 나의 아이디를 읽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전자 태그. 전자 태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자 태그.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FID 리더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한다. RFID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무선 식별 시스템. 너무 자주 나와.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통카드 또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것들이 다 RFID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즘은 제조업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타이어에 이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이어 이동 현황을 볼수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GPS입니다. GPS는 요거 그대로 위성항법 장치이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할수 있는 시스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도 맵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도. 자, 맵. 또는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GPS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냥 메타버스는 교재 없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가상 초월등을 뜻하는 메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이런 것들 이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생명공학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공학 기술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생명체를 이용했다. 그래서 요거야.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등을 이용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동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하거나 이용해서 이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바이올, 여기 BT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기술을 우리가 BT라고 하고 정보통신기술 IT 또는 ICT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융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도 쓰냐면 BIT. T라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융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노공학 기술 볼게요. 나노공학 기술이야. 나노공학 기술. 얘도, 자, 이거 나노야. 이 나노. 이게 어떤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질을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인 나노 단위로 조작, 분석,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원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원자 분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작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작게 만든 거냐? 그래서 이 단위로 보면 1나노미터는 이 나노의 단위가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얘를 공이 9개 이렇게 나눈 거야. 이거, 이겁니다. 나노미터. 이 단위야.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으로 나누되, 자, 12-9승미터로, 1나노미터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하니까, 아, 이거는 나노 기술이 들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요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 기술. 자, 환경 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복원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환경에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주 항공 기술 볼게요. 우주 항공 기술은 항공기, 우주 비행체 관련 부속기기, 뭐 로켓, 뭐 이거 관련된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인데 또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이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얘는요 국가 주도의 전략적인 중추 방위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얘는요.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혼자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볼게요. 또 첨단공업 쪽의 특징이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공업이 다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요즘 좀 핫한 거야. 요즘 핫한 거 이거 CT. 문화 콘텐츠 기술. 그래서 K-pop, K-cultur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K-culture, 자, culture. 이거를 우리가 CT, 문화 콘텐츠 기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방송,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T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만의 이 K-POP, K-컬처를 어떻게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 콘텐츠 기술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이제 그다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제시문 읽어보면서, 아, 얘는 무슨 기술이구나. 이걸 그냥 우리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단, 나노공학 기술은 12만에서 9승미터. 요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바이오 기술. BT는, 생물체를 이용한 거. 요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돼.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기술이 좀 나옵니다. 자, 에너지 기술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뭐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냐면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석 연료. 자, 우리나라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어때요? 많은가요? 거의 없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수입해 오잖아. 그러면 언젠간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중에 얘 관련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자력 발전은 이런 거냐면 원자핵을 얘를 분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석탄, 석유를 가지고 얘 같은 경우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얘는 정말 그 원자력이니까 원자핵,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정말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얘를 식힐 수 있는 물도 필요해. 그래서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전소 입지는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 입지가 어디가 유리하다? 해안가가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운반과 저장이 용이해. 그리고 뭐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력 발전에 대해서 화력. 얘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력이 적겠죠. 자,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냐? 방사능 누출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 자, 이런 뭐 수온 변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앉아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체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요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 여기 선생님이 여기 써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요즘은 얘를 분리해서 얘가 신에너지인지 얘가 재생 에너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 폐기물 에너지. 얘가 총몇 가지냐면 8가지야.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 상식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하다.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재생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 여덟 가지 재생. 알겠죠? 태양열, 자연이잖아. 풍력, 자연이잖아. 지열, 땅의 열. 그죠? 재생 에너지야. 단, 요게 뭐,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연은 아니지만, 이따가 볼게요. 이 여덟 가지가 우린 재생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가 있어요. 연료 전지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이 석탄을 가지고 또 액화가스화 시키면 얘가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 에너지, 요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신에너지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연료 전지를 활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해놓고 얘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했는지 신에너지를 활용했는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연료 전지니까 당연히 신에너지.
에너지 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를 들어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얘를 활용한 에너지는 신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 태양열이니까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대체에너지의 특징을 선생님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대체에너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체에너지가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야. 자 근데 에너지 밀도가 화력에 비해서 어떨까요? 적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탄, 석유 요만큼을 가지고 에너지를 요만큼을 뽑아냈어. 이게 에너지야. 이만큼을 뽑아낼 수가 없어. 그다음 낮에만 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해야만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8가지와 신에너지 3가지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재생에너지 8가지는 뭐냐면 태양광, 태양열이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요, 이렇게 태양전지판, 태양전지라는 말이 들어가. 태양전지,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일정량의 햇빛을 쬐었을 때 발생하는 이 전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양열은 뭐냐? 열은 집열판이 필요해. 집열, 열. 그래서 열을 모으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이 복사에너지를 흡수해서 열기관을 통해서 열로 변환을 해서 생산하는 거다. 두 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차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풍력은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고, 바이오는 얘는 뭐냐면, 자, 바이오는 아까 선생님이 생명체 이런 거 있잖아. 바이올로지. 자, 이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이런 생물체, 생명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나무, 농작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거야. 이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수력. 해양, 이거는 우리 친구들 다 아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지열 같은 경우도 좀 종종 나와요. 땅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 폐기물 에너지는 이 폐기물을 변환시켜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다. 그래서 폐기물이야. 자동차 폐윤활유, 자동차 폐타이어,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한 8가지가 재생에너지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신에너지 3가지는 어떤 거냐? 자, 연료전지는 이거야.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으로 생기는 이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와 그리고 산소 H2O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 자, 그 다음 수소에너지는 뭐냐면 수소가 자 물에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화석 연료에도 수소가 있잖아요. 요 안에 이 숨어있는 수소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숨어있는 수소를 뽑아내서 이용하는 기술이 수소에너지이다. 자 그 다음 석탄은 이 고체 상태의 석탄을 액체 연료 또는 가스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바로 신기술, 약간 신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에너지 기술 봤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신소재 기술입니다. 신소재 기술. 신소재 기술은 이게 통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근데 물론 2점짜리죠. 그래서 한두 번만 공부하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금속이야. 금속 세 가지 중에 자주 나오는 거. 원래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원래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형상을 기억해. 이런 합금이다. 형상 기억 합금. 원래 온도로 돌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로 많이 좀 쓰는 게 안경테 형상기어 합금의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휘어지다가도 인체의 온도에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상을 기억하고 있잖아. 자, 그다음 인공위성 부품, 인공심장 밸브 같은 거 들어갔다가 인체의 온도에 따라서 그 밸브 그게 이렇게 막 확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형상기어 합금, 선생님과 함께 신소재 몇 번 풀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절대 온도 0K
가까운 극저온이 되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생기게 하는 재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라고 그래. 초전도체. 그래서 이런 거야. 전도 현상이 정말 많이 된다. 우리가 와, 능력이 많네. 그러면 초능력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초. 그래서 전도현상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이 전도현상을 초전도현상이라고 그래. 초전도체. 그래서 붕 뜨는 현상,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도 쓰고요. 요즘에 또 병원에 가면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거에 초전도체가 활용이 돼.

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쓴거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자, 이번에는 비금속 무기재료야.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이나 유리, 세라믹 이런 거 금속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도자기, 유리, 시멘트, 내화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머그컵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세라믹이라 합니다. 얘를 잘 깨지잖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인 세라믹스라고 합니다. 파인 세라믹스. 자, 이런 거 정교한 이 파인이라는 세라믹이라는 뜻. 그래서 보통 굉장히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부품, 인공뼈, 절삭 공구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얘는 뭐냐면 중심부에는 굴절률이 높은 유리, 바깥 부분은 굴절률이 낮은 유리를 사용해서 이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리 섬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통신과 친구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로 실습을 하니까 유리 섬유가 있어. 얘의 빛의 이 빛의 전반사를 활용하는 거야. 굴절률이 서로 다르기. 그래서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빛의 속도로 빛 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 섬유라고 합니다. 광섬유 이것도 종종 나온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을 발생하는 거.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압전 소자 또는 압전 세라믹스라고도 합니다. 압전 세라믹스 또는 반대로 전기가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보통의 유리와 달리 도자기와 같이 미세한 결정으로 구성된 유리야. 자, 예를 들어 유리는 우리가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도자기 알갱이 같은 게 중간중간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 안에 이 결정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조금 더 단단한 유리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화 유리라 한다. 결정화 유리. 결정화 유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금속 무기 재료라 합니다. 비금속 무기 재료. 자, 그다음 탄소 나노 소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소재들이야. 탄소.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연필심 같은 거 보면 그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흑연의 기본 구조가 요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얘를 평면을 얇게 깔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빨대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렸어. 튜브 형태로 한 거야. 요런 모양이 되고 얘를 구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붙이는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볼게요. 첫 번째.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거 뭐 당연하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탄소 원자 6개가 6개 보면 육각형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얘를 평면 형태로 그냥 이렇게 쫙 깔아 놓은 거야. 또는 이렇게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막 이런 걸 우리가 그래핀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탄소가 원자를, 그러니까 이 전자를 느슨하게 짓고 있어. 그래서 이 전자가 막 이동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활발해. 그래서 구부러진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모니터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접이식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스마트폰도 막 접히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잖아. 다 그래핀을 활용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얇은 막을 빨대처럼 뚜 이렇게 구부렸어.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관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거. 이렇게 말아놓은 거야. 말아놓은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 형태야.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얘를 구 모양, 축구공처럼 구 모양으로 한게 바로 플러렌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랑 얘가 많이 나왔고요. 플러렌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해서 생긴 신소재 플러렌이라 한다. 얘는 탄소 나노 소재다라는 거. 자, 그다음 신소재의 종류 중에 이제 복합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한 거야. 복합. 자, 어떤 거냐면, 자, 얘기 볼게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 등을 조사하는 기계야. 그래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 생물체, 생명체, 이런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 센서랍니다. 바이오 센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혈당 체크하는 기계 보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 피를 가지고 뭔가 측정하고 그러잖아. 생명체,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잖아. 바이오 센서. 자, 그다음.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소자를 복합해서 만든 소재를 우리가 복합 재료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자, 플라스틱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탄수화물을 넣었더니 뭐가 됐다? 강도가 향상됐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 한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그대로 너무 자세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플라스틱이 우리 중화학과에서 수입이라 배웠잖아요. 얘는 합성 수지라 한다. 그래서 합성 수지에 탄소섬유를 집어넣어서 얘를 강도를 강하게 했다. 이런 신소재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가 영어로 뭐예요? 카본이라고 하잖아. 카본. 우리 친구들 자전거 보면 카본 자전거는 조금 더 비싸. 그쵸? 왜냐면 걔는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더 세. 근데 강철보다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강도가 센데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다. 카본,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복합재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친구도 2차 전지란 말이 있어요. 2차 전지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의 충전식 전지이다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첨단 공업에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음 뉴스에 나타난 첨단 기술과 빈칸, 여기에 대한 인증이래요. 자, 여기 보면, 뭐, 미생물을 활용해서 오염된 물과 수계를 정확히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얘는 수질 오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체, 생명공학 기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거. 이 안에서, 자, 여기는 환경에 관련된,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니까 환경 기술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최근 무슨 인증을 받았대요. 그 인증은 뭐냐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인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랑 표준화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 뜻에서 얘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 new, 그다음 기술 테크놀로지 해서 NET 기술이라고 합니다. NET.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얘는 뭐냐면, 프로덕트야. 신제품 인증이고요. 얘는 신기술 인증이기 때문에 2번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키즈카페의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이야.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선생님이랑 공부합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에 특허는 20년, 실용신화는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씩 갱신이야. 근데 자, 여기는 특허를 취득했대. 그렇기 때문에 10년씩 갱신하는 거는 상표기 때문에 틀린 보기. 얘는 몇 년이다? 2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새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구성한 조직은 이거야. 이 키즈카페 TFT를 개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직을 개발하고 있대. 이것도 선생님이랑 나중에 배우는데 어떠한 새로운 뭐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한시적으로 모였다가 그게 과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 TFT,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이제 여기야. 요번 강의랑 해당되는 평가 요소는 요겁니다. 어린이는 무선식별 시스템 RFID, 전자태그란 말이 나와야 돼. 한번 볼까요? 어린이 식별 정보가 내장된 이 전자태그 팔찌를 착용 후에 이 LED 태그 리더기에 터치하면 점수를 얻어요. RFID, 나의 아이디. 여기 전자태그가 ID, RF 무선 주파수로 읽는 거야. 리더기 읽는 거야. 무선식별 시스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신설한 콘텐츠는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VR에 대한 내용이죠. VR 어트랙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자동차 신기술 동향 보고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위성 항법,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자, 연산장치로 가감속, 차선 변경 등을 제어. 이거 자율주행 맞죠? 자, 맞는 보기.
자, 그다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윤활막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돼 있어. 자, 어디에 보면

여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소재를 활용해서 윤활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돼 있어. 그럼 10억분의 1미터, 이건 뭐죠? 1나노미터야. 자, 그럼 이거는 나노 기술이죠. 에너지 기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안전벨트에 바이오 센서를 장착했다. 바이오 센서, 안전벨트에. 안전벨트 보면은, 자, 센서를 장착해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도 심박수 및 운전자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거. 이 생명체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얘는 만년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는, 자, 이 자동차를 보면 무슨 자동차냐면 전기 자동차야. 선생님이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얘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에너지, 이거 휘발유. 그다음 전기 에너지를 조합한다. 이건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중화학공업에서 배운 겁니다. 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이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신소재로 딱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차세대 응급 소재로는 실리콘이 주목받고 있지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여 상용화의 한계가 있다. 자, 이에 세무세무 기업은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라고 돼 있어. 그럼 탄소를 활용한 거네. 탄소 나노 소재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층의 신소재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그래핀이 되겠죠.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첨단 기술 중에 무슨 기술의 최신 소식을 알려줘 라고 되어 있더니, 자, 어떤 기술이 나오고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신소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팽창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형상을 기억하는 학. 형상 기억 학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둘째,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이런 소량의 탄소를 첨가해 만든 분말을 이용해서 이를 층층이 쌓는 3D 프린팅 가공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간은 나노공학 기술이다가 아니라 이 간은 형상 기억 학금에 관련된 거죠. 신소재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는 항공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뭐를 보냐면, 자, 이 3D 프린팅 가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층형이냐, 층층이 쌓아서 오르냐, 층층이 쌓는 적층형이냐, 또는 절삭형이냐, 요거를 풀어요. 선생님이랑 3D 프린터에서 배웁니다. 절삭형은 큰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이야. 근데 얘는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적층형입니다. 적층형 3D 프린트 가공 방식,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형상기억학금을 활용해서, 맞죠? 형상기억학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A씨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한 기술과 대화하고 있다. AI 기술과 대화하고 있는 게 맞죠? 생성형 AI.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원의 변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원. 자, 그 중에서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하는 거. 얘는 뭐야? 풍력이 되겠죠. 풍력. 그쵸? 자, 그다음. 얘는 태양 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태양 전지이기 때문에 얘는 태양광이 되겠죠. 태양광. 태양광. 태양열 아니고 태양광. 자, 그다음.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직접 변환하는 거. 수소와 산소의 이걸 가지고 연료 전지에 해당이 되죠. 연료전지.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가. 풍력과 태양광은 신에너지 아니죠. 얘가 재생에너지고, 얘는 신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틀렸죠.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리을. 라공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라는 이거에 따라서, 자, 얘는, 자, 이거 가지고 뭐를 에너지, 얘는 결국 이거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전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자, 전기공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장치 산업인데 어때요? 맞는 공업이죠. 자,
얘는 발전소, 변전소,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선생님이랑 중화공부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비길. 가와 단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만년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라를 이용한 자동차는 전기, 이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자, 확인 평가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진입 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완성한 경우, 1점. 그러니까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는 거야. 0점이라는 거 틀렸다는 거죠. 볼까요? 플로렐은 주로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원자 1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층의 손도제. 이거는 플로렐이 아니라 그래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핀. 그죠? 자, 그래핀을 적용한 사례 나오고 BIT 나오고 신의연진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켜. 채점 결과가 0인 진술은 파인 세라믹스에 대한 설명이다. 0인 거 이거죠.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지 파인 세라믹스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니은 볼까요? 이 그래핀은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 아, 들어간다. 이거 맞죠?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 구부러지는 모니터.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나의 생명공학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가 들어가면 이건 뭐야? B랑 E 관련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BIT잖아요. 그거 틀렸죠? 틀렸지만 이렇게 쓴다면 얘는 당연히 채점 결과가 0점이 되겠죠. B는 0점이다. 어때? 이건 맞아. 얘는 0점이게 틀렸기 때문에 0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다에 바이오매스가 포함된다. 진술이 들어갈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자, 이 바이오매스는 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에너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전 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기출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소재야. 통으로 신소재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이 신소재는 탄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평면판을 뭐라고 끝까지 봐야 돼. 튜브 모양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주는 것 같잖아. 관 모양으로 말아놓은 구조, 이렇게 글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탄소 나노 튜브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투명 히터. 2번.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기도 해. 이렇게 통합해서. 그러니까 다른 공업이랑 통합해서 나오는데, 자, 이건 한번 볼까요? A 기업은 의료 원단을 생산해. 자, B 기업은 요 그래핀을 활용해서 의료 충전재를 생산해. 이걸 가지고 C 기업에서는 레저용 발열 재킷을 생산한다. 요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기 볼까요? 기억. A 기업의 제품은 A 기업의 의료 원단을 생산하는 거야. 방적, 방직, 염색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할 수 있다. 우리 섬유공업의 특징입니다. 얘는 맞죠? 자, 근데 니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핀이야. B 기업이 활용하는 신소재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결합된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뒤급 보겠습니다. C 기업은 자, 이 재킷을 만드는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소비하는 거니까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이 되겠죠. 틀린 보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 A, B, C 기업은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 아니고 경공업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비슷한 거 한번 넣을게요. 그림이 얼핏 이렇게 보고 탄소 나노 튜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 어떤 건지. 이거 보면 돼요.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진 신소재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일정한 온도 요거까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형상 기억학급 이렇게. 그래서 신소재 문제를 통으로 이런 식으로 묻는 문항도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신소재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신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첨단 기술을 묻는 문항들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이 적절한 거. 요구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묻는 문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비강 점막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 이렇게 그대로 나와. 10억분의 1m 크기의 항원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신 점막 투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코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점막내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 생물체의 특성을 이용한 거잖아. 그럼 얘는 생명공학 기술, 그다음 요거는 나노 기술,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함께 첨단 공업에 대한 문제를 쫙 한번 풀어봤어요. 개념도 선생님이 내용 얘기해준 것만 하시면 충분히 이쪽에 관련된 거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수능 실전 문제를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

0: 현아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로 하는 것
0: 아,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같아요.
0: 오,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1605년이면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그때 근대 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 소설의 처음을 알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창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0: 맞아요.
1: 못하는데 막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흡신 두들겨 맞고
0: 맞아요.
1: 이런 이미지죠.
0: 그러니까 약간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같이 외적으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 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쪼가리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 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 소설의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 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 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이잖아요.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여기 잘못 온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돋아 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돈키호테의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한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떼고 키호텔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안 알려주면 네. 어떻게 하지? 돈키호텔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텔은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네.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네.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 거라고 했어요. 네.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에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네.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0: 게임을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아,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 같은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네.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이 어딨어.
1: 그러니까.
0: 그래서 산초 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1: 아.
0: 산초 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아,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네. 대표 주자인 돈 키호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1: 어.
0: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욕심 때문에 어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거기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
1: 아.
0: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배워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1: 맞아요.
0: 여기하고 여기를 솔직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돈키호테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자, 단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의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행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 괴물이다.
0: 어, 저 거인이 팔 돌리는 거다.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1: 아.
0: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갔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1: 아.
0: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명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과거 시절의 잔재로서 이름만

0: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그게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대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되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누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광인 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에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쉰은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해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는과 같은 어떤 근대적인 네. 사상, 개혁하자는 세상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 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
2: 근데 있을만한 것 같은데.
0: 그게
2: 네.
0: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네.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신을 잡아서 복수로 신장을 꺼내 볶아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네.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 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신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 정신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네.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체제에 합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Wake up!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앰비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 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 다 최초가 붙었는데 두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 네. 두 번째는 미친 듯 하지만 사실은

0: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5녀 1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딸 5세,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쪄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헤어를 쓴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팔에 막 올려놓은 폭풍의 언덕 끝머리에 네.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의 언덕이에요. 이 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쇼 가문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괄량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쇼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는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슈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자라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네.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1: 히스클리프를
0: 선택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링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쉬지 못할 거야.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와.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의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클리프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의 언덕입니다. 아.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0: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2: 최민수 씨.
0: 최민수 씨.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광공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얼마면 돼? 집착 광공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1: 아.
0: 스니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시절 보면은 그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1: 네.
0: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1: 네, 맞아요.
0: 그렇게 창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해설인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공 안 나오고 잘 가. 이렇게 뭐 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 와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자,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 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 다 재밌는 것
0: 물론
1: 같아요.
0: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0: 낭만적이죠.
1: 네. 근데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인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를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0: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4: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3: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4: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3: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4: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4: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빅3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고 2025년까지 4년 연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매 대수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넘어 토요타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잘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벤츠는 1886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1937년에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앞선 경쟁자들 사이에 1967년생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어떻게 세계 빅3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60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품목일 겁니다. 내연차 기준으로 한 대의 부품 2만에서 3만 개가 들어가고요. 고용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철강, 전자, 화학, 물류로 파급이 번집니다.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많은 나라가 자동차 산업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쌓고 소비자 신뢰를 얻고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벽을 넘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대수는 5만 대 미만, 도로 포장률은 20%, 기술도 자본도 도로도 없던 시절이죠. 정부는 자동차를 미래 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962년 자동차 공업보호법으로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

수입을 강하게 틀어 막으면서 걸음마 단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 모두 외국 모델을 가져와 조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를 들여왔는데 특혜 의혹에 휘말려 1년도 못 가서 신진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신진은 도요타와 손잡고 버스, 트럭, 승용차를 생산했습니다. 기아는 3륜 트럭으로 화물차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1967년 현대가 합류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1968년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울산 공장에서 처음 만든 차가 코티나였습니다. 영국 아스팔트 기준으로 만든 코티나는 비포장이 대부분이던 국내 도로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현대는 계약상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었고요. 포드는 포장도로 위주로 운행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코티나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는 라이선스 조립 방식으로는 현지 시장에 맞춘 R&D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고유 모델 개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포드와의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 공업화와 함께 나온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고유 모델 개발과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2000달러 이하 국민차 독자 개발과 국산화율 73%를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보호로 시간을 벌어주던 정책이 고유 모델과 수출을 밀어붙이는 단계로 바뀐 것입니다. 현대의 결단과 정부의 요구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현대의 국민차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밖에서 사오되 조립과 양산은 직접 떠안는 것. 디자인은 폭스바겐 골프를 설계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리아에서 가져왔고 엔진과 변속기, 플랫폼 셋씨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산 전문가로는 영국의 조지 턴블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외부에서 사오지 않은 것이 통합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일본의 엔진, 영국의 양산 노하우를 하나로 완성차로 묶어내는 일. 한국 도로에서 버틸 내구성과 불량 없이 수만 대를 찍어내는 양산 공정은 사올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4년 10월 토리노 모토쇼에 시제차 포니가 공개됩니다. 개발 착수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울산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이듬해 출고됩니다. 출시 첫해 국내 승용차 시장의 40%를 넘겼고요. 부품 국산화율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포니를 에콰도르에 수출합니다. 규모는 미미했지만 한국산 고유 모델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이후 포니를 통해 확보한 생산 경험은 후속 모델의 개발과 수출 확대의 토대가 됐습니다. 포니의 산업적 의미는 진입 방식에 있습니다. 후발국은 대개 선진국 부품을 조립해 내수에 공급하거나 외국 모델을 상표만 바꿔 달았습니다. 현대는 핵심 기술을 도입은 하되 양산과 설계를 내부화했고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 내수에서 수출 산업으로 포니가 규정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입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신진을 이은 세한은 GM 기반의 제미니를, 기아는 마스다 기술의 브리사를 내놓았지만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 전체를 조망해보면 기아의 라인업이 훨씬 다채롭고 막강했습니다. 타이탄 트럭으로 화물 시장을 쥐었고요. 인수한 아세아 광주 공장에서는 중형 세단과 버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동아자동차는 고속버스를 비롯한 대형 상용차와 특장차 부문을 전담했습니다. 이 동아자동차가 훗날 우리가 아는

쌍용 자동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이 구도를 덮쳤습니다.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신군부의 1980년 8월 1차 통합 조치는 현대와 세안을 합쳐 승용차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안 지분 절반을 쥔 GM과 현대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1981년 2월 228 조치는 절충안으로 바뀝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이 나눠 맞고 기아는 손을 떼고 소형 트럭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종합 카메이커였던 기아의 상용차만 남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아가 꺼내든 카드가 봉고였습니다. 1981년 말 출시된 디젤 봉고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둡니다. 승합차와 트럭을 합쳐 첫 3년 동안 12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봉고가 기아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기아가 승용차 시장에 복귀한 건 1986년이 되어서였고요. 그 첫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세안 자동차를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대우는 르망과 경차 티코를 내놓으면서 현대 기아와 함께 국내 빅3의 한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티코는 당시 최초의 본격 경차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민 경차로 불렸습니다. 대우는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하고 동유럽과 아시아로 공격적으로 나아갔지만 외환 위기 이후 무너졌고 결국 GM에 인수됐습니다. 삼성도 1995년 자동차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닛산 기술을 들여온 SM5는 호평은 받았지만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로열티 부담을 아는 채 외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00년 르노에 넘어갔습니다. 무려 4조 원대의 부실이 남았고 천여 개 협력 부품사가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시장은 여러 업체가 함께 성장하기에는 크지 않았죠. 결국 시장 개방과 위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아 중심 체제는 그 결과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1998년 12월 부도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포드와 삼성까지 참여한 국제 입찰 끝에 현대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현대는 양사에 흩어져 있던 20개가 넘는 플랫폼을 7개 수준으로 통합했습니다. 차체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고요. 확보된 자원은 품질 개선과 연구개발에 재투자됐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혁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규모를 갖춘 현대 앞에 남은 과제는 품질과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99년 미국 시장에 도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입니다. 업계 표준이 보통 3년 안팎이던 시절에 그 3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품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보증 비용만으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는 마케팅을 넘어 품질 혁신을 강제하는 어떤 내부 장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는 처음으로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품질을 입증한 다음 단계는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규모와 품질을 갖춘 현대가 이제 브랜드의 벽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BH, 벤츠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네시스로 나왔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던 호룡구동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경쟁 차종을 들여와 분해하고 뜯어보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포니 시절 선진 기술을 배우고 내재화했던 방식이 이번에는 최고급 세단을 향했습니다. 약 4년 5억 달러를 들인 끝에 2008년 제네시스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네시스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품질을 넘어 상품성과 브랜드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기아는 약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수 직후 기아는 적자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5년 외부 진단은 기아를 정체성도 차별성도 의욕도 없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2006년 아우디 폭스바겐 출신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서 이 호랑이 코라고 불리는 전면 그릴을 브랜드의 얼굴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K5가 등장합니다. 국제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처음으로 같은 급의 소나타를 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가 품질과 프리미엄으로 올라섰다면 기아는 디자인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UV와 제네시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흐름에 올라타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하며 현대차 그룹은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순위가 아니라 산업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동화는 자동차 부품 구성부터 경쟁력의 원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고 차의 가치는 점점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동안 쫓던 토요타와 폭스바겐 대신 이제는 테슬라와 비아이디아 같은 업체와 겨뤄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EV6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만들며 축적한 제조, 제어 기술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토대는 여전히 제조 역량입니다. 202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도전했지만 독자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탑3 완성자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유일합니다. 그 바탕에는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을 만들어낸 수많은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도전하며 기술과 브랜드의 벽을 넘으려 했던 집념이 이 성과를 내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쌀 철강 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물으시는데요.
2: Where are you?
1: 너 어디 있니?
0: 내 대답은 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클릭.
3: Where are you?
4: I'm on my way home.
3: When will you get here?
4: I'll be home in 10 minutes.
0: 자, 대화 잘 들어봤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이 3개가 있어요. 친구들이 들었던 내용으로 또 이 한글 힌트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들. 어디에? 도착하다, 분, 시, 분, 초 할 때 분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채워볼게요. 너 어디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전화하는 상황이거든요. 너 어디에 있니? 어디에? 라고 물어보는 말. 그렇지. 물어보는 말 중에서 where. Where 이라는 말이 어디에가 되겠어요.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지금 어디니? 어디에 있니? 물어보는 말. 자, 대답이요. I'm on my way home 이네요. I'm, 저는 이러이러해요. On my way. 요거 잘 봐주세요, 친구들. On my way. 통째로. On my way는요. 내 길이잖아요. 내 길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home이면 집이죠. 지금 집으로 가는 내 길 위에 내가 있다. 무슨 뜻? 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죠. 재밌죠, 영어 친구들? I'm on my way home 이라고 하면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말. I'm on my way home. 그랬더니 엄마가 when, 이번에는 언제, when will you, 너는 할 거니?

0: 도착하다, here 이네요. 도착하다는 친구들 뭐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고 다다르고 get 들어봤어요? get. 맞아요. get이 내 손에 들어오는, 갖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어딘가에 도착하고 다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When will you get here? 너 언제 여기에 도착하니? 집에 언제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뜻도 되고요. 몇 시에 도착이냐? 이런 뜻도 되겠죠. 아이의 대답. I'll be home. 저 집에 있게 될 거예요. In. 얼마 후에? 10. 분은 뭐라고 해요? minutes. 아, 분은 minutes라고 해요. 10 minutes. 10분 있다가 집에 도착해요.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렇게 대답했네요. 오.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함께 말해 볼게요. 먼저 엄마가 물어보시는 너 어디 있니? 이건 어디에 강조하면 좋을까? Where are you?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지. 어디예요? 어디. 그래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리듬이라는 건요, 친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고, 각 상황에 따라서 또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는 강조하지 않는 단어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대체 찾아봐도 없어, 아무래도 연락이 안 돼, 엄마가 너무 많이 화가 난 상황이다. 그러면, Where are you? 이렇게도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are, 이,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면, where are you? 보다는 where are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where are you?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 어디 있니? 아이의 대답이 I'm on my way home. 저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목적지인 집, home 중요하고요. 내가 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 길 위에 있다라는 거, way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home. 여기를 강조해 볼게요.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home. 이렇게요. 자, 세 번째. 너 언제 도착하는데? 언제 중요하죠? When? 그리고 도착, get, 그리고 어디에 도착? 여기에 도착. When will you get here? 한번 더. When will you get here? 이렇게 강조. 마지막, I'll be home in 10 minutes는 저 집에, 어디에? 집에 도착해요. 언제? 10분 있다가요. 그러니까,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렇게. I'll be home in 10 minutes. 이게 기본적인 리듬이다.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가족 눌러서 씬 12, 12번째 대화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1: Where are you?
0: Where are you?
1: I'm on my way home.
0: I'm on my way home.
1: When will you get here?
0: When will you get here?
1: I'll be home in 10 minutes.
0: I'll be home in 10 minutes. Awesome. 좋아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대화 속에 있던 문장 하나를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우리 오늘은요, I'm on my way to 또는 to 없이 장소 이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은 어디 어디로 할때 to가 있는데요. 집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라는 느낌이 있어서 to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어서 to 없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대화 속의 문장은 I'm on my way to 없이 home. 저 집으로 가고 있어요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연습하는 문장들은 to 다음에 장소를 써서 저 어디 어디 가는 중이에요 말해 볼게요. 시작! 나 학교 가는 중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I'm on my way to 다음에 학교. 그렇지, school. School. I'm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학교 가는 중이야가 되고.

요거는 어때요? 나는 공원 가는 중이야. 공원만 바꿔주면 돼요. 공원은 park. park가 되겠죠? 내가 어디 공원을 가는지 대충 우리 동네 공원은 정해져 있어요. The park라고 얘기해줘요. I'm on my way to the park. I'm on my way to the park. Awesome. 마지막 문장이요. 이번에는 나 친구 집에 가는 중이에요. 친구 집 우리 배운 적 있어서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I'm on my way to 친구 집. A friend's house라고 하면 되겠죠. I'm on my way to a friend's house. Well don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앱을 다시 켜고요. 우리 대답하지 못했던 두 번째 대답, 대화도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 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고체 원자의 에너지 D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체에 대해서 에너지 D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부두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반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는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순수 반도체는 원자 가전자가 4개인 이 규소랑 저마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다. 해서 이 순수 반도체는 사실은 상온에서는 거의 저런 체,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전류가 거의 안 통하죠. 그런데 이 상온에서 거의 부도체에 가까운 이 순수 반도체를 전류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많은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죠. 해서 오늘 그 고민과 연구의 산물인 바로 불순물 반도체, 또 다른 말로는 도핑 반도체라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약간 재밌고 그래요. 전혀 안 어렵습니다. 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순수 반도체는 이 규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끈끈하게 뭘 하고 있냐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결합.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유결합의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가 띠에 이 규소가 꽉꽉 차 있어. 그래서 원자가 띠에서도 전자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도 띠로 가기에도 띠 간격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잘 안 흐릅니다. 그렇죠? 상온에서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좋다. 그러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전자를 한 개 더 넣어주자. 그럼 그 남는 전자 또는 전자가 이동할 자리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을까?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생각과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볼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의 감장관 보시면 여기는 규소가 있는데 여긴 지금 붕소 원자가 있어요. 붕소 원자. 이 붕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5번. 5번 그죠? 5번. 이 5번인 붕소 원자는 원자 가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그러면 이 붕소를 이 규소들이 모인 자리에다가 하나 쑥 넣어봐. 넣게 되면 자, 요 인접한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 그럼 이 인접한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 또 이 인접한 규소랑 공유결합을 해. 근데 문제는 이 바로 위에 규소랑은 공유결합을 하고 싶어도 원자 가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를 줄 수가 없죠. 즉 한 개의 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빈자리. 전자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빈자리.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 이 빈자리를 만들어주면 전자가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빈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어떤 원소를 도핑을 했네, 불순물을 첨가했네 라고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는 규소 결정에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붕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붕소가 플러스 5, 양전을 띠고 있고, 원자 핵이. 그리고 전자가 지금 실리콘에 규소의 전자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오케이, 좋아. 그리고 붕소가 가진 원래 전자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고 한다면, 아, 플러스 5와 원래 전자 5개, 마이너스 5. 하필 중성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 빈자리를 보고 이 규소의 다른 규소에 있던 원래 전자들이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이 붕소의 빈자리로 채우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양공, 이 빈자리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전자가 움직이네. 이 전자, 즉 전하가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붕소의 전자의 빈자리네. 빈자리. 오케이, 빈자리. 그래가지고 아, 양공 덕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구나. 맞죠? 양공. 영어로는 positive 해서 이 반도체를 보고 우리는 P형 반도체라 불러요. P형 반도체. 양공의 positive. 양공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구나. 전하가 흐르는 기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양공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붕소를 봅시다. 붕소 입장에서 원래는 중간에 원자 핵 플러스 5, 전자 마이너스 5에서 총 0인데, 갑자기 전자 한 개가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돼버리겠죠. 해서 이 전자를 추가받은 이 붕소는 음이온 상태가 됩니다. 음이온. 음이온 상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살출되고 치자고. 그럼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강해지겠지. 따라서 아, 이 실리콘은 이 전자가 탈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가 돼버리구나. 플러스 1. 그리고 전자를 받았네. 마이너스 1. 합쳐서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성 상태를 유지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붕소는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음이온 상태가 된 거고요. 좋아. 자, 이때 우리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볼 텐데, 자, P형 반도체의 경우에 지금 이 규소의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소의 전도 띠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규소의 전자가, 그리고 여기 있는 규소의 전자가 붕소가 만드는 이 양공, 이 빈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빈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에너지는 흡수해야지만 이동할 수가 있어. 맞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빈 의자가 있어. 그럼 빈 의자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조금 에너지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도 붕소가 만든 이 빈자리, 이 전자 빈자리로 이동하려면 조금의 에너지는 흡수해야 돼.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원자가 띠, 원래 규소의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가 붕소의 빈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하면 돼. 그래서 이 붕소가, 즉 불순물이 만드는 이 빈자리의 에너지 준위, 즉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이 빈자리로 가네. 이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바로 불순물에 의해서 형성된 에너지 준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요거 넓이, 요거 사이 간격, 이게 바로 붕소가, 아, 전자가 규소의 원자가 띠에서 붕소의 여기 빈자리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겨. 어? 여기 가버렸네? 그럼 또 실리콘에 이 여기에 빈자리가 양공이 생기겠죠. 그럼 이 양공에 또 다른 전자가 오겠지. 그럼 또이 전자가 탈출하고 나면 또 양공이 생기겠지. 그럼 또 전자가 오겠지. 그럼 또빈 공간이 생기겠지. 또 전자가 오겠지. 이렇게 원자가 띠의 양공을 통해서 뭐가 흐르냐면은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자가 띠의 양공에 통해 전자가 움직여. 이게 바로 P형 반도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형성된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전자가 흡수해가지고 붕소의 양공의 빈자리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봤는데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붕소를 첨가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이 붕소뿐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세 개인 게 아니라 다섯 개인 원자도 도핑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소 결정에다가, 즉 규소 결정에 원자과 전자가 세 개인 게 아니고 다섯 개인, 피죠. 인을 도핑해서 남는 전자가 생기게 만드는 반도체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인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원자가 전

원자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고 원자 번호는 15번. 자, 그러면 원래 양성자, 원자 핵은 플러스 15를 띨 거고, 그럼 총 전자도 15개야. 마이너스 15, 합쳐서 0, 중성 이루겠죠? 좋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딱 도핑시켜. 실리콘들이 모인 가운데 도핑을 시켜요. 도핑을 딱 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여기,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그리고 또 규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또 규소가 가진 전자 하나. 또 규소가 가진 전자 하나. 자, 그리고, 인이 가진 전자 하나, 인이 가진 전자 하나, 인이 가진 전자 하나, 인이 가진 전자 하나.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겠죠. 그럼, 근데 문제는, 인은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가 남아. 그럼 이 전자가 이제 남아가지고 쉽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인이 조금의 전자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 규소의 전자가 차있지 않은 에너지 준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띠겠죠, 전도띠. 전자가 차있지 않은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맞는 띠가 전도띠다, 그쵸? 그럼 이때, 이 남은 잉여 전자, 남은 전자가 조금의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니까는 바로 전도띠로 가버리네? 이때,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얼만큼이 되냐? 잘 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에너지 띠는 여기, 규소의 에너지입니다. 그쵸? 규소의 원자가 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전도띠는 규소가 가지고 있는 전도띠인데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에너지띠 맞습니까? 근데 이 불순물로 들어간 인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전자, 이 전자는 조금의 에너지만 딱 흡수해 버리니까 바로 어디로 간다? 실리콘 규소의 빈 공간, 빈 공간이 만드는 전도띠로 가버리네. 오, 그러면 이 인에서 만들어진 여분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아 조금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가버리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 불순물에 의해서 즉 도핑된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전도띠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 왜? 왜? 이 전자는 조금의 에너지를 흡수해도 바로 전도띠로 가버리니까는 에너지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불순물 때문에 생긴 이 전자, 이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가지고 전도띠로 가. 이 규소의 전도띠에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반도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여기 전자다, 전자 그쵸? 전자. 전자는 음전하를 띠죠. 음전하. 마이너스, 네거티브. 따라서 N형 반도체라 부릅니다. N형 반도체. 따라서 우리는 방금 불순물 반도체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두 가지 반도체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세 개인 붕소를 도핑했어. 해서 남는 자리, 전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 자리,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쵸? 그 양공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네. 따라서 P형 반도체. 근데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인 원소를 도핑했어. 인을 도핑했죠. 그쵸? 그럼 이때 전자가,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이 도핑한 원소, 이 인의 남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네. 따라 전자가 원인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네.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차이점은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에서 생긴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오케이. P형, N형 반도체는 이때 도핑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도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즉 전자가 움직이는 게 뭐가 된다? N형 반도체다. 달라요. P형 반도체는 원자가 띠의 양공을 통해 전류가 흐르고, 그렇죠? P형 반도체는 그렇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되게 된다. 이둘 차이를 여러분이 꼭꼭꼭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가지 배웠습니다. P형 반도체는 붕소를 도핑, N형 반도체는 인을 도핑한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여기는 각각 공유 결합이 돼 있긴 하지만 이는 잉여 전자, 남는 전자 하나가 있다. 저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열심히 전류가 되겠다. 그거 딱 체크하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만 보고 알아야 돼. 자, 혹시나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 비교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전도띠. 그리고 여기가 원자가 띠. 여기서, 자, N형 반도체는 불순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가 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P형 반도체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죠. 요 위치만 보고도 P인지 N인지 판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P고 얘가 N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딱 만들고 보니까, 어, 그래도 순수 반도체보다는 조금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해가지고 재미난 걸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재미난 걸 만들어내요. 요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건데,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어, 반도체란 글이 있죠? 그럼 P형, 오케이. P형 반도체와, 그리고 N형. N형 반도체를 접합한 반도체 소자. 접합식이에요, 접합. 접합한 반도체 소자가 되겠고, 여기서 다이오드라는 것도 쉬워요. 다이는 두 개, 오드는 전극. 두 개의 극, 두 개의 전극을 의미하는 게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다. 해서 요거가 가지는 원리와 그리고 의미와 그리고 에너지 띠와 이것들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면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은 P형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어. 자, 우리가 P형 반도체 기본 원리는 규소가 있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치. 붕소를 도핑했어요. 도핑하고 나니까 이 붕소가 만드는 불순물, 얘는 음이온을 띈다고 했다. 그쵸? 왜?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데 총 양전하 플러스 5, 전자 마이너스 5, 합해서 중성 상태인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전자가 와버리니 음전을 띄어. 그래서 불순물인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붕소 원자는 고정. 얘도 붕소, 얘도 붕소,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입니다. 이때. 그럼 이때 양공은 원자, 즉 규소의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이 되겠죠. 이 양공은 규소의 원자가 띠,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가서 N형 반도체를 보니까 N형은 플러스를 띠는 거는 뭐였냐면 인. 인은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였는데 네 개가 공유를 하고 하나의 전자가 남아. 그럼 그 전자를 주고 나니까 나머지가 남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불순물. 따라서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이죠. 인. 오케이. 마찬가지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겠죠. 아, 자유전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 인이 남는 잉여전자를, 잉여전자가 규소의 원자가 띠. 아, 전도띠죠. 규소의 전도띠로 이동합니다. 자, 규소의 전도띠. 오케이. 이 규소의 전도띠로 이동해가지고 전자가 지금 이동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규소의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이고요. N형 반도체의 요 전자는 규소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얘들이 지금 움직일 수가 있지. 엄밀히 말하면 양공은 이동하는 입자라기보다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빈 공간입니다. 공간.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중요한 원리 하나가 성립을 해. 잘 봐요. 얘를 딱 접합시켰어. 접합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접합시켰습니다. 접합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아. 이때 상대적으로 이 전자가 N형 반도체에 많기 때문에 확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전자들이 P형 반도체를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면 이 전자가 넘어가서 이 P형 반도체 많이 있던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돼요. 즉 양공과 요 소멸됨 되어 있다. 그렇죠? 양공과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 결합을 하면서 원래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 그리고 비어있던 양공이 서로 소멸되게 되겠죠. 하나가 돼버립니다. 자,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전자가 소멸되었다. 입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 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도띠에서 움직이던 이 전자가 양공과 결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가 소멸했다. 그 말인 거죠. 즉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이제 결합한 상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설명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결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럼 이 결합하고 난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결합했네. 그럼 여기는 원래부터 고정되어 있던 불순물, 붕소가 만든 음이온, 이 음이온이 가득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인, 인이 잉여 전자를 방출하고 남았기 방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전을 띠게 되고 플러스 인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불순물 때문에 고정된 이온 형태가 되겠죠. 자, 요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뭐냐? 플러스 극 쪽에서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 전기장. 자, 우리 전기장 배웠다. 그렇죠?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전기장이었어요. 이 전기장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분명히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전자도 전자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전자도 여기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장 때문에 이제 전자가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한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야 돼요. 뭐냐면 전자는 전기장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받죠.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여기는 전자가 가려고 보니까 전자가 가려고 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 전자를 못 오게 막아. 플러스는 이 전자가 못 가게 당겨. 따라서 이 전자는 이 전기장 속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뭘 받냐면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전기력. 따라서 어느 정도 이동하고 나면은 이 전기장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자가 반대편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 이 전기장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전위장벽이라 부릅니다. 오, 전위장벽. 전위장벽. 즉, 이 전자는 이 전기장 때문에 전위차를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진 에너지로서는 여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지. 마치 내가 가다가 평지를 가다가 갑자기 오르막길 쫙 있어. 오르막길을 못 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전기장 때문에. 우리 기억납니다. 전기장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자는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쵸?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지. 그래서 전자가 못 가고 이렇게 접합 면이 두꺼워진 상황으로 존재하게 되겠다. 이게 순수하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에너지 D로서 한번 이해해 볼 텐데 잘 보세요. 오른쪽 가봅니다. 여기 보시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전도 D에서는 지금 N형 반도체에서는 전도 D에서 전자가 움직인다고 했죠. 물론 P형 반도체도 전도 D에 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을 가능성이 너무 작은 거지. 한개좀뭐 아주 극소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원자가 D에서는 이 규소의 원자가 D에 양공이 많았고요. 이 규소의 원자가 D, N형 반도체죠. 여기도 양공이 일부분 있겠죠. 얘 접합시켰어. 접합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냐?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N형 반도체의 전도 D에 있는 전자들이 지금 이 전위 장벽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죠? 이 전위 장벽을 여기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지게 표현한 거죠. 즉 전자들은 이만큼의 지금 에너지가 전위차가 생겨 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 옆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전도 D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울게 그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자, 그러면 접합시키는 순간 이 원자가 D, P형 반도체의 원자가 D 에너지 준이랑 P형 반도체 전도 D 에너지 준위가 N보다 절대적으로 높아졌냐?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전자가 이 전위 장벽을 넘어가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기울게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N형 반도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얼만큼? 요만큼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왜? 전위 장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고, 이제 중요한 것 있어. 뭐냐?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그럼 실제로 그냥 접합시켜 놓으면 사실은 전류가 잘안 흐르겠죠, 여기서 보면. 왜? 흐르다가 말아버리니까. 이동하다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요거를 우리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극을 연결했더니 엄청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오, 어떤 현상이냐? 바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인 정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류 작용. 바로 뭐냐면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보고 정류작용이라 부르는데 이 다이오드가 바로 정류작용을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여기서 우리 이제

0: T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버렸는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정의하기를 PN을 그냥 딱 접합시켰을 때 요만큼, 이 정도 N에서 P 쪽으로 전기장이 발생했다. 그쵸? 근데, 잘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버리니,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생겨버리죠. 어떻게?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장이 발생해버리니, 여기서 생겼던 전위장벽을 이 전원장치가 극복을 해가지고 전위장벽을 확 낮춰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가는데 오르막길 높았는데 언덕에 쑥 낮아진 것과 똑같아. 그럼 살짝만의 에너지를 가해도 이동할 수 있겠다. 그쵸? 그거. 따라서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에, 피플. 오케이, 피플. 외우세요, 피플.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버리니, 요 전자들이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P형 반도체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거죠, 그거.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순, 방, 향, 전압 연결이라 부릅니다. 순방향. 이때 순방향 연결은 P형 반도체를 무슨 극에? 플러스 극에, 피플. 우린 피플이니까, 피플. 순방향 전압. 오케이. N형 반도체 무슨 극에?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순방향 전압을 연결했더니 이 전자들이 외부 전원 장치에 의해 가지고 이 전위장벽이 엄청 낮아졌네. 전자들 쉽게 이동하는 거야. 해가지고 전자가 잘 이동하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해서 아,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니까는 전위장벽이 낮아져 가지고 전자가 잘 움직이네. 전류가 잘 흐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 Very, very, very important. 자, 봐요. 원래 기존의 전기장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어떻게?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기장이 생겨버리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전기장이 또 생겨. 자, 그럼 전위 장벽이 더 두꺼워집니다. 안 그래도 높았던 언덕이 더 높아져. 와. 자, 여기서 봐요. 이 전도띠의 전자들, N형 반도체 전도띠의 전자들이 원자가 띠로 가고 싶, P형 반도체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위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극복을 해야 돼. 요거는 극복이 쉽지가 않겠다. 그쵸? 해서 이렇게 접한 면이 엄청 두꺼워져 버려가지고 전자들이 이 전위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역방향 전압 연결이라 불러요. 이때는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잘 봐요. 다이오드만 쓰면 전류를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얘를 다이오드를 플러스 극에 N을 마이너스 극을 P에 연결하니까 전류가 안 흘러. 플러스를 P에, 마이너스를 N에 영향 전류가 흘러.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정류작용이라고 할수 있겠고, 요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전기 소자, 이게 바로 우리는 뭐가 된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오, 멋지다, 그쵸? 요거를 만들어냈어. 즉, 전류의 세기는 이미 조절할 수 있고, 저항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전류의 방향마저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전자제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다시 막 강조합니다. 이 전자들이, 이 전도띠, N형 반도체의 전도띠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낮아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N형 반도체 전자들이 P형 반도체를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게 만든 거고, 이게 바로 전위장벽을 표현하는 거겠죠. 전위장벽.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P형 반도체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준 에너지띠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구분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서 기울기가 엄청 낮아졌네? 뭐다? 순방향 연결. 엄청 길어졌네? 역방향 전압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다이오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 이롭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LED라는 전기 소자가 있어요. LED. 요게 참 멋진 건데, 잘 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 접한 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만들어주는 이 전기 소자가 바로 LED입니다. LED. 우리가 많이 배웠다, 그렇죠? 많이 보고 있죠? 발광 다이오드. 휴대폰에도 있고 엄청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어떤 구조를 가지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자, 그럼 이때, 오, P풀. 순방향 연결이구나. 그러면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를 건너가. 건너갔을 때, 이 N형 반도체죠. 자, N형 반도체에 있는 이 전자들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를 건너가가지고,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과 결합을 해. 자, 그러면 절대적인 에너지 값만 봐도 이 전도띠 에너지 준위가 원자가 띠의 에너지 준위보다 훨씬 낮아요. 아, 높죠. 그렇죠. 높아요. 높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낮은 이 양공과 결합을 하게 돼. 그럼 결합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뭘 방출하게 되냐면은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LED 말고 그냥 우리 전자 제품 속에서 쓰는 다이오드들은 빛을 내는 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걔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P형으로 넘어가가지고 원자가 띠에는 양공과 결합하면서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보통 그냥 열 형태로 방출합니다. 뜨끈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열 말고 조금 더 유용한 에너지로 바꿔보자.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빛 에너지를 바꿔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LED거든요. LED. LED는 전자가 쭉 내려와가지고 오? P형 반도체 양공과 결합하네? 에너지가 낮아졌네. 이 낮아진 에너지만큼 우리가 열 말고 빛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지. 이때 빛으로 딱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냐? 와,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 여기 전도띠와 이 원자가 띠 사이 간격, 이 띠 간격. 이 띠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고 파란색 빛, 보라색 빛을 띠게 되고요. 띠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간색 빛, 뭐 주황색 빛 그런 LED가 되겠죠. 따라서 띠 간격이 클수록 뭐가 되냐면은 보라색 빛, 파란색 빛이 되겠죠. 빛 에너지도 크게 되겠고 반대로 띠 간격이 낮아지게 되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빛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커질수록 빛의 진동수가 커지고 다시 말하면 파장은 짧아지겠죠. 자, 빛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지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띠 간격을 조절해 가지고 여러 색깔의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 LED를 개발했을 때 빨간색 빛 그쪽 계열은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파란색 빛을 만들려고 하니까 띠 간격이 비교적 빨간색 빛보다 넓어야 돼.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재료를 막 바꿔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파란색 LED를 만드는 순간 노벨상 받았죠. 오, 파란색 LED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 뭐냐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하는 게 바로 LED가 되겠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서 놀고 있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로 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요거를 빛으로 바꾼 게 바로 뭐냐면 발광 다이오드 LED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여러분이 LED를 눈으로 보면 좋겠다. 그렇죠? 이 정류작용과 LED를 쌤하고 같이 한번 직접 한번 쌤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실험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오, 멋지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쁜 LED가 있어요. LED. LED를 보면은 긴 쪽 다리가 플러스 극에 연결하는 거고 짧은 쪽 다리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지만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전지가 있고 검은색 부분은 마이너스 극,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 극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긴 다리는 플러스 극에 연결하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쪽이고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만 전류 흐르기 때문에 N형 반도체 쪽이겠죠.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회로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즉 N형에서 나온 이 도선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 전원 또 한쪽 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쌤이 여기다가 빨간색 쪽에 연결해 볼게요. 자,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때는 지금 순방향 전압이 연결된 상황입니다. 오, P형 반도체 플러스 극, P풀 순방향 전압. 이때 띠 간격에 해당하는 빛을 내는 거죠. 자, 역방향 전압 갑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극 연결해 볼게. 오, 마이너스 극에 지금 연결하니까 빛이 안 들어오죠? 맞습니까? 이게 역방향 전압입니다. 역방향. 빛이 안 들어와. 이게 정류작용. 여기는 들어와. 즉,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지금 이쪽 방향, 플러스 극에서, 여기죠. 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해주는, 즉,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만 만들어주는 정류작용을 하겠다. 근데 반대로 가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1: 오케이. 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 LED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LED. LED는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다. 즉 기본적으로 정류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빛도 방출하는 도구가 되겠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중요한데 해서 이 우리 현대 기술과 그리고 과학자들 노고, 기술자분들의 노고가 담긴 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어떻게 만듭니까? 만드는 과정도 좀 궁금할 수 있다. 그렇죠? 간단해요. 아마 여러분 뉴스나 이런 과학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공정 하시는 분들이 동그란 원판까지 반짝반짝하는 거본적 있을 겁니다. 자,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어떤 원판 같은 구조물이 있거든요. 즉 규소를 순수한 순도가 높은 규소를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이 웨이퍼 형태로 순수한 반도체를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웨하스 같이 비슷해요. 웨이퍼 형태로 만든 다음에 아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붕소 기체를 뿌립니다. 붕소를 뿌려요. 뿌리게 되면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 실리콘 규소 원자들도 막 떨고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러면서 떨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붕소를 첨가하게 되면 붕소가 그 위에 싹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서 뚫고 뚫고 들어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인도 마찬가지야. 인도 뿌리게 되면은 뚫고 뚫고 들어가 결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 도핑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시켰더니 이때 접합시켰더니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정류 작용을 하는 부품이 되게 됐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기호를 보시면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나타내는 기호가 있죠? 전류의 방향대로 지금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의 끝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고 이쪽 방향이 P형 반도체, 이쪽 방향이 N형 반도체고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지금 빛을 방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LED 그리고 다이오드의 구조가 되겠다. 따라서 피플 앤마이 부분 이해하시고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또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쌤이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친구들 정말 많이 물어봐요. 쌤, 여기 기울어지는데 그럼 원자가 띠 에너지가 높아지고 전도 띠 에너지가 낮아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때 기울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이 전위 장벽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자는 이 전위 장벽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P형 반도체 넘어가게 되겠죠. 즉, 이 전위 장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울어지게 표현했고, 전위 장벽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 P형 반도체로 갔다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즉,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는 양공과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훅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진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되고,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LED 빛이 되는 거고, 그 구조를 잘 알면은 이 부분 문제 절대 틀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기억합시다. 피플, 피플, 피플. 피플은 순방향, 피마는 역방향. 그게 바로 우리 다이오드에서 정류 작용의 원리가 되겠다. 좋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합시다. 발광 다이오드까지 쌤이 이제 직접 실험으로 보여드렸으니 아마 여러분 딱딱딱 귀에 들어갔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운 내용들을 한번 문제에다가 문제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내신 기초 문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 하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림 가는 순수 반도체 A의 에너지 띠 구조를, 오, 순수 반도체 에너지 띠래요. 그림 나는 A에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불순물을 첨가했더니 지금 첨가한 에너지 주니까 전도띠 바로 아래쪽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럼 전도띠 바로 아래쪽에 만들어진 이 전자들은 조금의 에너지를 흡수해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겠네.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오케이, 그렇죠? P형 반도체는 불순물 첨가로 형성된 에너지 주니까 요 아래쪽에 만들어집니다. 얘가 P형 반도체죠. 얘는 N형 반도체입니다. 좋아요. 자, 기억 봅시다.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냐? 자, A는 순수 반도체야. B는 불순물 반도체야. B가 훨씬 좋겠죠. 왜? 요 불순물 때문에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 봅시다. 상온에서 전도띠의 전자는 B가 A보다 많냐? 그쵸. 왜? B는
불순물에서 형성

은근 이 전자들이 조그만 에너지를 가해도 전도체를 쉽게 쉽게 가버리기 때문에 상온에서 전도체의 전자는 B가 A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건 잘 체크하시고요. 이 상온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야 돼요. 아주 높은 고온에 가게 되면은 A도 이동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상온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 이 온도에서는 불순물 반도체가 이 순수 반도체보다 전도체의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좋아요. 띄고 봅시다. A를 B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즉 A 순수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A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도핑이라고 하냐? 맞지요. 해서 도핑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도핑. 좋아요. 해서 이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좋습니다. 불순물 반도체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어서 우리 1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직류 전원.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겠죠? 자, 그리고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 다이오드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다는 뜻이겠지. 오! 순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은 P풀. 플러스 극의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의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것이 바로 순방향 전압이 되겠다.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는데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그리고 X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기억.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냐? 그치.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기억 맞아요. 니은. X는 P형 반도체냐? 아니요. N형 반도체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갑니다. X는 주로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르냐? 자, N형 반도체는 우리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인 인을 도핑하기 때문에 남는 전자, 전자가 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죠. 따라서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3번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잘 찾아주시고 우리 개념만 잘 알아도 이 단원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어. 이제 스위치가 있고 회로 두 종류가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린 그 상황이다. 그쵸? 오케이.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와 직류 전원 그리고 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에 연결하게 되면은 LED에서 빛이 방출된대요. 아, A가 무슨 연결? 순방향. 오케이. A가 순방향 연결이라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순방향 연결은 P풀, P, 얘가 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좋아요. 오케이. 이때 X는 P 또는 N 중 하나인데 이걸 통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X의 주된 전하 운반자. 이때 전하 운반자라는 것은 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즉,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가 되겠죠.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N형 반도체는 전자겠죠. P는 양공, N은 전자. 자, X는 지금 N형 반도체네. 따라서 주된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봅시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그렇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맞아요.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하게 되면 LED에서 빛이 방출되냐? No. 안 되죠. 얘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이렇게 간다? 어이? N형 반도체 플러스 극,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 여기에 접하면 엄청 전위가 더 많이 걸려. 전위 장벽 엄청 두꺼워지죠. 따라서 빛이 방출될 수가 없죠. 안 흐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 또 수월하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14번 한번 갑니다. 14번. 또 예쁜 그림이 나와 있다. 한번 봅시다. 그림 가, 나는 각각 규소로 만들어진 순수 반도체에 각각 인과 그리고 붕소를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A와 B의 원자과 전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좋아. A와 B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것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이 해봅시다. 가를 가만히 보니까 P를 첨가했네? 전자가 남네? 전자가 남아서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르네? N형 반도체. 자, 얘는 붕소를 첨가했네? 양공이 남네? 빈자리가 생겨. 야, 빈자리 때문에 전류가 흐르네. P형 반도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A는 N형 반도체냐?

맞지요? 비, 니은? 비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냐? 그치,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해요. 맞습니다. 디귿, A와 B를 접합시키면 정유작용,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유작용을 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냐? 그렇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쉽다, 그쵸? 그래서 요 단원 문제는 기본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 회로까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하고 이제 실력 향상 문제, 1등급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재밌는 스토리 하나 짜고 갑시다.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이 전기 파트, 아,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또 고체죠, 그렇죠? 이 원자 모형, 원자 모형과 에너지 띠까지 한번 같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쫙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 세계를 움직이는 힘.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 세상, 세계를 움직여 갑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텅빈줄 알았던 원자 속에 러더퍼드는 작은 핵을 보았고, 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래, 그렇죠? 그리고 보어는 전자에게 허락된 길만 내주었다. 바로 특정한 궤도만 움직이게 만든다. 얘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얘는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맞죠?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니까는 전자가 오를 때는 빛을 삼켜 흡수해야 돼. 내릴 때는 빛을 내며 빛을 방출해. 그리고 전자들은 색으로 자신의 자리를 말했습니다. 스펙트럼 보니까, 아, 스펙트럼을 보니까는 이선 스펙트럼의 색깔을 보니까는 몇번 준위에서 얼마로 전이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색깔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서 이게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원자들의 모이자. 이 계란 같은 에너지 준위는 넓은 에너지 띠가 되었다. 오, 이게 고체의 에너지 띠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띠 배웠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가득 찬 원자가 띠.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원자가 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 물론 도체는 일부분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전도 띠. 그 사이에 밴드갭 해서 우리는 원자가 띠, 전도 띠, 띠 틈, 띠 간격 배웠고요. 그다음 어떤 물질은 잠잠했어. 전류가 안 흘러. 부도체. 어떤 물질은 전류가 너무 잘 흘러. 도체. 어떤 물질은 조금만 자극해도 흘러. 반도체가 되겠지. 여기까지. 자, 도체, 아, 부도체, 도체, 반도체.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양공을 도핑했네? 인을 심으면 전자가 생겨. 아, 규소를 심었다.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인을 심었다.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그리고 PN이 만나는 경계에서 장벽이 만들어져. 그리고 거꾸로 밀면은 막히고 앞으로 밀면 흘러. 정류작용.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드네. 이게 바로 또 정류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원자 때문에 반도체도 알게 됐고, 이 반도체 덕분에 LED도 알게 됐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호도 밝히고 세상을 밝혀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의 스토리 꼭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의 퀴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소 결정에 원자과 전자가 세 개인 둥소를 도핑했다. 무슨 반도체입니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규소 결정에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인 인을 도핑했다. 뭔지 기억나죠? 딱 생각합시다.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반도체인데, 이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작용이 땡땡 작용이었어. 맞죠? 딱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전류 걸을 때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가지고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가 뭐였지? 쌤 실험으로 보여드렸죠? 오케이. 그 부분까지 딱 기억나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팍팍 적어주시면 쌤하고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계속 강조하죠. 꼭꼭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회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수산 자원관리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주제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한 수산 자원 관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수산 자원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안 수산 자원 생물 및 서식처 정보도 알수 있고,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수산 자원 조성 관련 정보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수산 자원 정보는 대한민국의 연안 200해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및 어획 활동 현황, 어종 분포 및 자원량 평가, 국제 협력 대상 해역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 내인 곳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항보다는 제시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시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뒤쪽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연안수산 자원 생물 및 서식처 정보 해가지고 주요 오종 및 해양 생물의 산란장,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서식지, 이러한 주요 오종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도 이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한 치어 방류 현황, 그 다음에 자원 종 복원 프로그램, 유전자 다양성 분석 등을 포함된 정보도 알수 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수산 정보 포털이죠. 수산 정보 포털에는 수산과 관련된 수산 생산 및 그다음에 유통까지도 포함한 많은 정보들을 수산의 대부분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정보, 업 정보, 그다음에 유통 정보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가 수산 정보 포털이다. 그래서 수산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에 있죠. 자, 이러한 지금 수산 정보는 수산 자원의 회복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정보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수산 자원이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수산 자원 관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건, 자, 배타적이라는 것은 밀어낸다라는 거죠.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밀어낸다,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EEZ라고 얘기하죠. EEZ.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 이렇게 화면에 보면 우리나라의 땅을 영토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영해라고 얘기한다. 영해.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입니다.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이겠죠, 사실은. 여기 영해도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까지, 아, 영해, 그러니까 12해리부터 여기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밖에서 관세, 그다음에 경제활동, 위생,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제한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역을, 아, 요건 접속 수역에 대한, 12해리까지 접속 수역에 대한 내용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약 200해리, 약 370km를 얘기를 하는데요. 200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이 베타적 경제 수역이다. 자, 우리 1 해리는 1852m입니다. 그래서 1.852km가 1해리라고 할수 있는데 200해리면 약 370km가 되겠죠. 자, 연합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인데 경제 주권이라는 건 그러면 연합국은 이 수역에서 어업 자원 및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원에 대해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적 관리, 그 다음에 해수, 해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 외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이다. 해양과학 조사 관할권, 그 다음에 해양환경 보호 관할권 등은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다. 연안국 간의 거리가 200해리보다 적으면 중간 수역을 또 공동 관리한다. 즉, 베타적 경제수역의 정의는 200해리까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200해리, 우리나라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중국의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하면 서로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돼서 그 중간은 중간 수역으로 두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베타적 경제수역은 다시 얘기해서 경제권을 이 베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해양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해역이죠. 단, 다른 외국 선박의 항해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항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베타적 경제 수역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베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항만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세모세모도는 네모네모항에 대해서 총 469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 이는 돈의 가중 첫 번째 개발 사업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따른 연안 여객 수요 증가와 기존 항구의 어항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자, 세모세모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순한 항만 기능 개선을 넘어 여객, 물류, 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항만으로 조성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시문 중에서 지금 쭉 설명해주고 있는 항이 어떤 항이냐, 어떤 항이냐. 그래서 가에 들어갈 항은 지방관리연안항입니다. 지방관리연안항. 지방관리연안항이고, 그러면 지방관리연안항이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국가가 들어가는 것, 국가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 국가가 관리한 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건설하고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게 국가어항이라든지 또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라든지 국가관리 연안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국가어항이라는 것은 뭐 어업활동이라든지 또는 어장개발, 그 다음에 어선 대피에 필요한 항구를 우리가 국가 어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 운송의 거점, 해양수산부 장관이 건설하고 운영할 책임을 갖는 게 국가관리 무역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국가관리 연안항은 국가 안보, 그다음에 뭐 영해 관리의 중요 거점,
영해.

관리의 중요 거점. 그 다음에, 뭐, 기상 아카시 대피할 수 있는 거. 기상 아카시 피난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구가 국가관리연안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아까 우리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지만, 육해상 운송의 거점이지만, 자,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의 거점 역할을 할수 있는 항을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지방이라는 것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건설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는 항구가 지방관리무역항구 지방관리연안항이다. 그래서 지방관리연안항 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의 거점이 되는 곳을 지방관리무역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방관리연안항은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능을 하는 항구를 지방관리연안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방관리연안항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A팀과 B팀의 하역비 부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눠지는데, 우리 제시문, A팀장과 B팀장의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팀에서는 컨테이너 운반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주인, 우리가 화물 선적 비용과 선주라는 것은 선박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선사가 되겠죠. 선사인 우리가 화물을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 그러니까 화물을 실을 때또 화물을 내릴 때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정기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선사에서 화물의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버스텀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스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B팀에서는 광석 운반선을 통해 광석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화주가 화물의 주인, 즉 광석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화주가 화물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 정기선과 부정기선이죠. 컨테이너선은 대표적인 정기선이고, 자, 보통 광석 운반선이라든지 목재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벌크 화물선은 부정기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화물 운반선을 부정기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정기선 같은 경우는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항지를 왕복하는 것을 우리가 정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는 부정기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부정기선에서는 하역비를, 즉 화물의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누가? 화주가 부담한다. 그래서 정기선에서는 선주가 부담하고 부정기선에서는 화주가 부담하는데, 화주가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프리 인 앤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프리인이 있고 또 프리아웃이 있죠. 프리인은 우리가 FI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로. 자, 프리인은 선적할 때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화물을 내리는 거죠. 양육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방법을 FI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리인이라고 얘기하고,

and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주가 다 부담하는 것을 버스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컨테이너 부대비용 가 나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약정된 정박 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지 못했을 때 선주가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약정된 정박 기간 안에 화물을 빨리 실어야 되겠죠. 그래야 선박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데 실지 못하거나 그 화물을 또 정박 기간 내에 양육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 항차가 시작되지 못했으니까 지연돼서 선박의 운영 차질 등 선주의 손실 보전이 목적이다. 선주의 손실을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최선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최선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는 당초 계획한 선박의 정박 기간보다 빨리 선적했어. 원래 정박은 5일 동안 정박해서 화물을 실기로 했는데 3일 안에 끝냈다. 또는 양하할 경우, 그러니까 시간 내에 양하할 경우, 선사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일종의 장려금이죠. 빨리 실어서 선박 가동률을 선사 입장에서는 높일 수 있으니까 일종의 장려금으로 신속한 하역 및 선박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빨리 화물을 싣고 내렸다라고 해서 이때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조출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최선료, 나는 조출료가 되겠습니다. 조출료. 우리 그 외에 어떤 부대비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대비용은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터미널 화물 처리비는 컨테이너 장치장 CY에서 선측까지, 즉, 화물선이 있는 곳까지죠. 화물선이 컨테이너 선박이 있는 곳까지 화물 이동에 수반되는 화물 처리 비용을 터미널 화물 처리비라고 얘기하고요. 자, 컨테이너 조작장 사용료는 CFS 차지라고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조작장은 우리가 CF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조작장에서 LCL 화물, FCL 화물은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LCL 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을 LCL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FCL 화물은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에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또는 반출 작업 비용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컨테이너 조작장 사용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두 사용료는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해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우리 최선료와 저출료가 제시문에 나와 있었죠. 최선료라는 건 약정된 정박 기간 안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부과시킨다? 화주에게 부과시키는 것을 최선료라고 얘기하고요. 저출료는 계약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 기간보다 빨리 선적하거나 또는 빨리 양하할 경우 선박의 주인, 선사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조출료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료는 화주가 대여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지정된 선사의 컨테이너 장치장 CI에 무료 기간 내에 미반환 시 지불하는 비용. 즉, 내가 이 기간까지는 반드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주고 컨테이너를 대여해줬는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부가료가 부대비용이 지체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선박회사가 선화증가이나 화물인도지휘서 발급 시 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걸 서류 발급.

사격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대 비용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가는 최선료가 되겠고요. 나는 조출료가 되겠습니다. 조출료.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선박 가해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적 화물의 특징이라고 했네. 수백만 년전 식물이 퇴적되어 압력과 열을 받아 탄화된 화석연료. 석탄이죠, 석탄. 석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중이 1.1에서 1.4 정도로 비교적 낮고 화물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이 석탄이다. 자, 석탄의 선박 가니까 석탄 운반선이 되겠네요. 석탄 선박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석탄 운반선이 되겠고요. 석탄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탄의 특성은 앞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중이 1.1에서 1.4로 비교적 낮아서 항해상 안전성이 우수하다. 자, 형태는 보통 흑색으로 탄화가 심할수록 진한 흑색을 띠고 탄면에 빛이 난다. 광택을 띠는 게 석탄의 특징이다. 자, 석탄은 자연 발화할 수 있는데 공기 노출 시 산소와 결합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자, 석탄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유황, 수분, 산소 함량, 휘발성, 수송 형태 및 석탄 분말도에 따라 가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석탄 운반선에서 항해 중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석탄은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고 얘기하죠. 메탄 가스를 방출함으로 사람이 밀폐 장소 출입 시에는 메탄 가스의 양을 사전에 측정하고 출입을 해야 한다. 자, 메탄 가스가 선착 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실시한다. 자,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서 가스를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물 온도를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석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55도씨를 초과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화재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선창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밀폐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창을 밀폐해야 한다. 55도씨가 됐을 때 석탄의 온도가 55도씨를 넘을 경우에는 화재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선창을 밀폐해서 외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가는 뭡니까? 가는 광석 운반선이 아니고 석탄 운반선이죠. 석탄 운반선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화물창에서 공기 노출 시 산소와 결합해 자연 발화할 수 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 자, 메테인 가스가 선착 내 축적되지 않도록 표면 통풍을 해서 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5번은 석탄 운반선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타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자, 가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충돌 예방 시스템이죠. 선박 충돌 예방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나는 초음파를 사용해 해저 장애물의 방위와 해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측정값을 레이더 영상이나 전자에도 영상에 표시할 수 있다.
해저 장애물의 존재 유무와 유무를 알아내서 우리 선박이 좌초를 예방하는 거죠. 좌초 예방 시스템입니다. 나는 좌초 예방 시스템이고. 자, 가는 충돌 예방 시스템은 알파와 AIS 정보를 통해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맞는 얘긴데요. 자, 알파는 ARPA. 알파 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알파 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자, 과거의 레이더는 단순히 레이더라는 것은 전파를 발사해서, 아까 물속에는 음파를 발사해서 뭐 대상 물체라든지 어군이라든지 존재 유무를 알아내는 건 물속으로 발사하는 건 음파지만, 자, 우리 선박 위쪽에 보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회전하는 막대기가 계속 회전하는데 그걸 스캐너라고 얘기하는데 돌아가면서 뭐를 발사하느냐? 전파를 발사합니다. 전파를 발사하면 날아간 전파가 다른 선박에 부딪히거나 어떤 뭐 대상물이 있으면 부딪혀서 반사해서 돌아오겠죠. 전파도 마찬가지로 직진성, 등속성, 그다음에 반사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전파를 분석해서 화면에 나타내 내주는 것을 우리가 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반사되어 온 반사파를 분석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을 화면에 알려주는 게 레이더라고 하면, 최근에는 알파 기능이 탑재된 레이더라고 해서 알파 레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오토매틱, 자동이죠. 레이더 플로팅 에이드라고 해서 자동 레이더 플로팅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 레이더 플로팅 장치는 어떤 거냐? 자, 레이더에 나타난 목표물이 많겠죠.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분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알파 레이더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주위에 선박이 엄청나 많습니다. 우리 본선이라고 얘기하면 주위에 선박들이 많은, 즉,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리가 항해할 때는 자동으로 레이더 화면에서 그 목표물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즉, 어떤 걸 분석해 주느냐, 추적한 다음에, 우리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레이더가 분석을 해 줍니다. 만약에, 분석한 게, 우리 선박과의 어떤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선박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경보를 울릴 수도 있고, 즉, 그 선박이, 추적한 선박이 우리 선박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TCP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 CPA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분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이 선박이 가장 가까워지는 몇분 뒤에, 뭐, 한 50분 뒤에, 가장 가까워진 거리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50분 뒤에 이 선박은 우리와 부딪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TCPA가 50분이고 CPA가 1마일이라고 하면 50분 뒤에 그 선박도 방위를 바뀌지 않고 우리 선박도 방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선박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는 1마일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알파 레이더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AIS라는 것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얘기합니다. AIS는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얘기하는데, 자, AIS는 어떤 기능이냐? 자, 우리 선박도 AIS 장치가 있고, 다른 선박도 AIS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선박에 모든 정보, 뭐 우리나라 우리 선박의 선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항지, 그다음에 도착지, 스피드, 동적 정보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전파를 통해서 날려 보냅니다. 그러면 AI 수신기가 있는 선박에서 우리 선박의 정보를 받아서 우리 선박의 정보를 알수 있게끔 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 선박도 AI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선박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서 그 선박의 많은 정보들을 다 알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AIS고, 이러한 AIS는 또 레이더와 연동이 돼서 그 선박을 클릭하게 되면 그 AIS에 관련된 정보를 레이더상으로 나타내서 그 상대 선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AIS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든지 AIS 정보를 통해 알파 레이더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나는 초음파를 이용해 해저 장애물이니까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소나를 이용한다. 나는 소나를 이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선박의 복원력, 트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선박의 복원력이라든지 트림이라든지, 복원력이라는 것은 기울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선박이 돌아오려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고요. 트림은 선박의 길이 방향의 기울기죠. 선수 쪽으로 기울었느냐, 선미 쪽으로 기울었느냐. 그래서 트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하역 위장 자동화 시스템이죠. 화물을 실었을 때 선박의 복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림 상태가 우리 선박의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지까지, 그리고 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역 위장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죠.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디귿은 하역 위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충돌 예방 시스템과 자초 예방 시스템에 대한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레저 관련 자격, 가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해양 재난 상황 시 대응법 또는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구조법 등을 해양 레저 활동자, 수산업 종사자, 청소년 및 일반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자격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해양 안전 지도사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민간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선박에서의 안전 수칙, 그다음에 선박 좌초,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지만이 해양 안전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시문만 읽어봐도 뭐 해양 재난 상황 시 대응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구조법 관련 있는 것은 해양 안전 지도사라는 걸 쉽게 유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은 우리가 물속에서 다이빙을 할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수 있고 그 실력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고요. 요트 조종 면허는 세일링이 있는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이 요트 조종 면허가 되겠고요. 소형 선박 조종 면허는 5톤에서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면허가 소형 선박 조종 면허가 되겠고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죠. 자, 동력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도 국가 자격증이고요. 아까 해양안전지도사는 민간 자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소형선박 조종사는 국가 자격증이죠.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이것도 국가 자격이 되겠고, 요트 조종 면허도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니까 이것도 국가자격이 되겠고요. 스쿠버 다이버는 여러 민간 자격증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17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요즘에 크루즈 관광 꼭한 문항씩, 본 수능에서 꼭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률이 예상되는 일이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크루즈가 관광 일정 중 정박하는 항구의 콘텐츠 확대화, 즉 크루즈가 관광 일정 중 기항하는 곳이죠. 정박하는 항구의 콘텐츠 확대와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7대 기항지는 인천과 부산,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이 우리나라 7대 크루즈 기항지이다. 자,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각 기항지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 그리고 기항지 내 방한 관광객 체류 시간 늘리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터미널 운영 시간 연장, 그 다음에 법무부 선상심사 사업 지원 등 관광객 편의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시문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제시문이고요. 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죠. 자, 크루즈 관광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자, 여기 보면 7개의 기항지가 있는데 수도권에 인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유람 이외에, 유람은 즐기는 거죠. 즐기는 것 이외에 여객, 화물 수송의 목적이 있다. 반대죠. 크루즈는 유람이 목적이죠. 여객, 화물 수송의 목적이 아니고 유람이 목적이다.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정책, 행정,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 제시문만 봐도 우리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업을 해서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기사 내용이.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택지는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와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 플랜트를 평가 요소로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설치 형태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활용 목적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문항은 설치 형태와 활용 목적을 두 가지 다를 제시문을 통해 구분해서 분류해라는 문항이죠. 자, 세모 기업은 세계 최대 유전 지역인 카타르 알샤인 유전에 설치된 원유 생산 설비에서 원유 생산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원유 생산 설비는 약 20여일간 항해로 현지에 도착하였고, 트러스형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키고, 트러스형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키니까 설치 형태는 고정식이 되겠죠. 고정식. 고정식 해양 플랜트이고, 그 위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3.5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 15일 정도 되는 거죠. 3.5개월 동안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주변 설비 연결 구조물과 각종 배관, 전기 연결 작업, 내부 장비 및 시스템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 설치 형태는 고정식인데, 뭐를 위한 해양 플랜트냐?
원유 생산을 위한 해양 플랜트이다. 그래서 원유를 시추하는 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목적은 시추용이고 설치 형태는 고정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설치 형태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는 고정식이냐 또는 부유식이냐 또는 유연식이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활용 목적은 이렇게 유류를 채취하는 시추용.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관측용.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시문이 2호도 해양 관측 기지를 제시문으로 하는 문항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고, 2호도 해양 관측 기지는 해양 관측용이 되겠죠. 조사 연구용이라든지 관측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직업 소개 포스터에서 알수 있는 수산해운 분야 직업으로 오른 것은 마찬가지로 수산해운 분야 직업도 계속해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루즈 관광산업도 계속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도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도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산해운 분야 직업은 진짜 제시문만 읽어보면 정답을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제시문에서 수험생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답지에서 비록 내가 들어보지 못한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이 나오더라도 제시문을 끝까지 읽고 찾으면 답지를 찾으면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다. 자,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의 이론 지식 또는 조종법, 관리 요령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교육생의 실습을 보조하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즉, 요트나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등의 제트스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 레저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강사가 되겠죠. 강사. 레저보트 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1급 조종 면허가 필요하다. 자, 옆에서 1급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보트를 운전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1급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비록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1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자, 1급 조종 면허가 필요하며 요트 조종 면허와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레저보트 강사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산업잠수사는 바닷속 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닷속 구조물 설치. 바닷속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수중 용접을 하거나 또는 수중 작업을 하는 직업이 산업 잠수사고요. 아쿠아리스트는 수중 생물과 그다음에 수족관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이 아쿠아리스트가 되겠고요. 수중 관광 안내원은 수중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또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직업이 수중 관광 안내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수상 레저 기구 정비원은 보트라든지 또는 요트라든지 수상 레저 기구를 점검하고 또는 고장난 곳을 수리해 주는 직업이 수상 레저 기구 정비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요트나 모터보트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레저 기구를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면허 취득을 가르쳐 주고
또는 옆에서 도와주는 직업인 레저보트 강사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평가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 자원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산 정보 포털에 대한 내용이었죠. 12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지방 관리 연안항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3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하역비 부담 방법에 따라서 전기선 컨테이너선인 등과 같은 전기선에서 부담하는 버스텀이라든지 버스텀 방식과 그다음에 부전기선의 하역비 부담 방식인 프리인 앤드 아웃 방식을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부대 비용 중에 최선료, 우리 최선료는 지정된 시간 안에 화물을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선료라고 했고요. 저출료는 오히려 반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정박기간보다 더 빨리 화물을 하역하거나 양육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저출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석탄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 중에 충돌 예방 시스템과 자초 예방 시스템을 문항으로 구성됐고, 선생님이 충돌 예방 시스템의 알파와 AIS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이저 관광 중에 해양 안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플랜트가 고정식 해양 플랜트와 그다음에 사용 활용 목적에 따라 시추형 해양 플랜트라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됐고요. 20번 4단원에 출제됐고요. 수산해운 분야 직업 중에 레저보트 강사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8회 11번부터 20번까지 열 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9회 1번부터 10번까지 새로운 열 문항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황수와 깨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제 15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은 8회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여러분과 8회를 함께 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해온 거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회 중에서 8회라니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도 8회라고 하니까 정말 후반부라는 게 확 다가오시죠? 이제 정말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집중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회의 1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푸는 10가지의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자,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의 1번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강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아하, 인간 발달의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이렇게 강연자가 물어봐요. 대부분 팔다리를 동시에 휘젓거나 몸통 전체를 비트는 형태의 움직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섬세한 움직임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 몸 전체를 이렇게 흔들다가 점점 섬세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예로 보행 능력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속도 조절, 방향 전환, 균형 유지, 나아가 뛰기, 달리기, 줄넘기, 체조 등으로 다양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하나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섬세한 움직임으로 발달되고 있고요. 이런 섬세한 움직임이 또 하나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와 가장 가까운 발달의 원리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읽어볼까요? 자, 1번, 발달의 속도나 시기는 개인차가 나타난다. 지금 이 글에서 개인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차이 나타나지 않죠. 자, 발달의 순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자, 순서에 따라서 뭐 팔다리가 보통 휘두르다가 그 다음에 섬세한 움직임으로 간다라고 하는 모습도 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섬세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이런 섬세한 움직임이 하나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분화하고 이 분화한 것이 다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닙니다. 영역별 발달 속도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여기에서 우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죠. 자, 발달의 각 영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 여기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내용과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여기 4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각 영역이 서로 발달에 있어서 이 뭐 신체적인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 신체적인 발달이 인지적인 발달이나 사회정서적인 발달도 이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통합과 분화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달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다음 육아일기에서 가부터 달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정한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적용해야 되는구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어떤 원리였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아일기의 원문자 가부터 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제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된 우리 우주를 돌보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젖을 물리자 오물오물 빨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젖을 물립니다. 젖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얘는 무조건 젖을 물리면 오물오물 빱니다. 자,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지금. 자, 원문자 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젖을 물릴 때마다 클래식 노래를 틀어주고 빨게 했다고 합니다. 자, 클래식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자극인데요. 자, 클래식 노래를 젖을 물리는 무조건 자극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자극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중립 자극을 결합을 시킵니다. 자, 결합을 시켜서 젖을 물릴 때마다 자, 반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조건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원문자 나에서는 그래서 중립 자극이 결합되는 조건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한 달간 수유 시간에 클래식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어주었어요. 이렇게 조건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젖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주가 클래식 노래가 나왔는데 클래식 노래만 나와도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엄마 젖을 빨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클래식 노래는 이전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극, 중립 자극이었는데요. 이런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조건 자극이 된 거예요. 아, 클래식 노래가 틀려 나오면 엄마가 젖을 주더라라고 하는 조건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자, 클래식 노래밖에는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오물오물 거린 거예요. 자,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적용시켜서 분석하면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관련된 답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가에서 조건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조건화 과정은 나입니다. 가에서 엄마의 젖은 뭐였죠? 무조건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오물오물 빨면서 먹는 게 무조건 반응에 해당이 되죠. 자, 나에서 클래식 노래를 틀어주는 행동은 조건 자극인가요? 아직 완전히 이게 조건 자극이 되진 않았어요. 이때는 중립 자극에서 조건화 과정을 거쳐서 조건 자극이 될 겁니다. 자, 다에서 빠는 행동은 어떤가요? 다에서 빠는 행동은 클래식 노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조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에서 클래식 노래는 이제 중립 자극이 아니에요. 조건 자극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다루는 개념은 아닙니다.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 비교적 빈도가 낮은 그런 이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출을 보기는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016 학년도 6모 14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 함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육아일기의 원문자 가, 나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육아일기의 가, 나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연이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더니 크게 울었습니다. 자, 주사를 맞는 건 아파서 크게 울어라고 하는 거 어떻죠? 자, 주사를 맞는다. 무조건 자극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파서 울었다. 자, 무조건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후 지연이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을 때마다 무서워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맞을 때마다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자,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뭐죠? 조건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병원이 아닌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본 거죠? 자, 그랬더니 흰 가운을 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죠. 자, 흰 가운은 그래서 조건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흰 가운만 봐도 놀라면서 크게 울게 되는 조건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서 크게 울었다. 뭐였죠? 무조건 반응에 해당합니다. 자, 나에서 흰 가운은 무조건 자극인가요? 아니죠. 조건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자, 나에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조건화 과정을 거쳐서.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면서 잘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낱말 퍼즐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낱말 퍼즐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의 중심은 아동입니다, 여러분. 자, 가로 열쇠를 우리 모두 다 먼저 풀어봐야 되겠어요. 자, 가로 열쇠 풀어볼까요? 이 책에 해당하는 예로는 가치, 관습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가치, 관습, 같이 이렇게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자, 커다란 체계, 우리 뭐라고 하나요?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A에는 거시체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B 체계의 예로는 이 책의 예로는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자, 아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사와 아동이 속해 있는 부모와 이 둘이 상호 교류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가 B체계의 예라고 합니다. 자, 이 B체계는 우리 뭐라고 하죠?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C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이야기해요. 자, 이 체계는 외체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D는 무슨 체계라는 거알수 있어요? 시간 체계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D의 설명에 해당하는 가에는 시간 체계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체계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체계의 예로는 친구, 학교 등이 있다. 맞나요? 이건 미시 체계의 사례 되겠죠?
자, 개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이다. 자, 이것도 미시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디귿,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의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 영향력을 우리는 시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디귿만 있는 2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이론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2016학년도 수능 문항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트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완전 원 플러스 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기출 문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아정체감 유형과 그리고 브롬펜 브레너의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14번. 다음은 진로 탐색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로 탐색 보고서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인을 인터뷰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작성자 김땡땡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개발자 A씨하고 전시 기획자 B씨 들 지금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했네요. 그쵸? 자, 먼저 A씨부터 살펴볼까요? A씨와 B씨가 속한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A씨, 학창시절에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보건공학 계열에 관심이 생겨서 의료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관심이 생겨서 결정을 하고 의료공학과에 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자, 학과 선후배들과의 공모전 참여와 의료 봉사 활동 등의 여러 경험을 쌓아서 의료기기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 활동도 했고요, 결정도 했고요, 전념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A 씨는 정체감 성취 유형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씨의 글 중에 A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원문자 가, 학과 선배들과의 공모전 참여와 의료봉사 활동 등의 여러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뒤에 나올 문항, 우리 브롬펜 브레너의 체계와 관련 있는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학과 선배들하고 A씨와는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질까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죠? 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는 미시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 업계에 이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이 지금 A씨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지만 A씨가 하는 일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요. 자, 이런 법, 관습, 자, 가치 이런 것들은 거시체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는 거시체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B씨로 넘어가 볼게요. 전시 기획자 B씨를 볼게요. 자, B씨는 화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익숙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이 진로를 결정했대요. 졸업 후에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전시 기획자가 됐고요. 지금까지 한국 고유의 예술 작품을 세계 여러 미술관에 전시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자, 고민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내이 길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전념하고 있는 정체가 유실 유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체감, 유실유형이다. 이와 같이 볼수 있겠어요. 자, A씨와 B씨의 자아 정체감 유형, 우리 파악한 것에 따라서 답지 골라볼게요. A씨의 유형은 자아 정체감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자, A씨의 유형은 자아 정체감 탐색 없이

과업에 몰입했나요? 아니죠. 탐색하고 과업에 몰입한 상태입니다. 자, BC의 유형은 자아정체가 유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BC의 유형은 자아정체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유형에 해당이 되죠. AC와 BC의 유형은 그런데 공통점이 지금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어떤가요? 위 보고서에 가부터 달을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인데요. 자, 가는 우리 미시체계였습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나는 우리 외체계입니다. 가치, 관습 등은 거시체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는 거시체계에 해당합니다. 나와 다는 지금 외체계의 거시체계로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브롬펜 브레너까지 함께 연습해 봤습니다. 다시 수능 완성으로 돌아와서 우리 4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문항, 세트 문항이고요. 의사와 잼잼이 엄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 4번, 5번에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 알아야 될까? 잼잼이가 태내 발달 단계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소 가부터 다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잼잼이 엄마와 의사 선생님 대화하고 있네요. 자, 인사 이어졌고요. 잼잼이 엄마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는 임신부가 먹어야 하는 영양소 엽산이네요. 그렇죠? 엽산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식사도 잘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자, 어제부터 미세하지만 배를 톡톡 차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대요. 태동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태동 맞는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태반이 완성되었답니다. 태반이 완성되었으니 태동을 느낄 때가 되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태반이 완성되는 건 임신 약 4개월경이고요. 그래서 태동을 느끼게 되는 건 임신한 5개월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임신 4에서 5개월경에 해당하니까 태내 발달 단계 중에서 자, 잼잼이는 어떤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태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잼잼이의 단계는 태아기입니다. 자, 아기와 교감을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철분을 챙겨 먹어야지 되고요. 뭐 가나다는 지금 우리가 뭐 따로 알아낼 것은 없네요. 가나다 그냥 다 주고 있네요. 자, 다는 섬유질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태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잼잼이의 태내 발달 단계는 태아기이고요. 태아기와 관련된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질 여기에다 옮겨 놓을게요. 자, 한번 태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수정란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수정란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발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청각이 발달하여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청각이 발달하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빠도 아이들이 아빠의 이런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태담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자, 뇌, 간, 폐와 같은 주요 신체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3계층으로 분리되어 발달한다. 자, 환경 요인에 의해서 태아의 신체 기관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시기는 배아기입니다. 자,

내서 봤던 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태동을 느꼈어요. 뱃속에서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출산이 기다려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죠. 저도 태동을 느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임신선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태아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태아기와 관련된 답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발악이 아니고요. 피부가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느라 태지로 덮이게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임신 2주부터 8주까지의 시기는 배아기에 해당합니다. 중추신경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배아기이죠. 그리고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단계는 발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위 대화에서 가나다 영양소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가나다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화입니다. 자, 가 엽산이었고요. 그다음에 나 철분이었습니다. 각각의 이 영양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엽산. 음식만으로도 섭취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엽산은 영양제로 보충해서 먹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 주로 먹습니다. 그다음에 나 철분입니다. 자,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빈혈,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다는 섬유질이고요.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항에는 이제 다음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시기에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시기를 알아내고 이 아동과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 자녀 프로그램 안내지인데요. 자, 키쑥쑥 베이비 마사지. 여기 뭐 베이비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사실. 자,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기 알아내야 되는지 여러분은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보셔야지 되겠죠? 자, 아이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 발달 및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이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미팡팡 오감놀이라고 합니다. 각종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극 활동을 통해서 오감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풍선에 바람을 넣고 만지고 차면서 나는 소리, 풍선에 물을 넣어 만져지는 촉감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다른 시기에도 오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감각 운동기에 이런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 운동기, 오감 자극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애착 현상과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라는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이고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인 영아기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영아기는 제1성장 급등기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리고 다중유목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자, 분리불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분리불안은 애착의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애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낯가림이 먼저 나타나요. 그렇죠? 낯가림과 그리고 분리불안이 나타납니다. 분리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상적 관중을 의식하여 행동한다. 청소년기에 해당하죠.
정교화 기억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정교화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여러분?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는 게 정교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사고와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화 기억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 이거는 시기가 명확하게 아주 딱 떨어지는 시기를 묻는 것에 그렇게 막 자주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묻는다라고 한다면 청소년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교화 기억 전략, 어쨌든 영아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여러분.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감각 운동기와 관련한 문항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감각 운동기의 감각 운동 발달 단계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대상 영속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영아기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가 이런 감각 운동 발달 단계를 물어보는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감각 운동 발달 단계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막 많지는 않은데 조금 찾아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본다면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풀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국 2사학년도 6목 10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재와 서희의 행동을 피아제의 감각 운동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이에요. 자, 원장님과 실습생 A, B가 있고요. 실습생 A, B는 달림반 어린이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 A는 민재를 관찰을 했고요. 실습생 B는 서희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런 민재와 서희의 행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는 놀잇감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블록을 만질 때마다 블록끼리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민재는 즐거워하면서 바구니 속에 블록을 계속 뒤섞어서 소리 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자신 외부에 있는 사물에서 어떤 현상이나 소리가 났을 때 즐겁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속하려고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민재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은 2차 순환 반응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2차 순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희는 누워서 팔을 허공에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입에 닿았어요. 그래서 빨았거든요. 그랬는데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자, 자기 신체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했더니, 행동을 했더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이건 1차 순환 반응의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순환 반응이라고 할수 있죠. 1에서 4개월이고요. 2차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개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민재는 2차 순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자, 서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3차 순환 반응에 해당이 되죠. 민재와 서희는 정신적 표상을 하고 있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기억만 맞는 답지였기 때문에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7번 문항. 자, 다음 실험 결과에서 아동 A, B의 행동을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애착 유형이 나오고 있네요. 에인스워스가 제시하고 있는 애착 유형 네 가지인데요. 자, 아동 A와 아동 B는 어떤 애착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지 우리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험 대상 아동 A, B가 있고요. 아동 실험 과정은 낯선 실험실에서 엄마와 아동이 앉아있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아동과 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엄마는 실험실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동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자, 이게 실험 과정 1이에요. 그 다음에 실험 과정 2입니다. 실험 과정

이는 엄마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때 아동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이게 실험 과정 2예요. 자, 실험 결과 아동 A 같은 경우에는 자, 엄마가 나갔는데 낯선 사람 들어왔는데 자, 울지도 않고요. 엄마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돌아왔죠? 다시 만나도 외면하고 엄마가 안아주려고 해도 무시합니다. 자,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아동 A의 애착 유형은 여러분 회피 애착 유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동 B 볼까요? 엄마가 나가려고 하자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엄마가 나가자 아주 심하게 계속해서 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를 다시 만나니까 막 반가워하는 것도 물론 반가워도 하겠지만 엄마를 때리며 울음을 터뜨리고 잘 달래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 차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와 B 회피의 착과 저항의 착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유형은 둘다 안정의 착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정의 착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A는 온순하고 협동적인 유형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동 A에게 엄마는 안전기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정의 착. 의 경우입니다. 자, 아동 B는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매우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동 A는 회피의 착, 아동 B는 저항의 착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애착과 애착 유형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 많은 기출을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2016 학년도 6모 1번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민지의 애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이런 문항입니다.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에 근거할 거고요. 자, 민지 엄마와 발달 전문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민지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발달 전문가가 낯선 상황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민지는 주 양육자인 엄마가 실험실을 나가면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매달리다가도 밀치며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은 여러분 어떤 유형인가요? 심한 분리불안 증세와 그 다음에 엄마에게 매달리면서도 밀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유형은 저항의 착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안정의 착이 아닌 불안정의 착이고요. 그래서 안전기지 이용 안 합니다. 주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양육하게 되면 안정의 착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문항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9번은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이런 문항인데요. 자, 실험, 어떤 실험인지 볼까요? 아동의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과정 1단계에서는 같은 모양의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보여준 다음에 컵 A와 컵 B에 담긴 물의 양이 같니, 다르니? 라고 질문을 해서 같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1단계에서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자, 2단계에서는 이번에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옮깁니다. 자, 보는 앞에서 교사가 컵 A에 담긴 물을 컵 C로 옮겨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동에게 자, 다른 모양의 컵으로 옮겨 부은 거죠. 하지만 같은 양이었던 이 컵에 물을 옮겨 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동에게 물어봅니다. 컵 B와 컵 C에 담긴 물의 양이 같니, 다르니? 라고 질문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동의 대답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자, 1단계에서는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달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이거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데, 우리가 이걸 옮겨 부른 건데, 이걸 모르는 그런 상태구나. 보존 개념이 아직 획득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조잡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8번. 위 실험에서 아동의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요. 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탈 중심화 아직 하지 못했고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직 전조작기에 해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옮겨 부은 걸 다시 옮겨 부으면 같은 컵에 같은 양이 될 텐데, 이거 뭐죠? 가역적 사고죠. 그런데 그런 가역적 사고를 아직 하지 못합니다. 비가역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함께 보실까요? 9번. 위 실험 결과에서 아동이 속한 시기 언제였죠? 전조잡기입니다. 자, 전조잡기 유아기거든요. 유아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유아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적절한 것. 짝짝꿍 놀이가 웬 말인가요? 그렇죠? 눈과 손의 협응력은 영아기에 해당하는 발달 지원 방안이겠죠. 물론, 뭐, 유아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지만,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제공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상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역할놀이를 제공한다. 그렇죠. 상징적 사고가 이런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할놀이 적절합니다. 자, 추리 게임을 통해서 가설적 사고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런 가설적 사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전조잡기 아니고요. 이 다음 단계인 형식적 조잡기가 되어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자,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보존 개념 실험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보존 개념 실험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런 실험이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출 문항에서 이런 보존과 관련된 실험을 다루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아까의 방금 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졌던 시험이 있어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11, 12번 문제이고요. 자, 아까는 한 명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두 명을 함께 물어보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남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수와 선아가 있습니다. 자, 종수가 200ml 우유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두개 똑같죠? 자, 누나 우유 마시자 이러면서 모양이 다른 유리컵에 종수가 우유를 따릅니다. 자, 그랬더니 종수가 이상하다. 똑같았는데 누나 우유가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선아가 이게 선아 컵인가 봐요. 내 컵은 높지만 좁고 네 컵은 넓지만 낮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모양이 다른 컵에 있는 우유 중한 개를 동일한 모양의 크기의 컵으로 옮겨 부으면서 똑같은 컵에 부으니까 똑같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네.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종순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하, 선아는 보존 개념을 획득했고, 종수는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했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이고 종수는 전조작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쵸? 자, 11번 풀어볼까요? 종수와 선화가 속한 시기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보면, 자, 종수가 속한 시기에는 상징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자, 종수가 속한 시기에는 이상주의적 사고 나타나지 않죠?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입니다. 선화가 속한 시기에는 다중적 서열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종수가 속한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물어보고 있어요. 종수가 속한 시기는 전조작기로 이제 유아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유아기와 관련된 지원 방안 고르면 되겠죠? 어휘력 확장을 위해서 끝말잇기 놀이를 해준다. 이거 어떤가요? 이거 적절합니다. 이 시기가 어휘력이 마구마구 확장되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니까요. 대상형 속성을 발달시키는 찾기 놀이 영아이죠. 선마선마 놀이라며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도 영아에게 적합합니다. 기억 발달을 돕기 위해서 정교화 책략을 연습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에 적합하겠고요. 규칙이 있는 게임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에게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자, 10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글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 알아내고 이 시기에 발달 사례 고르는 이런 문항이네요. 자, 우리 시기부터 우선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에 아동은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 반경이 확장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 있다가 학교로 생활 반경이 확장되는 시기 언제죠? 아동기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학교로 생활 반경이 확장되기 때문에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내려는 근면성을 발달 과업으로 발달시키고 있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열등감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는 여러분 어느 시기? 아동기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아동기의 발달 사례로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정의는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 자, 이건 추상적 사고에 해당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물감을 섞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색상을 섞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색, 이 색, 이색 어느 정도의 분량을 섞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것에는 체계적 조합적 사고의 그 밑바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관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에 4를 더하면 6이 되고 6에서 3을 빼면 3이 된다는 것을 안다. 이 가역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칙 연산이 가능해진 거 아동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 소꿉놀이 하면서 흙과 돌멩이로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는다.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유아기의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더운 날 바람이 부는 이유가 자신이 땀이 나기 때문에 시원하라고 바람이 불어준다고 생각하는 건 인공론적 사고의 유아 사고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3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과의 후반부 문항부터 풀고 5강 문항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과까지 문항들을 풀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과 문항의

7번입니다. 삼과의 7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뭐뭐뭐 딸립은 라 아나 모아자폰 피 샤리카티 컴퓨터. 그러면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면 저는이니까 여긴 당신은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대명사로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직원입니다. 어디에? 컴퓨터 회사의 직원입니다. 모아자폰 피 샤리카티 컴퓨터. 당신은 했을 때 안타가 돼야 되죠. 왜? 여기 아나 모아자푼 하고 남성형을 봐서 여기도 남성형 2인칭 남성형인 걸 알아야 돼요. 2인칭 남성형이 오려면 안타 할 안타 빠리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정답은 안타였습니다. 아나 나 안티는 2인칭이지만 여성이고요.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상 이런 문항일 때는 특이한 문장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그랬을 때 알라나 싸할란 해놓고 두 개는 평서문이고 하나는 의문문이에요. 그럼 의문문이 어디 있어요? 밑에 보기에서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 카이파. 안 보고 그냥 비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알라나 싸할란, 그럼 알란 비키. 이 아할란과 같은 말을 써서 인사말을 건네니까 A가 여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프하세 하투키,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아나비 하이린 왈함두릴라히. 예,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좋습니다. 덕분에요. 알라께 찬미를. C가 여기겠죠? 이렇게 먼저 들어갈 곳이 카이파가 있는 카이프하세 하투키가 있는 B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A와 C를 여러분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A, B, C 순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이 푸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연계. 인사말과 인사말. 바로 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는 뭐뭐뭐 하디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디히 사디카티 마리암 사람이네요. 왜냐면 내 여자친구 마리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누구세요?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누구니까 만이겠죠. 여기서는 밑에 문장에서는 뭐뭐뭐 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다 가무시 나의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이라는 말이 가무스예요. 마하다. 여기서 왜냐면 마하다니까 여기는 이제 마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죠? 사물이니까 마가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과 마가 들어가는 경우. 만과 마가 들어가는 경우 1번이 정답이네요. 마는 무엇? 마타 언제? 만 누구? 캄 얼마? 마 카이파. 카이파는 어떻게? 카이파 마타. 똑같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할 뭐뭐뭐 오후투키 자, 뭐 너의 누이니? 야 라일라야 너의 누이니? 남 뭐뭐뭐 오후티 파리다투 그랬더니 뭐뭐뭐 오후티 나의 누이 파리다야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옥투니까 여성형이고 여기도 옥투니까 여성형이니까 여성형 주어가 와야 돼요. 그죠? 여성형 주어가 올수 있는 것이 조건이 갖춰진 것이 어떤 건가 찾는 겁니다. 호와 그는 남성이에요. 히야 할 히야 옥투키 가능하죠? 히야 옥투 파리다투 가능하죠? 그정 이거 맞는 거고요. 하다는 남성형 이 사람이니까 안 되고요. 하디히 그 사람, 그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할 때, 여성형이니까 그 사람, 가능하죠? B와 D가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된 그 가능성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와 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B와 D 4번. 1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에 대해 알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마르하반, 이스미 하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산입니다. 그랬더니 마르하반 빅.

당신도 안녕하세요. It's me, Suad. 아, 이 사람은 여자네요. Suad. 여자 이름이 Suad예요. 비가 Suad니까 이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죠? Ma jin sia tuki.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아나 토니 세이야 톤. 튀니지 사람입니다. 튀니지 사람. 그러니까 국적 A가 국적이죠. 국적과 이름을 알수 있어요. A, B를 알수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글의 중심 내용.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야스타흐디물 아랍을 무슬림은 아랍 무슬림들은 또는 무슬림 아랍인들은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랍 무슬림들은 타히야틴 타클리디야탄 와 타히야틴 이슬라미야탄. 타히야틴은 이거는 목적격인데 이렇게 틴으로 돼요. 타히야툰 타히야틴 타히야틴. 여성 규칙 복수 형태는 격표지가 운인인 이렇게 됩니다. 소유격과 목적격이 전부 다 인으로 끝나요. 이렇게 다히야틴. 근데 다히야틴이라고 소유격은 아니에요. 지금 목적격입니다. 야스타크티무 다히야틴 딱리디야탄. 수식어를 보면 목적격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 있는 단어는 격표시가 목적격도 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수식어는 목적격이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사를 사용합니다. 와 이슬람적인 인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인사도 사용하고 이슬람식 인사도 사용합니다. 다시말로 타히야툴 이슬라미야투. 그럼 이슬람 인사는 포함합니다. 다시말로 포함한다. 아다탄 주로 보통 칼리마티 알라후. 칼리마틸라 그러면 알라라는 단어나 왓살라무 평화 왓살라마 평안 평화 평안 같은 단어들을 보통 포함합니다. 와 가이라하. 자, 아드탄 칼리마티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죠. 이런 단어들 또는 가이리하 그 단어들 이외의 것. 그래서 하로 받았어요. 하. 이 칼리마트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해서 가이드하. 그거 아닌 것들을 보통 사용합니다. 뭐예요? 아랍 무슬림들의 인사말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과죠. 4과의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B가 아나 미날 이라크. 저는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날 이라크. 이 민이 어디에서부터예요? 이라크에서부터. 마스무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파 할루카,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다 후나크,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 아이나 안타, 민이 들어가 있죠?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 이 민과 이 민이 같은 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 같은 거죠. 핵심 그 단어죠. 그래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그럼 미날 이라크, 민 아이나 안타. 그럼 당신은 어디로부터?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할 안타 무함마둔. 당신은 무함마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는 안 맞는 말이죠. 옛날에 수단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단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단에서는 시장에서 무함마드라고 부르면 시장에 있는 남자 절반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인 줄 알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함마드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적당한 답은 지금 민 아이나 안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하다. 좀 자세히 볼까요?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다 기타분 뭐뭐뭐 했을 때 기타분 뭐뭐 여기가 주어고 이게 수로예요. 수로인데 뒤에가 수식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무슨 책입니다? 유용한 책입니다. 유익한 책입니다 했을 때 기타분 비한정, 그죠? 단수 주격 그다음에 남성형이죠. 비한정 단수 주격 남성형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한정이니까 일단 정관사 있는 건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수. 단수는 다 단수네요. 주격. 주격도, 이게 주격이 아니네요.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성형. 남성형이니까 타마로 붙어 있는 거안 돼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해서 딱 무피둔 유익한 책입니다라고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성수격 한정 상태를 모두 일치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기타 분, 무피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겠으면 한 문장만 외우세요. 이렇게 딱 하나만. 그렇게 바이툰 가비룬 이렇게 큰집 하나만 딱 외우면은 뭐 아니면 기타분 제디둔 이렇게 하나 외우세요. 새책 하나만 외우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적용해서 응용해 쓸수 있는 거죠.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스무키 당신의 이름 당신인데 여성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윤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니까 내 이름은 윤지입니다가 되겠죠. 내 이름 It's me. 내 이름은. 네. It's 무카 당신 남성 이름은 It's 무키 당신 여성 이름은 It's 무후 그의 이름은 It's 무하 그녀의 이름은. 여기서는 It's me죠. 항상 당신의 뭐뭐 그러면 나의 뭐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죠. 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여자예요.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 출신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나 미날 마그리비, 아나 미날 마그리비. 저는 마그리비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모로코죠. 해가 지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가르비 서쪽이에요. 가르비 서쪽인데 마그리브 그럼 해지는 나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서쪽 해지는 나라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안티니까 여성이에요. 그죠? 안티. 그럼 여기 비가 여성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했지만 여성이 와야 돼요. 여성용 그 단어가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그리비아툰 여성형이죠? 마그리비아툰, 마그리비아탄. 자, 주격과 주격이 와야 되니까 마그리비아툰 정답이에요. 마그리비아탄 목적격 안 되죠? 소유격 마그리비아툰 안 되죠? 마그리비유 남성형 아니죠? 마그리비안 남성형 목적격 아니죠? 이래서 1번 마그리비아툰이 정답인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뭐뭐뭐 따비분 피 무스타시판 한 병원의 의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자,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의사십니까? 라 아비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의사십니까? 병원 의사세요? 라고 물었는데 라 아비 모아다푼 피 방킨 그러면 한 은행의 직원입니다. 은행 직원입니다 할때 항상 이렇게 피 뒤에 비한정으로 씁니다. 피 방킨, 피 무스타시판 이렇게 정관사 없이. 그래서 아비 모아다푼 피 방킨 이렇게 써요. 자, 할 그러면 아부카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는 할때 주격이죠. 아버지는 그냥 단수 그냥 독립형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아분. 아분으로 쓰는데 주격을 써서 카가 붙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2개 글자라서 붙으면 3개 글자가 단어인 줄 알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바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글자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주격, 소유격은 이렇게, 목적격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아부카, 아비카, 아바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넣어줘서 아 여기까지 3개가 단어고 카는 당신이라는 뜻이구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장치들인 거죠. 이렇게 두 개 글자로 되어 있는 아랍 단어는 굉장히 그 드문데 야둔 이런 거, 야둔 같은 건손 이런 거죠. 아분 이런 거 아버지인데 이런 단어들은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부카 할때부 이렇게 우가 있고 아 이가 있고 아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부카 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 아부카 3번 아부카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할 아부 과따 비부 피 무스타시파 라 아비 모아다푼 피 방킨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목적격 당신의 아버지를 또는 아바후 그의 아버지를 아부후 그의 아버지는 아비 당신의 아버지의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아부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뭐뭐 진시아 투카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보통 마를 쓰죠. 마. 그죠? 그랬더니 아나 까따리윤. 그러면 그냥 쓴다면 까따리아툰 썼을 거예요. 아나가 없었다면 까따리아툰. 왜? 진시아티

다리야툰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아,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카타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 카타리운. 저는 카타르 국적입니다. 대신 썼습니다. 이때 마를 썼습니다. 마 진시에 투카 마. 그다음에 만 누구 할입니까? 마타 언제? 리마다 왜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어들을 이렇게 의문사들을 쓸수 있어요. 하나 주의할 것은 마는 명사 앞에 쓰고요. 마다가 있어요. 똑같이 무엇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다는 뒤에 동사나 전치사 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올때 마다 호나카, 마다 필바이트, 뭐 마다 따말루 이런 식으로 동사 또는 부사어 또는 뭐 전치사 구 같은 것이 올때 마다를 쓰고 뒤에 명사가 오면 마스무카,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또는 마진시아투카,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이때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을 쓴다. 마다와 또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후와 했습니다. 후와 빠리분. 그러면, 사람이네요. 사람이면 여기에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는 누구죠? 누구를 묻는 거예요? 후와 빠리분 피 하디힐 자미아티. 이 대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대학교 학생이에요. 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후와 빠리분 피 하디힐 자미아티. 네. 그 다음에, 뭐뭐뭐 안타 수리 그러면 수리윤 당신은 수리아 시리아 사람입니까? 수리윤 수리윤은 수리아에서 왔어요. 수리아에서 왔는데 이 마지막에 알리프를 떼어내고 이 알리프를 떼어내고 수리윤 수리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이윤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윤의 이가 세 야가 세 개니까 하나 더 떼어내고 여기다 이윤을 붙였습니다. 수리윤. 그래서 수르에서 이윤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리윤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리윤, 안타 수리윤. 그러면 할 안타 수리윤, 라 아나 오마니윤. 저는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오만 사람이에요. 아, 저는 오만인입니다. 오마니윤. 이랬을 때 할이죠. 할 안타 수리윤. 답이 라로 시작하니까 할인 걸알수 있어요. 만 후와 할, 만과 할이 들어갔으니까 2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만과 할. 예. 이렇게 할로 시작하는 그 의문사는 뒤에 답이 yes, no, 예, 아니요라고 나오니까 라가 있는 걸 봐서 할인 걸 금방 알수 있어요.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식의 문항들이 이제 길어지는데 여러분 점점 이제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이제 대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세 개가 비어 있는데 하나가 의문문이에요. 항상 얘기했죠? 하나가 의문문이면 어떻게? 아,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먼저 찾아봐요. 마라반 비키, 마 와디파투키, 마가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비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금방 알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 민 미스라, 저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나 수빈, 저는 수빈이에요. 와 안티, 그러니까 당신은요 했어요. 그럼 인사를 건넸으니까 인사 받았겠죠. 마라반 비키 A로 했습니다. 마라반 비키 아나 수빈 와 안티 아나 파티마투 저는 파티마예요. 그랬더니 마 와디파투키 당신의 직급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써서 당신의 직업까지 간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나 오스타다툰 피 자미아틴 저는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여성이죠. 아나는 남녀성 다 쓰니까 그대로 모르는데 뒤에 여성형이 와요. 우스타다툰 그럼 아, 이 아나가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어요. 와, 민 아이나 안티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 민 미스라 C가 여기겠죠. 간단하게 ABC가 순서대로네요. ABC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두 개의 문항이 한 지문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지유와 수아드의 대화입니다. 지유도 여성일 것 같고 수아드도 여성일 것 같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사바할 하이리야 수아드 친구 관계네요. 수아드야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그랬더니 사바한 누르 사바한 누르 그러면 밝은 아침이야 했습니다. 지유가 할 아후키 호나 피코리아 너희
형제도 너의 형제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의 브라더, your bro가 되겠죠. Your brother도 너의 형제도 여기 피코리아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너의 남동생으로 칩시다. 내 남동생도 오빠도 되니까 남동생도 한국에 있어? 여기 한국에 있니? 라 아니? 그럼 남동생이 아후키는 지금 없는 그 남동생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필루브나나 아나 지금 레바논에 있어. 필루브나나 레바논에 있어. 이랬을 때 A에 들어갈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유가 마 와디파투후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후와 무다리순 피 마드라사틴 사노위아틴.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A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후크 이렇게 했으면 라 후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걸 보지 않고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대명사를 묻고 싶은 겁니다. 너의 남동생, 나의 남동생은 했을 때 후와 대신에 아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히는 아후 플러스 이가 되는데 이게 아후이, 실제로 말할 때는 아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후이, 아부이라고 해요. 왜? 이걸 아히, 아비라고 하면 줄어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말하기 힘들어서. 와와 야는 둘다 모음 성격이 있어갖고 둘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살아남고 하나는 생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고 아히가 된 거예요. 아히, 나의 남동생은 이렇게 되는 건데 후아로 안 쓰고 이렇게 쓴다면 아히가 되겠죠. 나의 남동생. 아후카 너의 남동생, 아히 아후키 너의 여자인 너의 남동생, 아히카 너의 남동생의, 아히키 너 여자의 남동생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아히가 변화되는 거, 아히라는 것을 찾을 수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10번 밑줄 친 비와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마 와디파투후 그의 직분은 무엇이냐? 그의 뭐 어떤 뭐 직, 뭐 직급이나 어떤 이름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이스무후,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꾸무후, 그의 번호는 무엇이냐? 아말루후, 그의 이름 무엇이냐? 3번이죠.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언와누후, 그의 주소가 무엇이냐? 언와는 주소도 되고 영화나 책의 타이틀, 제목도 돼요. 영화 제목. 또는 책의 제목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시아 투후 그의 국적은 무엇이냐? 레바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레바논인지 모르겠네요. 레바논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의 국적은 무엇이니? 같은 국적이겠죠. 네. 자, 수아드하고 형제가 같을 거니까 같은 국적. 그러니까 수아드가 어느 국적인지 알면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말루 후가 정답이 되겠죠. 와디파 투후 아말루 후또 하나 더 쓴다면 슈글루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의 일, 아말루후하고 비슷한 말인데 슈글, 그의 일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메 하나 투카 이것도 직업이에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슈글루후 메 하나 투 다 되죠. 아나 뭐뭐뭐 저는 뭐예요? 여기 카였으니까 남성형이죠. 그러니까 아나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와야 돼요? 남성형 수로가 와야 돼요. 남성형 단어가 와야 되죠. 와마다 아말루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나 쇼르 띠윤. 아 저는 경찰이에요. 이랬을 때 뒤에 올수 있는 아나 뒤에 올수 있는 남성형 수로 할립 남성형 맞는데 우유예요. 그다음에 끄따룬은 남성형 맞지만 기차입니다. 무마르디둔 간호사, 무한디순 엔지니어. C와 D가 맞겠죠? C와 D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 B가 대화합니다.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다. 핫둔 아라비윤. 이것은 아랍 선입니다. 원래 핫드란 말은 선이에요. 선. 선인데, 그러면 핫드 그러면 선인데, 핫드에서 그더 나와서 서체가 됩니다. 글씨로 쓰는 거. 선으로 표시하는 예술 같은 글씨. 그래서 하뜰 아랍어는 아랍어
서체

입니다. 답은 아랍 서체예요. 하트가 호뚜호뚜가 되면 이거 항공사의 그 라인들 그 비행 그저 항공 구간 같은 거 되고요. 또 항공사도 돼요. 호뚜호뚜. 또는 이걸 딱띠 선으로 검사하는 거를 그 신체 검사할 때그 심전도 검사할 때 띠리릭 띠리릭하고 손으로 표시돼 있죠. 그걸 딱 띠더라 그래요. 좀 핫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후 안와 온 카시라툰. 그 서체에는 아랍 서체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서체 종류가 많습니다. 미스 루 안와 온 카시라툰이 비한정이니까 그냥 따라서 바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수식이 됐습니다. 미스 루 알쿠우피. 알쿠우피는 한국어로는 알아듣는데 아랍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 알하트 쿠우피가 있어야 돼요. 하트. 아, 미슬루 하띠. 하틸 쿠우피. 이렇게 되죠. 하틸 쿠우피. 쿠우피, 쿠파 글씨체. 쿠파의 글자체, 글씨체예요. 뭐냐면 되게 각진 글자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각진 글자체. 이렇게. 아랍어로 각지게 만들어서 보통 건축에 많이 씁니다. 알함브라 궁전에 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틸 쿠우피와 록과. 록과는 손으로 쓰는 그 서체, 그러니까 그 뭐지 필기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 하틀 파리시, 여기도 하트가 들어가야 돼요. 하틀 파리시, 페르시아체, 알 파리시야만 되고 하틀 파리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언급했으니까 세 개는 모으면 복수죠. 두개 이상이니까 세 개니까 여성 단수 취급하니까 하로 받았어요. 그것 이외에도 더 많은. 그러니까 쿠피체, 록과체, 쿠파체, 록과체, 파리스체 등등과 같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A가 아이나 윰키누니 안 우샤히다 알 핫달 아랍이 아랍 서체를 보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어서 볼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윰키누카 안 투샤히다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필 마사짓. 사원에서. 사원에 가면 당연히 아랍 서체가 있겠죠? 왈 꾸술, 성에서. 꾸술하면 성에 가보면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성에 서체들이 있습니다.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서 와 이스파니아, 스페인에서. 예. 그래서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이나 다른 궁이나 아니면 사원 같은 데서 서체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특히 쿠파체, 핫들 쿠우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뭐뭐 피순둑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순둑 밀 아카툰 와 샤오카툰. 그럼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 상자에는, 박스에는, 상자에는 숟가락과 와 샤오카,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 삼지창이 있다는 얘기죠. 포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무엇에 해당되는 말.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무엇은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무엇은 마와 마다로 쓸수 있는데, 마는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가 올때 씁니다. 그 다음에 마다는 뒤에 동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 이런 게 이제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절이라면 어려우니까 이제 구. 전치사 구. 전치사 구나, 아니면 부사어. 부사어, 후나카, 후나 같은 이런 말들이 마다 뒤에 옵니다. 그래서 마스무카, 마진시아투카, 마아말루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마진시아투카, 마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명사가 올땐 마로 쓰고요. 똑같은 무엇인데 여기서 동사가 오면 마다 따말루 무엇을 하십니까? 마다 필베이트 집에 뭐가 있습니까? 꿀단지 있어요. 뭐 이렇게 할수 있죠. 마다 호나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사어를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와 마다가 한국말로 같은 거예요. 그 무엇인데 쓰는 그 뒤에 오는 그 뒤에 오는 단어들에 따라서 쓰는 종류가 마와 마다로 갈립니다. 자, 아이윤 무엇이 아이윤 필 순둑 아니죠? 아이유는 뒤에 보통 연결돼서 또는 아이유민 해서 무엇 중에 어떤 것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캄 얼마나 아이나 어디에 카이파 어떻게 그다음에 마다 무엇이 마다 피 순둑 상자 안에는 박스 안에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 순둑 밀라 카툰 와 샤오 카툰
예, 정답은 마다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크 왁툰 알리아오마 오늘 시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남, 예 했으면은 당신에게 시간 있냐? 예, 저에게 시간이 있어요. 하고 했죠. 남, 뭐뭐뭐 왁툰 저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인디가 되겠죠. 아인디. 카로 물어봤으니까 이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로. 그래서 아인디. 그래서 아인다후 그에게 있습니다. 아인다하 그녀에게. 아인다카 남성 2인칭 당신에게. 아인다키 2인칭 여성 당신에게. 아인디 5번이 정답이죠.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아인디. 네. 보통 시간만이 아니라 나한테는 무슨 뭐 뭐도 있어요. 뭐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할때 아인디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아인디 마와이드 약속 있어요 같은 거쓸수 있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마타프 왔다니유 국립박물관이 바이둔 안 바이티카. 그러면 바이둔 안 바이티카 하면 당신의 집에서 뭡니까? 라고 했어요. 당신의 집에서 멀리 있습니까? 바이둔 안은 항상 바이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할마타프 왔다니 국립박물관인데, 이 할이었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오기 때문에 할과 이 스쿤과 이 스쿤이 겹쳐서 스쿤 두 개가 발음하기 어려워. 할릴마타프 이게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쿤 두개 겹치면 약자음인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강자음 라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조속모 모음을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할릴마타프 왔다니유 이렇게 이가 들어가갖고 발음이 좀 변했습니다. 할릴마타프 왔다니유 바이두나는 베이티카 당신 집에서 국립박물관이 뭡니까? 라, 아니요, 멀지 않아요. 근데 가깝습니다 하면 되는데, 라이사 뭐뭐뭐 안 바이티 우리 집에서부터 멀지 않다. 이 라이사는 보조동사라 그랬죠. 보조동사 여러분, 수능 특강 이번 2027년 수능 특강에 보조동사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라이사 동사와 카나와 아스바하 아침이 되다, 시간이 되다 해서 그냥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요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아니다 하고 목적격 수로가 옵니다. 목적격 수로. 그래서 카나 라이사 아스바하 뒤에 수로가 목적격으로 온다. 이거 특이하죠? 왜? 동사가 그냥 보조동사일 뿐인데 마치 타동사인 것처럼 목적격으로 뒤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이단 되죠. 바이단. 바이단인 거 어떻게 하느냐? 앞에가 라이사. 라이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마타프로 왔다니 국립박물관이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이니까 라이사 남성형이 쓰였고, 수로도 남성형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바이단이 돼야 됩니다. 바이다타는 여성형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남성형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이다타는 목적격이긴 하지만 남성형이 아니라서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주격, 소유격이나 여성형 주격 같은 경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할, 뭐뭐뭐, 기타부 딸리비 그 학생의 책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남, 후와, 그것은 기타부 딸리비. 그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그것은 기타부 딸리비. 딸리비 학생 그 학생 책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이것이 후화예요. 그것은 무엇이 학생 책입니까? 예, 그 학생 책임 맞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 말이 후화로 받은 겁니다. 뭐예요? 남성형이란 말이죠. 남성형. 그죠? 그 다음에 A가 할 뭐뭐뭐 바이투 제디드. 그러면 여기도 바이투니까 남성형이죠. 남성형과 동격이 돼. 격이 동격이 되려면 여기도 남성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 뭐뭐뭘 바이투 제디둔 무슨 무슨 집이, 이 집이 예를 들면 이 집이 또는 그 집이 제디둔 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라 후와 까디문 아니요. 그 집은 후와 그 집은 까디문 오래된 겁니다. 예, 낡은 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둘다 남성형이 들어가야 된다. 요 빈칸 남성형 들어가는 거 볼까요? A 하다 하다 예, 길게 하다 이것 남성형이죠. 하디히 이건 여성형이에요. 이건 안 되고, 달리카는

무엇이 제디드툰 새 것이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어와 수로 사이죠. 주어와 수로인데 여기가 단수면 단수 또는 뭐 복수, 사물 복수도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여성형. 그래서 할 여성형 옥티카 여성형 제디다툰 이렇게 됐습니다. 너의 누이에 무엇이 새 것이니? 남 히야. 여기죠. 히야죠. 그것이 여성이니까 히야로 받았어요. 그것은 제디다툰 새 것이야라고 했어요. 알맞은 말. 사아투 옥티카. 너의 누이의 시계. 여성형 맞죠? 근데 여기서 주격이어야 되죠. 여기 주격이잖아요. 여기 주격이고 이 전체가 주격이 되니까 여기 우가 됐음 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아투 옥티카 주격이 와야 되죠. 사아티 사아싸아티 사아타 사아타 아싸아타 전부 격이 틀렸습니다. 왜? 주어와 수로는 격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주격 그러니까 두개 합친 거가 주격 여기도 주격이니까 이 앞에 있는 연결형 제1요소 연결형 앞에 있는 부분은 격을 갖다가 대표격을 나타내요. 옥티키는 항상 소유격으로 쓰여요. 왜?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격 표시고 여기 있는 게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투 그럼 주어가 되는 거죠.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투가 정답입니다. 6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마다 알랄 막타비 여기도 알랄 막타비 전치사 구예요. 책상 위라는 전치사 구. 전치사와 그 뒤에 오는 소유격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 구로 하죠. 이두개 합쳐서 책상 위에는 마다 무엇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넣어서 해석하세요. 알랄 막타비 자 가방. 가방이 있죠. 가방. 예, 코라툰 공. 공이고요. 사마쿤 생선. 에이나분 포도. 그다음에 하키바툰 4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사뽀라툰 하키바툰 가방이에요. 사뽀라툰 칠판입니다. 여기서 가방이 하키바툰이에요. 자, 사마쿤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보는 단어일 건데 생선입니다. 그다음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안티. 당신은 여자예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뭐 물어봤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네요. 아나 피말 아빌 마드라사티 학교 운동장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야겠네요. 당신은 어디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나 피나 어디에 있어? 말앞 운동장 알 마드라사티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의 운동장에 있어. 나 지금 학교 운동장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나 3번이 정답이에요. 마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만 누구 아이나 어디 마타 언제 마다 무엇입니다. 정답 3번이죠.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상 얘기하듯이 아 의문문이 하나 있어요. 의문사부터 찾으면 돼. 보기에서 의문사를 찾아. 카이파가 의문사야. 어떻게 이 기시감이 이거 뭐죠? 앞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카이파 하루키. 비가 여기 들어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마사 알 하이리. 그러면 마사 누리 같은 말로 답하는 인사말을 주고받는 건 같은 단어니까 대부분 같은 단어니까 마사 알 하이리, 마사 누리 이렇게 쓰면 C가 딱 처음에 오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파 하루카 너 어떻게 지내? 아나 비 하이린 나잘 지내. 할 아인다카 마와이둔 알 아나 지금 너에게 시간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인다카 마와이드는 이게 수로고 이게 주어예요. 이렇게 주어와 수로가 바뀐 경우 보통 주어가 먼저 오거든요. 주어가 오고 수로가 오는데 아랍어에서 수로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에 올 때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어가 비한정이야. 정관사가 없어 주어가. 그래서 뒤에 와. 정관사가 없을 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맘누운 아타드히누 그 흡연이 금지되었어요. 금연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에서 강조를 위해서 수로를 앞으로 꺼내놓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로가 앞에 왔어요. 지금 여기는 조건이 주어가 비한정이라서 수로가 앞으로 왔습니다. 할 아인다카 마와이둔 약속이 지금 있니? 남 아인디 마와이둔 지금 약속 있어. A가 여기 들어가겠죠?

지금 나 약속이 있는데 A가 이렇게 지금 나 약속 있어. 뭐예요? CBA 순이니까 맨 마지막 CBA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이 두 개의 그 문항이 한 지문에 같이 엮여 있네요. 라일라와 수미의 대화입니다. 야, 수미, 수미야. 할 뭐뭐뭐. 왁툰 필 마사. 저녁에, 오후 늦게. 보통 마사아는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에. 인사말을 할때 마사 알 카이리는 정오가 지난 5시간 통틀어서 총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파란불인데 가자 그랬더니, 파란불 아닌데 하면서 안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초록불이거든. 초록불도 파란불 계통이에요. 그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어에서 파란불은 파란색과 초록색과 남색과 등등을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란 걸로 퉁쳐서 얘기하죠. 마사알 하이리 마사 누리도 저녁 시간만 하는 거 아니라 저녁이 가까운 시간까지 퉁쳐갖고 다 포함해서 오후 시간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 인사할 때 마사올 하이리 그러면 마사아로서 여러분 배우지만 마사우로 배우 하는 게그 원래 맞다 그랬죠. 마사올 하이리 하면 좋은 그러니까 복된 오후입니다. 복된 저녁입니다. 원래 인사말이라면 복된 저녁입니다인데 저녁 가까운 시각 예를 들면 뭐 오후 2시, 3시, 4시, 5시 다 마사아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 여기 마사는 여기 저녁이죠. 저녁에 시간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수미가 남 에인디 나에게 있어 뭐가 마 왁툰이죠. 에인디 왁툰의 준말이에요. 지금 왁툰의 준말이에요. 에인디 왁툰 이렇게 된 말을 에인디라고만 했어요. 알아들으니까 라일라가 이단 그렇다면 할 나사보 일란 맛밤을 아랍이 그 아랍 식당 어떤 아랍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정관사부터 되게 불편해요. 없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없으면 더 좋아요. 왜? 그냥 막연한 어떤 아랍 식당 갈까? 뭐 이렇게. 근데 어쩌면 두 사람이 라일라와 수미가 이 앞에서 전날이나 또는 그 전에 내가 아랍 식당 하나 찾았는데 진짜 잘하더라. 거기는 홈무스가 진짜 맛있어. 그 팔라필도 되게 맛있고 음식이 좋더라. 그리고 언제 한번 가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했다면은 그냥 정관사 붙이면 편한데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정관사가 없이 이렇게 맞다민 아랍이인 한 아랍 식당 가는 거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미가 하산한 할일 맞다. 이때는 정관사가 나오죠. 왜? 그 우리가 말한 그 식당이 어떤 막연한 식당이지만 그 식당이 아랍 식당이 가리브 민 호나 여기서 가까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 여기서 가까워? 라이사 가리반 민 호나. 여기 가리분에서 와갖고 이렇게 오면 라이사 뒤에서 목적격이 온다 이렇게. 그죠? 목적격에 이게 그 형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처음에, 할, 아인다카, 너에게 시간이 있니? 아인디에 물어봤을 거예요.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 키겠죠, 키. 여성이에요. 왜? 라일라가 수미한테 물어보니까, 수미가 여성이니까, 너 여성 너에게, 아인다, 키가 되겠어요. 아인다, 키, 너에게 시간이 있니? 남, 아인디, 시간이 있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라이사 까리분에서 까리반이 됐죠. 그래서 목적격 까리반 이렇게 남성 목적격 그대로 와갖고 까리분이 목적격만 된 거예요. 까리반 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한 문항들이지만 길게 펼쳐놨으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는 밑에 이거 먼저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먼저 답을 먼저 보세요. 남 아인디 그러면 아 여기 에인다라는 말이 들어갈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라이사 뭐 그러면 아 여기 앞에 까리분 민이 있었으니까 이 라이사 뒤에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네. 11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안티 무마리다톤 피 무스타시판 당신은 간호사입니까? 한 대형 병원에 무스타시판 이거는 종합병원이에요.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간호사십니까? 라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탄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1인칭 부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일 때는 라이사에서 라스 투가 되겠죠. 저는 아니에요. 라스 투 모마리 다탄 아나 따비 바툰. 아니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할 하다 사리루 이 침대가 제디둔 새 겁니까? 라 아니요. 새 것이 아닙니다. 할 때 이때는 이 침대는 여기서는 1인칭 부정 형태, 여기서는 3인칭 남성 부정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라스투가 들어가고 3인칭 남성이면 라이사가 들어가겠죠. 라이사 제디단 이렇게 돼요. 라이사 제디단. 그래서 아니요. 그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라이사겠고요. 여기에. 여기는 라스투 저는 아닙니다. 라스투. 라이사 라야사에서 라이스에서 투가 붙어 가지고 투가 붙어서 이 라이스 투가 됐거든요. 그러면 수쿤이 두 개 겹치니까 요 약자음이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라스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스투 우마리다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나 준수. 저는 나는 준수예요. 마스무카 당신 이름 뭡니까? 이스미 무함마두 카말리 바시민 바이루티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음법 붙이면 돼요. 첫 번째는 주격, 그 다음에 연결형이니까 소유격, 마지막 연결형이니까 타님 붙은 소유격. 이건 뭐냐? 이거는 수식. 이건 가문을 나타내는 건 보통 수식으로 써요. 네. 그러면 바이루트에서, 베이루트 지역, 베이루,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온 사, 바심 할아버지의 아들, 카말의 아들, 무함마드. 그러니까 저는 무함마드예요. 아버지는 카말이시고 할아버지는 바심이고 우리는 베이루트 집안이에요. 이렇게. 이스무카 따위루 짓단. 내 이름 되게 길다. 남. 왜, 그래요. 리안나 하다 이슴. 그, 왜냐하면 이 이름은 이스마. 리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서요. 야슈말로 포함해요. 이스미 샥시야. 개인 이름과. 와 아스마 아비. 아버지와. 와 제띠. 할아버지와. 와 민따카텔 아일라티. 우리 가족의 지역. 또는 가족의 가문의 직업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랍 인명 얘기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 예를 들면 이인섭할 때 이는 있으면 아일라 가문의 이름 또는 성이고요. 인 있으면 샥스 개인 이름이고요. 섭은 있으면 지일 제너레이션 네임입니다. 이 항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의 항렬 섭섭섭 끝나요. 진섭 명섭 한섭 끝나면 인섭의 섭자는 아 이건 제너레이션이 똑같다. 희조 몇 대의 모든 사람이 섭자를 쓴다. 그래서 있음을 주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해보고 여러분을 소개할 때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소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예, 세대 이름 또는 뭐 학렬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 달리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열심히 역학, 열역학 달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고전 역학을 넘어서 바로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의 시대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 중에 절대적인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광속, 빛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빛의 속도, 빛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볼 텐데 해서 상대성 이론 출발하겠습니다. 딱 잘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6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하고 C가 있습니다. 그쵸? B,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속력 0.7C, 0.9C로 우주정거장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바로 보인다. 그쵸? 이때 이제 조건을 잘 봐야 돼. 이 상대성 이론은 보는 관찰자에 대해 따라서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물론 빛의 속도 빼고 광속 빼고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 이 관점에서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누구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는 A의 관성계에서 자, 정지해 있는 P와 Q 사이 거리는 D고, 아, A의 관성계에서 P와 Q가 정지해 있는데 이 사이 거리가 D라네. 그럼 이 조건은 바로 우리는 고유길이라고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고유길입니다. 그리고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고 합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B와 C의 우주선의 길이는 바로 수축되어 보이겠다. 그렇죠? 이 길이가 똑같은데 수축 길이로서 똑같습니다. 수축된 길이 뭐 L0 정도로 같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수축된 길이. 자, 그리고 또 조건이 있네요. 이제 C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자, C의 관성계에서 바라본 자신의 우주선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고유 길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는 B와 C가 수축된 길이를 보는데 그게 똑같은 길이고 C의 관성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길이가 L로서 고유 길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한번 봅시다. 자, 기억. B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A가 볼 때 수축된 길이는 같은데 누가 속도가 빠르냐면 지금 B보다 C가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러면 A가 볼 때 C의 수축이 길이 수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B보다 C가 더 많이 수축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축된 길이가 같으려면 원래 고유 길이는 C가 B보다 컸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 고유 길이는 C가 B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C의 고유 길이 L보다 작죠. 그렇죠? 작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A가 볼 때 속도는 다른데 수축된 길이가 같다? 속력이 더 빠른 C가 더 많이 수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C가 고유 길이가 B보다 더 커야지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응 가겠습니다. C의 관성계에서 C가 보았을 때겠죠.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자, C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어요. 등속 운동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Q가 자기 옆 지나가고 P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Q가 지나가고 P가 지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C는 지금 0.9C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C 입장에서는 Q 그리고 P 얘들이 얼마로 다가오냐면은 0.9C로 다가오죠. 근데 이 PQ 사이 거리가 C가 볼 때는 고유 길이가 아닌 수축된 거리로 볼 겁니다. 따라서 C가 볼 때는 걸린 시간 T라고 뒀을 때 0.9C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요 사이 거리가 고유 길이가 아닌 D보다 더 작은 길이로 보겠죠. 따라서 PQ 사이 거리가 D보다 작기 때문에 P가 지나고 Q가 지나고 P가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오케이. 그럼 D는 맞네. 맞아요. D급 갑니다. P와 Q 사이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 자, 길이 수축은 속력이 빠를수록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따라서 속력이 더 빠른 C가 이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B가 볼 때보다 C가 볼 때가 더 많이 수축돼 보이겠죠?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가 C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 5번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상대성 이론 올해 수능 문제인데 충분히 여러분 간단하게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능 8번 문제였습니다. 따끈따끈한 문제. 오케이.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177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어서 상대성 이론 계속 들어

가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하고 있죠. 이 속력을 편의상 V라고 둡시다. 오케이. 이때 깃발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아, 깃발 P와 Q와 B는 같은 관성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A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합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조건 나왔어. A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합니다. T. 오케이? 자, 다시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 앞을 지나서 다시 우주선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B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B의 관성계.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와 PQ, 이 사이 거리는 L로 똑같답니다. 너무 중요해. 뭐냐? 자, B와 P와 Q는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이때 B가 측정한 L은 고유 길이겠죠. 고유 길이. 자, 그리고 A의 길이를 보았을 때 L이라고 했는데 이때 B가 본 L은 수축된 길이입니다. 수축된 길이. 그러면은 A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쵸? 그 말이에요. 오! 따라서 다시 조건 올라가서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는 A가 보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P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을 겁니다. 그쵸? 오, 길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 A가 볼때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클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할수 있는 것. 우주선, 고유 길이. 이 고유 길이는 바로 L보다 클 수밖에 없다. 수축된 길이가 L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L보다 크다. 라는 것 하나 딱 짚어주시고, 자, 선택지 들어가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냐? 누구의 관성계? A 관성계. A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를 보면은 PQ가 A에 대해서 V로 뒤로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L보다 작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다. 이해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 되겠죠?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 앞을 지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A 관성계로 가야 돼요. 자, A 관성계에서 볼때 자기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가 아닌 고유 길이를 보겠다. 그쵸? 오! 저기서 L은 B가 본 수축 길이입니다. 그럼 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뭐보다 크냐면은 L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P가 여기가 앞이에요, 지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그럼 P가 자, 여기서 앞을 지나고 다시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앞을 지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A가 PQ 사이 거리를 보면은 L보다 작아진 수축된 거리를 보겠죠. 자, 그러면 Q가 딱 여기 왔다고 칩시다. Q. 그러면 Q부터 P까지 거리는 한이 정도라 볼까요? 이 거리가 L보다 작은 수축된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주선의 고유기는 L보다 크니까. 따라서, 아, P가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앞을 지나구나. 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니은까지 맞아. 자, 디귿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자, B의 관성계에서요. B죠.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쪽이, 오케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다. 그럼 T가 얼만지를 봐야 돼. 자. 주어진 조건에서 t는 어떤 t였냐면, 자, 아까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죠.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했기 때문에 t는 잘 보셔야 돼요. t는 자, 속도를 v라고 했기 때문에 v분의 l보다 큰 거리만큼 이 t가 되겠습니다. 왜? a의 관성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유 길이거든요. 고유 길이는 l보다 크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T입니다. 근데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이라고 둔다면 속력은 V인데

B의 관성이기 때문에 L만큼 가야 되겠죠. 앞이 P에서 Q까지 L만큼. 그럼 이게 시간이겠죠. 따라서 T보다 큰게 아니고 오히려 작다, 그쵸? 따라서 D긋은 틀린 선택지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으로 우리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겠다. 자, 이 문제도 보니까는 관성계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조건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주어진 조건인지 이거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짜 헷갈려요. 체크 잘 하시고. 자, 이어서 우리 178번 갑니다. 자, 또 우주선 두 개, 우주인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8C,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A의 관성계에서, 자, 주어진 조건 첫 번째, A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오케이. A의 관성계에서 얘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은 이 길이는 바로 수축된 길이겠죠. 수축 길이. 오케이. 고유 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로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이제 B한테 가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다. B의 관성계에서 출발했다가 도착했어. 이때 왕복 시간이 T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고유 시간이죠.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고유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유 시간의 정의가 그래요. 빛이 출발한 위치와 도착한 위치 또는 어떤 두 사건이 하나의 위치에 일어났을 때,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났을 때, 그 사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죠. 여기서, B 입장에서는 빛이 출발한 위치, 즉,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이 하나의 장소다. 그쵸?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관성계에서 본 시간들은 고유 시간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지 한번 볼까요?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다른 우주선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가 더 많이 줄어들어 보이고 시간은 어떻게 보인다?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보다 더 느리겠죠. 왜? 속력이 더 빠르니까.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지. 이제 잘 봐봐요. 자, 편의상 이 사이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B가 측정한 고유 시간 T는 얼마냐면은 자, 빛의 속도 c, c분의 왕복 거리 2L이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A가 볼 때는 이렇게 안 움직여, 빛이. 왜? A가 볼 때는 우리 잘 알아요. 많이 봤습니다. 오, 여기가 반대로 그랬죠? 우주선. 자, 이렇게 편의상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거울이라 합시다. 그럼 A가 볼 때는 B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거울이고 또 여기가 광원이고 또 여기가 거울이라고 한다면 A가 볼 때는 빛은 출발해서 뿅 갔다가 뿅 갑니다. 요 사이 거리가 L이 됐기 때문에 요 왕복 거리는 무조건 2L보다 클 수밖에 없지. 따라서 A가 측정한 시간을 TA라고 둔다면 C분의 2L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T보다 작은 게 아니가 아니고 T보다 큽니다. 니은 틀렸네. 자, 디귿 갑니다. C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수축된 길이가 L이면 C가 타고 있는 같은 관성계의 우주선을 보게 되면은 길이는 줄어들지 않고 고유 길이로 보겠죠. 따라서 L보다 큽니다. 그쵸? 오케이. 수축된 길이가 L이면은 고유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겠다. 해서 간단한 문제였다. 그쵸? 해서 우리는 이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 조금 문제 풀다가 이 고유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는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꼭 체크해 주시고. 자, 179번 가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A가 있습니다. 그쵸? A에 대해서, 광원 PQ와, 오케이, 광원 P가 Q가 있고, PQ와 거울 X하고 Y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쵸? 정지해 있고, A가 탄 우주선은 관찰자 B에 대해서 P와 X를 있는지 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이 움직인다. 슉,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저까지는 오케이. 이때, A의 관성계에서, 이제 A가 본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PQ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XY에서 반사되어서 PQ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0로 같답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그럼 A가 봤을 때 P에서 X로 갔다가 다시 X에서 P로 와. Q에서 Y로 갔다가 다시 Y에서 Q로 와. 이때 이 왕복 시간이 T0로 같다네요. 이때 A가 본이 왕복 시간이 우리는 잘 알다시피 무슨 시간이다? 고유 시간이겠지. 오케이. 출발위치와 도착위치가 같다. 출발위치와 도착위치가 같다. 두 사건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고유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표는 B의 관성계에서 이제는 B가 본 조건들을 주어지는 겁니다. B의 관성계에서 빛이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물어보라, 골라봐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은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X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T1, X에서 P로 가는데 T2, Q에서 Y로 가는데 T3, Y에서 Q로 가는데 T4, 네 가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실생활에서 관찰이 힘들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야 돼. 빛의 움직임을. 이 상상을 잘하면은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성적이 상상 올라갑니다. 알겠죠? 상상을 잘 해봐야 돼. 잘 따라오시고. B가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슉 가기 때문에 광원과 거울과 우주선이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타임랩스로 한번 쓱쓱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P에서 X까지 여기가 P고 편의상 여기가 우리는 거울 X라고 합시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신다, 그쵸? 이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X. 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P가 이쯤 갈 수가 있어. 편의상 겹쳐서 그릴게요. P1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X도 거울로 진행하겠죠? X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또 시간이 흘러서 P2만큼 갔어. 그럼 여기도 거울이 X2만큼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죠? 위치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B가 봤을 때 빛의 진행 경로를 보게 되면 P에서 X로 처음 갈때 빛은 자, 여기서 빛이 출발했는데 도착해야 되는 거울은 이미만큼 가 있어. 처음 갈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 시간. 오케이. 상황 이해되죠? 이 값이 뭐냐면은 P에서 처음에 X로 가는 시간인 T1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겠죠.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B가 볼 때는 출발한 그 순간부터 거울은 이미 가버렸어. 여기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사되어가지고 가겠죠. 갔을 때는 다시 원래 P1으로 가는 게 아니고 T2는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갑니다. 요게 T2겠지. 맞습니까? 오! 그러면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일정한데 더 많은 거리를 갈수록 시간이 길겠다. 그렇죠? 따라서 T1하고 T2 중에 T1이 T2보다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T1이 T2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꼭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좋아! 자, 그럼 B가 봤을 때 P하고 X 사이의 빛의 움직임은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문제는 Q에서 Y로 가는 빛의 움직임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Q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또 Q가 1만큼 갔고, Y도 이만큼 갔어요. 자, 또 시간이 흘러서 2만큼 갔어. Y도 Y2만큼 갔어. 그럼 빛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이냐? 대각선 위로 갔다가,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시간이 T3가 되겠고, 얘가 T4가 되는데, Y에서 Q로 가는 거니까. 문제는
거리가 똑같다. 그죠? 대각선 아래, 위, 대각선.

이것은 아래. 따라서 T3와 T4는 똑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두개 똑같네? 얘는 얘보다 크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지금 보니까는 A의 관성계에서는 PX, XP, Q, Y, Y, Q 둘다 왕복 시간이 고유 시간으로 같다, 그쵸? 그러면 B가 볼땐더큰 시간으로 볼 텐데 시간 팽창의 비율은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PX, XP 왕복 시간이나 QY, YQ 왕복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죠. 오,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한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바는 뭐냐? 이제 비율을 지울게요. 결론 내릴 수 있는 바는 T1 플러스 T2하고 T3 플러스 T4가 똑같은데 이 둘은 누구보다 크냐면 고유 시간, 왕복한 고유 시간 T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 시간이 제일 작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자, T1, T2 중에 T1이 T2보다 더 크죠? 절반보다 큽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T2는 T4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기억 맞습니다. 오, 재밌다. 그쵸? 이 상대성이라는 상상을 해야 돼. 상상. 상상. 오케이? 좋아. 니은 갑니다. T1 더하기 T2는 T0보다 크죠?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 Q와 Y의 사이 거리는 CT3냐? 자, 봐봐 여러분. 이게 B가 봤을 때 Q에서 Y까지 대각선으로 간 경로가 시간이 T3인데, 그럼 이 길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는 CT3다, 그쵸? 대각선으로 간 길이가 CT3야. 그럼 실제로 B의 관성계에서 Q와 Y 사이 거리, 얘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죠. 그냥 고유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요 길이기 때문에 CT3보다 작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이 고유 시간 잘 아셔야 돼요. 고유 시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빛의 경로 따지는 것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꼭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이거 이만큼 갔다고 슉 가는 거. 오케이. 자, 이거 충분히 이해됐을 때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도 우리 재미있는 상대성 이론. 아, 갑시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멋지죠? 자, 갑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X축상의 X는 마이너스 L, 오케이. Y는 L. 여기 있다, 그쵸? 그렇죠? X는 L 지점에 Y가 있어요. 차례대로 지납니다. 누가? 관찰자 A에 대해서. 오,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A의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한 직선 위에, 오케이. A가 봤을 때 나란한 직선 위에 광원 P 어딨냐? 여기 있죠. 그리고 검출기 광원 Q 얘들이 각각 L만큼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정지해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 A의 관성계에서 정지, 정지, 정지. 아, A 검출기 PQ는 같은 관성계구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P와 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빛을 방출합니다. A의 관성계에서겠죠.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XY는 우주선의 뒤와 앞을 동시에 지난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B의 관성계에서 X와 Y는 우주선 앞과 뒤를 동시에 지나는데, B가 볼때 XY 길이는 EL이 아니고, 이 EL은 고유 길이입니다. 그쵸? A가 봤을 때요 사이 거리니까. 그럼 B가 보게 되면은 EL보다 작은 거리로 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B가 자기 우주선을 보게 되면 고유 길이를 보는데 이 고유 길이가 EL의 수축된 길이와 같기 때문에 XY가 앞뒤를 동시에 빡 지나는 거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아,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뭐보다 작냐면은 EL보다 작다라고 알수 있겠다. 그렇죠? 오, B가 봤을 때 X와 Y가 우주선의 뒤와 앞을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줄어든 길이를 자기 우주선의 고유 길이랑 똑같이 보는 거겠다. 그쵸? 그 말입니다. 꼭 점검하시고. 자, 이제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자, 질문은 B의 관성계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A가 아니고.

B. 자, 기억합니다.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냐? 자, A가 보았을 때 A의 관성에서 PQ에서 동시에 방출되게 되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겠지. 자, 하나의 위치에서 검출기 있는 거죠. 하나의 위치에서 P에서 오는 것과 Q에서 오는 게 동시에 만났네. 한 장소에서 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관성계에서도 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한 장소의 동시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용어는 다양합니다. 절대적 동시 사건이라 부르기도 해요. 어떤 관성계에서 봐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B의 관성계에서도 P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 맞네. 이응 갑니다. P에서 방출된 빛이, 오케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1보다 크냐? 자, B가 봤을 때입니다. B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이 X, Y, O가 뒤로 오는 거죠. 어떻게? 자, 보셔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B가 볼 때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슈. 이렇게. 이 전체가 뒤로 와요. 그러면 P에서 방출된 빛이 여기가 검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까지 갈때 이미 P는 빛을 방출했는데 검출기가 빛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에 에에에게 이거밖에 못 가요. 이게 C분의 1보다 작지요. 길이도 이미 수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요 길이가 고유 길이는 L인데 B가 보자면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난 거 플러스 검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C분의 1보다 작습니다. 니는 틀렸어요. 오케이. D급 갑니다. 우주선이 앞과 뒤 사이 길이는 2L이냐? B 자기 자신이 자기가 탄 우주선을 볼 때는 고유 길이겠죠? 고유 길이는 2L이 아니고 2L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180번은 1번으로 우리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한 장소 동시성, 절대적 동시 사건, 누가 어떤 관성계에서 봐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181번 2025학년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A가 있어요.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터널을 향해서 0.8C, 오케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오케이. 좋아. 이때 또 주어진 조건을 봐야 돼요. 누구의 관성계선지. A의 관성계에서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A의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오케이.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은 이 길이는 고유 길이겠죠.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본 거니까. 정지해 있는 대상의 길이를 본 거니까 고유 길이겠죠. 오케이.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다. 그 말은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요 안에 쑥폭 쌓였다는 소리겠죠.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여기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이 뒤가 입구를 지난답니다. 아, 그 말은 뭐냐? A가 봤을 때,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B의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된 걸로 볼 것인데, 이 수축된 길이가 얼마라고 하냐면 L인 거죠. 이게 바로 수축길입니다. 오케이, 수축길이. 그에 따라서, 아, A가 볼때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된 길이로 볼 거고, 그 길이는 L이구나. 라는 걸탁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 이제는, 아, 얘입니다.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8C분의 1보다 작냐? 여러분 잘 봐봐요. A의 관성계에서 이 속력은 0.8C입니다. 근데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요. 앞이 터널의 입구. 자, 여기 딱 시작하는 찰나죠, 여기. 여기서부터, 오케이.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 완전 폭 쌓이기까지 걸린 시간이 요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0.8C분의 앞이 이동한 거리인데, 그 이동한 거리가 A가 볼 때는 L이다. 그쵸? 고유 길이니까.

바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아, 작다라는 표현이 우린 틀림 표현이 되겠다. 맞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역 선택지는 틀린 것 판단했고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L보다 작냐? B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자신 B가 볼 때는 터널 자체가 뒤로 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겠죠. 따라서 L보다 작습니다. 니은은 맞네. 오케이. 디귿 갑시다. B의 관성계에서 B가 볼 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조건들.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고 나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고 나서 그쵸? 난후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 뒤를 지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B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길이가 수축된 길이가 아닌 고유 길이로 보겠죠. 그럼 고유 길이는 L보다 큽니다. 오케이, 잘 보여. 그러면은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크겠다, 그쵸? 따라서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유 길이가 지금 현재 L보다 큰 겁니다. B의 관성계에서니까. 그럼 이때 터널의 출구가 앞을 지나고 난 후에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 뒤를 지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B가 볼 때는 터널 자체가 길이가 L보다 작죠? 수축된 길이니까. 그러면, 자, 출구가 앞을 지나. 여기가 출구죠? 그럼 이딱그 찰나의 순간에는 터널의 입구가 어디냐면은 이쯤 있겠죠. 요 사이 거리가 L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이 지나고 나서 이 뭐냐, 입구가 뒤를 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니까. 맞죠? 따라서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되게 재밌는 문제죠. 누가 보면은 터널에 훅 들어가고, 누가 보면 터널에 훅 들어가지 못하고, 역설 같은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 대학 가게 되면 한번 들을 수도 있는데, 마구간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구간의 역설. 오, 되게 재밌는 역설입니다. 혹시나 이 궁금한 사람 찾아보세요. 마구간의 역설. 멋집니다. 재밌어요. 그 상대성 이론은 되게 많은 역설을 존재합니다. 그 역설을 또 반박하기 위해 또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아주 재밌는 과학적 역사가 많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82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오케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A가 여기서 우주선이 서 있죠? A에 대해서 검출기 P와 점 Q가 정지해 있고, 아! A에 대해서 P와 Q가 정지했다는 것은 APQ는 같은 관성계, 같은 정지 관성계라고 이해해 주시고, 관찰자 B 같은 우주선이 A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겠죠.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B가 Q를 딱 지나요. 지나는 순간 A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하고 B는 동시에 팍 빛을 쏩니다. 근데 이 거리가 똑같네, 지금. 오케이. 이때 또 조건을 봐야 돼요. A의 관성계에서 AP 그리고 PQ까지 거리는 L로 똑같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가 옳은지.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똑같냐? 광속 불변의 원리 같다. 그쵸? 기억은 당연한 겁니다. 니은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1이냐? 자, A가 볼 때는 다 정지되어 있는 관성계인데 빛의 속력은 C예요. 여기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 L만큼 와야 돼. 따라서 T는 얼마가 된다? C분의 1이겠죠? 그럼 니은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디귿 선택지 볼게요. 자, 디귿이 조금 중요한데 쉽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작도해 볼게요.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오케이. B의 관성계는 지금 자기 자신은 내가 볼때 나는 정지돼 있어. 등속 운동하니까. 그러면 이 통째로 뒤로 슉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B가 볼 때는 A, P, Q가 통째로 뒤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기 P가 있어요. 여기 A가 있는 거고. 여기 뭐가 있다? Q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려면

여기서 이미 빛을 쏘았는데 P에 도달하면 빛이 이만큼 와야 돼요. 이만큼. 근데 Q에서 쏜 빛은 얼만큼 가면 되냐? 이만큼 가면 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크냐? 자, 보면은 광속은 C로 같은데 이동한 거리가 A에서 방출한 빛이 훨씬 길다, 그렇죠? B에서 쏜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겠네요. 오케이. 자,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해서 182번 이렇게 우리는 수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18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여기 A 보이죠? 오케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합니다. P에서 Q까지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A의 관성계에서 관찰자 B의 속력은 0.8C이고 A의 관성계에서 B를 보니까는 B가 0.8C로 보이네. 그러면 B가 A를 봐도 0.8C겠죠. 그 말은 A가 지금 0.8C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P와 Q 사이 거리는 L이랍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P와 Q 사이 거리가 L인데 이 길은 A. 움직이는 관찰자 A가 본 거기 때문에 얘는 수축된 길이겠죠. 수축 길이. 자, 이거 꼭 이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다. 아, B가 봤을 때 PQ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본 PQ 사이 거리는 고유길이일 텐데 A가 본이 거리는 수축된 길이고 그 길이가 L이다. 그러면은 이 PQ 사이 거리의 고유길이는 L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고유길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린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소분의 작나? Q의 속력과 작냐라고 물어봤죠. 자, A가 볼 때는 PQ 둘다 지금 뒤로 0.8C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틀렸어. 니은!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아니죠. A가 볼 때는 B가 느리게 가. B가 A를 보면 A가 느리게 가. 서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디귿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크냐? 그렇죠. B가 볼때 PQ는 절대 같은 정지 관성계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로 측정하고 수축 길이가 L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L보다 큽니다. 오케이. 좋아.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3번으로 우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또 183번은 수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8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또 이제 우리 우주선이 나왔다. 우주선. 봅시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월달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림은 관찰자 C에 대해서 관찰자 C가 있습니다. C에 대해서 관찰자 A와 B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각각 운동해요. 그럼 이때 A의 속력을 편의상 VA, B의 속력을 편의상 VB라고 둡시다. 오케이. B에 대해서 광원 O, 검출기 PQ가 정지되어 있다. 아, B, P, O, Q는 같은 관성계다라고 하는 걸딱 생각해 주시고, 자, P, O, Q를 있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상황입니다. 이때 A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고, 아, A와 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다고 해요. 그쵸? 그거 체크해 주시고. C의 관성계에서 C가 보았을 때 A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보다 짧대요. 자, 길이가 고유 길이는 같은데 A의 우주선이 B보다 더 짧다는 것은 그만큼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아, 속력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거 판단하시고. 자, 이제 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있는데, 그게 P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근데 문제는 봐봐요, 여러분. A가 볼 때,
지금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A가 볼때 B는 뒤로 가요. 맞습니까? 자기 자신은 정지되어 있고 B는 뒤로 가거든? 뒤로 가는데 O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럼 잘 봐봐요. 빛이 O에서 오른쪽으로, O에서 왼쪽으로 PQ를 향해 가는데 Q는 빛을 향해 가고 P는 빛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도달하려면 OQ 길이가 PO 길이보다 더클 수밖에 없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림을 작도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데 A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O고 여기가 Q라고 한다면 A가 볼때 뒤로 간다고 했다. 그렇죠? 그럼 이쯤 갔다고 할까요? 이만큼. 뒤로 갔을 때 O는 한 이쯤 갔다고 해볼게요. O, 여기 O고 P고 Q입니다. 그러면 자 O에서 방출된 빛이 Q로 가는데 다가오기 때문에 빛은 이만큼 가는 거죠. O에서 방출된 빛이 P로 가는데 멀어지니까 이만큼 가는 거죠.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PQ에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조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PO 거리보다 누가? OQ 거리가 더 크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주고 있다라는 거를 딱 파악하셔야 돼.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한번 가봅니다. 기억. C의 관성계에서 A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B가 탄 우주선의 속력보다 크냐? 크죠? 어우, 기억 맞네. 맞아요. 니은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이제 B가 봤을 때입니다. B의 관성계에서 PO 사이 거리는 OQ 사이 거리와 같냐? 아니죠. OQ가 더 큽니다. 틀렸어요. C 갑니다. D긋 갑니다. D긋. C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C. 자, 이잘 봐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실수합니다. 큰일 나요. 오케이. 자, C의 관성계에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C가 볼 때는 이제 얘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얘들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이제 POQ를 그대로 뒀을 때, C가 볼 때는 이제 얘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P, O, Q. 안 그래도 OP 길이가 PQ보다 길죠? PO보다 길죠? 그러면 여기서 방출된 빛이 가는데 P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더 다가와. Q는 뭐 긴데도 불구하고 더 멀어져. 따라서 당연히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맞고 정답은 4번으로 우리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겠다. 재밌는 문제죠? 해서 이 길이 잘 보셔야 돼요. 혹시나 이런 친구 없겠죠? 오, 길이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지 않나? 안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시고 이런 문제는 실수 없이 여러분 걸로 만드는 모습이 참으로 멋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18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85번. 이 185번이 조금 더 상상도 해야 되는데 우린 충분히 아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의 관성계에 대해서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점 PQR은 정지되어 있고, 자, 관찰자의 관성계에 대해서 PQR은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광원 X가 있는 우주선이 0.5C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효는 사건 1, 2, 3, 4를 나타낸 것인데,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1, 2가 관찰자가 볼때이 둘이 동시에 발생하고, 이 둘이가 동시에 발생한답니다. 그쵸? 이때,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1, 2의 발생 순서와, 그 다음에 3, 4의 발생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이 둘이가 똑같다는 건데, 그 말은, 관찰자가 봤을 때 이런 말이에요. X가 딱 여기 P에 왔어. 오케이. X와 P의 위치가 일치하는 사건과 빛이 X에서 방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X가 왔을 때 빛이 방출되네.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장소에 일치하고 빛이 방출됐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관찰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두 사건 일어난 것으로 봤으면 우주선의 관성계에서도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발생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우주선의 관성계에서도 1과 2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린 계속 뭐라 불렀다? 한 장소 동시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 동시 사건. 오케이?

그럼 3번 사건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이 X가 볼때이 관성계가 통째로 뒤로 0.5시로 오거든요. 맞죠, 여러분? 오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 T3이라고 둡시다. 요 시간은 0.5C분의 L만큼 탁 가겠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C분의 2L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빛은 잘 봐야 돼요. 빛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자, 4번 사건은 빛이 2L만큼 가긴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떻게? 얘가 가는데, C로 가는데 지금 L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 다가오고 있다고. 자, 빛은 이미 여기서 C로 가고 있어요. 그럼 4번 사건이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봐야 돼요, 지금부터. 가게 되면은, 이 움직인 거리를 보시게 되면, 잘 봐, 빛은 갈 때, 속력은 C인데, 문제는 빛이 가는데 얘가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2L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은 가는데 R은 다가오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4가 3보다 시간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럼 185번 보게 되면은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4번 사건이 3번 사건보다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문제풀이 들으면서 오늘 상대성 이런 문제 풀었는데 재밌죠?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 모든 것은 상대적이구나라는 딱그 관점을 가지고 다음 시간 이어서 풀도록 합시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관련 문제를 풀 거고요. 다음으로는 민족통합의 윤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앞서 나왔었던 뭐 분배 정의, 교정적 정의, 혹은 국가 권위 정당성, 시민 불복종, 혹은 자연과 윤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주제, 나아가서 깊이가 있는 논리, 내용, 근거들에 비해선 조금 가볍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추고 가야 돼요. 네. 내가 남들이 틀리는 걸 맞고 남들이 맞는 것도 맞았을 때 1등급 만점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뒤에 단원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출 풀고 습관 갖고 하면서 문제 점검하길 바라고요. 그러한 꾸준한 노력들이 다 합해져서 나중에 수능 1등급 대박이 날 거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죠. 의사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언어 능력, 행위 능력 지닌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해야 되고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하여 담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발언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른 선지들에서 많이 만났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또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출을 풀면서 그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하며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만장일치 B 아니야. 정말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돼. 이게 바로 실천적 담론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누구? 바로 하버마스가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기출문제 쫙 풀게 되면 거의 한 하버마스를 한 13개 한푼것 같은데 그렇게만 여러분 풀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수특과 수능 완성에서도 비슷한 문제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습달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규범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해야 돼. 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됐죠?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야,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마음껏 문제시하세요. 네. 다음 디귿. 공정한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담론에 참여해서 대화를 해서 조정했어, 합의했어. 그러면 그 규범이 타당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학급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박하고 하면서 학급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규칙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론 통해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우린 그 규범을 지켜야 된다.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담론의 공동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희망, 욕구,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디귿, 리을의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지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포인트 집중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네, 또 나왔네. 그치? 16번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끝난 줄 알았는데.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겠습니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주장도 문제시할 수 있고, 모든 주장을 담론에 끌어들일 수 있고, 자신의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와. 거의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그치? 닮아있지 그치? 어떠한 담론 참여자도 이러한 권리를 향상함에 있어서 담론의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 마지막 여러분들 밑줄. 자유롭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부나 내부에서 강제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 하버마스. 이렇게 여러분들 학력평가랑 모의평가, 수능, 지문, 선지들은 닮아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학력평가에 들어가시는 전문가분들, 나아가서 모의평가, 수능도 마찬가지. 들어가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나름대로 다 비슷한 부분들, 비슷한 맥락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공부할 때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출을 풀길 바라고요. 개인적인 권장 사항으로는 기출을 풀때 순서가 있다면 가장 최근 3년부터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세 개씩 여러분들 먼저 풀길 바라고요. 이후에 여유가 되면 그 다음 것들을 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풀길 바라고요. 이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됐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력평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3학년 올라가서 푸는 학력평가 문제를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내가 더 쉽게 쉽게 더 넓게 공부하고 싶다 싶으면 2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활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토록 이제 평가원도 다 풀었고 학평 다 풀었어 했어. 그치? 그렇게 되면 더 추가된 부분으로서 수능과 연계되고 있는 EBS 교재들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수능 기본 문제, 실전 문제 풀면서 실전력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전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지문과 선지에 대비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게다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중에 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면서 실력, 실전력을 또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 풀게요. 네, 사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 회장 A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 후원금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가 그럼 나왔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후에 나오는 민족 통합의 윤리에 나올 법한 소재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A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제는 사실 여러분 뭐가 되든 상관은 없지, 그쵸? 네. 다양하게 사람들 간에 논박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주제와도 이렇게 콜라보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담론 윤리를 떠올리면서 풀면 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합리적인 소통을 거쳐서 합의된 결론을 따르세요. 네. 위에 나온 여러분들.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한 규범을 따르세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논박하고 주장을 펼치고 근거 제시하고 하면서 조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학급 학생들의 바람이나 욕구들은 고려하지 마세요. 아니야.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생각합시다. 대신 마음껏 조정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3번.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은 불확실해짐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회의가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이해 가능한, 상호 조정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따라서 X. 다음 4번입니다. 소수보다 다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옳다?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다수가 옳거나 다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인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5번입니다.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여러분들. 네. 다양한 주장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주장을 담론에 끌어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장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갈등과 소통 관련된 윤리가 끝났고요. 새롭게 또 민족통합 윤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민족통합 이런 윤리의 경우에는 크게 분단, 통일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출제의 경향을 보시게 되면 통일에 대한 입장, 쟁점들 혹은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다란 틀 내에서 입장들을 정리한 다음에는 문제에서 마주하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막 책자까지 펴고서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그에 맞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또 만점으로 가는 개념 준비해 봤습니다. 정리를 쫙 하고 넘어갈게요. 민족통합의 윤리입니다. 이 갈등 해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단 상황, 민족의 갈등 상황이죠. 그렇죠?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바로 민족통합의 윤리의 포인트예요.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 속에 분단 상황에서의 고통을 제시하고요. 나아가서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단의 고통,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대북 지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주제 또한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된다, 혹은 스스로 해결하게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나눠질 수 있고요. 대북 지원 관련돼서는 무조건 도와주자, 아니면 그들이 변화하여 도와주자라고 하는 조건부적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통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통일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막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동질감 혹은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통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로 통일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게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들, 너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나아가서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혹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화 비용들, 나아가서 통일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일하는 게 필요할까, 통일 필요하지 않을까 등등의 물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막 비용 편익 나오기 때문에 조금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데 막상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이제 통일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정치 제도를 통합을 할 건가? 먼저 빠르게. 아니면 사회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건가? 이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의 지향점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평화, 자유, 인권, 정의, 이런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한반도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네, 17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네, 깔끔하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벨트 꽉 메고 갑시다. 네.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통일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증진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이념과 체제는, 네,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해진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네, 정치적 통일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잘못 읽은 것 같아. 그치? 네. 이념과 체제는 물론, 이렇게, 그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달라졌어,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해, 그리고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럼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급하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점차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네, 교류 협력들을 늘리면서 천천히 통일의 과정을 밟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 협력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외형만의 통일을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네. 그러면서 다른 분단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서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종교, 문화, 학문, 체육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반드시란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특히나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주장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이 아니야. 그냥 칼럼에서 강조하는 걸 찾으면 돼. 네. 정답 여러분 몇 번? 네. 바로 2번. 뭐야? 펜 어디 갔어? 오케이. 2번 여러분 정답이 되겠죠. 민간 교류를 수반한 동반한 협력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야 돼. 우리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서 신뢰를 쌓아야 돼. 화해 협력 증진해야 돼, 우리. 그를 통해서 이 화해 협력의 실천으로 신뢰를 높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2번 되겠죠, 그쵸? 1번과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체제의 통일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칼럼에서는 천천히 우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서서히 줄이자. 이 표현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3번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정치적 통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봐서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화해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키워야 된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타국의 경험에서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해서 안 된다? 아니야, 지금 나왔잖아. 다른 분단국의 사례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따라서, 삐. 5번, 정치적 통일은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 추진의 선결 과제이다.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 선결 과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치 통일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아니야. 지금 칼럼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차이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통일을 급하게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럼 나왔습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하나의 민족임으로 통일해야 한다라는 당위론을 넘어서 통일에 대한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런 생각을 넘어가야
가자. 이제 우리는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위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자유의 억압은 남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둔한 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정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 되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단이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은 분단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건 우리 삶 또한 사실은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물론 경제적으로 지출하던 군사비를 사회 안정망 확대, 확충에 투자할 수 있고 시민적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 위험도 사라져. 전쟁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이 군사비도 줄어들 거고 나아가서 오히려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투자할 수 있어. 또한 시민적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되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 여러분들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될 거고요. 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 공동선에 실현된 삶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에 통일공화국에 대한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심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칼럼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밑에 선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통일은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국심? 아니야. 분별 있는 애국심. 그치?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통일편이기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실리적인 접근을 보고 있는 거야. 통일에 갖고 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X. 3번,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인 일체감의 회복으로 국한되어야 된다? 통일해야 돼. 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지금 처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실리적인 접근도 해야 된다. 4번, 통일은 지리적인 거주 공간 확대 외에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통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서 통일되면 어떠한 또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X. 정답 5번 되겠죠? 통일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 바로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공동선, 바로 모두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그대로 그냥 반복되어 나온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를 뿐.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겠습니다.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합니다. 키웁니다. 또한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들을 해소해 줄 거고요. 이를 오히려 사회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위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이러한 편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또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의 이유, 통일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케이. 통일 비용 다시. 통일이 분명히 우리한테 혜택을 갖고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 이를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 재원으로 전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통일하게 되면 분단 비용을 줄일 거고 나아가서 분단 비용을 없앨 거고 그치. 나아가서 통일 편익이 지금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편익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이러한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어. 통일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봐, 네 말대로 분명히 통일 편익 있어. 분단 비용 해소할 거야. 근데 그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 통일로 얻는 이익이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어. 그럴 때는 통일이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갑은 통일 편익. 통일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니까 통일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을의 경우에는 야, 통일 편익, 통일 비용 고려했을 때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애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갑을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회경제 불평등 완화는 통일의 근거에 포함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면 통일 편익을 얘기하면서 통일의 근거에 포함하고 있죠. 2번입니다.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민족 통합 자체에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편적 권리, 인간다운 삶, 자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쵸? 따라서 X. 3번. 통일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다? 통일 비용이 여러분들 증가하게 되면, 즉,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통일을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쵸? 통일해야 될까라는 게 줄어들 수 있어요.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아니야, 지금 오히려 통일 비용이 더클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죠. 네. 여기 지금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일 편입과 여러분들 연결 지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분단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된다. 우리 분단 비용과 통일을 통해 얻는 통일 편익을 생각해서 통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통일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둘의 공통점으로 5번을 제시할 수 있겠죠. 분명히 결론적으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둘다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입장에 갖는 특징을 골라줄 거예요. 상대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이 가와나에서 소개되고 있는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대북 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이다. 분단 비용 절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지원해야 돼. 왜? 우리 한 동포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것이 분단 비용이 절감되는 거? 에, 그건 신경 쓸거 없어라고 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가 말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야. 오, 지금 여러분들, 이 나의 경우에는 대북 지원이 오히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포로서 가져야 될 의무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대북 지원은 분단 비용을, 대북 지원 여러분들, 분단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쵸? 그 입장 차이를 우리가 정답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 내려가서 우리 여기 XYZ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도를 보면서 비교하시면 돼요. 먼저 X입니다. 대북 지원이 한 민족으로서의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가 강조하고 있죠. 그쵸? 나는 그에 비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따라서 나의 입장은 가의 입장에 비해서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Y입니다. 대북 지원을 통한 분단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 지금 나에서는 분단 비용 절감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가의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의 경우에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이제 Z입니다.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들 가의 경우에는 인권 개선이라고 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바탕으로 대북 지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경우에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에 비해서 나는 지에 대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낮고 높고 낮은 걸 찾을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요 3차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x가 낮습니다. x가 높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높은 거고요. 이렇게 왼쪽 가운데 축에 있는 게 낮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이 x가 낮은 부분들이에요. 네,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y가 높습니다. y가 낮다라는 건 앞에 있는 게 낮은 거고요. 높다라는 건 뒤에 있는 게 높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세모라고 치고 있는 게 y가 높은 애예요. 이렇게 네 군데. 마지막 여러분들, z입니다. z의 경우에는 지금 낮죠. 그렇죠? 지가 높은 건 올라가야 높은 거고요. 낮은 건 아래에 있어야 낮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네모라고 치는 부분이 지가 낮은 부분입니다. 그럼 다 모여 있는 게 어디죠? 미음 여러분들. 따라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3차원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주겠습니다. 가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경제적 이익이 증진이라고 합니다. 네. 형광펜으로 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야. 경제적 이익의 증진.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 자유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했어, 그치? 다만,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더욱 큰 문제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의 문제가 더욱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를 잘 읽었으면 나도 이 비슷한 구조, 대꾸를 이루고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나도 확인해 볼게요.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입니다. 뒤에 갈등에서 배우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를 연결하면 됩니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제에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칠 거야, 그치?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게더큰 피해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구조가 여러분들 지금 거의 유사하지, 그치?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한반도 내의 모든 폭력의 제거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제가 형광펜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XYZ 확인하겠습니다.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 가는 높았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낮았죠. 그쵸? 낮다. 다음 Y.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정치적인 자유, 적극적인 평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쵸? 따라서 나는 이 정치적 억압을,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더욱 큰 폐해라는 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Y에 대해서 가에 비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Z입니다.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즉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는 건 누구? 나예요. 그렇죠? 따라서 나는 네, 가에 비해서 Z에 대한 물음이 더 높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X가 낮고요. Y가 높고요. Z가 높은 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푸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요거 참고만 하세요. X가 여러분들 낮아요. 그쵸? 그러면 X가 높은 건 이쪽 면이었고요. X가 낮은 건 이쪽 면이었어요. 따라서 이쪽 면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색 펜으로 Y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쵸? Y가 높은 건 앞이 아니라 뒤여야 돼요. 그쵸?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Y가 높은데. 됐죠? 마지막 여러분들 초록색. G의 경우에는 높았죠. 그쵸? 바닥이 아니라 위에다가, 이 위의 면이 지가 높은 면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럼 세 개의 면이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죠? 바로 기역에서 만나고 있죠. 그쵸? 이세 개의 면이 지금 기역에서 모여 있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도 그럼 풀수 있습니다. 전 가끔 시간 없을 때 여러분들 그냥 손바닥으로, 딱 손바닥으로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모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풀면서,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하는 특징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 그치?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야. 북한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의 대상. 한번 나를 볼까? 아, 협력의 대상. 그쵸? 딱 지금 대꾸가 딱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 동맹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돼. 힘의 논리로 전쟁을 억제해야 돼.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가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이 힘의 논리로 전쟁을 억제하는 거구나. 나 여러분 얘기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경쟁보다는 오히려 활발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둘이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X입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도. 힘을 통해서 이렇게 억제해야 돼, 전쟁 억제해야 돼. 가가 지금 강조하는 게 높고 나는 가에 비해서 낮죠, 그쵸? 따라서 낮다. 다음 Y. 통일을 통한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적극적인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갈등에서 배우는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나아가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지고 예방된 여러분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요 나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맥락을 통해서 갈등이 말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갈등이 강조했던 평화적 어떤 평화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을 배웠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았던 문제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미리 만났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제 그럼 Y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Y, 나의 경우에는 이런 폭력들의 제거를 말하면서 적극적인 평화 실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G입니다. 남북한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바로 나가 더 높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X가 낮고 Y와 G가 높은 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한번 볼게요. X가 여러분들 낮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네 군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Y가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네 군데 중에 하나에 또 모이겠지, 그렇지? Y가 높은 데만 딱 체크할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마지막 G가 높아요. 그럼 위에겠지, 그렇지? 위에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인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또 나왔어, 또. 그치? 네, 계속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반복된 유형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통일은 남북 간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돼.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점진적인 교류를 통한 통일은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그런데 최우선 과제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해서 빠르게 통일해야 돼.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산가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거니까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납니다. 통일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아니야, 급하면 안 돼. 사회협력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속히 신속히 급진적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 말이 지금 대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급진적인 통일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최우선 과제인 남북 간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최우선 과제가 달라요. 네, 최우선 과제. 당연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후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선결 과제란 말로 표현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 대꾸를 확인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부터. 정치적인 합의를 통한 신속한 통일 달성을 강조하는 정도. 하루빨리 정치적 타결, 일괄 타결을 내서 조속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 가가 여러분들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X에 대해서 가에 비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 대꾸가 되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Y입니다. 점진적 방식. 그쵸? 네. 여기 단계적. 연결하시면 돼요. 점진적 박식에 의한 남북 간 민족 동질감 회복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에 따르면 빠르게, 나에 따르면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을 통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에 비해 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G입니다. 통일의 선결 과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서 남북 간 이산가족의 인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들 가와 다중에서 누가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가에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를 통해서 대놓고 지금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선 이 나에 비해서 가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가에 비해서 지에 대한 정도가 낮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가 낮고 Y가 높고 G가 낮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낮다. 여기 세 군데. 됐죠? 다음 이제 Y가 높다. 여기 두 군데. 다음 G가 낮다. 아래에 있는 한 군데. 그러면 다 모여 있는데 real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 3차원 그래프

그래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3차원 그래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또 문제가 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통일에서 만나고 있지만 저 앞에 있는 뭐 정보사회 쟁점 문제 아니면 더 앞에 있는 생명 관련 문제 등등에서 또 출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출제 유형을 익혀두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중간중간 보이는 좀 어렵게 보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쵸? 뭐 조속히, 점진적, 단계적 이런 말들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휘력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건 채워가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건 채워가기 위해서예요. 그 채워가는 연습들을 이 기출문제 풀면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어, 또 그치? 네, 풀어봅시다. 통일은 형광펜. 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놔둬 볼까? 통일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여 평화를 실현하고 분단 비용의 해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 지금 둘다 통일이 필요한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좀 다르지겠지. 다른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야? 바로 여기.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로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 또한 비슷한 대꾸를 이뤄서 말하고 있을 겁니다. 볼까요? 네. 통일을 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치. 통일이 남북경제권을 통합하여 경제성장은 물론, 바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가 여러분들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와다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친 부분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봅시다. 네. X부터 통일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특히나 지금? 네, 바로 지금 나가 강조하고 있어, 그치? 나에 따르면 보다 중요한 이유가 경제성장 플러스 경제공동체 형성의 견인차 역할이라고 합니다. 갓 또한 분명히 경제성장을 얘기하지만 갓에게서 더 중요한 건 바로 한반도 평화, 사회안전망 강화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X의 기준에 대해서 나가 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Y입니다.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나는 낫다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Z입니다. 통일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가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따라서 나는 그에 비해선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X가 높고 Y가 낮고 Z가 낮은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할거 없습니다. 바로 표시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X가 높아 요세 군데, 그렇죠? 아, 네 군데, 그렇죠? 다음 Y가 낮아. 그러면 어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앞에 있는 요 이렇게 네 군데. 다음 이제 Z가 낮아요. 바닥에 있는 네 군데.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 미음.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빨라지면 여러분들 그때는 더 쉽게 쉽게 풀수 있어요. 네, 지금은 천천히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언제까지 나오지? 오케이.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오케이. 갑시다. 통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을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 그치? 근데 뭔가 그러나가 나왔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나 봐, 그치? 네. 그러나 통일은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대요. 한 글자. 바로 이 문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는 가와나의 입장 비교예요. 특히나 상대적인 입장의 비교예요. 얘가 더 강조했는지, 얘가 덜 강조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둘다 초콜릿을 좋아해. 근데 얘는 다크 초콜릿을 더 좋아해. 얘는 화이트 초콜릿을 더 좋아해.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들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이제 뭐 대비되는 포인트가 바로 나와 있겠지, 그치? 네. 통일을 통해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근데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 야,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서 세계 평화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린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X부터 보겠습니다. 통일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 경제 효과를 더 강조하는 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가에서. 그럼 나는 가에 비해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가 낮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Y입니다. 통일을 통한 인도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나의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이라고 말하는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가에 비해서 Y의 축이 높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다음 이제 Z입니다. 통일이 국제 평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 여러분들, 세계 평화가 국제 평화로 바뀌어 나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단어 단어가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국제 평화의 기여함을 강조한 정도 나가도 높죠, 그렇죠? 따라서 나가도 높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X 낮고 Y와 G가 높은 데 찾으면 됩니다.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X가 낮습니다. X가 낮다. X가 높은 건 오른쪽, 낮은 건 왼쪽 끝이.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네 군데. 다음 Y가 여러분들 높아요. Y가 높다. 여기 뒤에 있는데. 세모 네 군데. 마지막, G가 높아요, 그쵸? 그러면, 네,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써야 돼요, 그쵸? 따라서 위에 네 군데, 네모 네 군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모여있는 기역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쵸?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문제 급하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확실하게 풀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했지만 이 통일 파트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소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럼을 읽는 것처럼 독서 지문을 푸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비해서 하면 돼요. 네. 수능에 딱 앉았을 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야.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딱 비교해서 됐고 이러는 거 확인하고 쟁점들 확인하고 내용들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막 특정한 사상가가 언급되는 경우는 이 주제에서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갑과을의 입장을 보면서 풀면 된다. 네, 남북한의 분단 비용 중 국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이에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 슬픔, 나아가서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이 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북은 모두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 경제 규모 대비해서 좀 이상의, 그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런 포인트. 만약에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 분단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군사비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통일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단 비용, 통일 비용이라는 걸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해야 돼. 왜? 지금 분단 상황에서 분단 비용으로 국방비가 크게 들어가고 있어. 우리 통일하게 되면 군사비가 줄어들 거야. 통일 비용 줄어들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갑에 대한 입장 봐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흘러가겠지. 그치? 네. 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맥락상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야, 통일되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국방비가 늘어날 거야. 넌 지금 국방비가 통일되면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반대해. 오히려 통일되면 더 늘어날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오히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갑과 을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갑과 을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알아도 되고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갑과일의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 같은가 유추하거나 그 근거들 돌아보면서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향후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통일 편익, 즉 통일을 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거다. 여러분, 통일하게 되면 남북 지역에서 다 발생하겠죠.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하진 않겠죠. 네, 기억? 이제 1번 틀렸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통일 이후에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거고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키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나갈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통일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 상태에서 지속되는 비용이에요.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분단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죠. 네, 따라서 3번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단 비용, 뭐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전제가 되어 있어야 조금 더 풀기 쉬웠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통일 국가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거다? 우리 여러분들 막 통일하게 되면 막 다른 나라 이렇게 영토를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막 전쟁을 통해 막 가져오거나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우린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치? 따라서 그냥 통일 국가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게될 거예요. 이거보다 크게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네, 4번 지워주면 됩니다. 네, 굉장히 읽으면서도 네, 되게 네, 재밌고 신선했던 선지였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거다.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건 여러분 누구죠? 바로 을이지, 그치? 을의 경우에는 통일하게 되면 강대국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날 거야,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갑의 경우엔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갑은 X, 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정답 다시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사실 평화통일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민족통합 윤리가 나왔을 때, 통일비용, 평화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나오면 친구들이 괜히 더 겁을 먹습니다. 네. 막 비용에 대해서 늘어난다, 줄어든다, 뭐 소모된다, 왔다 갔다 이런 표현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제가 정리가 잘안돼 있다면 제 강의, 개념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맥락에서 비용과 편익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비교될 수 있겠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뭔가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좀 획일화되어서 고정되어서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정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접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6번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2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쟁점입니다. 주제를 찾고요. 비교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분단 상황은 정전 상태야.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상태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야.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을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전선언은 네,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을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종전선언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또 말합니다. 종전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가 될 거야.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도 교류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전히 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은 유지가 될것 같아. 그래서 종전 선언은 분명히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추진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땅땅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종전 선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막 형제 자매끼리 막 서로 싸울 때막 서로 이렇게 죽고 막 싸울 때 여러분들 너가 이거 해야 내가 너놀 거야 너가 이거 해야 내가 화해할 거야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핵 폐기해야지 우리가 종전선언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여러분 밑바탕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너가 이걸 포기하면 나도 이걸 포기할게. 이런 맥락이 바로 상호주의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유를 알 거예요. 종전 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야. 북한만을 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지금 북한이 핵 폐기해야지 그에 맞게 종전선언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추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종전선언은 난 북한만을 위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종전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바뀌게 할수 있어. 변화시키게 할수 있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여러분들 대립되는 지점 바로 이 마지막 갑과을의 얘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추진하자. 을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주제는 종전선언, 대립되는 관점은 바로 요 포인트. 네. 정답은 그러면 그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겠죠? 우리 한번 바로 뒤에 4번을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주제 나왔고요.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갑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반대급부로 이루어져야 돼.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진돼야 돼. 예스. 을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노.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북한이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다 혹은 위에 나와 있는 상호 적대 정책 등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네, 둘다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분단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가? 둘다 여러분들, 여기. 갑의 첫 번째 말에 을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둘다 저해한다라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3번,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둘다 지금 여러분들, 종전선언하게 되면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꽃 틀 거라고 기대하고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둘 다, 예스, 예스. 네. 다음 이제 5번,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가? 바로 정전 상태다. 둘다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둘 다, 예스, 예스. 네.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둘다 동의하는 부분으로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쟁점은 입장이 달라야 됩니다. 정답 4번 체크.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2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단을 겪었던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일에 참고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는 여러분들 굉장히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내용들 분명히 평가원과 출제, 평가원과 수능 출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가끔은 천천히 보면서 아, 이런 사례가 나오는구나라는 느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독일은 통일 전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에 구동독 지역과 지역 주민들과 구서독 지역 주민들이 서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에 좀 다퉜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서 통일 이후에 사회를 통합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중요한 거. 사회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여야 되겠다. 이거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이후에 비용들이 더 발생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분단이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기간에 빠르게 할수 없습니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억 뭘까? 이제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볼 거예요. 전혀 막 새로운 내용들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위의 근거에서 풀면 됩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와 협력보다는 체제의 우위를 공고히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칼럼 입장에서 체제의 우위를 다지자, 공고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독일의 통일사를 얘기하면서 야, 교류와 협력을 얘들은 추진했음에도 너무 어려웠어. 우리는 이 사회문화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오히려 교류와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0: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네. 그 맥락들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정답 바로 3번을 만들고 있죠.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 정말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칼럼에 나온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급진적 통일을 이뤄야 된다. 급진적 아니야, 여러분들.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이념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된다. 엥? 여러분들? 지금 이념적 통합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 통합의 윤리를 접했을 때는 분단과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때그때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과 내용에 맞게 풀어가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구수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35번째 강의고요. 125조 23번부터 함께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 다 풀면요. 대단원, 6단원도 마무리 되니까요.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구 파트 남은 문제들 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정말 최근 문제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2026학년도 수능 한국 지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으로 풀었던 친구들은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이고요. 정답률이 40% 정도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놓으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수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수. 그래서 여기서 유형은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 주민은 한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만 고려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 광역시, 대구 광역시죠. 최근에 대구 광역시와 기존의 대구 광역시와 군위군이 합쳐지면서 지도가 이렇게 변했고요.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울산 광역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남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가나다가 어디에 해당하는 통계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구 규모를 혹시 대략 아시나요? 우리가 농업부터 제조업, 공업 파트 이야기하면서도 각각의 지역들의 인구 규모를 언급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0

70만 명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는 235만 명 정도 돼요. 235만 명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110만 명 정도 되는, 1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 그것 때문에 이 가나를 대구하고 전남을 바꿔서 네, 골랐던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틀리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이 외국인 주민들의 그 규모가 기존의 그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긴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기 유학생 보이죠, 여러분? 이 유학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유학생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문제 풀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대학이 많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남, 그리고 대구, 울산 중에 이렇게 전통적인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그러면 이세 지역 중에서는 대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좀 안정적으로 여기를 대구라고 좀 확신을 가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인구 규모를 적었지만 이 지금 Y축에 보시면 단위가 이만 명으로 나와 있으면서 외국인 주민의 절대 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은 곳이 그래도 광역시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렸던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의 비율에서 특히 유학생의 수가 많은 이 지역을 대구라고 생각해야 했었던 그게 중요했었던 자료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대구를 해결을 했으면 우리가 전남하고 울산을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국인 주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자, 그런데 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왜 결혼 이민자 수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에서 조금 비슷해서 헷갈렸던 친구들은 결혼 이민자 수저 절대양으로 전남과 울산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전남과 울산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잘, 중심을 잘 잡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 혹은 외국인 근로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특히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남을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높고 양도 많아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가 전통적인 뭐 중화공업의 도시 울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전남은요, 광양과 여수 같은 중화공업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광양, 여수. 그리고 최근에, 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어촌 지역은 청장년층의 유출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촌락의 특징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특히 어촌 같은 어업 활동에 있어서 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근해에서 어업도 활발한 지역이죠. 우리 이거 그 농업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업과 농업이 둘다 발달한 지역이 전남 지역인데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 플러스 농어촌 지역의 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가나다 지역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나는 다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비는 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네, 울산에서 더 높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둘을 비교했을 때 울산이 성비는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우리 성비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2번. 다른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선연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와 가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전남과 울산, 어디가 노령화 지수가 훨씬 높을까요? 네, 전남 전체적으로, 네, 촌락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니까, 전남이 울산보다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고요. 울산은 대구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양그 자체잖아요? 대구하고 울산을 찾았으니까, 그냥 양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체크해보니까, 네, 대구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고요. 4번. 전남은 울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나다를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찾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쵸. 저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가 다보다 많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전남은 대구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다. 자, 비율이, 높은 거는 대구이고요. 대구에 지금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읽어주고 확인만 해주면, 네, 이거는 틀린 거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까지 다 2025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트렌드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4번 문제는 수능 3달 전, 2달 전, 2026학년도 9월 모평 7번 문제였습니다. 자,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일부였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역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결혼 이민자인지, 외국인 근로자인지 해석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25번에 또 지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수능 특강의 자료로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일단 외국인 주민이 240만 명대에서 대해서 2022년에 지금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더 증가했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90만 명대로서 가장 많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또 누가 제일 많냐면, 이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네, 외국인 근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결혼 이민자입니다. 디귿에 해당하고요. 결혼 이민자예요. 그리고 D여서 유학생. 유학생. 근데 지금, 이게 D여서가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거는 9.3%, 이거는 10.7%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21.2%. 자, 그 다음에 34.5%로, 지금, 뭐, 완전히 비중의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종류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둘을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선지를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역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 그쵸? 우리 서울 안에서도 서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 국적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도 중에서 기역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자, 시도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어떤가요? 우리 외국인 주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형태가, 유형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면 경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1,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네, 수가,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결혼 이민자인데요. 결혼 이민자 수는 전남이 서울보다 많다? 여러분 방금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 물었죠?
양그 자체, 수를 물었죠. 그래서 양과 비율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 선지였습니다. 우리 전남 전체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은 930만 명이에요. 인구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서는 네, 전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 양으로는 서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던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양을 물었기 때문에 서울이 더 많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4번. 지역 내 총인구 대비 리을의 비율은 자, 지역 내 총인구 대비 리을의 비율은 부산이 경남보다 높다. 선생님이 이 유학생 그러면 뭐 떠올리라 그랬죠? 전통적인 대도시 떠올려 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학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경남보다 네, 많은 게 맞습니다. 네, 총인구 대비 유학생은. 그래서 대도시의 성격, 대학이 많다, 유학생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정답이 4번이 아니죠. 우리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아까 3번 나왔고요. 미안해요. 4번은 맞는 선지예요. 선생님 갑자기 맞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5번. 니은은 남성의 비율. 그쵸. 니은은 외국인 근로자니까 성비가 높은 남초현상이 보통 나타나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초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한 거예요.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24번 다음에, 그 다음 달에 25번 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방금 언급한 내용이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네, 그냥 선지에서 해결을 할 거고요. 요거 먼저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 우리 방금 24번 문항에서 푼 거죠. 유형별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 제일 많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였고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고, 이거를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좀 순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지문으로 이렇게 쭉 줄글로 서술을 한 거였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지문과 이 선지를 하나하나씩 좀 대조하면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좀 신기한, 네, 용어라고 했잖아요. 율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백분율 아니면 천분율 이런 퍼센테이지 퍼밀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단위가 뭐였습니까? 명이었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도 6명, 7명 이런 아주 높은 합계 출산율을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0.7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을 기록하였다. 우리가 인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 자, 그런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쭉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이어진다면 2023년에 인구가 5천만 명대에서 지금 2027, 70년 3,700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연령, 청장년층입니다. 이 청장년층 참 중요하죠. 부양층이잖아요. 경제활동층,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근데 이 인구는 더 많이 줄어요. 비중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 문단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별, 시도별 순서는 어떻게 되냐를 선지 2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주민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라고요? 그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그다음 서울, 충남. 약간 이거 무슨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지역 내 총생산 GRDP 순서예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경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GRDP가.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적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디귿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다. 아니죠. 우리 방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니은이 기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이 2023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본 건데요. 지금 전체 인구는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 50%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까지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반까지 줄어들진 않았고요. 약 30%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부양비에서 아주 중요한 청장년층, 분모를 담당하고 있어요.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 이게 총부양비인데, 그쵸? 전체 인구는 30% 줄었는데, 청장년층은요, 50% 이상 줄었어요. 보이시나요?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차지하고 있는 이 청장년층, 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더 많이 줄어든 거고요.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도 줄긴 줄죠. 근데 덜 줄었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전보다 늘어나겠죠. 분모가 줄었잖아요. 그쵸? 우리 총부양비하고 청장년층의 비율은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2070년이 2023년보다 네, 총부양비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 인구가 너무 걱정되죠, 여러분. 그다음 5번. 미음을 리을보다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입니다. 여기는 뚜렷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또 뚜렷한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에서 서로 다른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비는 리을에서 더 높겠죠. 정답은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고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리 수업의 일부이고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나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이래요.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부터 어떤 지역인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농업팟에서 풀었던, 네, 기출문제에서 언급됐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죠? 인제는 알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인제 알려드렸던,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알겠죠? 지금 독단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보시면 세종이라는 거 아시죠? 그 아래에 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이 정도는 위치 정확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종은 인구 파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창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수도권에 지금 특례시가 4개가 있고요. 그 밖에 지역에 유일한 특례시, 창원 특례시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일단 워낙에 성격이 다르죠. 일단 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에서 그래도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성비가 높은 지역, 뭐 이렇게 특히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은 지역,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중이 제일 높은 지역,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례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공업 같은 제조업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해 볼까요? 라고 교사가 질문을 하면서 갑을 병이 대답을 했는데 저 대답이 모두 맞대요. 그러면 일단 모두 맞다고 했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갑을 보시면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습니까? 근데 가나를 모르잖아요. 저거 일단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내려와요. 을.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습니다. 지금 나다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세 지역 중에서 성비가 높을 수 있는 두 지역이 인제군하고 창원이에요. 여기는 군사 분계선 주변이라서, 여기는, 네,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그쵸? 그래서 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병으로 오세요. 이세 지역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다가 가장 높대요.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겠네. 그쵸? 이걸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다가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우리 세종열 해결을 했는데요. 이 나의 후보군은 여전히 인제와 창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겠네. 여기서 두 번째 나 가나를 구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가 남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그죠? 근로자 수잖아요. 여기는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지역 전체적으로는 혹은 청장년층만 봤을 때는 성비가 높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만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기보다는 여기는 촌락의 성격 때문에 촌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결혼 이민자는 누가 더 많다? 여성이 더 많다. 여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창원은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기계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제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남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수 가가 더 많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 전체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인재가 네, 세종보다는 군사 분계선 주변에 입지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전체적인 성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봤을 때는 네, 결혼 이민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가 나를 구별할 때 이야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이 내용이 맞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 자, 이거는 네, 나에 대한 설명이죠. 다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선생님이 세종 이야기할 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나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제조업 출하액은 가에서 제일 많겠죠. 다는 가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우리 인구, 인제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안될 거예요. 그쵸? 인제군. 근데 세종은 40만 명대다라고 이야기 여러 번 했었고요. 창원은 특례시입니다. 110만 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훨씬 더 많아요. 다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은 아주 중요한 지표, 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다하고 나를 비교했습니다. 자, 인재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2번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찾아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쵸? 자, 그다음 27번입니다. 2025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이에요. 자, 이번엔 또 비율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일단 가나다 후보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일단 참고로 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24학년도, 그러니까 그때 고3이었던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대구광역시가 군위군하고 합쳐진 게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경계하고는 다른데요. 이렇게 대구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대구 오른쪽에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 있죠.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계속 고민하지 말고요. 이럴 때는요, 선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 울진하고 막 청송 적혀 있죠. 근데 울진 그러면 이둘 중에 어딜까요? 그쵸. 우리 울진 죽변항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울진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 뭐 온천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네, 동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울진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송입니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한테 청송 물어보면 막 무서운 얘기만 하는데, 그런 무서운 곳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지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세계 지질공원. 청송군 전체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뭐 사과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실제로 이 청송이 정말 이제 청정지역이거든요. 지질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고 근데 이 지역의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촌락의 특징이 이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볼수 있어요. 인구 규모도 이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울진군은 4만 명대, 청송군은 2만 명대, 경산은 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가나다를 보면 지금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서 이런 식으로 유형을 분류했고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여기는 26만 명대, 여기는 한 2만 명대, 여기는 4만 명대인데, 지금 총 외국인 주민 수도 지금 알려졌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을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선생님의 눈에 띄는 거는 유학생입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여러 번 하면서 입시 시도하다 보면 전국의 대학교를 정말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 경산에 기존에 대구에 있었던 대학의 뭐 캠퍼스라든지 새로운 대학 등등 대학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는 당연히 네, 유학생의 비중이나 뭐 양이 많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다겠죠. 그래서 경산부터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좀 상반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거 보이죠? 어디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까요? 청송일까요? 울진일까요? 선생님이 외국인 근로자 그러면 이제는 제조업 도시만 생각하지 말고요. 농어촌 지역의 근로자들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경상남도 산청에 거기가 딸기가 정말 유명한데요. 지리산 갔다가 거기서 딸기 사오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촌들은 더그 비중이 높은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가보시면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울진의 죽변아 거기 이제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실제로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울진이 바로 가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청송이 나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다. 특히 이 울진의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요.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네, 참고적으로 울진 죽변항 아주 유명한데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 선지 해결은 네, 1번부터 5번에서 물어보는 것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은 청송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이거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다를 찾았으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맞네요. 울진은 청송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다. 자, 전체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요. 그리고 비중도 높잖아요. 네, 맞죠. 경산은 유학생의 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산 이거 가지고 찾은 거고요. 유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지역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요.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네, 저기 울진이 외국인 근로자 남성 비중이 아주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니까 그걸 바로 적용해 보면 가가 가장 높다. 즉 울진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청송은 울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네, 높죠. 다른 거다 찾고 네. 청송을 찾긴 했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2024학년도 3월 합병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수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문제고요. 유형 계속 봐왔던 그 유형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출제된 지역을 보시면 일단 여기는 네, 대전이 나왔네요. 대전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뭔가 특징이 다르죠. 우리 한번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여기는 전형적인 대도시, 특히 과학기술 분야 쪽으로 좀 특화된, 발전된 그런 지역이고요. 대학도 많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 우리나라에서 전업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북, 전남, 전북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동임해 공업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GRDP 경기, 서울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조업 생산액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농어촌의 성격이 다른 세 지역,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이다라는 거 적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의 수치, 단위를 보시면 만 명, 양으로 나와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고요. 그리고 네, 결혼 이민자도 있고 유학생 저렇게 되어 있고요. 나 같은 경우도 네,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네.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가 가나와 달리 어떤 비중이 높은 게 두드러지죠?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